연료의 사용량이 많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전력 소비량도 많겠죠. 물론 산업시설에서도 전력은 사용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네, 서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울산은요, 어쨌든 특별시, 광역시, 시단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석탄의 소비량이 적은 이두 데이터가 서울 아니면 울산일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이 나왔으니까, 석유를 어마무시하게 쓰는 이 시단의 지역일 것 같은 달을 우리가 울산이라고 줄수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또 뭐죠? 또 경북하고 또 전남이죠.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석유하고 석탄 소비량이 둘다 많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석유에 좀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수 석유학단지, 광양 제철소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 데이터고요. 자,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경북. 자, 다 찾았으니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경북은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다. 우리 이미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쵸. 천연가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높다. 아, 천연가스 지역 내 소비 비율. 서울이 당연히 높겠죠. 양도 많고 비율도 높습니다.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전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다. 자, 눈을 뜨고 보시면 석유에 대한 그 소비 비율이 지금, 울산하고 전남이죠. 울산하고 전남이 되게 엇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울산이 높네요. 울산이 높습니다. 자, 가와나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해 있다. 자, 경북과 전남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해 있죠. 가에는 포항, 전남에는 광양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네요. 자, 5번. 나와 다는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 다나를 다 찾으면요. 이런 선지들은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못 찾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네요. 자, 정답은 네, 아까 4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5번 문항이고요. 202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이에요. 이번에 또 공급 비율인데, 공급 비율은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과 그리고 해외 수입량을 다 더한 것을 생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석탄, 수력, 원자력 중에, 네,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내 생산일 거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의 특징, 뭐 자연적인 특징 또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원자력. 자, 원자력은 선생님이 호남권하고 영남권밖에 없다고 했었고요. 자, 호남권은 어디라고요? 전남 영광. 그다음에 영남권은요, 경북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있는데, 경북에 두 군데가 있어요. 울진 경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쵸? 자, 그래서 호남권하고 영남권밖에 없는데요. 지금 원자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같아 무조건 원자력부터 찾습니다. 일단 경북하고 전남만 표시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A하고 B는요, 충남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네, 많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충남에 아예 없어. 그러면 이걸 무조건 원자력 줘야죠. 자, 그리고 어디가 더 많을까요? 네, 경북이 전남보다는 원자력 발전량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경북에는 경주도 있고 울진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주에는 월성도 있고 신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수력이냐 석탄이냐인데, 지금 충남을 알려줬잖아요. 충남에서 엄청, 충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 태안, 보령 이런 화력발전소 이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연료는 네,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석탄이고요. 화력발전, 뭐 당진 제철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B가 자연스럽게 수력인데요. 수력 같은 경우에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도 많고 하천의 상류, 낙동강 상류 이런 거 포함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전남하고 충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곡창지대, 곡창지대. 그쵸? 호남, 평야, 김

경제평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천의 하류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것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A, B, C 다 찾았으니까 선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전량회에서 수입한다? 네, 전량까지는 아니죠. 생산량이 엄청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원 그리고 2020년 데이터잖아요. 전남 지역에 있던 그 탄광이 폐광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래도 전남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량 해외 수입은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량 해외 수입은 아니고요. C의 발전 시설을 해안보다 내륙에 입지하는 경우 것이 유리한 게 아니고요. 원자력은 풍부한 냉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큰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죠. B는 A보다 발전 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다. 아니죠. 네, 석탄이 제일 많아요. 자, B는 C보다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하는데요. 수력을 남북한을 다 합쳐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100년이 넘고요. 남한만 보더라도 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인데 일제 강점기 때 수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이게 되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수력이 당연히 이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역사가 수력이 훨씬 더 이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에서 C를 이용한 발전 중 B를 이용한 발전량이 가장 많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화력, 그것도 석탄. 그쵸? 자, 요거도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좀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어디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 화력발전소 중에 태안이나 당진이나 보령, 서천에도 있죠. 저기 충남 지역에 상당히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인천에도 상당히 큰게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경남 지역도 화력발전소가 많아요. 경남. 우리 남동임의 공업 지역 건설할 때이 산업 시설에서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서도 울산, 부산에서도 화력 발전소가 크게 있는데 원자력을 잘 보세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에만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요 지역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성, 신월성은 경주예요. 고리, 신고리는 부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울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인데 여기에는 발전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 통계에서는 빠져 있지만 지금 울산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자, 나머지는 수력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량에서는 60% 정도가 화력에 의존하고 있고요. 한30%안 되게 이제 원자력, 그다음에 나머지 수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력 신재생.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이 5번 문제를 풀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했는데요. 전체적인 발전소들의 입지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제였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비교하는 거고요. 가에서 다의 공급량, 지역별 공급량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각 지역에 지금 양이 나와 있죠. 네,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남, 울산, 서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이 중요하죠. 울산하고 서울, 어쨌든 광역시, 특별시입니다. 뭐에 대한 소비량, 공급량, 이런 게 적을까요? 석탄이겠죠. 안 보여, 안 보여. 석탄이야. 대신 충남은 태안, 보령, 탕진, 서천, 뭐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많이 쓴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남은 계속적으로 포인트 주고 있지만 석유, 울산도 석유화학단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수나 울산에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해질 무렵이다, 밤이다, 그러면 되게 막 도시가 예쁘게 반짝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수와 울산의 그 야경, 그게 또그 도시의 명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몇대뭐 8경, 7경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석유학단지 야경이 들어가 있어. 근데 진짜 한 번은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행기를 타고 울산이나 여수 공항에 내리게 된다면 한번 시간대를 일부러라도 저녁때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아주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는 서울의 비중이 중요한 거야. 이게 양보다는요,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에너지 공급량에서 거의 절반, 천연

같습니다. 가정용.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다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쵸? 훨씬 적죠? 나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18세기 후반, 19세기, 이건 20세기거든요.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자, 당연히 석유가 먼저 사용됐습니다. 다른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자, 수송용 하면 네, 석유겠죠? 자, 우리나라 일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 1, 2, 3위, 이거 세계 시장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1위 석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요런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정답은 니은, 리을.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고요. 가에서 다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는 똑같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이걸 읽어야 돼요. 지금 시도별 지역 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해당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약간 숨이 막히는데, 선생님이 3번 그 문항 풀이할 때 보여줬던 자료가 있어요. 3번 문항. 혹시 선생님 풀이 못 들으셨으면 3번 문항 풀이할 때 시도별 일체 에너지의 공급량과 각각의 비중을 나타냈던 그 자료, 아주 중요한 자료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각의 비율의 상위 5개 지역이에요. 비율. 양이 아니라. 그래서 해당 지역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더 확연하게 알수 있고요. 그 지역의 산업 구조라든지 그 지역의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나다 중에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대전, 뭐 광주광역시, 뭐 울산, 뭐 제주 이게 보이는데, 제주에서 쓰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석탄은 아닐 거란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제주는 완전 청정 그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역인데 석탄을 사용하는 뭔가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이거 좀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석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뭐냐? 자, 나를 보면 또 서울이 있어. 서울이 있는데 경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경기. 선생님이 에너지는 이걸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인구 제일 많은 경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전 그다음에 대구,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 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네, 천연가스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뭐야? 석탄 아니라고 했잖아요. 석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겠죠. 그쵸? 제주도에도 차는 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수송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생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충남에서 엄청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경북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화력발전소 있죠. 화력발전소 많고, 제철 발달돼 있고, 생산도 하고 있는. 자, 다 석탄하고 관련된 지역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석유가 아니라 석탄입니다. 석탄은 제일 많이 쓰고요. 석유는 제일 안 씁니다. 꼴찌예요. 자, 냉동액화 기술 나왔어요. 천연가스죠. 정답 2번이네요. 자, 우리나라 일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네, 요것도 석유입니다.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자, 뭐가 더 이르죠? 네, 석탄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나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으면 선지는 또 후루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항이고요. 2022학년도 수능이었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자체가 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풀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대부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네, 공급 비율에서는 네, 크게 신경을 많이는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라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고요. 하나하나 자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로 분리를 했고요. 선생님은 이거부터 보고 싶은데요. 요거, 라. 눈에 확 띄어요. 선생님 눈에는 확 띄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있어요. 뭐죠? 네.

수도권 우리 전남 지역, 네, 여수, 네, 석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자료들만 보시는 게더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는 다른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쓰고 있고요. 양도 많겠죠. 그다음에 석탄은 네, 아주 낮은 비율로 쓰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선진은 또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가는 석탄입니다. 여기가 가가 아니에요. 자, 여기가 갑니다. 자, 석탄은 전량의 수입 아닙니다. 전량의 수입 아니고요. 2019년이면 강원도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전남 그 탄광 폐광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네, 폐광을 하긴 했지만 전량의 수입 여전히 아닙니다. 자, 가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르죠.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 방금 발전량이라고 했어요. 전기 만들 때 사용하는 정도거든요. 어쨌든 석유가 꼴찌잖아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해도 석유는 적습니다. 그래서 다는 나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네, 맞는 거죠. 무조건 나보다 높아요. 정답 3번이고요. 자,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일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지금 4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4위고 석탄 2위거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됐고요. 나와라는 화력발전의 원료. 여러분, 라는 말 그대로 원자력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네, 나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3개가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될 순 있으나 석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유는 저렴해서 석유를 제일 적게 사용합니다. 이유는 비싸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좀 오래된 네, 문제고요. 자료 데이터도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각각 강원, 전남, 충남이고요. A에서 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와, 7개나 숨겨놨어. 이제 7개나 숨겨놨는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에서 우리가 A, B, C, D부터 찾아내시면 됩니다. 왜냐? 선생님 지금 빨리 이걸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제시된 지역이 이거예요. 근데 이,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전남이면서. 원자력이겠지? 이걸 빨리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원자력이면 또 나와야 돼. 전남은 석유가 포인트였어. 그럼 석유도 나와. 그 다음 뭐였어요? 석탄이었죠. 석탄도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력이 나와. 자연스럽게 천연가스가 나오는 거죠. 천연가스. 와. 원자력을 찾는 순간 전남 나왔고요. 나머지들도 다 찾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후루룩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을 거는 어디가 강원이고 어디가 충남인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석탄. 약간 좌절이 와. 좌절이 오는데 거기 좌절하면 안 되고요. 수력을 좀 이용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신재생보다 수력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요걸 또 이용해도 돼. 여기는 지금 광업 및 제조업이고요. 다는 공공 및 서비스업이에요. 어디가 관광산업이 발달했죠? 그쵸? 어디가 산이 많죠? 그쵸? 여기가 강원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충남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하면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걸 인식하면 돼. 인식. 그래서 여러분들, 일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로 찾았고요. 용도도 한번 봤습니다. 용도별 판매 전력량.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지, 그 필요한 데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 구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1번 갈게요. A는 우리나라 일차 에너지 중 소비량이 가장 많다. 우리는 석유입니다. 석탄 아니고요. 자, 석유는 수송용보다 가정용이 아니라 수송용이죠? A는 C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많죠? 예, 네, 정답 3번. 금방 나오잖아요. 다른 거다 찾으면. 자, D는 B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원자력 제일 느린 축에 속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자력은 19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석유랑 비교했을 때 네, 느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내 광업 및 제조 판매 전력량 비율은 전남, 충남, 강원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눈을 뜨고요.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충남이죠.

그 다음에 전남이죠. 그 다음에 강원이죠. 그래서 다 찾은 다음에는 그냥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번의 정답은 아까 3번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자, 10번이고요.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적혀 있는 지문이었죠. 다음 자료에 가나 화석 에너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볼 텐데, 포항시의 이곳이 이게 지하에서 새어나와 형성된 불꽃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기에 불의 정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진짜 이거 보지도 못했는데 꺼져버렸네? 작년에 2024년에 꺼졌어요, 이게. 근데 이 가가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포항에서도 이게 육지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막 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꺼져버렸어. 며칠 있다가 다시 켜줄 줄 알았는데 꺼져가지고 지금 포항 시민들이 조금 좀,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누가 봐도 이건 석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철 공업에 혹은 발전용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네. 쓰고 있는데 최근 정부 차원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비율을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고요. 원자력은 이렇게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12번 문제에서 할 거예요. 자, 기역. 고생대 지층은 석탄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아니고요. 그럼 천연가스 말씀해 보세요. 그쵸.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왜 늦게 사용되었냐? 사용하기 힘들어서. 깼었잖아요. 위험하죠. 운반비용 많이 들죠. 기체니까 부피가 커서. 근데 냉동액화 기술이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석유와 함께 매장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나의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 급증했다? 얘가 왜 여기 있죠? 자, 이거는 가라고 방금 이야기했죠.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는 늦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석탄이 천연가스보다는 지금 현재 높습니다. 정답은 티귿 리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네, 11번, 16번 문제였고 우리는 11번 문항으로 풀 텐데요. 그래프는 가에서 다 에너지원의 시도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늘잘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발전량 비율, 경기, 경북, 충남. 그리고 가에서 다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뭐 하면 돼요, 그쵸? 일단은 보시면 나를 보면 되겠네. 왜냐면 지금 요걸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울산 세울 원자력 발전소, 고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영광 원자력 발전소, 경북의 울진, 경북의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B를 벌써 찾았어. 왜? 이게 원자력인 걸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다가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경북을 찾았고 경기 충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기 충남을 어디다가 이제 연결시키냐. 근데 얘가 지금 보이네? 선생님, 앞에서 문제 풀이할 때, 경남 이야기할 때, 무슨 발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남동임의 공업 지역 조성할 때, 전기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경남에도 화력발전소 많이 입지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럼 화력이야. 화력이면 이거 뭐야? 충남이죠. 그럼 이게 뭐야? 석탄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경기죠. 이게 천연가스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발전 시 대기물질 배출량이 많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이게 화석 연료가 아니에요. 그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연소, 핵분열에서는 CO2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탄이 훨씬 많아요. 자, 나와 다는 화력 발전의 연료로 이용된다. 자, 누가 봐도 이게 화력, 이게 그냥 원자력. 자, 그래서 틀렸고요. B는 A보다. 자, 경북은 충남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다. 그쵸. 우리 앞에서 풀었는데요. 경북은 그래도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들이 많아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근데 충남은 대부분 평야. 그래서 경북이 많겠죠. 자, C는 A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자, 경기하고 충남인데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로 봤죠.

0: 맞죠? 충남이 제일 길었잖아요. 그쵸? 충남이 제일 뭔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데이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는 A보다 많은 게 아니라요. 네. A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한 친구들에게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A에서 T 에너지 연별 발전량 비율이에요. 여러분, 또 발전량입니다, 여러분. 발전량. 우리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랑 다르고 전기 발생시킬 때 들어가는 연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를 발생시켜요. 어떻게 한다? 싼 거를 많이 넣는다. 그게 뭐다? 자, 석탄이다.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등입니다. 근데 B씨가 제일 문제야.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정말 최근에.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뭐 동일본 대지진 사건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원자력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죠. 반면에 석탄은 줄이고 천연가스, 대기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천연가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 돼. 이게 중요해. 이거는 패턴을 봐야 돼. 이거 줄어드는 패턴, 이거 늘어나는 패턴.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뭐냐? B가 원자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최근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은 1위가 석탄이고요. 2위가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C가 천연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수력하고 신재생이 있는 거고요. 자, 꼴찌. 자, 여기서는 비싸요. 뭐할 때? 전기 발생시킬 때는 비싸기 때문에 석유가 제일 안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는 1등이 누구였어? 석유였죠. 근데 발전량에서는 석유가 꼴찌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액화 기술은 이거 누구한테만, 천연가스에만 사용해야겠죠? 틀렸고요. 화학공업의 원료, 수송용. 자, 이건 석유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C는 A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적다. 그쵸? 여러분 나왔죠? D는 C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네, 이르죠. 네, 이릅니다. 우리 석유 먼저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가정용 연료의 변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5번을 볼게요.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2010년에 발전량이 많다. 자, 2010년 눈을 떠요. 자, 눈을 뜨면 우리가 원자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는 풀어봤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가 요거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역사순으로 쭉 이게 다 보여준 게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탄 다음에 원자력이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신재생, 수력, 마지막에 석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2번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우리 나머지 문제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반드시 풀고 선생님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반갑게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이죠. 사회적 소수자 문항들 이번 시간에 풀 겁니다. 그리고 소수자 문제 다 푼 다음에는 성불평등 관련한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먼저 강의 계획서 참고하셔서 이번 시간에 다룰 문항들을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기출 문항이 여러분의 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항이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9쪽이고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주말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자, A입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이고요. 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귀화하지 않고 B를 키워냄. B는요, A의 아들이며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음.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고요. 일본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하면서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자, C는요, 일본 국적의 혼혈인으로 B와 함께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으며 B에게 동질감을 느껴 친구가 되었습니다. D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학창 시절 차별을 겪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힘들어하였지만 B, E를 만나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E입니다. 일본 권력가의 딸로 B와 사랑에 빠졌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서 동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에 시달렸다. 요 이중의 차별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많이 등장했었던 중요한 개념이었죠?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A는 B와 달리 역차별을 받았다.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대되어지는 혜택으로 인해서 소수자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역으로 차별받았다라는 그 내용, A와 B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B는 C와 달리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이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따라 수적인 열세로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C는요. C는 지금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 요게 선천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선천적. 그 다음에요, D는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서 차별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요 내용은 지금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입니다.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D는 지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서 차별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고로 인한 장애는요,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요, 이 신체적 특징. 자,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E는 A와 달리 국적이 주류 집단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A와 달리가 아니라 A를 보시면은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인데 한국인이다. 일본인과 다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 국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A와 달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47번으로 갈게요. 47번.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현상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부터 읽어볼게요. 자, 갑국에서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 흑인은 인구가 많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B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받기도 한다. 자, 노인. 자, C는요, 소수 민족 구성원이기만 한 사람보다 소수 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즉,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소수자로 규정되어서 차별을 받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요인으로 규정되어서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을 때그 차별의 정도가 더 크다, 강하다 정도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D는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가 과거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E는 을국에서 을국 국교를 믿는 사람이 병국에서는 그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자, 을국이라고 하는 곳과 또 병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카테고리가 다름에 따라서 소수자로 차별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 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A는 사회적 소수자가 권력의 열쇠가 아닌 수적 열쇠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는가. 근데 A 봤을 때 흑인은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쵸?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국에 수적 열쇠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점, 요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즉 적극적 우대 정책,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같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거 이 B를 읽었을 때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문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3번이에요. C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지금 3번을 읽었을 때 소수 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수록, 그쵸? 요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D는 사회적 소수자가 후천적인 요인보다 생득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제가 밑줄 친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모두 다 후천적인 요인에 더 부합하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죠? 뭐보다요? 생득적인 요인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E는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임을 보여준다? 아니죠. 고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을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르게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속하냐에 따라서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소수자로 규정이 되어져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사회적 소수자 규정이 어떠하다? 상대적이다. 사회적 소수자 규정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7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자료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가볼의 답변과

부사의 채점 결과이다.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교사가 먼저 말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즉, 식별 가능성. 그쵸? 식별 가능성. 또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 요거 우리 집합적 정체성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또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 대우이고요. 또한 주류 집단에 비해서 뭐도 있다. 권력이 열세하다. 권력의 열세. 자, 요런 내용들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요 A. 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 질문 첫 번째부터 볼게요. A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되는가? 사회적 소수자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X입니다. X. 그러면 지금 요거 얘는 틀린 거고 아니요가 맞는 거죠. 요 2점, 2점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A는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 즉 권력의 열쇠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yes.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아니요가 아니라 예에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지. 이미 두개 맞아서 2점을 획득했네요.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틀리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역과 요 예는 모두 다 옳게 맞게 답을 해줘야 하겠네요. 마지막 거 볼게요. A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죠. 요거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여기서 예 받아서 여기서 1점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기역이 옳게 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특정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 맞는 내용이죠. 이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달라지는가 했을 때 그럼 기역은 예라고 해야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1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이라고 하는 걸 지울게요, 그냥. 그럼 여긴 틀리게 말해야 되니까 니은은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라고 해서 맞게 말해서 디귿은 반대로 이제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야지 요 2점, 2점에 모두 부합하게끔 갑과 을의 답변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역, 니은, 디귿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네, 정답은 여기 3번. 교재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복습할 때 여러분들 이 질문들이 이제 합답형 문항이나 1번에서 5번까지 선택형 문항에 고스란히 물음표를 빼고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내용, 틀린 내용, no라고 답해야 되고 얘는 소수자 규정 상대성, yes라고 말해야 되고 권력의 열쇠, yes라고 말해야 되고 요거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한 역차별, yes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요 내용을 잘 복습해 두는 게요 문항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8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49번으로 갈게요. 자, 49번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이고요.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 잘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필자가 강조하는 차별의 발생 원인이야.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자, 그러면은, 자,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요 주어진 제시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그 원인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인 원인들이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찾아서 연결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볼게요. 자, 사람들 중에는 종교, 문화, 관습, 외향 등에서 주류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자, 이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수 없다. 다름의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에 우리가 경계 밖에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발생시켜 사회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다름이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규정 짓는 거지. 그 다름이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규정 짓는다라고 하는 고기가 이제 요 제시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선택지가 뭔지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일단 아니죠. 그러면서 또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별의 발생 원인 또한 아닙니다. 2번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 자체,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죠. 이 자체가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적용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요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주류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를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태도 때문이다.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달라서 그래서 문제가 있어. 달라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름을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나쁜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결국에 제시문에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4번에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 획득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열세 때문에 차별의 발생 원인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제시문에서 경제적 자원 획득에 불리한 위치, 이 내용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5번에 사회적 소수자가 스스로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거 뭐예요?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류 집단과 다른 신체적, 문화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징 때문에 차별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름을 다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태도,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요, 정답인 3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 제시문에서, 즉 발문에서, 제시문과 발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거고, 제시문에서 부각되어 있지 않고 등장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5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항이 소수자의 마지막 기출 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된. 자, 50번. 다음 자료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제 주요 작품을 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각국에서 대다수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실상을 추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B는요, 외국 정부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C는요, 병국의 지배 세력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병국 내 소수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병국 내 소수 민족. D는요, 전국에서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취재한 작품.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누구예요? 노인.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번에 A는 B와 달리 인간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 자, A는 뭔데요? A는 여성, 선천적인 요인이죠? B는 뭔데요? B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B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 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2번에 B는 C와 달리 구성원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작품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죠. 3번에 C는 D와 달리 연령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아니라 C는 뭐예요? 소수 민족이죠. 병국 내 소수 민족임으로 인해서 아픔을 지금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D는 A와 달리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룬 작품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 할당제나 가산점제가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역으로 차별받는 집단이다라고 말하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그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뤘냐? D는 어떤데요?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로 인해서 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4번 선택지에서 얘가 성립하려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지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4번 또한 뭐다?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와 A 모두 다. A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A와 D 모두 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에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B와 D는 해당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를 다룬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와 C는 맞죠. A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다음 C는 병국 내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A와 C는 요 앞부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B와 D는 해당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 우대 사례? 이것을 다룬 작품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 관련된 문항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출엔 플러스로 오세요. 몇 페이지냐? 155쪽으로 와서요. 이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양상에서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을 우리가 풀 건데요. 대부분 이제 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성불평등 파트가 어려운 자료 분석 문항으로 등장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자료 분석 문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요 성불평등 관련된 자료 분석 문항이 6월, 9월 수능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폼, 유형에 따라서 자료를 난이도 있게 분석하는 문항으로는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향후에 이제 또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이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아, 과거에 이런 문항들이 출제됐었구나라고 하는 경향성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대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개념. 확인해 볼게요.
자, 29번입니다. 인간이 지닌 신체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무슨 성이라고 하냐? 바로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죠. 자, 노란 색깔로 적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젠더라고 하죠. 그쵸? 요거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35번에, 자, OX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성불평등의 발생 요인으로서는 성별 분업. 남성과 여성에게 이제 서로 각자 주어진 어떤 기대되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분업화되어져 있는데, 뭐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통 약간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육도 있고 하면서 좀 힘세고 그런 일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약간 밖에 약간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게 뭐 이제 가정 안에서 주로 이제 가사 업무들을 담당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생리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그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되어져서 나타난 분업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특정 성별의 어떤 권력이, 어떤 우위의식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차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성별 분업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차별적 사회화. 어려서부터 특정 성별에 대해서, 또 다른 성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약간 특정 성이 다른 성보다 더 우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죠? 학습이 되어지는 양상이 차별적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러한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 집단이나 사회 조직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상, 대표적으로 뭐 가부장제나 아니면은 회사나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서 특정 성별이 훨씬 더 승진에 유리하고 또 승진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구성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훨씬 더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그런 양상들이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가 모두 다 성불평등의 발생 요인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1쪽이고요.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지수는요. 잘 보셔야 돼요. A 지수는 가, 나, 라 지표만을, 그 다음에 B 지수는 가, 다, 라 지표만을 활용해서 작성한 성불평등 지수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성불평등 지수의 구체적인 값들이 쭉 나올 텐데, 결국에 이 지수가 클수록, 이 지수가 클수록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지수가 클수록 성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정리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를 보시면은 성별 임금 격차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있어요.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분모로 한 다음에요. 남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에서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뺀 것을 분자로 한 데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별 고용률인데요. 자, 15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취업자 중, 남성 또는 여성 중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는요, 성별 의원 비율. 그래서 전체 의회 의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데이터고요. 라는요, 성별 대학교 졸업률. 성인 남성 또는 여성 중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중.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볼게요. 가는 제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나에서 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 아, 가는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와 라인데요. 나와 라 같은 경우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가 20이야. 그다음에 나는 남성이 70, 여성이 50. 다는 남성이 50, 여성이 50. 라는 남성이 50, 여성이 60이라면은 A 지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 지수는 뭐뭐 쓰는 거라 그랬어. 가, 나, 라만 쓴다 그랬어요. 가, 나, 라만. 가는 뭐였어? 성별 임금 격차. 나는 성별 고용률. 라는 성별 대학교 졸업률. 그 다음에요. B 지수는? B 지수는 여기서 지금 가다라죠? 가, 다, 라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A 지수를 확인해 보면은요, A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0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것을 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에서 남성 70, 여성 50이니까 두 개를 뺀 거. 요렇게 적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도 남성에서 여성을 뺀 거. 50 빼기, 그쵸? 50 빼기, 아, 요건 이제 50 빼기 50이 되니까 일부러 표기를 안한것 같아요. A 지수는 가나라죠? 라니까는 지금 제가 순간 다를 봤습니다. 요게 여러분, 가예요. 다시 할게요. 요게 가구요. 요게 지금 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지금 라가 되는 거죠. 라를 봤더니만은 라는 남성 50, 여성 60이니까는 그래서 50 빼기 60이다. 라고 해서 값이 얼마가 나온다? 30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지수 같은 경우는 가 그대로 써서 20이죠. 그 다음에 다를 씁니다. 그쵸? 다. 그러니까 다를 쓰니까 50 빼기 50이 되는 거예요. 50에서 50. 그 다음에 여기는 라를 쓰는 거죠. 라. 그래서 50 빼기 60 해가지고 다도해서 10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뭘잘 캐치해야 돼? 이렇게. 요거. 요걸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지 해볼게요. 자, 1번, 기억입니다. 갑국의 A 지수는 50, B 지수는 60이다. 그러면은 갑국의 A 지수 보시면은요. A 지수는 가, 나, 라죠?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요. 나는요. 두개뺀 거잖아. 70에서 60 빼면 얼마야? 10이지. 라지, 라. 라 어딨니? 여기. 30에서 20뺀거 얼마야? 10이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니까 50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B 지수는요. B 지수는 가, 다, 라죠. 그러면 가, 비 얼마예요? 아, 갑국이니까 30이죠? 30. 그 다음에 다는요, 60에서 40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라는요, 30에서 20 빼니까 얼마예요? 10이죠. 얼마입니까? 60이죠. 6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다. 기억 선택지보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니은에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갑국이 을국의 3배이다. 지금 가의 지표가 여러분들 성별 임금 격차 지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보고서는 갑국이 을국의 3배네? 여기 30이고 10이니까 니은 동그라미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요 가에 적혀 있는 30과 10은 뭘 의미하는 거냐?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 요 값만 가지고서는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매력적이지만 오답이에요. 디귿에 A 지수에 따르면, 요거 지울게요.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B 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해볼게요. 자, A 지수. 갑국과 을국 구해보고, 그다음에 B 지수. 갑국과 을국 구해보겠습니다. 자, A 지수 갑국 여러분들 해볼게요. A 지수는 가나라죠. 그러면은 갑국에 30이고요. 그 다음에 나니까 70에서 60뺀거 얼마예요? 10이고요. 라도 30에서 20 빼니까 10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오는 거야?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지스 울국은요? 에이지스 울국은요? 자, 10이죠? 가, 나. 그 다음에 라는 80에서 10을 빼는 거죠? 70. 그 다음에 라죠? 80에서 90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예요? 7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비지수 갑국 해볼게요. 비지수 갑국은요, 가, 다, 라죠? 30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60에서 40 빼니까 여러분 20. 그 다음에 라는요, 30에서 20 빼니까 10 해가지고 6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비지수, 자, 10에다가 다죠? 60에서 40 빼니까 20. 그 다음에 80에서 90 빼니까 마이너스 12여가지고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시 디귿 선택지 가서 A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갑국보다 을국이, B지수에 따르면은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냐 물어보고 있는데 A지수에 따라서는 갑국보다 을국이 더 값이 크죠? B지수는요, 갑국, 을국 비교했을 때 갑국이 더 값이 크죠? 값이 클수록 앞에서 제가 성불평등 정도가 더 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은 A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는 을국이, B지수에 따르면은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보다 옳은 내용인 걸알 수가 있어요. 디귿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 A지수보다 B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의 격차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둘 격차 20이죠. 격차는 얼마예요? 40이잖아, 40. 그러면은 B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의 격차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리을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니은 선택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요 지수별 단순하게 이제 산수라고 하죠. 산수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챙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표는 갑국의 T년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혼인 상태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자,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20대 기혼 또는 미혼 남성 또는 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기준이 얘야. 이라고 할때 다른 연령대의 기혼 또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의 평균 임금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적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 자, 갑국에서 T년의 기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고 20대 기혼 20대 T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얼마다? 10이다. 그런데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어요. 다 활용할 정보입니다. 따라서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라고 한다면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몇 달러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물어봤으면 좋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이 많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를 봤더니만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기준이 20대라고 나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남성 평균에서 여성 평균을 뺀값 곱하기 100한 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기혼 20대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이래요. 20. 그러려면 여러분, 남성 평균 임금을 만약에 기혼이에요. 기혼이잖아? 요걸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00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가 와야지, 곱하기 100 했을 때 20이 나올까? 얼마가 와야지? 그렇죠. 80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80? 여기다가 여러분,

80이 오는 거야, 80. 이해돼요? 그런데 요 80이라고 하는 20대 기혼 여성의 값이라고 하는 80은 또 앞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같대요. 그러니까 20대 기혼 여성의 요것과 20대 미혼 남성의 값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80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앞에서 성별 임금 격차,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지수가 10이래요. 10. 아, 그러면 남성 이게 80이다. 여기 80이야. 그런데 여성 80분의 80 빼기 여성을 해서 곱하기 100한 값이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가 들어가 줘야 돼? 얼마? 그렇죠. 72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72. 여기가 7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업 앞에서 요 기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달러가 된다라고 해서 기역 선택지는 뭐가 된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 주는 조건들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기역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도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여기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20대 미혼,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10이라고 했었죠?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혼 남성 100이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고, 는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성 평균 임금 얼마가 와야 되는 거야? 90이지, 90. 요렇게 90. 90을 쓸수 있겠네요. 90.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도 채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볼 수 있냐? 자, 101대 90인 거잖아. 101대 90이면은 141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비례식으로 요기 값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101대 90이면은 141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기 물음표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게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올수 있냐? 얼마가 126이 올수 있습니다. 똑같이 102대 여기 저안 적을게요. 요거 101대 90이면은 155일 때 여기에는 얼마가 올수 있냐라고 해서 또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얼마가 오냐면은 139.5가 옵니다.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9.5. 저는 먼저 해봤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또 101대 90일 때 150이면은 얼마가 오냐? 라는 식으로. 101대 90이면은 150일 때는 얼마가 오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135가 옵니다. 다 미리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01대 90일 때 60이면은 얼마가 오냐?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5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40대 여러분 여기죠? 여기 40대. 그러면 40대에서 일단은 여기 101 대 80이잖아. 그러면은 120이면 얼마냐? 101대 80일 때 120이면 얼마냐? 여기도 똑같이 숫자를 넣을 수가 있겠지. 얼마가 오냐면은요. 여기 96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 만들었을 때요. 오케이? 96이 와요. 그러면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먼저 기혼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 기혼 얼마? 165. 165 분모로 한 다음에 165 남성에서 여성 얼마? 96을 빼고 곱하기 101 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요 값과 40대 미혼은요. 미혼은 자, 101 대 80인데 145일 때 얼마일까? 비례지 세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5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요. 116이 옵니다. 116이 와요. 그러면 요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일본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요갑, 아, 요갑이죠. 요갑 어떻게 구해요? 100일 때 80일 때 90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100일 때 80이면은 90일 때 여기 얼마가 오냐? 계산해 봤더니만은 여기 70, 72가 옵니다. 72. 그런데 아까 여기 70인데 여기서도 아까 얼마로 구해놨어요? 20대 미혼 여성이 72인 것을 구했잖아요. 1번 선택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기혼 남성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와,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은 요 정보가 필요했던 건데, 제가 먼저 구해놔버렸는데, 이 4번 선택지 설명에서 여기 파트를 구해볼게요. 자, 기혼 남성 40대와 50대 평균 임금 차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죠, 여기, 여기. 얼마입니까? 5죠, 5. 5. 그런데 여기는요, 똑같이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100일 때 80이었으니까 145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가 오냐면은요, 아까 구해놨던 것처럼 116이 오는 것이고요. 100일 때 80이니까 130일 때 얼마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 여기가 112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혼 남성은 30대와 40대군요. 여러분, 여기 기혼 남성이 40대와 50대여서 여기 5를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미혼 남성은 30대와 40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아까 116이 맞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101대 80일 때 142면 얼마냐 해서 여기가 112가 오는 것입니다. 비례치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두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차이는 여러분, 4가 되는 것이죠. 그래, 차이가 같다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선택지.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00일 때 지금 90. 남성이 높죠, 그쵸? 그 다음에 미혼이잖아, 미혼. 그 다음에 141대126. 145, 139.5. 130, 135. 여기는 여기가 더 커요. 여기는 90, 54.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있어요? 50대에서. 50대에서는 지금 오히려 여성 쪽이 더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주 어려운 문항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답,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000년에, 전체 근로자예요. 2000년에 3,800달러이고요. 2020년에는 4,800달러이다. 표는 갑국 근로자 집단별 월 평균 임금 갭을 나타낸 것이에요. 단 연도에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요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해가지고요.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표 아래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갑국 근로자 집단별 월 평균 임금 갭은 해당 근로자 집단 월 평균 임금에서 갑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빼주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면은 3,800 달러를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라고 하면은 4,800달러를 빼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80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3,800을 뺐을 때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3,000달러였다는 거죠. 3,000달러.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30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3,500에서 3,800을 뺐을 때 마이너스 300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7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4,5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그쵸? 3,800을 뺐을 때 700달러가 플러스 700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1,2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5,0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1,200이 플러스 나오겠죠? 플러스 1,200.

200. 그럼 전체는 200달러 플러스 200달러래요. 그러면은 4,0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플러스 2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도요. 여성은 마이너스 1,3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500에서 3,800을 빼야지 마이너스 1,3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3,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네요. 3,700이고요. 플러스 700이에요. 4,500이죠? 마이너스 300이에요. 3,5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갈게요. 2020년 이제 4,800을 빼주는 거예요. 달러 표현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8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4,000. 마이너스 300이에요. 4,500. 플러스 700이에요. 라고 하면 5,500이 와야 되겠죠? 5,500. 플러스 1,200이에요. 6,000이 와야 되겠죠? 6,000. 그래서 전체 플러스 200이에요. 네, 5,000이 돼야 됩니다. 여성은요, 마이너스 800이 왔대요. 그러면은 4,000. 마이너스 600, 4,200, 플러스 200, 5,000이고요. 플러스 400은 5,200이고, 전체가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은 4,600,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은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2000년에 월 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2000년에, 자, 남자 전체는요, 4,000. 달러 표현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여자는요, 3,500. 인데, 2000년에 요 전체 얼마였어요? 3,800이죠? 요 정도에 위치하겠네. 3,800.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기 여자라 표현 생략됐는데 여기 여자 빼먹었는데 어디에 더 가까워요? 남자에 더 가깝죠? 그러면 결국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200만큼이고 30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3대 2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즉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도 이런데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각 연도의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그다음에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과 요 정보를 합쳐 가지고 결국에 3대 2로 해 가지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2번에 2020년에 월 평균 임금은요. 남성 근로자가 30대 남성 근로자 2020년에 30대 남성 근로자 얼마예요? 4,000 500이고요. 40대 여성 근로자. 40대 여성 근로자는 5,000이죠, 5,000. 따라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40대 여성 근로자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의 차이. 그럼 2000년 같은 경우는 3,500에서 3,300이죠, 여러분들. 그거 얼마예요? 200달러 생략할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30대는 4,500에서 4,200이죠. 얼마의 차이는요? 300. 그쵸. 그러면은 2000년이 2020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이쪽이 더큰 거죠. 따라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2000년 대비 2020년에 40 10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40대 근로자 여기 찾아야 되죠? 남성은 어때요? 4,500에서 어떻게 해요? 5,500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4,5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1,000만큼이 증가한 거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성은요? 40대 여성은요, 3,700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5,000. 여기로 가는 거죠, 여성은요? 그러면은 3,700을 기준으로 얼마? 1,000만큼.

30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남성보다 여성이 분자 값은 더 크고 분모 값은 더 작아요. 그럼 여성이 더 남성보다 증가율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 2000년 같은 경우는요, 20대 이하는요, 3000에서 2500이니까 500, 500. 여기는요, 3500에서 3300이니까 200. 4500에서 3700이니까 300. 아, 아니죠. 300이 아니죠. 800. 800이죠. 그 다음에 5000에서 4500이니까 500. 따라서 어디가? 2000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큼 차이 나는 여기. 40대에서. 40대. 40대에서 800만큼 차이 나는 걸로 가장 큽니다. 벌써 틀린 거잖아. 왜?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2000을 해보니까는 40대가 오히려 800으로 가장 커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 확인해 볼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4000, 4000. 그 다음에, 여기는 4500, 4200, 300이죠. 그 다음에 5500, 500, 500이죠. 6000, 5200. 아, 여기서 800. 즉, 50대 이상에서 2020년은 800으로서 가장 크네요. 그래서 2020년에는 50대 이상이 임금의 차이가 800으로 가장 크지만은 2000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오히려 40대가 8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서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말한 5번 선택지는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53번의 정답은요. 1번입니다. 1번. 1번.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인 값을 구해 놓으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거고, 1번 정답인데, 1번 정답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체 이렇게 2000년에 해봤더니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3대 2, 즉,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더 많다라고 한이 정보가 지금 각 연도에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 모두 같다.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라는 정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와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도 함께 연습 한번 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성불평등 문항을 꼼꼼하게 다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꼭 풀고 강의에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문화는 럭키 보기.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작은 단원인데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27강부터 해서 여러분 끝나는 32강까지. 그러니까 내용은 32강에 끝나고 3, 4, 5 동안은 제가 확통 모의고사라고 따로 한번 빼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32강까지 많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한 번 쓰기니까 27, 28, 29, 30, 31. 그 내용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이 멜 만큼. 왜냐?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그러지? 제일 내용이 낯설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앞에도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있잖아. 그래서 낯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야. 뒤에 있다. 낯설다. 뒤에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부터 아마 끝까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텐데

세 번만 더 보시잖아요? 그러면 낯선 게 진짜 사라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확통 한번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제 추천은 이제 한번 쭉 봤잖아요? 그럼 굳이 경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 통계부터 다시 해봐요. 그래도 되냐고요? 아, 우린 내용을 다 아니까. 진짜로. 자주 봐야 친해지는데요. 이 자주가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처음에가 제일 의욕이 넘치잖아, 공부할 때. 통계를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려면. 얘네가 좀 제일 그 모의고사를 봐도 전범위로 나가는 때가 제일 늦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좀안 보더라고요. 여기가 진짜로 쉽거든요. 근데 다들 어려워합니다. 내용도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가르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아니, 들어오기 전에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전신이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사실 여러분 이 옷이 보여줄 수가 없어. 저 아쉬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뭔지 알겠어? 옷이 그, 딱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하면은 옷이 그 느낌 있잖아요. 이 항아리처럼 생긴 그 바지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 다리가 요만큼 나오고 저는 키가 크니까 그래도 이만큼 다리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거 뭐야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흡사 뭐가 계속 생각나냐면 닭다리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나는 볼 때마다 색깔도 약간 이러니까 치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인생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그냥 즐거운가 봐요. 볼 때마다 치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기죠. 근데 그냥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서 스스로 치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약간 하찮아서 웃겨. 또 치킨 하찮아 웃겨 이렇게 27강째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별거 없는데 그냥 즐거워. 볼 때마다 약간 치킨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이거든요, 제 다리가. 아무튼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작하는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걸어볼까요? 난 당당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요. 당당해라는 말은 좀 이상할 텐데, 그래도 당당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좀 주문을 걸어보라는 거지. 당당하게 내가 딱그 자세를 취해야 어쨌든 간에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게 있어. 문제랑 나도 기싸움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문제랑 나도 얘가 당연히 생명체가 아니지만 기싸움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않으면 일단 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딱 내용을 하려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얘네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얘네를 정복할 수가 없어진다니까? 당당한 애티튜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팔을 걷어붙이는? 저는 보면 항상 일단 시작할 때 이거 걷고 시작하거든? 나의 그 의식 같은 거더라고. 뭘할 때, 으아! 약간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해요. 그 자체가 내가, 아유, 이거랑은 진짜 다르더라고. 당당함이 필요하고요. 스스로가 특별하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되물어서 맞다고 얘기하도록 만드세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당연하지! 다 특별해요. 무조건 특별해요. 나보다 누가 더 잘났습니까? 나는 별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해서 나는 진짜로 되게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티안 나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뭔가 그 드라마든 영화든 우리의 교실이 만들어지면 나는 진짜 왜 학생 17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엑스트라 중에서도 1번, 2번 엑스트라 말고 한 17번쯤 와다다다 지나가는 행인 17. 그러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당당하지 못함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았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 걸. 내가 그렇다고 해서 행인 17이 아니었더라는 거지. 나 혼자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겠지? 아무도 날 모르겠지? 나는 그냥 잘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잘안 나오는 애라고 취급당하겠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지,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 있었잖아. 왜그 아이유님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 들었었어. 그 안에서. 근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인삼밭에 인삼이 한 인삼이 있었어.

아, 나는 행복한 인삼이야, 행복한 인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누군가, 너는 인삼 아니야, 너는 고구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난 행복한 고구마야,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와닿았었어요. 나는 인삼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고구마든, 내가 감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행복하니 중요한 거잖아, 그죠? 스스로가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웃으면서 즐겁고 당당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들어가는 내용이 한 방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야, 여러분.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될까? 이러면은 잘할 방법이 진짜 없더라고.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요, 그렇죠? 가봅시다. 헛, 그거 봐. 맨날 이런다니까, 내가. 아무튼, 자. 근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팔을 항상 이렇게 걷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내용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인데 뭘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오늘 하려는 일은요, 대체 얘네가 뭘 하는가? 너네가 뭘 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란 무엇이냐? 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와닿죠.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전부 조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의 키를 모아놓으면 그게 모집단입니다. 자, 그 모집단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거기에 있는 건요, 다 밑줄만 그어놔요. 전수조사는 뭐라고요? 모집단에 있는 대상 전체의 성질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내가 조사하는 것,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똑똑똑 계십니까? 성인 여성분 나오세요. 키재. 똑똑똑 나오세요. 키재. 아이고 오늘 안 계십니까?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또 와서 키재. 또 키재. 이 동네에서 키재고 저 동네에서 키재고 내려가서 키재고 어디 가서 키재고 키재고 키재고 키재입니다. 자. 어떨 것 같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고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신에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행 갔는데요. 갔다 왔더니. 일하러 갔는데요. 갔다 왔더니. 이래갖고 내가 계속 조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자, 이걸 전수조사한다라고 한다면, 모집단에서 중요하죠? 추출을 합니다. 뭐를요? 표본을요. 표본은 뭐냐면 이 밑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밑에랑 같이 볼 거예요. 표본 추출하기 쪽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내가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추출이란 무엇이냐? 각각의 모집단에 있는 대상들이 뽑힐 가능성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우리 학교 배구부에 가서 우리 학교 배구부 친구 두 명의 키를 쟀어요. 그것도 이제 모집단에 표본을 두 명만 뽑았는데 그 모델 같은 친구 두 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키가 185군 이러면은 여러분 조사가 잘된 건가요? 안 됐잖아. 내가 일단 배구부를 찾아가서 키를 재겠다고 뽑은 것 자체가 키가 큰 사람들만 선택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추출이 뭐라고요?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추측이래. 추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향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어떤 키가 큰 사람일지 키가 작은 사람일지 알수 없어요. 가능성을 다 각기 해서 뽑아줍니다. 그걸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복원 추출이라는 게또 있죠. 사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뽑은 사람을 다시 복원시켜서 뽑지 않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거의 복원 추출에 가까워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뽑기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거나 하던 상황을 생각하시면 내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뽑힌 거는 확인이 안,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출의 원칙은 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한 건 다시 집어넣는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게 복원 추출과 이미 추출인데 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이해해보자는 거지. 얘네가 뭘 하는지.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중요한 건 표본에
크기가 중요하겠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해서 뭐 평균 키를 알아보고 할 건데 내가 너무 귀찮아진 유빈이는 그냥 아유 대충 나랑 우리 엄마랑 조명 키 잽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자료가 좀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양의 표본을 뽑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표본을 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가 성인 여성이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본을 한 200만 명으로 그럼 너무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적당한 양의 표본을 뽑아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표본 크기 나오죠?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을 조사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겠어요? 당연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원래 하려는 일은 추측하는 일을 할 건데 이 추측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29강에 가셔야지 볼수 있어요. 29강까지는 추측하는 일이 안 나와. 원래 목적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갖고 표본에서 내가 얻은 성질로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인데 그건 아직 안 나와요. 지금 저의 이 워딩은 29강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요,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123쪽에 있어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제가 잘 적어 볼게요. 모집단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건 추출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이 모집단의 성질들을 먼저 하나씩 써보자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일은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집단은 모집단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형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확률변수 X로 두고 전체에 대해서 구하던 것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이름이 뭘까요? 무평균이에요. 모집단의 분산은 무분산이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무표준 편차예요. 참으로 별거 없죠. 대신에 기호는 알아둡시다. 자,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알파벳 뭐를 사용할 것 같아요? ES, M. 분산은 표준편차를 보통 시그마로 놓죠? 시그마 제곱으로도 씁니다. 근데 하나는 더 있어요. 만약에 모집단의 확률변수를 X라고 한다를 좀더 강조하게 되면 모평균은 EX로, 모분산은 VX로, 모표준편차는 시그마 X로 씁니다. 어떤 걸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하게. 하지 말까? 아, 네모하면 더안 예뻐질 것 같죠. 동의해? 네, 그럼 그냥 안 하고 일로 갈게요. 자, 이게 모집단이었다면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근데 표본에서는 중요한 게 일단 뭐라 했지?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명 뽑은 거야. N개 뽑은 거야. 그러면 내가 조사한 표본에도 평균이 있겠죠. 그것의 이름이 뭐예요? 표본 평균입니다. 3시간 동안 나올 주인공이에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셨습니다. 얘야, 주인공이. 근데 일단 기다려봐.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요. 나에게 그 대혼돈의 카오스를 줬던 기억이 또 있는 게 X는 알지 못하겠는데 제 기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X도 잘 모르겠는데 X 위에 짝대기가 달렸어요. 저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으래요. 나 그랬거든요, 진짜로. 짝대기의 의미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내용은 알고 풀어야지. 자, 표본 평균의 기호입니다. 기호. 표본 평균이 뭔데? 표본들의 평균이요? 네!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표본으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아까 키라고 한다면 N명 있잖아. N명의 키를 다 더해서 그 표본을 X1, X2에서 XN이라고 할게요. 그것을 몇 개로? N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지. 이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죠. 그죠?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평균 낸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자, 얘가 왜 주인공인지는 잠시 뒤에. 표본도 분산이 있겠죠?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도 있습니다. 자, 표본 분산은 기호가 S제곱이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입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괜찮지 않니? S라는 게. 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뭐 외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될것 같아. 자, 읽어보면. 분산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편차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X1에서 뭐? 평균 빼. 평균이 뭔데? 이거 평균이라니까? 이런 뭐예요?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하는 거죠?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해서 xn에서도 평균 빼서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해서 그걸 평균 내는 거니까 원래 뭐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눠요.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n-1로 나누느냐? 제가 거기 교재에도 적어놨는데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추측하는 일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통계 자료로서. 근데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눌 때 모분산이 더 가까워지더래요. 그렇더래. 그래서 n-1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분산이 더 가까워지더래. 그렇더래.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n-1로 나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구한 것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얘네 둘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표본 평균이 중요합니다. 왜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체크1에 써놨죠. S제곱이나 S는 직접 구하는 것이 나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얘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n-1로 나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 왜? 얘를 여기다가 추측하기 위해서. 추측하는 과정에서 그랬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요? 얘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새로운 주인공. 왜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모집단에서 n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n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어때요? 달라지겠죠. 내가 대한민국 여성의 키 조사를 해서 평균을 찾고 싶은데 내가 10명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 10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겠죠. 자, 중요한 표현 첫 번째. X 반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본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X 반은 일단 변수예요. X 반은 변수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것을 뽑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뽑기로 바꿔서 생각해봐요. 1이 몇개 들어있고 2가 몇개 들어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1을 뽑을지 2가 뽑힐지에 따라 확률도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X 반은 다시 확률 변수예요. 이 흐름을 캐치하시면 이 뒤에 나오는 흐름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주인공이에요. 자, 표본 평균이 다시 확률 변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테마파크 안에서 왜 작은 테마파크가 한번더 형성이 된 느낌이에요. 방금 우리 이전 단원까지가 뭐였어? 확률 변수 해가지고 이상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런 거 하다 왔죠. 근데 다시 거기서 표본을 뽑았거든. 작은 테마파크가 완성되었어. 근데 X 바가 다시 뭐래? 확률 변수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상확률 변수 마냥 보는 게 있고 연속확률 변수 마냥 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접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 다시 테마파크로 들어와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요. 자, X바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갈 거냐? 그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보는 쪽으로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화 될 만한 내용 아예 없었어요. 아, 문제화 될 만한 내용 아예 없었고 이제까지 자기소개였고 이제 진짜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X바가 무엇인지 알았죠? 모르면 안 돼. X바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아요.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거고요. 표본 평균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죠? 10명을 뽑아도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거치는 거예요. 이 예제가 납득이 안 갔었거든, 내가. 예제가 납득이 돼야 돼. 자, 일단 읽어볼게요. 주머니에 1, 3,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합니다. 그걸 X라고 하면 이 모집단인 거야. 1, 3, 5고 확률 분포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모집단인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지? 그래서 평균은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니까 평균 구할 수 있고요. 분산은 평균 있으니까 편차 제곱에 평균할까요? 1에서 3 빼고 제곱하고 5에서 3 빼서 제곱하고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니까 분산도 나와. 여기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쉬운 이산 확률 변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게 모집단이야. 이게 모집단인데 여기서 굳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도 너무 와닿는 게 대체 이해가 안갈 거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고작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표본을 왜 뽑아요? 그죠? 그 생각하잖아. 자, 이걸 왜 하느냐면 이 단순한 모집단을 통해서 내가 표본이 어떻게 뽑히는지의 상황을 분석을 해놔야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제일 단순한 버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겠어? 목적은 X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표본 평균을. 그리고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 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넣기를 두번 하겠다는 거예요. 두번 시행을 한다는 거야. 한번 확인하고 집어넣고 한번더 확인해야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복원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번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잘 봐요. 나는 X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잘 따라와야 돼. 인생 최초로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자, X바란 뭐라고요? 그두 번의 평균이에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아까 써봤잖아. 첫 번째 확인한 수를 X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확인한 수를 X2라고 할게. 그럼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겠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X바로 가능한 값이 뭐뭐뭐 있을까요? 놀랍게도 크기가 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X 바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해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딱딱딱딱 떨어지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을 뽑게 되면 평균이 얼마예요? 1이에요. 처음에 1을 뽑고 두 번째 3 뽑게 되면 평균이 얼마예요? 2예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 이게 가능하다고요? 당연하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기가 2인 건한 번에 두 개를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원 추출로 두번 뽑기 때문에 1 확인하고 다시 넣고 1또 확인이 가능한 거야. 천천히 이해하세요, 여기는. 알았죠? 자, 그러면 1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1이야. 1 뽑고 3 뽑아도 평균이 2야, 그치? 대신에 뭐도 돼요? 그렇지. 3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2겠지. 또뭐 있겠어? 3이 있겠지. 어떻게 해서? 3, 3 뽑거나, 1호 뽑거나 5일 나오거나 맞아요? 평균 4도 되겠지. 어떻게 하면 1호 나오거나 아니지 1호 나오면 여기 있잖아. 3호 나오거나 3호 나오거나 5, 3 나오거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5도 되겠지. 5, 5 나올 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 1, 2, 3, 4, 5 제가 얘기했죠? 크기가 2인 표본 보통 크기가 2 또는 3 또는 최대 4까지면 이산 확률 변수 마냥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처음 보죠?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표본 평균이 동그라미가 될 확률입니다. 크기가 2가 될 때는 표본 평균이 정확히 1이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표본의 크기가 10개야. 그러면 제일 작은 표본 평균은 1이겠지. 1만 10개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은 1, 9개, 2, 하나예요. 표본 평균이 어때? 1, 그 다음은 1.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디로 다가가? 연속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이겠지. 그래서 제가 마치 확률 변수니까 이산 확률 변수 마냥 크기가 두 개, 세 개, 네 개일 때는 딱 떨어지게 얼마가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밖에 못해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 출제 빈도가 더 높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표를 그려놨습니다. 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거 그대로. 얘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 표 그릴 수 있잖아. X 반은 어때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면 되고요. X 바가 그렇게 나올 확률은? 해보자. 뭐 있어? 총몇 가지예요? 처음에 뽑는 방법의 수 1, 3, 5, 3가지. 두 번째도 1, 3, 5, 3가지. 총 9가지 중에서 내가 다 나열해놨다.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싹 한번 더해볼래요? 확률의 합. 1. 아주 예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죠? 요것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자, 체크 1에 있습니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오타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건 뭐예요, 여러분들? 표본 평균이에요. 다음 시간은 표본 평균의 평균도 해요. 말장난 아니고요. 진짜야.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은 X바, 즉 표본 평균만 제대로 이해합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아? 여기가 아직 뭐 대단한 내용을 한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 X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X 위에 짝대기를 그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충격적이에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갈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 그대로 들고 다음 시간 또할 거예요. 두 타임에 걸쳐서 X 바를 분석해 가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요. 오케이, 알았지? 딱 알맞는 소원이 등장을 했어요. 모르겠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있잖아. 처음에는 점수를 뺏어오고 싶다던가.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 윤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성적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뭔가의 치팅의 방법을 쓰고 뭐 공부 안 하고 성적 오르고 이런 거다안 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이제 소원으로 빌수 있는 게몇개 남지 않죠. 그냥 행복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소원을 이제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나한테 소원을 비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진짜 이걸 많이 빌어요. 내 스스로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뭐 생일일 때뭐 소원 비세요 뭐 이러면은 막 대단한 소원을 빌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운이 좋게 온다면 그런 게 일확천금의 기회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빌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운이 뭔가 하나 터지는데 그게 막 금전적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나는 행복한 쪽으로 나가고 싶어. 운이 터진다면. 행복? 우리 가족의 뭐 건강?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진짜 소원 빌면, 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대단한 걸 바라지 않게 되는 게 오히려 진짜 소원인 것 같아. 보통 뭔가를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은 그걸 뺏어오거나 가져오지 못하면 결핍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원을 빌 때는, 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되어서, 오히려 나는 내가 소원을 빈다면 이런 소원을 빌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소원을 비는 거다 똑같아. 방금 전처럼 막 공부하다가 머리 막 아파. 으아! 이런 다음에, 아, 그냥 됐고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뭔가 되게 바라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소원을 빌게 되더라고. 이건 진짜 쉬워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는 건 진짜 쉽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항상 연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꼭 스스로한테 항상 물어봐 놔야 돼요. 단순하게 나를 빠르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놔야 돼. 나에겐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 고3 때? 나의 고3 때는 있었어. 우리 학교 매점에 파는 초콜릿이었어요.
가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허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초콜릿에 머시멜로우에 그 쿠키가 딱 이렇게 초콜릿에 쌓여 있는 그 아이였어. 내 기억이 맞다면 한 2, 300원밖에 안 했어. 그 시절이니까. 그리고 낱개로 팔았거든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살이 잘 쪄요. 매일 꾸준히 먹잖아요. 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로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거 아니면 떡볶이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한, 진짜 단순한 행복.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으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을 걸어놓은 그 무언가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싫어 그러면 이런 거지. 뭐 밤에 별볼때 기분 좋아져.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한 행복거리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으아! 막 이런 순간이 무조건 오거든요. 막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그런 타이밍에 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를 선물로 주세요. 항상. 항상 그렇게. 알았죠? 그래야 돼. 나 행복이 거창한 행복은 모르겠고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진짜 소소한 행복. 근데 그 소소한 행복이 무시할 수 없는 되게 큰 행복인 거 알죠? 진짜 소소한 것들. 아, 막 진짜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진짜 부드러운 수면 양말 신었을 때 기분 좋아요. 너무 별거 없어? 아니야, 여러분. 그 요소를 찾아 놓으세요. 진짜 중요해. 오늘의 숙제는 이것도 있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느낌을 꼭 느끼고 오세요. 알았죠? 별거 없어. 대단한 거 싫어, 나는. 오케이, 가봅시다.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1개, 2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2개, 3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5개 들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잘 읽힙니까? 안 읽혀요. 이 그림은 왜 있겠어? 문제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닌, 그치? 되게 파란색 공 낯설고 새롭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기에서 색감이 드러나는 느낌을 우리가 안 느끼다 보니까 오. 그럼 빨간 공, 흰 공, 이런 게, 흰 공은 되지. 되나?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신기한데. 아무튼. 자. 적혀 있는 공에 대한 거 여기 다 그림 안에,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줄거를 읽으면서 눈은 그림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됐고요. 자, 한 개의 공을 꺼내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게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복원 추출을 의미합니다. 맞죠? 확인하고 다시 넣고. 오케이. 근데 그걸 뭐래? 두번 반복한대요. 자, 기억합시다.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만 표본을 뽑게 되면은 표본 평균이 이산 확률 변수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값이 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 한글로 읽어볼래요? 그두 개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이요. 조금 더 바꿔볼까? 두개 나온, 두번 나온 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할게요. 그럼 그 X1과 X2를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2로 나누었더니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맞죠? 한번더 예쁘게 바꿔볼까요? X1 더하기 X2가 정확히 4일 확률. 그죠? 됐어? 자, 이렇게 될 방법을 한번 나열해 봐요. 합이 4가 되려면 뭐일까? 첫 번째에 1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 3이 나와요. 또는 3이 나오고 1이 나와요. 또는 2가 나오고 2가 나와요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볼까요?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요? 이 중에 총 공의 개수가 몇 개야? 8개 중에 1이 몇개 있어? 1개 있어. 자, 이걸 멋있게 써줄까? 안 써도 돼, 이거는. 근데 그냥 헷갈리니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기에 써 있는 X? 1 또는 2 또는 3인데 편안하게 그냥 2X, PX만 쓸게요. 총 8개 중에 1은 1개 있고요. 2는 2개 있고요. 3이 5개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잘 띄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두 번째에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 그 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할게요. 자, 이 2가 나올 확률은, 처음에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 두 번째에도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 그런 다음 그 둘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더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을 더하는 건데 얘네 둘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자.
정리. 그냥 끝낸 거지, 뭐. 그치?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32분의 5 더하기 16분의 1이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지금 32분의 2로 쓸까요? 정답은 32분의 7입니다. 끝이에요. 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는 어때? X바라는 표본 평균의 겉옷을 입고 있지만, 이 문제의 요 내용 제가 더 편하게 바꿔볼까요? 어디서 끊느냐면, 다시 넣는다. 두번 반복할 때 여기서 와봐.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완벽한 확률 문제예요. 솔직하게. 그냥 완벽한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X 바 집어넣고 X 바가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멋있게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할수 없어. 근데 네, 아무튼 겉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겉옷에다가 X 바를 딱 끼워 넣으니까 우리는 어때? 우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별거 없죠. 엄청 간단해요. 이 뜻이에요. 요렇게 X바를 갖다 쓴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딱 요거인 거예요. 이해돼? 선생님, 모집단 이런 거 그럼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 없이 여기서 가봅시다.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처음에 1 나오고 3 나오거나, 3 나오고 1 나오거나, 2 나오고 2 나오겠지. 1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고, 3 나올 확률이 8분의 5고, 아니, 3이, 아, 8, 5고, 그 둘이 순서 바꾸니까 2라고 하겠지. 그리고 2 나올 확률 4분의 1, 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 이런 확률 문제잖아요. 그거를 복잡해 보이는 겉옷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해 보이는 겉옷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겠어요?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봐봐. 한글로 제가 적었죠? P, X, 바는 2. 이걸 어떻게 했다고? 두 수의 평균이 2. 두 수의 평균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2. 그럼 두 수의 합이 얼마? 4. 두 수의 합이 얼마? 4. 두 수의 합이 4가 될수 있는 경우들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문제 끝났어. 뭘 생각하냐고? 이거. X 바로 가능한 값다 불러봐요. X 바로 가능한 값. 1 뽑고 1 뽑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1 뽑고 1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1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1이겠죠. 1 뽑고 2 뽑으면 평균이 1.5겠죠. 2분의 3으로 쓸까? 뭐뭐뭐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원래 이산확률 변수하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변수를 다 적어보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2 뽑고 2 뽑거나, 뭐1 뽑고 3 뽑거나 이런 애들 2인 거. 또 2분의 5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2, 3 뽑거나 3, 2 뽑거나. 3, 3 뽑으면 평균 3이겠죠.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뭘 물어본 거야? 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만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두 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알았어요. 또 해볼게요. 비슷한 느낌이야. 자, 2번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그 X 위에 바거든? 진짜 내가 그 말을 안 했나? 이거 뭐라고 읽어요? bar.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에요. 조건부 할 때에도 A, bar, B라고 읽어요. 진짜야. 짝대기잖아. 봐. 그래서 X 위에 바가 얹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X 바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평균. 그냥 보세요. A 안에는 1, 2가 있고, B 안에는 3, 4, 5가 적혀 있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읽어봐야 그림 보면서 응,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한대요. 오. 갑자기 머릿속에 그게 딱 들어와요.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면 정확히 얼마가 될, 평균이 얼마가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 번인데 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뒤로 지나갈게요. 두 주머니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꺼낸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그한개 확인했을 때 적혀 있는 수.
그냥 한 개만. 아직 세번 시행.

확률은 모르겠고 일단 그냥 이 모집단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확률을 한번 먼저 찾아보자고. 그러면 모집단에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수가 뭐뭐 있어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예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일단 A를 골라야 돼. 2분의 1 곱하기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A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B를 뽑을 확률도 어때? A를 고를 2분의 1에다가 둘 중에 하나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이겠지. 얘는 어때요? B를 고를 2분의 1에다가 3을 고르려면 셋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겠지.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이게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세번 내가 확인한 됐지? 이거 한글로 읽어. 한글로 읽어, 여러분. X 바가 2일 확률. 좋은데. 그건 너무 그냥 읽은 거잖아. X 바가니까 세수죠? 세 개수를 더해서 평균 내면 3으로 나누겠지? 그것이 2일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돼? 그 세수의 합이 얼마일? 6이 될 구성을 먼저 찾아볼까요? 세수가 그래봐야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거든요. 합이 6이 될수 있는 구성은 뭐뭐 있을까? 여러분 나타내봐요. 4가 나와버리면 11이어야만 합니다. 구성 먼저. 배열은 나중에 할게요. 또는 3으로 줄이면 2, 1 가능하겠네. 또는 2, 2, 2도 가능하겠네. 이런 구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확률을 이제 찾아볼까요? 자,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인데 이런 배열은 몇 가지?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가디순. 또는 4가 언제 나올까? X1, X2, X3 중에서. 그치?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까요? 얘는 어때? 이쪽으로 계산할게. 이렇게 할게. 공간을 위해서. 자, 여긴 어때요?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구성 후 배열한 거야, 배열. 라스트. 얘는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들을 어떻게 싹 더해주면 되겠죠. 즉, 요거는 3 곱하니까 나누시면 32분의, 그지? 64분의로 어차피 통분하자. 2 더하기, 여기는 이렇게 지우면 16분의 1이니까 64로 통분하시면 4. 얘는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64분의 7이 되어 줍니다. 답은 64분의 7. 자. 세 개니까 얘도 이산확률 변수로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 그릴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X 바를 다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왜냐하면 111이면 평균이 1이지만 112이면 평균이 3분의 4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세 개만 되어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모든 X 바를 내가 다 구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원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난이도를 높인 건 어디서 높였느냐? 모집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원래 1이 뽑힐 확률, 원래 2가 뽑힐 확률, 원래 3이, 원래 4가, 원래 5가 나올 확률들을 각각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찬찬히 갔잖아요. 뭐한 방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요. 세 개 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 이렇게. 일단 한글로. 그냥 X바가 2 이렇게 하지 말고. X바가 뭔데? 그세번 뽑지, 그세번 수의 평균이요. 그럼 그 세수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나타낼까? 그 세수를 X1, X2, X3이라고 할까? 그럼 그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겠지? 그것을 2가 나오게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수를 더한 값이 6이 되었으면 좋겠지? 세수를 더한 값이 6이 될수 있는 구성이 뭔지 찾아서 그 구성하고 확률 찾고 배열하는. 그럼 이 부분은 뭐로 바뀐 건줄 알아, 여러분? 확률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 구성 후 배열, 각각 나올 확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확률의 곱셈 정리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 정답은 둘이 더해야 돼. 아, 그래서 위아래로 더하라더라고. 답은 71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0: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딱딱 해놓으시고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인공 누구라고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되다 보니까 마치 확률 변수 생각 그대로 가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 서타일로다가 표본 평균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산 확률 변수처럼 나올 수 있는 값이 되도록 표본의 크기가 2개, 3개, 4개 정도 나오는 것까지. 저는 교재에서는 보통 2개, 3개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표본 평균이 몇이 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문제의 유형도 다뤄봤습니다. 요거는 딱 오늘 아니면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시고. 표본 평균은 뭐라고요? 내가 n개를 뽑았으면 x1, x2, x3 싹 더해서 xn까지 더한 다음에 n개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표본 평균이 됩니다. 기호로는요. x 위에 짝대기 달려 있고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호.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쓴다는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오늘 거잘 들고 있으셔야 다음 시간이 편안하니까 정리를 좀더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낯설죠? 그쵸? 시간 투자를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정치화법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째강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은요, 정말 정말 우리 내신 시험에서 나올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꼼꼼하게 공부하기입니다. 물론 다른 단원들도 다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선거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꼼꼼함도 필요하지만 선거 결과 분석을 계속 푸는 연습이 더 필요했던 거였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누가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주체와 시점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랑 이 내용 이제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는 형사 절차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네모 칸들의 모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형사 절차 흐름의 개요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일단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수사, 공판, 그리고 형이 확정 후에 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수사, 공판, 집행. 얘들아,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형사 재판의 그 과정이라고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잡고 나서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바로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이겠죠?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검사와 그리고 사법 경찰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수사가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이 사람은요,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야겠다.

10% 넘기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재판을 처운 겁니다. 이걸 바로 기소라고 하고요. 이 기소를 담당하는 이 사람을 바로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를 불렀던 이름이 기소로 인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 바뀌냐면은 피고인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 공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피고인과 검사가 형사재판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꼭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유죄, 무죄 등등의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이 내용들은 바로 법관,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형이 확정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1심, 2심, 3심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형의 집행은 바로 검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무엇을 본 거냐면요. 큰 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이름, 그리고 누가 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수사 살펴본 다음에 공판 살펴본 다음에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범죄의 혐의를 명백히 해서 공소제기 여부, 즉 얘들아 공소제기는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기소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행위예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바로 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사기관은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피의자는 어디 이전?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의 사람, 공소라고, 기소라고. 기소 이전의 사람을 우리는 바로 피의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외워보자. 여기는 진짜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 얘들아, 반대로 말하면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자,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부른다? 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내용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절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고소 및 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등등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챔 등등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주세요. 바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 고소와 고발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걸 바로 고소,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이점은요. 고소는 쉽게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고발은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둘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수사 본격적인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사의 원칙은요. 여기다가 먼저 체크할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요,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할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해볼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영장은요, 청구하는 주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바로 검사가 청구합니다. 발부하는 주체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법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우자. 얘들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이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발부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수사 단계가 이제 뭐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수사의 종결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피의 사실이 조금 명확하게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범죄 사실의 여부를 수사한 이후에, 자, 우리 여기서 체크해보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 수사 종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마무리가 돼요.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상황을 검사에게 보낼 것인가, 사건 기록 등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혹은 보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보내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사는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내게 되면은요, 이제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인지. 되셨나요?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 것인지.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 한번 살펴볼게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기소 또는 불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에 의해서만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는요 불기소 처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혐의 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만약에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공부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넷 중에 시험 문제에 특히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무엇이나 요거 체크하자. 기소유예다. 얘들아,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밑줄 쳐봐.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진짜 형사재판 가면은 유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걸 기소유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다? 무죄 취지 아니다. 진짜 죄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좀 명백하지만 정상 참작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중요한 거, 불기소 처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바로 불기소 처분 역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단계, 수사 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 다른 표현으로 공소 제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이거는 소송 조건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바로 기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소 이후엔 공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너무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다? 검사랑 피고인입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피의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피고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그럼 피고인은 뭐 하는 거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반박할 거는 반박하는 거겠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형사 피해자는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지금 요거 한 줄만으로도 내가 세 가지 내용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를 부르는 이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검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유죄를 입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는 당사자가 될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살펴보니까 모두 절차라고 나와 있어. 이 모두가 모두 모두 뭐 올, 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절차.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학교에서 방학식, 입학식 같은 행사 같은 거를 할때 앞에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국민의례 막 이런 거 하잖아. 애국가 자창. 쉽게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앞머리의 절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앞머리에 절차를 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인정신문전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술 거부권은 뭐냐면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걸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신문이 이뤄집니다. 피고인의 연령, 사는 곳, 뭐, 이름, 이런 거를 물론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모두가 뭐라고? 글이나 말의 앞머리라고. 그러니까 검사는 제일 처음에 뭐 하겠어?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죄명 등등을 낭독하게 되는 거겠죠. 법조문이라든지. 그럼 피고인, 즉 변호인 측에서는 모두 진술에 대해서는 검사가 말한 모두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거는 인정하고 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나름의 주장을 펼치겠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 게 바로 글이나 말의 앞머리 모두 절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실 심리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하는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게 티키타카라고 생각해. 이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검사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글씨 봐봐. 구형이라고 되어 있어. 구형의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즉,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선고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 등등으로 사실 심리 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법관.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요, 검사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볼까? 결국에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니까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1심 판결에 불복하게 된다면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게 된다면은 상고. 항소 또는 상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형의 선고와 집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형의 선고 있죠? 판결 선고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바로 유죄 선고와 무죄 선고다. 자, 우리 무죄 먼저 보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얘들아,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불복할 수 있겠죠. 피고인은 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죄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가 무죄라뇨? 불복하겠습니다. 저는 무죄가 아닌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에게 벌을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를 계속 입증했는데 무죄라고 나온다면 왜 무죄인가요? 저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라고 불복할 수 있겠죠.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선고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죄 선고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형,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형은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형벌의 대표적인 거 자유형, 뭐 징역, 금고, 구류, 또 벌금형 등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행유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다시. 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의 실효, 얘들아, 실효가 뭐냐면은 효력 상실이야. 효력이 상실되거나 혹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얘들아, 쉽게 설명하면은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리고 형선고가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거 없이 유예기간을 잘 경과한 때에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 꼭 외워주셔야 되죠.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반면에 선고유예는요, 요겁니다. 선고유예 케이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겁니다. 선고유예

A 실효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쉽게 설명하면 얘도 뭐 별일 없이 선고 유예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요 얘를 외워주세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 요 부분 바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얘들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됐다라는 거는 면소는 쉽게 소송 면제라고 쉽게 생각해.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애초에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다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유예기간이 경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당연히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주관식으로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밑에 있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아니, 왜냐면은 1심이 확정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왜? 1심 이후에 뭐 2심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2심 이후에 뭐 대법원에 의해서 30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요, 요거 체크합시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형이 집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크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 등등을 모두 다 갖추게 되면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바로 가석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특히 가석방은 언제 활용하는 거다? 요거 징역이나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선고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집행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중에서도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요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 하면은 바로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그 가운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소년 사건이랑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소년 사건의 대상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의 나이, 대상이 되는 나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는 바로 소년 사건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이 결국에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14세를 기준으로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나누어 두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14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바로 14세가 형사,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책임이 조각되니까 형벌 부과됩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에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는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형벌 부과 가능합니까? 네. 형벌 부과 가능합니다. 왜? 범죄로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 기소를 할수 있는데 미루는 거. 기소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14세 이상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얘들아, 근데 요 내용들이 이제부터 표로 나와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일단 경찰은요. 만약에 10살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혹은 일정한 사유였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의 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은 여기서는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요것만 일단 한번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경우에는

경찰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은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이 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냐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경우에는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요, 만약 이 사람들이 뭔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죄를 범한 소년이다. 그럼 경찰은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요, 바로 검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럼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는 조건을 걸어서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기소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을 거는 거야. 뭔가 동네에 있는 선도위원들에게 선도를 받는 것처럼 조건을 걸어서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뭔가 형벌이 내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 세 번째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정리할 거. 형벌과 소년법상 보안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벌과 소년법상 보안 처분은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그림을 옮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옮겨놓은 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일반 국민 중에서 여기다 체크할까?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배심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 기억합시다. 20살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개념 바로 요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재판은요, 제일 첫 번째 형사사건에 한정이 됩니다. 그 말은 민사사건 안 됩니다. 형사사건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심이 어디 관할이어야 되는 거냐면요,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형사사건이어야 돼. 그리고 1심에서만 돼. 근데 그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여야. 쉽게 설명하면 중한사건이야.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 법원은 배심원의 편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심원의 편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심원의 편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즉,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의 편결과 다른 편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권고적인 효력을 가지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까지도 게재해야 된다라는 내용. 중요한 건 뭐야? 편결은 권고적 효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형사사건이고 1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국민참여재판 마무리했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들아, 우리 앞에서 살짝 배웠던 거 빠르게 복습해 본다면은 전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크게? 그렇죠. 바로 수사,

수사 이후에 형사재판인 공판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이 집행되는 경우라고 나눌 수 있었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이유는요, 바로 시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등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건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혹시나 시험 범위에 요 내용도 해당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 적어본다면요. 형벌과 보완 처분 모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거해야 됩니다. 요거 일단 혹시 시험 범위라면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를 대충 공부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 무죄로 추정하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원칙 맞아요. 그런데 누구랑 누구는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요세 가지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무죄로 추정된다.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랑 누구?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바로 수사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서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구속수사였어요? 아니었죠. 불구속 수사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술거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우리 진술거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바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절차 모두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지 뭐라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은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기관과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할 수 있는 뭔가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에는요, 국가가 정한 변호인 제도를 선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표해봤던 내용들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사, 공판 등등처럼 형사 절차 전반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제목 꼭 체크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수사 절차에서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어느 단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 이전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수사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여기 밑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자, 이래서 외우자 그랬죠?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판사, 법관이 발부한다. 청구는 검사가 청구한다. 그럼 이제 합쳐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다가 체크해보자. 현행 범인인 경우에는, 긴급 체포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에 무엇에 해당이 된다?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다시 얘들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체포의 경우에는, 아니 현행범이야, 긴급 체포야. 아니 근데 내가 당장 영장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을 찾았어. 아, 내가 내일 영장 들고 올게. 내일 여기서 만나.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 요두 개를 한번 묶어볼 건데요. 요두 개를 묶어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도식화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서 지금 나와 있는 표랑 다음에 나와 있는 표 사이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 같이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일단 쉽게 설명하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냐면요. 바로 구속을 기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얘들아, 구속을 기점으로 제일 첫 번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그럼 판사가 마치 우리가 조퇴증을 발부할 때에도 너네가 진짜 아픈지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조퇴증을 발부하잖아.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아니, 근데 판사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 영장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법관이 발부한다, 그 사이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예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영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심사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을 기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가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본인의 구속이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불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구속이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저의 구속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바로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드셨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우리는 바로 두 가지 모두 다 너무 중요한 거. 어느 이전 단계에 기소 이전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청과는 무관하다. 피의자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구속적부 심사제도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석방이 됐어. 유죄야, 무죄야? 알수 없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시점을 꼭 기억하자. 요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단계야? 기소된 이후의 단계, 공판, 즉 형사재판의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보석제도입니다. 보석제도는 줄임말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보증금을 납부할 테니까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걸 바로 보석제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석제도를 통해서 석방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자. 보석제도는 누가 활용하는 거다?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시점 여러분들이 꼭, 그리고 누가 활용하는 건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재판 중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얻은 증거 능력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위로 올리는 것.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럼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뭐였지? 상항소. 상고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였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재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재심제도는 여기가 너무 중요해.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즉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뭐라고?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 근데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바로 재심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항소, 상고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전혀 다르다. 왜? 재심은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누구냐면요.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판결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를 바로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형사 피해자는 공판, 형사 재판의 당사자다. 당사자는 될수 없다. 하지만 참여는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끊어서 기억해 주세요. 나처럼 끊어봐.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당했으나 범죄로 인해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누가?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거다. 일단 첫 번째 기억. 그리고 두 번째.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된다라는 거두 번째 기억. 왜냐면은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가 아닌 재산상의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형사보상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사보상제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무죄여야 되고요.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피의자예요. 수사 단계에 있었어요. 미결구금. 결론이 안 났는데 가둬져 있었어요. 미결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죠. 무죄 취지. 그리고 미결구금. 가둬져 있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능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기소유예를 받았어. 된다, 안 된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안 된다. 왜?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니니까. 정상 참작한 거니까.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에요. 미결구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요. 가능한지 봅시다.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피고인인데, 예를 들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됐어요. 형사보상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둘은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을 집행받았거나 받았던 사람이 다시 무죄 판결이 어떻게 확정돼요? 형이 확정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재심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형사보상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상명령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따로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제도는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걸 명예회복제도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과 주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명예형이 선고되었다? 아닌데요. 지금 갑은 무엇을 선고받았어요? 징역형이죠. 자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서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유죄, 맞죠? 을은 무죄입니까? 아니죠. 선고유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서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갑에, 봐봐.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이거는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그럼 갑에 대한 징역 선고의 효력도 상실된다고요? 아니,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 동안 형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어. 실효됨이 없이었어. 근데 효력이 상실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겠죠. 다시 얘들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 바로 실효됨이 없어야 돼. 즉 효력 상실이 없어야 돼. 근데 효력이 상실됐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상실되지 않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선고유예 판결이에요.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4번이겠죠. 마지막 5번. 형사보상 둘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무죄여야 되고, 그리고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었죠?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유죄이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겠죠? 1번, 형사 미성년자 배심원 들수 없습니다. 20살 이상이니까.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실시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번,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1심, 맞습니다. 마지막 5번.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따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은 무엇이니까? 권고적 효력이니까.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3번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3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밑줄 친 내용이랑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끝까지 읽어봐. 필수적입니까? 아닙니다. 고소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고발로도 혹은 자수 등등으로도 가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겠죠? 잘못된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은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 안 됩니다. 권고적 효력이니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공판에서 형사법원은 A에게 17살이에요. 만약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유권을 송치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만약에 경찰이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는데 형사법원이, 이거는? 소년법상 뭔가 보호 처분이 필요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요, 형사법원은 형벌을 내리는 곳이야. 그럼 형사법원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내리세요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형의 집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의 지위는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밑줄이 5개나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맞춰가면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사기죄 혐의로 자택과 회사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 1번 보자. 영장주의에 의하면 갑은 자택 및 회사 수색에 대한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얘들아, 영장은 한번더 정리하자. 어느 경우에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자, 이 영장은 누가 청구하는 거다? 이거 외워야 됐지? 그렇지.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거였죠?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 아니, 어쨌거나 1번은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요, 구속적부 심사 제도 활용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에 따르면요, 법원은 갑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구속된 이후에 나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얘들아, 기억하자.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구속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 이전의 단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만? 수사 단계에서만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보석제도는 누가 쓰는 거였지? 요거. 구속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체 다 외워주셔야 돼요. 구속된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석제도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칠 리을 진술 거부권에 따르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에 의해서 갑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죠. 옳은 설명인데,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문제 일부러 마지막 정리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었지. 진술 거부권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피의자야, 피고인이야?
그렇죠.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였죠. 즉,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진술 거부권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제도랑 관련된 거네요. 상소제도는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얘들아, 항소는 어디에 대해서 하는 거야?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아니라 판결에 불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의 경우에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바로 미음의 경우에는 항소, 그리고 상고가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상소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소제도가 재심제도와 같은 의미입니까? 2심을 청구하는 게 재심이랑 같은 표현이었다? 아니었다. 재심은 왜,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 구제 수단이었고, 상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였다. 항소, 상고의 루트를 따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내용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학교 프린트 따로 있다면은요, 학교 유인물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서 대신 시점, 주체, 인과관계 떠올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취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13강이고요. 오늘 13강에서는 사람의 유전병을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부분의 마지막 파트이면서 유전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이 파트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마무리 해볼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여기 지금 불을 막 뿜고 있죠? 여러분들의 열정도 이렇게 좀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잘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는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떤 문항의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남은 문항들 같이 수능 특강 있는 문항들을 또 여러 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단원의 마지막 파트, 사람의 유전병은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일단은 주제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의 이상과 염색체 수준의 이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유전자 이상은 사실은 어떤 출제의 포인트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물론 이 내신 시험은 범위가 좁으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염색체 수준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일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구조 이상도 나오겠죠. 나오긴 나올 텐데 요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변별하고자 한다면 요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수 이상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거든요. 그럼 그 비분리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는가?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는가? 그 시점을 밝히도록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변별을 시도한다는 걸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이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어떤 세포, A라는 세포에 A라고 하면 유전자형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는 세포에 라지 A와 스몰 B라는 어떤 대립 유전자가 요거는 한개 있고 요거는 두개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는 어떤 세포에 1이라는 숫자도 있어. 그러면 복제가 안 됐다는 얘긴데 근데 두 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생식 세포는 아니겠네. 그럼 요 세포는 G1기에 2N짜리 세포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바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팁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든지 구조 이상이라든지 비분리를 통해서 G1기 세포가 아닌데도 이런 숫자를 갖는 세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그 밑에 단서 조건이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있을 텐데 여기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문항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한 개, 두개 갖는다고? 아, 이거 G1기네?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 수준의 돌연변이가 원인입니다.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DNA의 염기의 순서와 배열. 그 염기라는 A, G, C, T 네 종류의 염기가 몇 번째에 무슨 염기가 오느냐? 몇 개나 나열이 되느냐, 그 순서와 배열에 따라서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건데, 그 유전 정보 저장이 됐던 어떤 암호 중에서 A가 와야 할 자리에 뭐 G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있으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요거는 책 속의 어떤 오타 정도 수준의 그런 이상이기 때문에 책의 겉모습을 보는 거나 다름없는 염색체의 외부적인, 외형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수준의 이상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신 시험에서는 좀 포인트로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수준의 이상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요두 가지는 8종 교과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시고요. 그거 말고도 뭐 알비노증이라든지 페닐케톤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외에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마도 요게 출제가 될때요 각각의 뭐 구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묻는 포인트가 되지 않고 요게 유전자 수준의 이상의 예시라는 것을 알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구분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씩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염색체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분으로 빠르게 좀 전개를 해볼 텐데, 염색체 수준의 이상은 일단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다. 뭐와 뭘로? 염색체의 구조의 이상과 염색체의 수의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사람은 EN인 체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몇 개죠? 46개거든요.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염색체 구조 이상만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 세포들의 염색체 수는 정상일 거예요. 염색체 수는 정상일 겁니다. 그 중에 일부 구조가 비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민형이 한 마리 있는데 고민형이 한 개야, 한 개. 근데 팔이 하나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고민형 0.8개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숫자는 그대로 하나로 세지만 뭐 하나가 좀더 짧다든지 조금 더 길다든지 어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조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조 이상은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를 보통 깔고 갑니다. 물론 비분리도 일어나고 구조 이상도 일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해서 만드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건 약간 좀 문제를 만들기 위한 약간 좀 억지스러운 상황이 설정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구조 이상만 일어났다면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고 보시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결실, 중복, 여귀, 전좌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할수 있는 경우가 극소 부분, 어떤 적은 굉장히 그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예시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일단 이 염색체수 이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명칭이라든지 뭐 하나 적은데 뭐몇번 염색체가 하나 더 적으면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의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아니 그 생식세포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텐데, 그게 정자든 난자든 아니면 둘 다든, 그래서 그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이런 수 이상의 자손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쵸? 그 과정에서. 그럴 때그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느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느냐, 요 부분이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염색체 구조 이상 볼게요. 구조 이상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실, 중복, 여귀, 전좌. 결실은 그냥 봐도 뭐가 뭐좀 잃어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결손, 결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던 부위의 일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 부분에 중에서 어디가 조금 잘려 나갔다. 그러면 결실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복은 뭐겠어요? 조금 더 붙은 거, 더 중복된 느낌, 뭐 길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어디든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B를 두번 중복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중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위는 위치가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원래 순서에서 뒤집혀서 붙은 것을 역위라고 합니다. 원래 그 염색체 안에서 있던 것이 뒤집혀서 붙었을 때 역위라고 한다. 전좌는 뭐냐면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자리, 좌석할 때그 좌죠. 자리를 옮겨갔다. 그래서 보면 요쪽에 있던 요 염색체 이 부분과 다른 염색체의 부분이 서로 옮겨 붙어서 맞바꿔서 교환된 것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염색체를 옮겨간 것은 우리가 전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상호 교환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쪽으로 그냥 옮겨가도 우리는 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생원에서 출제를 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염색체, 1번이 7번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1번끼리 안에서 옮기는 거 말고 1번이 뭐 8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비상동 염색체로 이동한 경우 우리가 보통 전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출제가 될수 있고요.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이름을 외우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 유전병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자 할때 과거에 뭐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면서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 그런 문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나 보통은 그냥 요거 그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걸 맞추는 그런 수준의 쉬운 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구조 이상의 예시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고 하는 요 예시가 있는데, 요거는 5번 염색체 결실입니다. 5번 염색체. 그래서 5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잖아요. 일단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건 상염색체라는 얘기라서 상염색체의 구조 이상이라면 요 그림에선 남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핵형 분석 결과가 예시로 나와 있지만 여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조금 여기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 그거는 일단 원인이 뭐냐? 감수 분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식세포 만드는 감수 분열이 1분열, 2분열 이렇게 연속 두번 일어날 텐데, 그때 상동 염색체끼리 잘 나눠지고 염색 분체끼리 잘 나눠져야 정상적인 감수 분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눠져야 할게 제대로 나눠지지가 않았다. 분리되어야 하는데 안 분리되었다. 비분리되었다. 요게 원인이죠. 그래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야 할 염색체가 비분리되었을 때 그런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 수가 요 결과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생식세포는 지금 여기 정상 생식세포 얘기도 있잖아요. 정상 생식세포라면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가 23개여야 합니다. 요게 정상적인 생식세포의 상태.
그래서 원래

원래는 이쪽 상대 쪽의 생식세포도 정상이어야 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얘네 둘이 합쳐지면 EN이면서 46개인 정상적인 수정란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쪽에서 만들어질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가 더 들어갔다. 하나의 염색체가 더 들어가서 24개짜리의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비분리의 결과로. 걔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합쳐주면 EN이면서 정상보다는 하나 더 많은. 그렇게 될 거고, 실제로 염색체 수는 47개가 될 겁니다.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아져서 47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손은 염색체 수 이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질 때, 이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느냐, 두 번째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느냐를 항상 거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릴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요,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 과정의 결과로 태어난 자손 먼저 정리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예정.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고, 걔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됐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 수 이상의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그래서 요거는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일부 교과서에는 조금 더 다른 종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세 가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요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운 증후군은 뭐냐면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21번 염색체가 3개이면 다운 증후군의 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면 상염색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상염색체라는 걸알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정상적인 개수에서 한개 적거나 한개 많을 때, 보통은 못 태어나는데 일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21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요게 키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그런 염색체가 21번 염색체입니다. 작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유전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을 비교적 조금 덜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1번이 막 3개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런 그 염색체 수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요것도 상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남자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에서 모두 가능한 것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21번 염색체 3개다.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성염색체가 원래 두개한 쌍이어야 되는데 X염색체 한 개로만 갖는 경우에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 뭐 하나랑 Y염색체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남성이 될 텐데 X염색체 두 개에 Y염색체 하나가 만났을 때 우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X염색체 세 개다.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안 불러요. X염색체 하나에 Y염색체 두 개인 경우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안 부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정상적인 남자의 요 성염색체 조성에서 X염색체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요런 경우. 요런 경우만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기에서 요런 조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요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니고, 여기 있는 XXY, 요 조성일 때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X염색체가 한 개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Y염색체가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수가 없는데 X염색체도 굉장히 큰 염색체고 거기에 일반적인 그런 유전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X염색체가 아예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은 없고 X염색체 한개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별 결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Y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Y염색체가 없으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여자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에서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두 개에 Y 하나입니다. 그럼 이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남자입니다. 가계도에서도 네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글자 수가 적으니까 성염색체도 적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가 넘치잖아요. 막 글자 수가. 그러니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매치가 쉽겠죠. 자, 이제는 요런 염색체 수 이상을 나오게 한 그런 비분리 과정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염색체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났을 때랑 2분열에서 일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1분열 비분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는 복제까지는 제대로 잘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나눠져야 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다 몰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요두 번째 줄까지는 정상입니다. EN이면서 전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두 개만 그려놨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46개를 다 그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쌍, 비분리될 염색체 한 쌍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서 요 세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N이면서 서로 23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요한 쌍만 비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몇 개? 24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23개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총 22개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는 잘 나눠진 거고, 보통 우리 문항에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림에서 생략한 나머지 22쌍은 잘 나눠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쪽으로 몰려간 그런 상황으로 잘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미 비분리됐죠.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뭘 나눠 가져요? 염색 분체, 복제분만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 복제분 나눠 갖는 과정은 뭐이 염색 어요상 핵상이나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겼고 그대로 그냥 나눠 가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모든 생식 세포에 염색체 수 이상이 발생합니다. 절반은 하나 적고 절반은 하나 더 많은 요런 염색체 수 이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하나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단 하나도 정상인 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감수 1분열 비분리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하나도 안 나온다. 절반은 하나 적고, 절반은 하나 많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감수 2분열 비분리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분열은 잘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EN이면서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1분열은 잘 분리가 돼가지고, N이면서 23개씩 갖는 딸세포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22개 생략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염색 분체까지 제대로 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한가닥씩 나눠 가져가지고 N이면서 23개 염색체를 갖는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다. 일단 감수 1분열에서 1분열이랑 다른 점이 눈에 보이죠? 절반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점. 정상이죠, 얘네들은.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염색 분체는 얘랑 얘, 이렇게 복제 관계에 있는 얘네 둘이죠. 원래대로면 한 가닥씩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안 나눠지고 한쪽으로 간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나중에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분열이 다 마무리가 되면 얘네들도 결국엔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몰려갔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한개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얘는 그거 한 가닥 못 받아서 N-1, 얘는 한 가닥 더 받아서 N+1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 외에 다른 22개는 정상적으로 받은 겁니다. 얘는 그것만 하나 더 받아서 24개가 된 것이고, 요렇게.
그래서

암수 2분열의 특징은 절반은 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절반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한개 적고 하나는 한개 많은 애가 만들어진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이 하나 더 많은 애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n 플러스 1이네. 요거. 요것들이 감수 1분의 비분리 결과냐, 감수 2분의 비분리 결과냐를 앞으로 문항에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는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없는 것은 n-1인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덜 갖는 애가 있죠. 요거. 선생님이 별표 친요 세포들은 셋다 지금 하나씩 덜 받은 애란 말이에요. 하나씩 덜 받은 경우에는 언제 비분리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1인 경우에는 그냥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다. 그 정도 알수 있고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를 문항에서 많이 물어본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걔가 정상적인 N짜리 생식세포랑 만나서 이 생식세포들 중에 한 개씩이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수정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자손이 태어나겠죠. EN짜리.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위에서 이미 비분리의 결과로 생식세포 자체에 염색체수 이상이 있었다면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된 결과, 자손의 염색체수도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생식세포 자체의 염색체수를 한번 보시고 그게 비정상이었다? 그러면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돼서 태어난 결과도 숫자가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지금 마지막 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술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성염색체 비분리로 출제를 합니다. 왜냐? 남자는 성염색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그냥 생김새만 봐도 이게 X인지 Y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걔가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지 그냥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정상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그 결과인데 남자가 X 하나, Y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상염색체도 있을 텐데 그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뭐 XY도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정상 분리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하나, Y 하나 있었어. 복제됐어. 근데 X 하나, Y 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로 분리돼서 들어갔습니다. 잘 분리됐죠? 그 다음에 복제 본인 염색 분체들도 한 가닥씩 나눠져서 잘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식 세포에는 X가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Y가 하나씩 들어있어서 성염색체는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략된 상염색체 22개씩은 항상 깔려있는 상태죠.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는 한 개까지만 갖는 게 정상이다. 요거죠.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감수 1분열 비분리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럼 XY 염색체가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진 거야. 이쪽으로 다 갔어요. 1분열 비분리. 그럼 이쪽에는 성염색체만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있어요. 성염색체만 없는 N-1짜리 세포 두 개가 만들어졌죠. N-1인 경우에는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1분열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진 N 플러스 1짜리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X 또는 Y로 한 개씩만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생식 세포였는데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이 다 있어요. 요게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N 플러스 1짜리 세포입니다.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 있다. 그럼 2분열 비분리를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분열은 제대로 됐어요. X, Y 잘 나눠졌다. 이 경우도 그렇고, 요 경우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요 왼쪽에서는 X 염색체의 염색 분체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Y 염색체는 제대로 잘 나눠졌다. 근데 X 염색체의 요두 가닥이 한쪽으로 몰려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N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N 플러스 1의 조성이 X로만 두 개죠.
자, 이쪽도 볼게요. 만약에 X, Y 잘 나눠졌고 비분리가 이 분열에서 일어날 때 Y 쪽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X형 색채는 제대로 나눠졌을 때이 반절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이쪽이 비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얘가 N-1, 얘가 N+1이죠. 근데 N+1인 애들을 비교해봤더니 X로 똑같은 거두개 갖거나 Y로 똑같은 거두개 갖고 있습니다. 아까 1분열 비분리의 결과는 어땠지? 선생님이 1분열 비분리를 그냥 간단히 1B라고 쓰거든요. 1분열 비분리 결과로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조성은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이었어요. 근데 2분열 비분리에서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지면 X로 두 개, 똑같은 거거나 Y로 두 개입니다. 요거랑 조성에서 차이가 있죠. 종류별로 하나씩이냐, 똑같은 거 복제본으로 두개 갖느냐. 거기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열,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의 152쪽에 보면 이런 간단한 탐구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뭐 심플하게 내도 여러분들이 논술형이나 이런 걸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설계가 가능한데,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생식세포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식세포 4개의 조성이다. 성염색체 조성이다. 근데 만약에 이 생식세포들이 정상적인 생식세포라면 성염색체를 몇개 갖는 게 정상이라고? 성염색체는 한 개만 갖는 게 정상입니다. X 또는 Y로. 근데 얘네들은 죄다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죄다 비정상이에요. 죄다 N 플러스 1입니다. 얘도 다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비분리의 결과라는 거고 N 마이너스 1은 물어볼 수 없지만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정자입니다. 정자인데 X 하나, Y 하나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1분열 비분리 일어나야 되죠. 골고루 하나씩 가지려면. X로만 두개 똑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염색분체의 비분리, 2분열 비분리의 결과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로 똑같은 거두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랑 똑같이 복제본이 비분리됐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X 쪽에서 비분리된 거고 이렇게 Y 쪽에서 비분리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2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X, Y를 원래 한 개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1분열 비분리 결과고 둘 중에 똑같은 거를 복제된 거를 몰아받았으면 그거는 2분열 비분리 결과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난자 뒤에 X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여자는 X염색체가 두개 있잖아요. 남자는 X 하나, Y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냥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자는 원래 X염색체 두 개입니다. 그러면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지더라도 X를 두개 가질 수 있고 2분열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도 X염색체 두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돼 있으면 알수 없다. 1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고 2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중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다가 적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중 문제는 2.7번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염색체 수 이상 같이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표가는 사람의 유전병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나는 가의 특징 중 유전병 A, B, C가 갖는 그 특징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특징 중에 몇 개를 갖고 있는 유전병이냐, 요거를 숫자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 B, C는 각각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요렇게 푸는 편인데, 자, 여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 셋 중에 뭐예요?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서 다 가능합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죠. X염색체 하나 갖는 거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조성이기 때문에 Y가 있어서 남자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터너 증후군 하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한 글자 적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정상인보다 적다. 적은 거. 근데 다운 증후군 하나 많죠? 그죠?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하나 많죠? 적은 거는 터너 증후군만 해당이 됩니다.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 수가 하나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것이다.
터너증후군, 성염색채수가 하나 부족하죠. 일단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채수가 하나 더 많은 것이죠.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흑색증 3개를 갖는 유전병 B 누굴까요? 터너 증후군입니다. B가 터너 증후군이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갖는 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되겠죠? 클라인펠터. 그러면 지금 C는 자동으로 다운 증후군이 될 텐데, 다운 증후군 특징을 하나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A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보기 하나가 굉장히 길죠? 차근차근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똑같은 걸로만 구성이 돼 있거나 안 같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형성된 정자래요. 그 정자랑 정상 난자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상 난자에는 성염색체가 X염색체 한 개만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22개의 상염색체에 난자에는 뭘 담아줘도 X염색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X염색체 한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감수 2분열 비분리의 결과라면 복제본의 비분리잖아요. 똑같은 거두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로 두개 들어가거나 Y로 두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랑 합치든 이렇게 X랑 만났다 XXX, Y랑 만났다 XYY.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상황이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X, X, Y 요것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한 요 상황에서는 X 두 개에 Y 하나가 아니고 X 세 개거나 X 하나에 Y 두 개거나 다른 조성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요런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보기다. 요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기억 보기를 좀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터너 증후군이다. 그쵸? 지금 특징 3개를 가지고 있는 B는 터너 증후군이 맞네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C는 동그라미 기억을 갖는다. 다운 증후군은 이 중에서 아무 특징도 안 갖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니은만 맞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워밍업.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유전병 부분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가계도 분석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정록 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정록 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 정록 생명 유전자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하는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줍니다. 여기서 유전자형 우리가 뭐 라지에이 스몰A 써볼까요? 많이 쓰는 걸로. XX 프라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라지에이 스몰A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성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란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정록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정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생명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과 2번이 각각 정상 남자와 정록 생명 여자라고 합니다. 요 둘은 정상이래요. 핵형이 정상이야. 그리고 3번과 4번이 뭔가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정상 남자잖아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라지에이 Y일 거예요. 라지에이 Y. 그 다음에 2번은 생명 여자니까 스몰A, 스몰A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딸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딸이 태어나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돼요. 그럼 라지에이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딸이 태어날 때. 그리고 엄마로부터는 스몰A 받겠죠? 요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랑 표현형이 같아서 정상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는 순간 정상 우성 유전자를 가지니까 그게 발현돼야 되는데, 우성 유전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스몰A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식세포. 생식세포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수정되어가지고, 그래서 3번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식세포 C와 생식세포 D가 수정돼서,

그래서 태어난 게 4번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서 생식세포 비분리가 일어났다. 요 A와 C의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요게 비분리의 결과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나 받고 그게 끝. 근데 이거 지금 터너 증후군이죠. 터너 증후군. 아빠로부터는 X도 Y도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X 염색체 받았으면 정상 표현형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Y 염색체 받았으면 네모로 남자 아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둘다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자가 X도 Y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N-1짜리 정자였단 얘기인데 하나 덜 받은 경우에는 1분열 비분리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 결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정상적인 난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태어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엄마로부터 X염색체 하나 받을 텐데 거기는 무조건 스몰 A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생명인 아들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요 생명인 엄마 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야? 표현형이 정상이에요. 일단 아들이잖아요. 그럼 Y 염색체는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정상 유전자는 둘 중에 누구만 갖고 있냐? 아빠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 염색체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빠로부터 X랑 Y를 다 받은 거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그 결과의 생식세포라고 했는데 얘도 정자입니다. 얘도. 얘도 정자고요. 근데 얘는 N 플러스 1이잖아요.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조성을 보면 언제 비분리된 건지 알수 있죠. 아빠로부터 X 염색체도 받고 Y 염색체도 받고 요거 두 개가 다 있는 골고루 다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X 하나 Y 하나 있다면 그거는 1분열 비분리 결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를 낼수 있잖아요. 등장인물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의 성염색체 수는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A는 하나 적고 성염색체가 없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C는 성염색체를 두개 가진 그런 생식세포 정자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는 모두 난자죠. 지금 문제 있는 쪽이 둘다 정자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C. 얘 N 플러스 1짜리. 얘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되었다. 하나 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덜 가지고 있는 거는 물어볼 수가 없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물어본 거고 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빠르게 잘 캐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림은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 일부입니다. 표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자 1, 2, 3에서 총염색체에서 성염색체 뺀 숫자랑,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서 X염색체 뺀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두번 일어났는데요. 21번 상염색체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서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몇 분열 비분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이 1, 2, 3가 여기 4개, 이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4개 세포 중에 기형, 니은, 디귿이랑 각각 하나씩 매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총염색체 수에서 성염색체 빼면, 그거는 뭐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염색체 수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정자라면, 그러면 N이면서 22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1개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구성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22개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죄다 비정상이죠. 21개거나 23개예요. 3개가 다 비정상이야. 그럼 양쪽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쪽도 비정상이고 이쪽도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비분리여야? 1분열 비분리여야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양쪽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도 정상이 없는 거 봤을 때, 아, 상염색체에 1분열 비분리가 있었구나. 1분열이 일어날 때 21번 염색체에

기불리가 있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있는 쪽에 이제 하나씩 덜 갔다는 얘기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이제 두 개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n-1, 여기가 n+1이었다. 21번 여기로 하나 더 가서 디귿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역이랑 니은은 끝까지 구분 안 됩니다. 뭐이둘 중에 하나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염색 채수에서 x염색 채수를 뺀 값을 보면 우리가 x염 색채가 몇 개인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염 색채 23개인데 몇개뺀 거야? 0개를 뺐단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1개에서 몇개뺀 거야? 2개 뺀 거고, 21개에서 하나도 안뺀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디귿이라는 요 정자에는 x염 색채가 하나도 없어요. x염 색채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 없어. 근데 기역 니은 중에 하나에는 x염 색채가 무려 2개나 있어요. X염 색채 똑같은 걸로 두개 가지려면 이분열 비분리의 결과죠.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서 성염 색채 분리는 제대로 됐습니다. 이쪽에 X염 색채, 이쪽에 Y염 색채. 21번 염 색채만 비분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열, 여기서도 Y염 색채가 잘 분리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염 색채가 둘 중에 한 군데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두개 갖는 애랑 안 갖는 애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얘는 왜 하나도 없지? 거기는 Y염 색채가 있거든. X염 색채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의 총 염색 채수는 24개냐? 동그라미 기역은 이둘 중에 뭔지 알수 없지만 얘여도 총 23개고 얘여도 2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24개가 나오는 세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21번 염색체의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4번과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아들이다. 4번은 Y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번은 하나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정상 난자랑 수정되면 21번 염색체 하나 더 있으니까 다운증후군일 거고, 요게 Y염색체 있으니까 XY 조성의 남자가 태어나겠죠. 그쵸? 아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둘다 맞아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점 테스트 12번인데요. 요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지금까지 비분리 문제 많이 봤으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12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게서 가가 발현됐는지랑 이 A라는 유전자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대요. 근데 여기서 갑툭튀네 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정말 모든 거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감수 분열 시 부모 중한 사람에게서만 대립 유전자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역이었는데 걔가 니은으로 바뀌어 버렸어. 어떤 게 생겼어. 그래서 생식세포 A가 형성이 되었고 그게 A에게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얘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가라는 자녀가 태어났대요. 근데 가는 자녀 1과 2중 하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는 A 또는 A별 뭐둘 중에 뭐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다 자릿수가 동일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원래 있던 거에서 다른 걸로 종류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아버지는 A를 하나 갖는데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일단 써줍니다. A를 하나 갖는데. 오케이. 근데 어머니는 A를 하나도 안 갖는데. 그럼 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자잖아요. 여자면 무조건 두개한 쌍이거든요. A 말고 다른 걸로 두개한 쌍이어야 되겠지. A별, A별 동연 접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가가 발현됐어. 그럼 이 A별이라는 기호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A가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로 어머니를 보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시면, 아빠랑 엄마랑 표형이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같을 수 있냐? 아빠가 A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별이 우성이면. 두개 가진 사람이랑 하나 가진 사람이랑 같은 표현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비교했을 때 기호랑 우열 관계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빠가 지금 유전자 중에 두개한 쌍일 수밖에 없잖아. A가 있는 게 분명한데 표...

설명 보니까 에이 별도 분명 있어야 돼. 근데 남자가 두개한쌍 가지면 이거는 상념색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만 보고 모든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엄마로부터 엄마가 우성 유전자 동형 접합이니까 A별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표현형이에요. 열성 표현형이잖아요. A로 두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마로부터는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 조합이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요 생세포가 난자입니다. 걔가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A 별이었는데 그게 열성 유전자인 A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열성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 별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요 동그라미 A는 난자이다. 맞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 간은 2번이다. 맞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꼼꼼히 잘 풀어나가시면 답에 반드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원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의 5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사 첫 수는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적인 통사 알고리즘 27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 함께할 주제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준에 2번이라고 붙었죠. 교정적 정의를 클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정적 정의의 내용이 어떠한 단원 구성 속에 들어가 있는지 개념 펼쳐줌 바로 체크해볼게요. 교재 준비되셨나요? 펜도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번 단어는 사회 정의의 문제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불평등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단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 정의가 있을 수 있죠. 또 사상가나 시대에 따라서도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쭉 짚어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일반적이고 특수적인 정의의 큰 틀에서 다시 특수적인 정의에서의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정의의 분류 체계로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대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기틀을 만들어줬던 그의 사상적인 힌트를 보기에 참 좋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정의라고 하는 걸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라는 두 틀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은 무엇일까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업적에 따라서 혹은 능력에 따라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장단점은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통사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고찰해야 된다. 그래서 제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역시나 특성과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도, 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분배적인 정의에 대한 큰 틀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린 건 이 분배적 정의가요 실제로 문항에 잘 나오는 건 정치철학자 존 롤스와 노직에게서 본격적인 제시문과 선지로 고난도로 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는 뒤에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나와요.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단원을 구성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밑 베이스를 정책과 제도에 연결된 만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롤스와 노직에 관련된 심화 주제는 또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27번째 시간에는 교정적 정의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교정적 정의도 문학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두냐면 응보주의,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잡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응보주의,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좀 이따 드릴 텐데 큰 틀로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처벌의 효과와 이익이 중요하세요? 라고 생각 질문했을 때 그럼요 라고 말한다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요, 저는 뭐 어떤 이익이 있냐, 효과가 있냐 전에 그 사람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입장을 얘기하신다면 응보주의적인 관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러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사상화시켜서 이야기한 대표 학자를 만날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문제로도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당시의 사회계약론적인 중요한 영향, 기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곁들여서 사상적인 베이스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해서 개인적인 선과 이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 필요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교정적 정의의 응보주의, 공리주의의 핵심을 공부하시면 이런 문항을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88쪽에 있는 문항이고요. 제시문과 선지입니다.
평가원 예시문항이고요. 물론 제시문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강연자가 있고요. 강연자의 말풍선에 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텍스트 내용이 정리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별로 쪼개봤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핵심 사상가 입장이 부드럽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짜여진 문장이거든요. 포인트만 미리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형벌은 범죄자나 다른 사람 혹은 사회에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가해지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인간은 목적적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조차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서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범죄 저지르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차원에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주는 거는요. 범죄자를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쓴 거예요. 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요. 범죄자한테 형벌을 가한다는 건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이거든요. 그걸 저는 응당한 보복을 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가할 거에는 여러분들 그 정의의 여신 두 저울 생각나시죠? 그 모양 생각나시죠? 제가 그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만들어왔던 그림처럼 동등성의 원리가 작용돼요. 이걸 적용해서 만약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똑같은 저울추의 무게를 만들어주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동종성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범죄자를 뭔가 목적적인 존재로 존중해주는 것 같더니만 그 범죄자의 범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고, 어? 범죄자가 저지른 대로 똑같이 보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네? 와, 이게 뭐지? 라고 하신다면, 이게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목적적 존재니까 자기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죠. 그러면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수 있거든요. 그러니 범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형벌이 오히려 범죄자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책임질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칸트예요. 이 칸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좀더 길게 한번 말씀드리고, 쓰면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실 수 있게, 그 어떤 내용보다도, 자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단어에다가 체크만 하고 갈까요? 1번에 존엄성, 2번 공동체의 선, 3번에서 책임, 4번에서 해악, 5번에서 범죄 예방 효과이에요. 이 중에 칸트적인 관점에서는 싫어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칸트가 지향하는 그 지점에 비하자면, 요런 점에서는 비판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 나머지는 오진수리겠구나.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게, 개념 묶어 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교정적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우리 공부했었는데, 빠르게, 스피디하게 핵심 딱 짚어보면서, 그래, 교정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어. 짚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분류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와 특수적인 정의라고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반적인 차원의 정의는 우리의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고 실현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준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정의의 기틀 하에 특수적인 정의, 부분적인 정의를 나눠봅시다 하면 분배적 차원의 정의와 교정적 차원의 정의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은 자, 아테네로 가보세요.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에 다녀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 전리품을 그 군사에게, 군사, 구성원들에게, 군대 구성원들한테 분배합니다. 어떻게 분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보자면 그 전쟁에 공헌한 바, 기여한 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바에 따라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같게,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다르게 분배하는 게 정의롭다 그랬어요. 같은데 다르게 분배받고 다른데 같게 분배받으면 분쟁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분배적 정의였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 이 군사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줬거나 이익을 줬을 때 똑같이 나도 피해를 받거나 그런 처벌을 받거나 혹은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교정적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섭에 있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데 해를 끼쳤다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고요. 이익을 줬다면 그만큼 내가 받아야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딱 균형을 맞추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 그 군사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 전쟁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기여를 했는가, 가치를 가졌는가는 다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에 맞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가에 맞게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오늘 이야기할 교정적 정의에서의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왔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무게가 같아지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다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나 피해를 줬을 때 문제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 잡아보시면서

이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할 때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이 정당한 처벌로서 인정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는요, 자, 제가 여기 위에다 한번 쓰고 지울게요. 여러분들 메모해 주세요. 어떠한 형벌이나 처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반적인 정당성 준거로는 첫 번째는요, 죄형 법정주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뭐 정치, 법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이거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통사 영역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 하나 기억해 두시면 그 정도로도 참 좋은 소스가 된다고 봐요. 자, 당신은 이런 행위가 이러한 죄로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죄에는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라고 죄와 형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법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큰 틀의 중요한 것은 비례주의 혹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범죄 자체가 여기다 가치를 매기는 건좀 그렇지만 이제 예시를 위해서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중한 범죄와 가벼운 범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 이 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더큰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후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비례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 죄형 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에 깐 상태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 범죄자를 우리가 수감해요. 그 속에서 교정 활동이 일어나요. 뭐 봉사 활동도 할수 있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또 혹은 그 범죄자가 여러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범죄자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 그리고 그런 범죄자를 바라보는 타인의 입장,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해 처벌에 이익이 있는 것. 그래서 이 결과적인 이익과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처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범죄자한테 처벌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한 거죠. 무슨 이익이요? 범죄자 자체가 교화된다거나 일반 시민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될수 있죠. 범죄 예방 효과 이익 있잖아요. 라고 하면 공리주의 입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궁극적으로는 예방하는 거에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범죄자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또 그러한 형벌을 보는 범죄자를, 받는 범죄자를 보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이 처벌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이익이 증대하게 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행복이나 쾌락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을 공리주의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리주의 뒤로 한 번만 더 넘겨볼게요. 공리주의 표로만 쭉 갑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방 효과를 크게는 둘로 한번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응 비읍인데요. 일반 예방주의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이에요. 특수 예방주의라고 해요.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

자, 그럼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입장으로는요, 응보주의라는 게 있어요. 응보주의라는 말 자체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세게,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자 그대로 보면 응당한 보복이에요. 보복이라는 말이 더 무섭죠? 응당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그 처벌, 보복을 받음으로써 저울의 무게가 똑같아지는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나에게 형벌을 가한다라는 그런 보복일 리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린 사적으로 그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권력으로, 법에 근거해서 그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게끔 하는 것, 그걸 응보라고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응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범죄자한테 처벌을 가해서 형벌, 범죄가 예방된다, 범죄자가 교화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해야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처벌의 정당화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준 사실을 토대로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법적이고 공권력의 차원에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만약 공리주의한테 이런 비판? 의견 제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응보주의라면, 그럼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당신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범죄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범죄자가 교화가 안 돼요. 혹은 일반 시민들이 처벌받는 범죄자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범죄가 예방이 안 돼요. 즉,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처벌의 효과가 없다면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 입장이 공리주의예요. 효과가 있어야만 되니까요. 효과가 없는 형벌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처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그 처벌의 효과, 이익이라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효과가 있던 없던 당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정의지. 잘못한 너를 그냥 두는 건 그게 불이지. 이 입장입니다. 그러니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자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단 이걸 두고 대표 사상가인 칸트로 가게 됐을 때 선지화되니까 여기서 미리 한번 심어놔 드리면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는 해도 이런 형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예요. 왜? 형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형벌이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서 필요한 수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 실현이 목적이에요. 이말 자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본 거고요. 이런 응보주의적 입장을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처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물론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외에, 자, 우리 써놓을게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자체가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목적, 즉, 이때 목적을 이익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범죄자 자체가 이익이 된다거나 그 처벌을 통해서 사회가 이익이 된다라는 그 이익이에요. 이걸 요 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선이라고 표현해요. 이 선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때, 아, 착한 거,

아니, 그래서 윤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착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하면 착한 건가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선이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쭉 풀어갈 때 쓰이는 용어 중에 사회의 이익 혹은 사회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형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적 달성 위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응보주의야. 자, 이렇게 해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어떻게 다른지 딱 아셨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응보주의는 칸트, 공리주의는 벤담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거여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지금 했었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학습이 될 거예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지녔으니까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거예요.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긴 했거든요. 근데 범죄라는 행위를 선택했네요. 근데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범죄자한테 책임질 기회가 뭐겠어요? 형벌이죠. 거기에 동해보복주의라고 해서 칸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매섭게,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매섭게 들어가는 방법은 너가 가한 형벌과 동일한 너가 가한 범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가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너의 생명도 빼앗는 것이, 빼앗는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야 라고 보는 동일한 가해를 받는 형벌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옆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앞에서 공리주의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때 공부해놨던 게참 다행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도덕 룰이 있잖아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최대 다수의, 그러니까 유용성의 원리, 그러니까 행복 추구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국가, 입법, 국가의 법을 세우고 운영하는 원리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입법의 원리로서 처벌의 근거인 법도 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처벌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효용과 행복은 감소될 수는 있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범죄자가 처벌을 받으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건 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왜요? 이들은 쾌락이 선이라고 보니까요. 즉, 이들은요,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계승론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에피쿠로스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내 행위의 결과가 쾌락을 가져오는 게 옳은 거고, 선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고통과 불쾌를 가져오는 건 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룰을 얘기해보자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면 그게 굿인 거야. 라고 보는 룰을 세운 거예요. 그게 최대 다수에 적용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유용성의 원리라는 게 이렇게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러면 유틸리티가 있다. 유용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개인에게도 적용시키고 사회에도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 논리대로 벌받는 범죄자한테 얘기하면, 저 고통스러워요. 저 너무 두려워요. 하니까 고통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고통은 악이니까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악이군요. 라고만은 할순 없어요. 이거 유보예요. 지금 유보. 그럼 어떻게 보느냐? 반드시 비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해봐야 되고요. 이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면서 드는 비용과 그 결과의 이익, 즉 혜택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비용은 진짜 범죄자를 수감하고 그에게 벌을 주면서 들어가는 진짜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벤담하면 파놉티콘 생각나시죠?
그만큼 범죄자를 수감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감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만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효율성과 비용 더불어서 범죄자가 곧그 형벌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 역시도 그 형벌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교화됐다. 사회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두 부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때 혜택이 더 크다. 라고 하면 이때의 형벌은 정당성을 성립해요. 정당성을 가져요.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쾌락과 고통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쾌락이 더 많다. 이익이 많다. 행복이 더 많다. 최대 다수의 최대익이 더 많다. 라고 하면 그때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얘기했던 1단계로 보자면, 알고리즘의 1단계로 보자면,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악인 게 맞아요.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그런데 2단계,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 만약 처벌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 라고 하면 이때의 처벌은 사회 자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악으로 인정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 반대로 비용은 훨씬 더 큰데 혜택이 없어. 범죄자가 엄청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았고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범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나왔다 쳐요. 그러면 이때 그 범죄는 형벌은요? 정당성을 갖기 힘들죠.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예예요. 그래서 이걸 워딩으로 한번 써봤어요. 범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돼서 사회 전체 효용과 행복이 증대됐다. 그럼 인정. 악이지만 필요하니까 인정. 혜택이 더 크니까 인정한다는 거야. 필요, 악. 그러니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의 결과를 중요하게 판단해요. 결과와 이익을. 근데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거, 그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틀에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요. 오늘 말씀드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이론적인 흐름, 그 표현들, 핵심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시면서 푸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서 사상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당연 메인은요, 칸트와 베카리아를 메인에 두고 말씀드릴 거고요. 벤담과 루소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상가로 말씀드릴 건데, 벤담은 이미 지금 공리주의에서 말씀을 드린 셈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 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벤담과 루소의 사상이 베카리아에게 여기서 벤담의 사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리주의적 성향이라고 바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공리주의적 성향, 추구하는 바와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이 베카리아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그냥 핵심이 되거든요. 또 그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칸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건 현대가 아니고요.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예, 서구의, 서양의 근대 사상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라는 광풍이 불었던 이때에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어떤 다른 의식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은 현대에 있지만 그 힌트를 한번 얻어본다. 그들의 시선에서 한번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변화를 겪었는지 되짚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사회계약론, 루소 입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야기한 적 있었죠. 인권 단원에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했었고, 이러한 혁명과 인권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되는 데에는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 그리고 자연권에 대한 새로운 그 자연권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단원에서 홉스, 로크, 루소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교과서 분석하고 교육과정 분석한 결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하지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 루소의 입장에서 사회, 즉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한 걸까?

라고 질문하고 답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고 더 자연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 사회가 생겨난 거야. 그러한 그 사회, 국가 안에서 통치권을 가진 사람 역시도 이러한 계약의 관점에서 발생한 것이지, 하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선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 보장을 위한 동의와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우리로부터 분리하는 게 옳아요. 그 분리의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우리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추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루소의 워딩대로 해보자면, 자, 우리가 처음 그렇게 안전과 생명 보장받자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일반 의지 세워가지고 합의하고 동의했지? 그거 기억나지? 그때로 되돌아가 봐. 만약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돼.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건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야. 자, 이 말의 핵심은 우리 계약 맺을 때 안전하게 내 생명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 맺은 거잖아. 그때 내 생명을 해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하자고 계약 맺고 들어온 거야. 어머,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저했어? 그렇다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때 계약에 당신이 동의한 그대로 당신이 받아야지. 그럼 형벌을 받아야지. 사형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계약을 지켜야지. 라고 보는 논리가 되는 거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는 공적인 차원의 정의와 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사회의 선을 위해서는, 공동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을 위해서는 사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음, 벤담은요, 공리주의 사상가라 그랬어요. 공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틀이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인 거고, 이때의 유용함,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쾌락을 증진시켜주면 선인 거고, 고통을 가져다주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악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형벌에 들어가는 여러 고통과 비용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이익과 범죄 예방 혜택이 크다면, 고통에 비해서 형벌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그때의 형벌은 필요악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형벌로 인한 고통과 형벌로 인한 이익을 비교한다. 이익이 더 크게 해야 한다. 이건 공리주의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걸 칸트가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평가안에서 나온 칸트 문항에서도 이 공리주의적 입장을 베이스에 깔아두셔야 왜 이게 칸트한테 맞지 않는가가 더 확실해져요. 칸트가 이 입장을 싫어하고 음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카리아 가겠습니다. 베카리아는요, 지금 했던 얘기의 종합이에요.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적 성향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형벌의 기초를 세우고 형벌의 효과, 교화, 예방이라는 이익을 중시해요. 그래서 형벌이 정당하냐 안 하냐 판단하려면 형벌의 결과가 효용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본보기, 그러니까 샘플만 되면 안 되고 효용성이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본보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주려는 게 형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움과 범죄가 예방되기 위한 효과가 있으려면요, 여러 척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형벌의 강도, 그 형벌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속성이라는 대표적인 척도를 두고 보자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이 지속성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속성이 긴게더 효과 있는 형벌이다라고 봐요. 그러니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영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줘야 돼요. 왜요?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그 이익이, 효과가 더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죠. 고통을 세게 줬는데 이익은 좀 적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효용성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그대로 이어지죠. 그런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우린 보통 사형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형벌은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은 줄수 있어. 그런 효과는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양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서 살인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잔혹함의 본보기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형벌에 대해서 정당성 없다 판단해요. 자, 이세 가지를 이 논리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예요. 우리 생명 지키자고 계약 맺었잖아.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유사시에 내가 혹은 범죄 저지르면 내 생명을 빼앗아도 됩니다 라고 계약을 했겠어? 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정당하다라고 합의했겠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형벌은 계약론상 정당하지 않아. 1. 두 번째, 사람들한테 저런 일 저지르면 저렇게 힘들구나라고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고는 했지만, 그저 사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해. 근대시대대로 가야 돼요. 어떤 사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단두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잔혹함에 본보기만 주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아. 거기에 상대적인 효과도 없어. 왜? 한 번에 끝나고 말잖아. 사람들한테는 망각의 효과라는 게 있어.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려. 그러면 지속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럼 당신의 대안은 뭐예요? 종신노역형의 대안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줘요. 효과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겠죠. 수영자보다 구경꾼에게 더큰 공포를 안겨다 주면서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게더 효용성 있으면서도 사회계약론의 정당한 형벌이라고 베카리아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카리아가 지금 이런 류의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아, 뭐야. 야, 살인 저질렀으면 사형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도 범죄자가 교환된다면 그 가능성을 처단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교화의 가능성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그 시대적이고 다양한 그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의 산출물로 이해를 해보시자면 이런 걸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장칼라스 가족 사건이라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1761년이에요. 이때 장칼라스 가족의 아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아들이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야 라고 여론이 형성돼요. 그럼 지금 그 얘기가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가톨릭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강했던 사회에 장칼라스 가족은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집안을 바라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그 아들이 천주교로 바꾸려고, 가톨릭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된 거야 라고 여론이 막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이러한 여론에, 그리고 종교적인 나름의 어떤 편견이 좀 작용되어서 장칼라스한테 유죄가 판결돼요. 그 유죄가 판결되는 과정에도 끔찍한 고문을 받아요. 고문 끝에 유죄를 받고 공개 처형당해요. 1762년. 사람들 앞에서 거열형, 수레바퀴형이라고 해서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진짜 잔혹한 고통의 본보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765년에 장칼라스가 무죄로 다시 확정이 돼요. 왜? 당시에 그런 잘못된 여론들이나 종교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즉, 증거들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렸던 이 판결의 결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에 대해서 복권이 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관용론이라는 책을 또 쓰게 돼요.
여기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대 사회가 이랬어요. 아무리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요, 그 이전의 사회에 비해서 상당히 변화된 사회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때에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잔혹한 고문, 밀실 재판,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잔혹하게 이런 문제들을 본 베카리아는 이탈리아 형법학자예요.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익명으로 글을 써서 책을 써요. 범죄와 형벌. 그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때 범죄 형벌은 센세이션이 돼요. 네. 자,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해요. 그거에 비해서 칸트의 경우에는요, 사형을 찬성해요. 왜 그런지 보면, 칸트의 경우에는 형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명령이라고 보면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선택도 했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벌을 가할 때는 동등성의 원리로서 그 범죄에 대한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비례관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좀더 디테일하게는 동해보복주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옳아요.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범죄자 일지연정 자율적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또한 범죄자는 자신의 그 행위를 선택했을 뿐인 거지, 범죄에 대한 형벌을 행위, 그 어떤 내가 사형을 받을지 뭐 벌금형을 받을지에 대한 그 형벌 자체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 예지적 존재가 아니어서라고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범죄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어떤 형벌로 책임을 질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정해서 주는 거야 라고 칸트는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 그거 그래도 당신이 범죄자이지만 생득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마치 물권, 사물처럼 되어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막아주는 거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존엄성을 그래도 당신이 존중받는 방법이 바로 형벌을 받는 거고, 거기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보는 칸트의 관점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점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칸트가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응당한 보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러한 철학적인 단계, 그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사상이 담겨 있는 문항 가볼게요. 정답 맞춰줌.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림을 빼고 문장을 쪼개놨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가해져야 됩니다. 때문입니다. 뭐뭐해야 합니다. 때문입니다.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칸트가 잘 복습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문항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아, 칸트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 두 번째, 칸트는 응보주의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시는 거. 거기에 그럼 칸트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지를 아시는 게이 문제에서 핵심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의도를 두고 제시문 입장, 칸트 입장을 분석해 보면 칸트한테 형벌의 목적은 뭡니까? 응당한 보복입니다. 효용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적적 존재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라면 형벌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거,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형을 당하는 게 옳아요. 그 내용을 두고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 그게 너의 존엄을 우리는 지켜주는 방법이야. 너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이렇게 벌 받는 거 보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러지 마세요. 예방 효과로서 당신을 쓰지 않을게. 너는 그저 너 행위에 책임을 져.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형벌은 공동체의 선을 위한

수단이다. 이걸 싫어한다고요. 공동체 선? 이걸 이익으로 바꿔보세요. 이익을 위해서 너가 형벌받는 거야. 아니, 너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벌받는 거야. 너를 사람들 앞에서 샘플링으로 보여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형벌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아니, 책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3번, 맞지 않아요. 4번, 형벌은 범죄로 인한 해악을 능가해야 된다. 그래서 형벌의 고통과 이익, 해악과 이익을 고려해 봐서 이익이 더 커야 돼 라는 이유로 가면 공리주의적 관점이고 이걸 칸트는 비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야. 이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어떤 예방 효과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응보주의라고 하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정적인 정의 클리어 했고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맞출 수 있길 바라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에서 양적관계 첫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반응계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한계반응물 찾기, 그리고 기체 밀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보기, 표에서, 그리고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화학식님과 몰에서 기체 밀도라는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단위 개체에 대해서만 이해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만약 이해가 안 됐더라면 오늘 다시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래프 보고 표 보고 해석하는 거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유니 큰 기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세 줄씩 쓰기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건데요. 하나는 반응 전 그리고 변화량, 반응 후.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서는요, 화학식량과 질량과 몰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응 과정 쓰는 거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화학 반응식은 주어졌어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으면 반응 몰비가 있을 텐데요. 보니까 반응 전, 우리한테 임의로 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줄게요. A몰, B1몰 드릴게요. 그럼 변화량은 무조건 반응 개수비와 비례관계여야 돼요. 그러면 A와 P 모두 다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럼 A가 2몰 반응하면 B 1몰 반응하고 그러면 C는 2몰 생성되겠다. 반응 후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성물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아, 반응을 모두 반응하였어. 완결 지점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럼 그 옆에 또 하나 칸이 있죠. 그래서 옆에 칸에서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자, 저는 밑에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옆에 칸에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요. 이번에 양을 좀 늘려 볼게요. 자, 여기 U, 여기 E. 그럼 이때 얼만큼 반응할까요? 딱 보니까 A와 B 중에서 B를 기준으로 이만큼 반응한다면 2대 1대 2니까 4대 2대 1일 거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이 아니라 2네요. 2대 1대 2니까. 자, 그러면 2가 아니라 또 4네요. 아이고, 오늘 집 바보 같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물질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에서 4 빼주면 2. 여기는 없어요. 4만큼 생성. 어허.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 반응 전과 후에 변화량을 확인할 거예요. 변화량 확인했잖아요. 요거 변화량 말고요. 전체 분자수요. 그걸 우리가 알면 얼만큼 반응인지 알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반응 전에 반응물이다라고 하는 건 2몰의 A와 1몰의 B가 반응해서 2몰의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럼 3이 2가 되면서요. 한번 반응이 되면 1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여기다 더해주면 3몰이고요.

생성된 건 2몰, 1몰만큼 감소했어? 한번 반응했구나.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둘이 더해주면 8, 나중에 남은 거, 그리고 생성 물질 더해주면 6. 얼마큼 감소해요? 2만큼. 그럼 우리는 원래 한번 반응하면 1만큼 감소하는데, 여기가 두번 감소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기존에 비해서 두 배만큼 더 반응하고 두 배만큼 더 생성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반응 개수를 주지 않고 변화량으로 준다면 첫 번째 실험이고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실험이에요라고 하면 생성물의 양이 이 변화량을 가지고 두 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부피가 3부위에서 2부위로 1부위만큼 감소했네. 여기에선 8부위에서 6부위로 부피가 2부위만큼 감소했네. 부피비는 분자수비이기 때문에 1과 2 감소 비율을 가지고 생성 물질의 양이 두 배가 되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줄씩을 썼을 때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얼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는가를 눈에 띄게 볼수 있어서 요세 줄씩이 필요한 경우에 꼭 써주세요. 근데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있는데요. 다른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밑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반응 개수비는 몰비다, 분자수비다, 기체 부피비다, 하지만 질량비는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질량이 주어지면 몰로 바꾸기 위해서 화학식량, 몰이 주어지면 질량 구해라 화학식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분자량비는 정해져 있어요. A가 1몰일 때 무조건 2고, B는 32, C는 18,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때 몰비는요, A가 2몰 반응할 때 B는 1몰 반응하고 C는 2몰 생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몰과 분자량 곱해서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요.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 몇이에요? 4, 32, 여기에서 36. 그럼 질량비다, 그리고 몰비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다만, 이 질량이 주어질 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여기 두 개를 더해주면, 반응물에 대해서 질량 다 더해주면 36이에요. 나중에 생성물이 어떻다?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A와 B와 C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세 줄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A와 C에 대해서 있더래요. A는 남은 거고 C는 생성된 양이겠죠? 그때 얘네들의 몰비가요. 1대 2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반응 전에, 반응 전 모든 질량은요. 총 질량은 38W였대요. 38W g이었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A와 C에 대한 질량비 또는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쓸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반응이 완결된 2대 1대 2 시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몰비가 1대 2예요. 그럼 1대 1을 가지고도 쓸수 있어요. 봐봐요. 몰비가 1대 2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A와 C예요. 1대 2. 분자량 B는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야. 1몰일 때 무조건 2. 1몰일 땐 18. 그냥 분자량 B도 그냥 1대 90, 1대 9로 줬다라고 해볼까요? 1대 9. 그때 질량 B다라고 하는 건요, 얘네들을 곱해준 값이야. 그 질량 B는 몇이 되냐? 봤더니 1, 그리고 18이요. 근데 얘네들 다 더해주면 몇이에요? 10, 19네요? 근데 얘네가 38이 돼야 된대요. 그럼 38이 되기 위해서 몇을 곱해줘야 돼요? 2요. 그랬더니 얘가 38W가 돼요. 아, 그러면 하나당 1이 아니라 얘는 지금 2W. 얘는 2W 곱해주면 36W. 둘이 더해주면 38W가 되네. 그래서 질량이 사실은 A라는 건 2W g, C라는 건 36W g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완결됐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몰이 있을 거예요. 그 몰비 관계를 분자량비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구할 수 있고 질량비를 이용해서 몰비를 역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식, 이 몰이다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준 값입니다. 요거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나요?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유니크 루트 갑니다. 교재 26쪽이에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

형성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응 계수를 싹 가려놨습니다.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요.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과 양을 나타내는데요.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 대 B가요. 분자량은 줬으니까 밑에 써놓을까요? A가 B의 2배예요. 2대 1입니다. 요것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우리한테 분자량 A와 C 구하시오라고 했고 X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피가 주어졌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전체 분자수는 3물과 3물 더해주면 7물이거든요. 이 부피와 어때요? 7V랑 비례관계예요. 와, 그러면 우리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인데 여기서 숫자를 예쁘게 줬구나. 그럼 얘가 지금 5V라는 건 얘네 다 더해주면 몇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자수가 5몰일 거예요. 그럼 얘가 5몰 돼줘야 돼? B가 1이야? 그럼 생성된 C는 아, 4만큼 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얼만큼 A가 반응해서 사라졌는지, B는 얼만큼 반응해서 남아있는 건지, C는 얼만큼 생성됐는지 반응 계수 미리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찾아봅니다. A는 4만큼 반응해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3몰. B라는 건 3만큼 반응해서 1이 남아있으니까 2몰이요. C라는 거는 얼만큼 생성? 4만큼이요. 그래서 반응 계수 B가 2대 1대 2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에 대한 분자량, C에 대한 분자량. 그럼 A와 B에 대한 건 분자량 B를 알아요. 그리고 몰 B도 알아요. 그럼 몰 B 써볼까요? 자, A와 B 2대 1 쓰는 김에 C도 쓸까요? 여기도 2. 그러면 2를 곱해준 뭐다? 질량이다. 곱해줍니다. 곱해줘서 4, 곱해줘서 1. 여기서 A, B는 반응물이에요. 모두 다 더하면 C에 대한 질량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C 몇이 돼야 돼? 5. 그럼 이제 역으로 가면 되겠다. 질량이 5일 때 몰이 2니까 분자량은 2분의 5. 다 구했어요. 자, X라는 거 뭐라고요? 4. A라는 거 분자량 몇이에요? 여기서 2. 그럼 여기가 2. C라는 거 분자량 2분의 5. 그러면 4, 4 사라지고 남는 건 5뿐이다. 답은 5. 이렇게 가주면 돼요. 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했어요. 세 주식. 분자량, 몰, 질량. 근데 여기서 질량은 또 질량 보존 법칙까지 야무지게 다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식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세줄 쓰는 거를 한번더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연습해 보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더 분자량 쓰고, 여기 몰 쓰고, 질량 쓰고, 질량 여기 보존되네. 좋아, 돌아가자. 요거. 그리고 여기에서 부피 B와 분자수 B 비례관계다. 와! 이렇게 한번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우리한테 사실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한계 반응물을 묻진 않아요. 하지만 누가 더 반응이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얼만큼 생성되었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계 반응물이란 화학 반응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물질입니다. 그때 얘가 다 먼저 소모되었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은요, 얘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여기 EAB 반응에서 EC가 되는 반응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를 4, 그리고 B를 1 줬어요. C 얼만큼 생성돼요? 2요. 왜요? B를 기준으로요, 얘가 모두 다 반응하면 A는 이만큼 반응해요. 그럼 2 남아있겠죠? 근데 B는 1 반응하면 다 끝나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C 얼만큼 생성돼요? 2만큼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양이 적은 애, 지금 4랑 1 비교해서 적은 애가 아니라 2대 1대 2 비율에서요, 얘 2몰만큼, 1몰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할 수 있는 양이 가장 적은 애가 있겠죠? 걔가 바로 완전히 먼저 소모됐기 때문에, 먼저예요. 먼저 소모됐기 때문에 걔 때문에 생성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밑에 있는 표로 연습할 건데요. 한 번은 여기 반응 계수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밑에를 저희가 채워볼 거고 두 번째로는요. 표를 가지고 역으로 반응 계수 채워보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대 1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에 A와 B에 대한 양이요.

이 0.5로 줬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이0.5 중에 누구에 의해서 반응이 완결될까요? 0.5입니다. 0.5만큼 반응한다? 2대1이니까 A는 1만큼 반응하기 때문에 1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면 C라는 건 0.5에서 2배니까 1만큼 생성. 한계 반응물 누구예요? B요. 그럼 두 번째는 2대1대2예요. 아이, 지금 2대1? 생성된 거딱 2. 그럼 얘는 뭐예요? A와 B가 모두 반응된 완결점이에요. 완결 지점이네요. 그쵸? A와 B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가보니까 2와 2? 자, 그럼 이번에 2대1대2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가 모두 다 반응해서 없어지면 B라는 건 1만큼 반응해 1이 남아있어요. 그럼 C라는 거는 2대1대2니까 2만큼 생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우리한테 만약에 여기에서 얘네가 한계 반응물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A가 한계 반응물이었는데, 이것도 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가지고 얘를 찾아봐. 그러면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1번과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실험 1번과 2번. 그러면 B가 1대2예요. 0.5에서 2배하면 1이죠? 처음에 0.5 넣어줬고, 그 다음 실험에선 두 배만큼 넣어줬어요. 그랬던 신기한 일 뭐냐면, 생성물이 정확히 두 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이 생성물의 양을 누가 결정지었다? B가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B와 C에 대해서 1대2에 대한 관계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래요? 여기서 2번과 3번에서, 그럼 얘네가 그대로 1대2 똑같이 따라간, 아니요. 2번은 깨졌어요. 지금 B가 두 배만큼 더 넣어줬는데 C가 더 이상 안 생긴대요. 이제 일정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A가 일정한 거 보니까 더 이상 얘네는 반응하지 않고 B가 과량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2대 1대 2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여러분들 1번과 3번을 비유하면은 여기서 B의 양이 0.5에서 2로요, 1대 4, 4배가 증가해요. 근데 C의 양은 두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절대로 B가요, 한계 반응물일 수가 없어요. B가 모두 다한계 반응물이면 얘네가 1대 4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1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고, 나중에 3에선 A가 한계 반응물이겠구나. 그러면 얘네들 양이 지금 두 배가 됐으니까 0.5에서 두배된 1이 돼주면 2대 1대 2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반응물 찾는 걸 표를 가지고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여기서 누가 지금 속어가 되지? 누가 안 되지? 누가 모순이지? 라는 생각을 해 줘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 한계 반응물 찾을 수 있도록 요 표와 뒤에도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A라는 기체가 일정하게 2몰이 있을 때 B를 추가로 넣어주는 느낌으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첨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가끔씩 첨가 반응이에요 라고 써놓거든요. 그 첨가 반응의 힌트가 뭐냐면 반응이 완결된 지점, 실험 2처럼 있을 거예요. A와 B가 모두 다 소모된 지점이고요. 그 전에는 A가 과량으로 많죠? 그럼 한계 반응물이 무조건 B일 거고요. 그 다음 시점부터는 계속 넣어줬지만 A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첨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하여서 누가 과량이고 누가 한계 반응물이고 이걸 찾아준다면 뒤에서 완결점 이후에 과량으로 넣어준 이 B에 대해서 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를 넣어준 만큼 전체 기체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더 설명할게요. 자, 이해됐으면 우리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7쪽에 유니크 루트 하나 있습니다. 한계 반응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B2와 B2가 반응해서 A2, B5를 만들었는데요. 얘네들 일단 반응해서 맞출 수 있겠어요. 원자의 수를 비교해주면 되니까. A가 하나인데 여기 두 개래요. 그럼 여기 지금 두 개인가? 써놨더니, 그러면 분자가 두개 되면 B는 네 개가 돼요. 그럼 네 개가 지금 되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지금 5의 배수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가 2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지금 만약에 1일 때, 그러면 여기 B에 대한 건 4, B에 대한 건 5, 여기 무조건 1이 돼줘야 되니까 2분의 1.

1이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깔끔하게 분수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럼 1을 없애볼까요? 4, 1, 2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때 AB2는 3몰을 넣었고요. B2는 2몰을 넣었습니다. 얘네들 반응 개수비는 4대 1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누가 한게 반응물이에요? AB2요. 그럼 B2는 2몰을 넣었지만 1몰만 반응했기 때문에 1몰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3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성물은 엄만큼 생겨야 돼요? 그치, 2몰만큼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건 2. 남아서 지금 반응물은 1. 그래서 답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 묻진 않았어요. 그냥 남은 반응물, 그럼 당연히 한계 반응물 찾게 되고, 한계 반응물 기준으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이제 조금 더, 저는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반응 전후에 대해서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관계를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좀 직관적이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된다라는 식에 주어졌는데요.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식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A라는 기체가 있고요. 여기다가 B를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첨가 반응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완결점이 있으면 처음에 한계 반응물은 누구다? B일 거고요. 완결점 이후에는 A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과량으로 존재한 애가 누구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처음에 A, 나중에는 B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이 개수, 반응 개수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1번은 제가 설명할 거고요. 2, 3번은 잠깐 멈췄다 여러분이 그려보고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전체 기체의 양과 그리고 넣어주는 B의 양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타낼 건데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3몰, B는 1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아직 완결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B를 1몰 모두 다 반응시키면 A는 2몰만큼 반응할 거고 C는 2몰만큼 생성될 거기 때문에 그럼 A는 2만큼 남고요. B는 안 남고 C는 2만큼 생성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봐줘야 된게 뭐냐면 변화량 두 번째 줄이에요. A가 사라졌는데 그만큼 C가 생겼어요.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겼다니까요. 그럼 변화량 있을까 없을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봤을 때 없겠죠. 아니요, 여기 지금 더 하면 5고요. 여기 지금 4잖아요. 아니요, 봐봐요. B는요, 들어가자마자 스르륵 사라져요. 원래 처음에 아무것도 넣기 전에 A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4몰에 대한 거, A에 대한 10점입니다. 근데 내가 B를 넣어줬지만 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돼요. 4로 시작해서 얘는 2가 남았지만 C가 이만큼 생성됐네. 어차피 A 사라진 만큼 C가 생성될 거야. 그러면 완결점까지는요, 계속 변함없이 일자로 쭉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A가 반응한 만큼 C는 생성될 거다. 다시 말해서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A에 대한 반응 개수를 소문자 A, C에 대한 반응 개수를 소문자 C라고 할게요. 얘네가 같을 때면 무조건 얘네들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의 양이 변화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반응 다 끝났어요. 반응 다 끝났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예시 들어볼게요. 자, 그럼 반응 다 끝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 A는 2, B는 2.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요. 2만큼 반응했어. B 1만큼, C 2만큼 생성됐어. A 없어. B 1만큼, C 2만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A는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럼 B가요. 자기가 들어가서 반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만큼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C는 계속 이에 대한 양을 일정 유지될 거예요. A가 있었던 양이랑 C는 계속 같기 때문에 일정 유지되되 추가적으로 B가 반응하고 남은 애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 양은 B를 1만큼 추가해주면 그 전체 기체 양이 1만큼 증가하는 개형으로 바로 기울기가 1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 아, 이걸 보아하니까

A와 C에 대한 반응 계속 같았고, 그럼 이후에 B가 증가한 양만큼 얘네가 증가하네. 바로 얘네들은 과량으로 B가 있구나라는 걸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제가 이번엔 반응 계수를 바꿔 볼게요. 제가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가봅니다. 전체 기체의 양에 대해서 그리고 넣어준 B에 대한 양에서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반응 계수 달라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두 개에 여기 하나. 그래서 2몰, 1몰 넣어줬습니다. 그럼 반응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A가 그럼 1만큼 반응하면 B도 1만큼, C는 2만큼 생성. 그랬더니 A라는 거 1만큼 남고 B 없고 C 2만큼 생성. 자, 그러면 B는 어차피 우리 무시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A뿐이야. 그럼 A만 지금 있었어요. 얘가 딱 2일 때. 딱 A가 2일 때딱 있었어요. 자, 그런데 B는 어차피 들어와도 사라져. 그럼 우린 이 관계만 봐주면 돼. 1이 사라질 때 2가 증가해. 다시 말해서 1 사라질 때2 증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1 증가예요. 그럼 얘네들 기울기는 1일 거예요. 이렇게 쭉 증가. 자, 여기 완결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가 증가한 만큼 B가 또 증가하겠죠? 그럼 얘네 기울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네. 무조건 기울기가 이렇게 맞진 않아요. 운이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따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 완결점일 때는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A와 C가 같았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해줄 때는 처음에 넣어준 거 A는 2야. 근데 여기서 완결점이야? 그럼 2가 모두 다 반응했을 때는 B가 얼만큼 필요한 상황? 2. 그때 C 얼만큼 생성돼요? 4만큼. 그럼 이 시점은 완결됐을 때 전체 기체 양은 A도 없고요. B도 없는 상황이라서 모두 다 완결되면 바로 C4만 있을 거예요. 저는 2대 2대 4를 그냥 일단 써줬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드릴게요.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럼 모두 다 그럼 C 거예요. 그럼 이 시점 누구다? C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두 배가 되겠죠? 4. 자, 그럼 이 밑에 넣어준 B의 양 몇인 거예요?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거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시점 A의 양이고요. 여기 나중에 완결점에서 Y축은 C의 양이고 S축은 바로 B의 양. 그럼 2대 2대 4 이렇게 가주면 되나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1만큼 증가, 1만큼 증가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됐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기울기가 제가 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변화량으로 제가 나타내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여기 X축은 2. 여기 4와 2 차이는 2.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반응 계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와 B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이 C가 되는 반응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A가 있었고 B는 계속 넣어주는 상황인데 자꾸 사라져요. 첨가방 똑같아요. 그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럼 A에 대해서 임의로 제가 양을요. 2다라고 2몰, B라는 건 3몰 있습니다. 그럼 A가 모두 다 반응해도 B는 부족해. 그럼 B가 계속 한개 반응뿐이네. 그럼 3만큼 반응할 때 A는 1만큼, C는 2만큼 생성. 그래서 A 1만큼, B는 없고요. C는 2만큼 생성. 그럼 이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주면 A라는 거 초기에 몇이었어요? 2. A가 2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얘네가 지금 1이 2가 되기 때문에 1 증가는 맞아요? 그럼 증가 개형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증가 개형인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그리려고 봤더니, 만약에 반응이 다 완결이 되었을 때, 만약에 2가 모두 다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면, B가 6만큼 들어올 거고요. 그럼 얘네가 모두 다 반응되고 나서 C는요, 4만큼 생성될 거예요. 그럼 완결 지점에서 이 C는 4가 될 거고요. 이때 B라는 애는 몇이 돼줘야 돼요? 6이요. 그럼 이때 기울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 X축 6, Y축은 4에서 2빼주면 2, 3분의 1이네요. 그쵸? 기울기가 무조건 1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 계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개형이 살짝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이후 시점은 B를 넣어준 만큼 전체 기체 1대1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반응 계수 문제를 풀 때, 지금 첨가 반응이야. A가 시로심 1씩 증가해. 그런데 둘에 대한 기울기가 다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반응 계수 B를 활용하면 잘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B는 어차피 이제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3A가 2C가 돼요. 그러면은 A가 3몰 있었는데 C는 2몰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될까? 감소할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에서 얘네가 지금 6몰 있어요. 자, B라는 건 1몰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만큼 반응할 때 B는 1만큼, C는 2만큼. 자, 그럼 남아있는 거 A는 3, 여기에서 C는 2. 그럼 얘가 3만큼 감소할 때 2만큼 증가했네. 어차피 B는 0이니까. 그럼 처음에 A에 대한 시점이 6이었어요. 자, 나중에 반응했다 하고 나서 완결점은요. C가 몇이 돼야 돼요? 6을 모두 다 반응하고 싶어요. 그럼 B라는 거는 3만큼. 그때 생성된 C는 딱 6대 3대 4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지금 알수 있는 거, 얘가 내려간다. 그럼 이때가 바로 4구나. 뭐 신기해라,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B가 증가한 만큼 증가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6대 3대 4로 되어 있는데 제가 6몰과 3몰로 넣어줍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6만큼 반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3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돼줘야겠네요. 제가 잘못 썼네, 아까부터. 2가 돼주니까 얘가 2몰 반응할 거예요. 그럼 C 얼만큼 생성돼요? 4만큼 생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없어요. 나중에 4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 변화량 볼 거예요. 봐봐요. 처음에 얘네 더해주면 7이고요. 나중에 얘네가 5가 돼요. 더해주면. 그러니까 얼만큼 감소했어요? 2만큼. 됐나요? 자, 다시 한번더 요식에서 볼게요. 자, 여기 3몰 A가 1몰의 B랑 반응하면 토탈 4몰인데 나중에 C2몰이 지금 생성되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해요. 한번 반응했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더해준 얘네가 8이죠? 나중에 4가 돼요. 얼만큼 감소? 4만큼. 그럼 우리 저번에 연습한 것처럼 똑같아. 얘가 변화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이 2배가 증가했겠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그래프 개형도 이해해야 되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변화량 전체로 봤을 때, 왜냐면 이제는 첨가뿐만 아니라 혼합물 A, 이제 혼합률 A 그리고 혼합률 B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네들의 변화량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개 반응도 봐주시고 첨가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변화량이 얼만큼 증가하는가 이것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유니크루트 교재 28쪽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 배웠던 거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자마자 전체 기체의 부피, 비의 질량, 아까랑 S축, Y축 달라졌는데요. 온도랑 압력이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 뜻은 뭐야? 부피가 그냥 전체 기체의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양이 변화가 없어. B를 넣어줘도 이건 질량이지만 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일정히 넣어준 상황이죠. 그럼 우리 뭘할수 있어요? 아, A와 C에 대한 이 계수는 같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읽고 A와 C가 같은지 확인은 해야겠죠? 가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 줬고요. 여기서 1몰에 대한 부피가 주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나 봐요. 3리터에 A가 들어있는데 B를 넣어줄 거래요. 그럼 A가 있고 B를 넣어준 첨가 반응이 맞기 때문에 처음에 A가 3리터고 그 다음에 C를 계속 생성시켜도 A 소모된 거와 C 생성량이 같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3리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30리터가 1몰이네. 그럼 얘는 10분의 1몰입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알수 있냐면, 아, A와 B와 C에 대한 몰비가요. A라는 건 10분의 1 반응하면 C는 그 1대1이니까 10분의 1 생성될 건데 B라는 건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W 그램인 건 확실해 라는 거를 써놨어요. 몰비랑 질량비는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넣진 않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실험은 2W그램을 넣었대요. 근데 그때 A 넣어준 건 2리터. 그럼 얘는 몇이란 뜻이에요? 15분의 1몰이에요. 그럼 15분의 1몰일 때, 다시 말해서 얘네들 3분의 2를 해줬을 때, 이 B가 딱 반응할 때는 3분의 2W여야 돼요. 그런데 2W 넣어줬대요. 그러면 B는 남아요. 모두 다 반응해요. 남아요. 얼마만큼요? 3분의 4W만큼요. 자, 그때 지금 어떤 힌트 또 줬냐? 반응 완결시켰을 때 C에 대한 몰수와 전체 기체 몰수 비율을 줬는데 2분의 1이래요. A와 C는 같아요. 그럼 A가 15분의 1몰이야? C도 15분의 1몰이야. 그때 2분의 1이니까요. 전체 기체 C가 15분의 1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B도 15분의 1이야. 그러면 3분의 4W가요. 바로 몇 몰이란 뜻이에요? 15분의 1몰이야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1몰엔 몇이란 뜻이에요? 20W야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1몰일 때 20W야?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건 W일 텐데? 그러면 20분의 1몰이야. 그럼 얘네들은 몇 대며? 2대 1대 2의 반응 계수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2대 1대 2야. 그럼 여기서 A라는 건 2, B라는 거 1, B에 대한 분자량 20W. 곱해주면 20W 곱하기 2는 40W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빠르게 할수 있어야 돼요. A 같고 C가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반응 계수 같아. 그리고 이 시점은 바로 B가 같이 반응했을 때의 질량이지만 뭘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활용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 있는 반응 계수를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체 기체의 양이 같은 경우가 2, 3번에 있어요. 그 전체 기체의 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개 반응물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만약 얘가 한개 반응물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2A만큼, 3A만큼 B가 반응할 거고요. 생성된 양도 2대 3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기체의 양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얘가 지금 더 많이 남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갖긴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설정한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 한번 설정해 볼까? 그럼 A에 대한 거양 적은 애, B 비교해서 양 적은 애. 그럼 얘네들이 바로 한개 반응물이야. 그럼 2대 1대 몇으로 얘네가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럼 2만큼? 그럼 여기도 2만큼 반응해? 1 남아요. 그럼 얘도 그러면 1만큼? 그럼 1 남아요. 그럼 남아있는 양이 1일 같죠? 그럼 생성된 C의 양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기체의 양 같은 경우 한개 반응물을 다르게 설정하면 잘 보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여긴 2대 1대 1로 아니 지금 줬죠? 그러면 2 몰의 A와 1 몰의 B가 반응해서 2 몰의 C를 생성했다. 그래서 A는 2, B는 1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반응 계수를 확인해주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나중에 설명을 뒤에다 놨는데요. 얘네 둘을 더해주면 3이죠. 3이 2몰이 되는 반응이라서 1만큼 감소해요. 원래 우리가 모든 A와 B가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볼래요? 4였죠? 4였고요. 여기서 3으로요. 1만큼 감소. 여기서 4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1만큼 감소. 그래서 감소량이 같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감소량 같으니까 2대1로 무조건 1, 2번과 3번은 반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만큼 반응하면 이만큼요. 1이 남아요. 그럼 얘가 1이니까 1만큼 반응해서 1이 남아요. 라는 것을 바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잘안 보인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감소하는 횟수가 사실 반응하는 횟수 그 생성물의 양이 그거와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유니크 루트로 해결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교재 29쪽 하단에 있는 거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할 건데요. 여기에서 화학 반응실 보니까 반응 계수를 다 가려놨어요. 그럼 표는 실린더에서 A와 B를 다르게 하여서 나타낸 건데요. 이제 얼만큼 얘네가 반응을 했는지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좋을지 빠르게 캐치하면 좋은데 A가 곧 C가 되는 거다. 요거 하나 힌트 주고요. 나머지는 안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C의 질량이 두 배가 됐더라고요. 요걸 활용해 볼게요. 얘가 지금 두 배야? 그럼 생성된 양이 두 배가 됐다라는 건 얘네들의 변화량이
만약에 1만큼 감소라면 1만큼 감소한 게첫 번째 실험. 여기선 두배 되니까 2만큼 감소해야 돼. 다시 한번 더. 전체 기체 부피가 10V였다가 6V로요. 4V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산량이 지금 두 배인 상황이니까 1에서는 그거의 2분의 1만큼만 감소해야 돼. 그래서 2V 감소, 3V야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실제로 1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다 찾아 놓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앞에서 해석해 볼 건데요. 질량이 A만 주어진 상황에서 사실은 21과 14로요. 3대 2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3대 2의 상황에서 전체 기체 부피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3대 2로 얘가 증가하려면 B가 왕창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와 B에서 한계 반응물을 결정 지을 때 지금 두 번째 실험에선 A가 한계 반응물, 대신에는 두 번째 실험에서 B가 왕창 들어오니까 원에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일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A와 C는 같아요라고 한 거를 활용해 줘야 돼요. 원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A가 곧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부피가 3V다라고 하는 건 남은 A와 생성된 C에 대한 합입니다. 남은 A와 생성된 C에 대한 합이에요. 우리 이제 부피비가 분자수비이기 때문에 A와 C에 대한 합이구나라는 걸 활용해주면 사실은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긴 거기 때문에 원래 초기에 A에 대한 부피가 몇이란 뜻이에요? 3V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21g일 때 3V이면 14g일 때 2V겠죠?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 B라는 건 여기에서 2V일 거야. 왜 전체 5V니까? 그럼 두 번째 실험은 2V니까 전체 다음 10V. 여기서는 8V일 거야.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 뭐, 안 남았어요. 이제 얘네들에 대한 관계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C에 대한 질량이 8W예요. 그러면 나중에 A가 남아있으면 생성물에 대한 거, 그리고 남은 반응물에 대한 질량의 합은 처음에 A와 B에 대한 질량의 합과 같을 거예요. 그럼 얼만큼 여기에서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무조건 생성물의 양이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2V로 한계 반응물이면 여기는 1대 2로 반응해야 돼서 아, 사실 남는 건 2V야. 그럼 2V에 해당한 질량 몇이 돼야 돼요? 14g이 돼야 됩니다. 그럼 14g이 남았어요. 그러면 8 더하기 14g은 22g. 이게 바로 반응물의 전체 질량의 합. A가 21이 있었으니까 B는 1만큼 있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요거 구할 수 있겠다. 부피가 4배 되면 질량도 4배니까 몇이에요? X는 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제 한계 반응물을 결정 지어야 돼요. 여기서 전체 기체 부피 양이요. 여러분들한테 10V와 6V로요. 4만큼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2V만큼 감소해 초기 A에 대한 부피를 결정 지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A와 C에 대해서 반응 계수가 같기 때문에. 또한 반응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니까요. 한계 반응물이 기체 부피가 증가하려면 두 번째 B가 왕창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 아, 서로 지금 다르게 되었겠다. 하나는 A, 하나는 B.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바로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기체 밀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질량 보존 법칙과 기체 밀도는 이미 화학식량과 몰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은 원자가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그리고 후에 총 질량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활용을 앞에서부터 쭉 계속 쓰고 있었고요. 이거를 밀도에 이제 넣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실린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합했을 때 부피가 4V 리터래요. 자, 나중에 얘네는요. 3V 리터가 됐대요. 그러면 밀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요. 질량이라는 것은 같다.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다? 아, 반비례 관계다. 그럼 부피를 구하세요. 밀도 주어졌어요? 이건 질량 무조건 보존되네. 그럼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0: 식량관 몰에서 단일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밀도가 주어지면 기체의 분자량이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얘네가 반응 다 끝나고 A와 C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밀도가 주어진다면 그때 밀도가 6이래요. 그때 얘네들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몰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에 대한 거와 C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자량 비가 1대 16이래요. 그럼 얘가 1, 얘가 16. 그때 얘네들 평균에 대한 분자량이 6이다. 그러면 이 차이 벌어진 게 몇이다? 5, 여기에서 10.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얘네들의 몰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얘네가 몰비냐면 이것은 바로 평균을 이용하는 내분점 이용학인데요. 이 평균에 대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내분점 활용 정말 많이 해요. 평균 원자량 뒤에 가서도 우리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1과 가까워요? 16과 지금 6이 가까워요? 1과 가깝기 때문에 1이 더 많이 이 안에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평균이 세워졌어. 원래 1과 16이 1대로 있으면 여기 8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쪽이 지금 가깝게 있다? 그럼 1이라는 애가 바로 10에 해당하는 비율. 그럼 16은 5에 해당하는 비율. 얘네들 몇 대면? 1대 2니까 A 대 B는 2대 1로 있어. 라고 우리는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체 밀도 나오면 어떠한 것을 묻냐에 따라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마지막으로 한번 기체 밀도와 부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 교재 29쪽입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AB와 B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더니요.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기체 밀도가 D1과 D2래요. 여기가 D1, 여기가 D2.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그리고 얘네들 모두 다 기체다. 그러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어떻다? 지금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피비를 곧 분자수비로 보면 된다. 이세 가지를 활용하는 거죠. 자, 밀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활용하기. 그리고 반응 전과 후에는 질량이 같으니까 요거는 무시.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건 부피만 구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반응식을 완성시키자. A, B가 B2와 반응해서요. A, B2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두 개, 여기서 하나, 두개 되면 A 두 개, B 두 개, B 두 개, 네 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무조건 AB가 이몰 반응할 때요. B2는 1몰이 필요해요. 근데 반응 후에 반응물만 있는지, 아, 생성물만 있는지, 반응물도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었죠? 근데 AB2만 있어요. 그럼 얘가 곧 얼만큼 생성된다?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부피비가 여기에서 다 더해주면 얘네들 분자수가 3이니까 그냥 3V 리터 같은 애들. 자, 여기에서 분자수는 2니까 2V 리터 같은 애들. 왜 같은 애들이라고 했냐면 정확한 부피는 몰라요. 그냥 분자수랑 부피비랑 비례관계거든요. 그때 밀도는 반비례. 그러면 2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다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분의 3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쉽게 부피비 구했어? 밀도비 구했어? 계속 역수 취해주면 끝난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 잘 활용해 주시고요. 부피와 밀도는 역수관계다라는 거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니크 볼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겠죠? 짜잔! 자, 첫 번째로 세 줄씩 쓰는 거였습니다. 세 줄씩은 반응 전, 변화량, 반응 후 쓰기. 이거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체의 양이 변화에 있어서 얘네가 만약 이만큼 변했어? 다른 애는 4만큼 변했어. 그럼 생성물의 양이 1대 2겠구나라는 걸 캐치하자. 마지막으로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해서요. 아까 문제 푼 것처럼 밀도와 부피를 구할 때 질량이라는 건 소거하고 반비례 관계다라는 비유를 풀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 법칙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요. 다음 시간에 유니크 기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

0: 또 같이 회전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내신을 대비한 수능특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로는 다섯 강째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4강에 해당되는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많거든요. 서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서아시아라고 하는 건 이쪽이 유럽 아닙니까? 예, 유럽과 아시아의 가운데에 있었던, 특히 인도 예, 서쪽에 위치했던, 요쪽에 위치했었던 나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아시아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리아라든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왕조, 그 다음에 티무르, 사파비,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히타이트라든가 페니키아, 헤브라이 등등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들이 바로 요표 하나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전체적인 틀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 서아시아라고 한다라면 고대 서아시아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그 다음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파르티아. 그쵸?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던 것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무너졌죠? 바로 이슬람 세력한테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슬람 세력, 우리가 소위 말한 이슬람 세력은 무함마드 시대가 있고요. 무함마드 시대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습 칼리프 시대라는 시대로 오게 되는데, 이 세습 칼리프의 시작을 알렸던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렸던 이들이 바로 정통 칼리프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아시아 지역일 때 최대 강자는 사실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 초기에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했으며 상당히 강성했던 나라가 티무르가 되겠고요. 티무르 이후에 지금의 이란 지역일 때에서 상당히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다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일단 아시리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작년 6모에 나왔다가 9모 수능에서는 선지로만 나오고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올해 아주 유력합니다. 아시리아, 그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정통 칼리프의 이슬람 세력, 그다음에 세습발표 오면서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그리고 오스만 제국, 티무리, 사파비 왕조까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봐도 내용 좀 많아 보이죠? 네, 요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아시리아가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아주 거칠게 통치했다고 그랬죠?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패고. 패고. 패는데도 성이 안 풀리면, 이씨, 이씨. 기억나십니까? 아시리아가 통일했던 이들은 패고. 예. 페니키아, 고 바빌로니아. 성이 안 풀려. 이씨, 이씨.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집트. 기원전 7세기경에 최초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던 나라, 어떻게 해요? 리오넬 메시는 신이 아. 리디아, 메디아,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복했다. 요 표, 너무나 완벽하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 기원전 7세기경에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로 정비했고요. 정복제 총독 파견했으며, 요거 기억, 수도 어디에?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건립했고요.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했으며 각 지역에 반란이 있었어요. 왜? 말안 들으면 패고, 이씨, 이씨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패고, 이씨, 이씨. 예,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일순간에 역시 각지의 반란으로 멸망했었고요. 네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시리아 수도 어디요? 니네베에 왕립도서관도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다가 이들이 어떻게 분열됐다고요? 리오넬, 메시는, 신, 이, 아. 요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하게 되죠? 바로 축구의 신,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요거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키루스 2세가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언제요? 대략 기원전 6세기경이에요. 자, 이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중요합니다. 누구? 다리우스 1세. 지방의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했고요. 왕의 눈, 왕의 귀 등의 감찰관을 파견했습니다. 왕이 다녔던 도로, 왕의 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역참제 하나 꼭 체크해 두세요. 우린 보통 역참제 하면 몽골 제국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훨씬 앞서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역참제를 정비했었다. 정비해서 운영했었다. 화폐 도량형 등을 정비하기도 했었고요. 이 아시리아랑은 달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피지배 민족에 대한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했었고요. 이때 나왔었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 뭐겠습니까?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페르세폴리스 건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스 세계화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것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게 되면서 지방 좀 힘이 빠졌었고요. 지방 총독들의 반란도 있었고 그 와중에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망망망 멸망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기본적인 영역으로 보여주자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집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예,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뭐 지금의 파키스탄, 그 일대까지가 전부 다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디 어디? 수도는 두 군데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사, 그 다음에 행정 수도로 건설했었던 페르세폴리스 같은 데들도 있었다. 꼭 체크. 저희 수능특강 교재에 보시면요, 40페이지에 보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신봉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 공간으로 보았었고요. 선한 신의 승리를 믿으며 아우라 마즈다를 신봉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는 그 이후 어디 어디 어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교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꼭 체크. 자, 그러다가 이 서아시아에 등장했던 이들이 바로 요 파르티아입니다. 시험 문제 한때 정말 많이 나왔죠. 최근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파르티아. 자,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이후 이란 계통, 요걸로 선지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 선지로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을 했고요. 자, 이들의 수도 어디다? 요거 형광펜, 크테시폰 등의 도읍을 했습니다. 특히 요 파르티아가 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중국으로 따지자면 한나라랑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던 한나라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한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의 쿠션 왕조라든가 그다음에 로마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었다. 그래서 이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면서 매우 번영했었던 이들이 파르티아다. 그래서 파르티아는 언제부터 언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자, 그러다가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사선왕조 페르시아의 멸망당했던 것이 바로 요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파르티아 무너뜨렸던 거 누구? 사선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꼭 체크. 그래서 이때 보시면, 보세요. 여기, 요 빨간색 라인으로 나와 있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파르티아. 파르티아 있을 때 요쪽 중국으로는 한나라가 있었고요. 이쪽 그 인도에 있었던 건 쿠샨 왕조가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그들과 교류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지도는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3에서 7세기까지 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을 때 여기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죠. 로마가 동과 서로 나뉘는 게 4세기 말이거든요. 4세기에서 15세기까지 갔던 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시기적으로 거의 겹치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갑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3세기 초에 건국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몇에서 몇 세기? 3에서 7세기입니다.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는요, 지도뿐만 아니다, 이 지도의 개념을 뭐에도 지문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수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조금 이 수능에 준하는 뭐 평가원 시험이라든가 학력 평가 문제들을 좀 많이 반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시험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꼭요 시기적인 개념 기억해 두시고 또 수능을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더 중요하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들의 수도 어디다? 크테시폰. 선생님, 여기 파르티아의 수도도 크테시폰이라며? 둘다 수도가 크테시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파르티아의 수도이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다? 크테시폰이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었고,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요, 조로아스터교가 신봉되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선 당연히 조로아스터교를 많이 믿었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굳이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를 그냥 신봉만 했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뭐까지 했다? 국교화까지 했다. 국가의 종교로 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가 되겠다.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국교화에 반발해서 마니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니 그게 바로 마니교입니다. 요 마니교가 등장했다. 그러면 선생님,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마니교가 없었나요? 당연하죠.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 등이 유럽과 동아시아에 전파되었었고요.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 이슬람 세력이 그로 인해서 멸망당했었는데, 요 이슬람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쭉 뒤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이슬람 세력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나오니까 꼭꼭꼭 체크. 자, 마니교는 마니가 창시한 종교로 불교, 크리스티교 등의 외래 종교와 조로아스터교가 융합되어서 성립했습니다.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는 국교화된 조로아스터교와 대립하면서 탄압을 받기도 했던 종교가 바로 마니교다라는 것도 꼭 체크. 자, 이 관련되어 있는 걸제 필기노트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아시아 지역은 최초로 뭐 히타이트 페니키아, 뭐 표음문자 알파벳의 기원, 이스라엘 왕국을 헤브라이 왕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왕국들이 있었고, 아시리아 나왔습니다. 여기 아시리아죠. 서아시아 지역 최초로 통일했고요. 가혹한 통치로 그 이후 4개국으로 이제 분열되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페고 이시 페니키아, 고바빌로니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집트를 통일했었고요.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네 개국으로 분열했습니다. 요 분열되었던 게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신이, 아, 요거 꼭 체크.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수도가 어디였다? 수사, 페르세폴리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습니다. 이민족에 관대했고요. 이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신봉되었었다.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선악대결 최후 심판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자, 이것이 그 이후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전성기로는 다리우스 1세 있었고요. 페르세폴리스 건설했고요. 도량형과 화폐 통일했습니다. 특히 중앙집권적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등등 역참제 등이 만들어졌으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했던 게 바로 뭐다?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르티아 갑니다. 파르티아 시기적인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이란계 유목민이 건국했고요. 페르시아 언어와 문자 사용했습니다. 중계무역으로 매우 번영했어요. 특히 요 파르티아가 있을 때요 아시아권에서 인도에서는 뭐가 있었고요? 쿠션 왕조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그리고 요 파르티아 그러면 요그 서쪽으로는 당연히 로마 제국과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었죠. 이러한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였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몇 세에서 몇 세기? 3에서 7세기입니다. 박트리아, 파르티아, 쿠시안 등을 점령하면서 등장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중개무역으로 매우 번영했었고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자 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마니교가 등장했습니다. 유리 세공 기술이 매우 뛰어났었고요. 이슬람 세력에서 멸망했어요. 여기 있는 이슬람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이다라는 거 봐주시고, 특히 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최대 라이벌은 이들의 서쪽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거. 비잔티움 제국은 4에서 15세기까지 갔기 때문에 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던 대부분의 시기는 바로 비잔티움과 겹치는 그런 시기적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자, 이제 이슬람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의 성립 이전과 아라비아 사회. 6세기 이전에 그이 아라비아 일대는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에 종사했습니다. 6세기 이후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교역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면서 교역로가 활성화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성장했던 도시가 메카, 메디나 등등이 되겠습니다. 홍해 연안의 도시들이 번성했고요. 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표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역로가 이렇게 교역을 하는 건데 어디랑 어디랑 싸웠대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올해 혹시라도 수능을 조금 눈여겨보는 친구들은 올해 요 기본적인 패턴, 그다음에 요쪽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뭐 호르무즈라든가 요 언저리에 있는 스토리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난리잖아요. 예, 수능 세계사는 전 세계적인 국제적 이슈를 반영을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역시 이슬람교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서 메카, 메디나 등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했고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들이 박해를 하게 되자 무함마드는 어디에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해지라라고 하고요. 이슬람에서는 뭐 이때부터를 이슬람의 원년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전파.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무함마드가 메카를 다시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함마드 사후에 나타났던 시대를 우리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고요.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우리는 칼리프라고 하는데, 칼리프는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1대부터 4대까지가 있었고요. 요 사이에 이집트 일대 정복했고, 요거 기억.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어느 시기 때? 정통 칼리프 시기예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정통 칼리프 시대 하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함마드 사후 선출된 4명의 칼리프가 신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인도단 칼리프, 즉 정통성 있는 칼리프로 인정받으며 이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습 칼리프로 넘어오게 돼요. 자, 요거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살짝만 옆으로 와서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함마드 시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최대 업적이 뭐라? 예, 사산왕조 페르시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습 칼리프로 넘어오는데 세습 칼리프의 시작인 국가가 바로 여기 있는 우마이야 왕조. 그 이후에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패턴, 흐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우마이야 왕조 가보겠습니다. 4대 칼리프 알리가 피살을 당하게 되자 무아위야, 무아위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는데요. 본인 이 무아위야가 속해 있던 가문이 우마이야 가문이었던 거예요. 우마이야 가문이 이 칼리프직을 세습하면서부터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세습 칼리프, 즉 세습 칼리프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아파와 수니파, 이 무아위야가 칼리프직을 세습하고요, 그 가문이 연이어서 칼리프직을 세습하는 거에 인정했던, 그것을 인정했던 이들을 우리는 수니파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 우마이야 가문의 정통성을 부정했던 이들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예, 시아파는요, 이건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4대 칼리프 알리의 후손들이 칼리프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또 시아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아파와 순위파로 나뉘었던 것이 이때고요. 자, 이러한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우대했고요. 비아랍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요거 용어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아바스 바그다드, 요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마스쿠스의 도읍을 정했고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요거 밑줄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까지 넘어가려다가 그 전투에서는 지게 돼요. 그 전투가 뭡니까? 투르 뽀아띠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인물이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텔이 가임마! 가임마!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바스 가문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 나오는 것이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요,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의 불만을 가진 세력, 즉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바스 왕조는 수니파 왕조일까요? 시아파 왕조일까요? 당연히 수니파 왕조입니다. 그러나 비아랍인과, 왜?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여기에 있었던 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이 비아랍인들을 차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을 했던 게 아바스 왕조예요.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순이파 왕조입니다. 시아파 왕조는 아니에요. 그거 이런 게 어렵게 나오면 한 번씩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도 능력에 따라서 등용했습니다. 특히 요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에서 낙나라와 전투를 벌였고요.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수도는 아바스 바그다드 아닙니까? 아바스 왕조는요, 바그다드에 도읍했고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방 세력을 성장하면서 이민족이 침입했고요. 특히 여기 셀주크 트르크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했어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술탄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권을 부여해 주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몽골에 의해서 13세기에 멸망당했던 것이 요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과 관련돼서는 하면 요 지도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요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했던 게 누구 때입니까? 무함마드 시기입니다. 무함마드 시기.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상대적으로 조금 짙은 색깔. 요쪽으로는 여기. 이집트 일대까지를 장악했던 게 어느 시기? 정통 칼리프 시기의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장악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 다 장악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예, 장악했던 게 누굽니까? 예, 여기가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러다가 이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졌던 게 어디입니까?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는 여기는 다시 빼앗기고요. 여기 언저리까지.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여기, 요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요 포인트, 요 지도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꼭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자면. 그러면 이제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어오고 있습니까? 우마이야 가문이 있었고요.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고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땐 내내 아바스 왕조가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이 우마이야 가문의 후손이 저쪽에 가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또 다른 왕조를 만들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합니다.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요 일대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했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10세기에는요. 파티마 왕조라는 또 다른 이슬람 왕조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이집트 일대에서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입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와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후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했고요. 코르도바에 도읍을 했습니다. 자, 유럽에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고요. 10세기 전반 칼리프를 선언했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바스 왕조 시기에 칼리프는 누구예요? 당연히 아바스 왕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10세기 전반에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선언해요. 즉 아바스 왕조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행위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지역 일대에 10세기 초에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면서 그들도 역시 칼리프를 칭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10세기에는 칼리프가 1, 2, 3, 3명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요게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 요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좀 당혹해 했습니다. 요거까지 꼭 같이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요 표죠. 되셨죠?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는데 요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 파티마 왕조랑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자, 그 다음에 우리 셀주크 트리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주크 트리크는요, 셀주크 트리크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했고요. 이슬람 세계에서 용병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했고요. 특히요,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아바스 왕조로부터, 예,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고, 수여받고, 정척 채권을 위임받았어요. 요게 11세기입니다. 특히 요 셀주크 트리크 하면 더 유명한 건요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요것도 있지만 그 밑에 게 사실은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고요. 비이슬람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면서 요거 밑줄. 십자군 전쟁을 발발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셀주크 트리크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동부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아우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장기간 지속된 전쟁 및 왕조의 분열 등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이 셀주크 트리크인데, 셀주크 트리크와 관련된 것이 저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하던 셀주크 트리크는 부와이 왕조를 물리치고 바그다디에 입성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보호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례로서 아바스

0: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튀르크의 실권자에게 부여해 주었던 것이 뭡니까? 술탄이라는 칭호였다고요. 술탄이라는 뜻은요, 이슬람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거까지 같이 체크. 그래서 이 표로 보자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1: 그렇죠.
0: 원래 이 셀주크 튀르크의 주된 핵심 지역은 여기 젠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 장악하고요? 바그다드 장악하고 예루살렘 장악하면서 이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유럽이 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자 일으켰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슬람과 관련된 거 이제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로가 등장하고 하면서 메카, 메디나 등이 등장했습니다. 자, 사회 모순과 여러 빈부격차 등등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고요. 유일신 알라와 평등 사상, 거기다가 우상숭배 금지, 쿠란, 지하드 등등이 있었고, 탄압받게 되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다가 세력 키운 다음에 다시 메카까지 장악하고요. 아라비아 반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이쪽에 있는 정통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기에 어디 장악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점령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 그 다음에 뭐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에 비아랍인에 대해서 관대했었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세습 칼리프로 넘어옵니다. 세습 칼리프는 무아위아라는 사람이 칼리프가 되면서 본인의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그 가문이 칼리프직을 세습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전통성 문제를, 특히 우마이야 가문을 인정했던 이들을 수니파, 부정했던 이들을 시아파라고 하고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어딥니까? 다마스쿠스. 영토 넓혔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했습니다. 유럽까지 넘어가려다가 이 전투에선 지죠. 그게 바로 소는, 우가 약간 소를 뜻하지 않습니까? 소는 투뿔이 맛있다.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는 투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비아랍인을 차별하게 되면서 여러 반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아바스 왕조입니다. 시아파와 비아랍인의 도움으로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수도는 바그다드. 아바스 바그다드. 시아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이 전투를 탈라스 아바스.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에서 이겼습니다. 비단길 장악했고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갔죠. 그러다가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이 아바스 왕조고, 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 후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이 후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문화 전파했고요. 수도 코르도바. 그리고 이들 역시 뭐를 칭했다? 칼리프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자, 이랬던 이들은 아바스 왕조가 약해질 때쯤 이집트 일대에 여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 파티마 왕조,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가 있는데, 요 파티마 왕조도 어떤 호칭을 가져갔다? 칼리프라는 호칭을 사용했었고요. 요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게 누구냐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셀주크 튀르크는 이 투구릴 베그라는 인물이 이슬람교 개종하고 바그다드 점령하면서 술탄이란 칭호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이 발생했었고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몽골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셀주크 튀르크. 자, 이슬람의 사회 경제 문화, 요거는 최근에는 실제로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건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지배했고요. 오행,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라면 다섯 가지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 메카를 향한 예배, 라마단 기간의 금식,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 메카 순례 등등이 있었고, 일부 다처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생활, 지지아를 거두는 대신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종교세, 지지아 등도 있었고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상인들이 성장했습니다. 교육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고요. 이슬람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까지 왕래했고요. 동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에 이르는 바닷길 교역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은요, 동서문화 융합에

기여했던 세력들입니다. 정복지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융합했고요. 이슬람의 문화권의 공통적인 요소는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학문적 연구로는 쿠란 연구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아놓은 걸로 유명하고요.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이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아라베스크 무늬. 이것은 뭐 특정 사람이라든가 특정 동물이라든가 뭐 정확히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특정 동물이나 사람이 나오면 그거 자체가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안 나오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무늬가 나와요. 예. 왜? 우상 숭배를 특별히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수학 이라든가, 특히 인도의 숫자를 도입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고요. 화학, 뭐 천문, 지식, 역법, 의학으로는 이븐 시나 등등의 의학 전범 같은 책 워낙에 유명하고요. 이슬람 문화의 의의, 동서 문화의 융합이 있고요. 유럽의 르네상스 등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 등을 유럽에 전파했고요. 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 바위의 돔 사원이고요. 요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르겠죠? 정확히 그게 아라베스크 문이에요. 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요쪽에 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13에서 20세기까지 있었고요. 여기에는 사파비 왕조는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이 여기 사파비 왕조가 있을 때요 옆엔 언제나 오스만 제국이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사파비 왕조는 아니에요. 사파비 왕조가 있기 전에 뭐도 있었어요. 14세기, 15세기에 주로 많이 요일 때에 장악했었던 팀으로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아우르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요 오스만 제국입니다. 가볼게요. 오스만 제국은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세력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했습니다. 1299년에요.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했고요. 술탄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주된 인물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흐메트 2세,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켰었고요. 콘스탄티노 폴리스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지금의 이게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셀리미세, 셀리미세 좀 눈여겨봐 주세요. 올해 수능이라든가 주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셀리미세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했고요.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이들이 셀림 1세고요. 특히요, 맘루크 왕조 정복,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했다. 요거 꼭 기억.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 지금까지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인물이죠. 예, 동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헝가리 정복했고요.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푸레베자해전에서 당시에 에스파냐를 필두로 등장했었던 에스파냐를 격퇴하기도 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갖고 왔던 인물이 요 술레이만 1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은요, 티마르제.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데브시르메 제도,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이 크리스티교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종교 교육을 시켜서 개종시키고요. 그들을 핵심 관료와 핵심 군인으로서 성장시켰던 제도를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이들이 바로 예니체리가 되겠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 교육의 교차로에 위치했었고요. 동서 중개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 실시했고요. 지지야만 납부하면 비이슬람교도의 신앙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교적 공동체인 밀레트. 보통 여러분 오스만 제국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단어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융합했고요. 천문, 수학, 지리 등의 실용적인 학문을 발달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같은 것도 워낙 유명하고요. 요 데브시르메 제도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요게 바로 술탄 아흐메드 사원. 원래 이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사원이 성소피아 성당이죠. 근데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 제국이 만든 걸 지금 이 튀르키예 애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소피아 성당 바로 앞에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입니다. 술탄 아흐메드 여섯 개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때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성당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티모르 왕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르 왕조, 내지는 티모르는 제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티모르가 몽골 제국에 부하를 내세우며 건국했습니다. 14세기 후반에 건국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기도 했어요. 앙카라 전투라는 전투에서는 사실은 오스만 제국을 이겼죠. 수도가 어딥니까? 사마르칸트. 티무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을 통해 번영했고요. 티무르 사후 세력이 약화되면서 우즈베크인에게, 티무르는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티무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티무르. 티무르 사마르칸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당시에 사마르칸트의 별명이 동방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앙카라 전투는 누구랑 붙은 것이냐면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가 붙었었는데 오스만이 지고 티무르가 이겼던 전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앙카라 전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티무르 자체는요, 티무르가 세워서 티무르 왕조인데요. 이쪽에 있었던 중국의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던 길에 티무르가 죽게 되면서 급속도로 쇠퇴했던 것이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주제죠.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일 1세, 사파비 왕조 최근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죠?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했고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다. 요거 기억.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고요. 전통적인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를 사용했습니다. 순위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스만 제국이 있다라면 이들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시아파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 사파비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항상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아바스 1세 때 수도를 어디? 이스파한. 요거 기억해 두셔야죠. 사파비 이스파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아바스 바그다드. 티무르 사마르칸트. 사파비스파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옮기면 군사력 강화했고요.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특히 아프간 쪽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 18세기에 멸망했던 이들이 요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도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스만 제국은 몇에서 몇 세기? 13세기에서 20세기. 사파비 왕조는 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다라는 요 개념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제 필기노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훑고 이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경제, 사회, 문화, 뭐 오행, 지하드라는 성전, 쿠란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돼지고기 불경하게 여기고 일부다처제, 아라비안 나이트, 수학, 천문, 화학 발달했고요. 이슬람 사회 내에선 그리철학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당 모스크, 그들의 양식 아라베스크 양식, 우상숭배 철저히 금지시켰고요. 무역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븐 시나, 이븐 바투타, 이븐 할돈 같은 여러 학자들이 있었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을 서양에 알려준 걸로 유명하고, 뭐 알로 시작된 어쩌고 저쩌고들 있죠. 알칼리, 알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이슬람과 관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요, 이들은 어디? 아나톨리아에서 등장했습니다. 오스만 1세가 건국해서 오스만 제국이고요. 14세기에는 발칸 쪽 진출했고 술탄이라는 칭호 사용했습니다. 15세기에 마호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꿨습니다. 셀림 1세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했고요. 맘루크 왕조 정복했다. 이게 16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술레이만 1세.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헝가리 정복했고요. 빈 포위 공격했습니다. 교황 에스파냐 연합부대 상대로 승리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거의 독점하기도 했었지만 이 술레이만 사후에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한테 지게 되면서 이 지중해에 대한 패권을 또 에스파냐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러다가 그리스 독립하고 헝가리 상실하고 러시아 남하하면서 쭉쭉쭉 쇠퇴했던 이들이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티마르 제도, 예니체리, 밀레트 등등 이런 이들의 주요 개념들 기억해 두시고요.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부흥 내세웠습니다. 광대한 영토 복합정문화 티무르 사마르칸트. 그리고 우즈베크인의 멸망. 사파비 왕조는 16에서 18세기 건국 이스마일 1세 전성기 아바스 1세입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었고 수도 이스파한. 아프간 쪽의 침입으로 쇠퇴.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문제

있는데요. 44페이지에 대표 기출 확인하기랑 달물건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가는 아나톨리아 동부에 근거를 두었던 카라코 윤루를 격파하고 연이어 시리아의 맘루크를 물리친 후 서북쪽으로 진격하여 튀르키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부딪혔대요. 아, 앙카라 전투네요. 어디랑 붙은 겁니까? 오스만 튀르크랑 티무르가 붙었던 거잖아요. 가의 군주들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술탄 바예지드 1세를 생포하는 등 전과를 올리고 수도 사마르칸트, 티무르 사마르칸트 아닙니까? 요가 어디예요? 티무르네요, 뭐. 그렇죠? 팀으로 찾았습니다. 바부르가 건국했던 건 무굴 제국이에요. 인도의 무굴 제국.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던 것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던 것이 팀으로 아닙니까? 예, 정답 3번이네요.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뭐 오스만 제국 정도가 해당되겠죠. 시아파 이슬람교로 국교로 정하였던 건 사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 작년 6모 문제였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비슷한 문제 한번 낸다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가 인물이래요. 약 35년에 이르는 가의 재위 기간은 원정 활동으로 연속되었대요.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하여 왕조를 세운 그는 동부의 여러 나라들을 차지했답니다. 이후 아나톨리아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는데요.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웠던 가는 이러한 원정 활동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대요. 뭐 보겠습니까?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웠던가 티무르가 되겠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관련 없고요. 페르세폴리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닙니까?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무르 사마르칸트 맞죠? 예, 정답 3번.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은 어디요? 정통 칼리프 시기의 이슬람 세력이었고요. 헝가리를 정복하는 등 동유럽으로 진출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와서 잠깐 보시면 여기 앞에 아시리아 있었죠? 예,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 패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것이 정통 칼리프인데 정통 칼리프 있기 전에 무함마드 정통 칼리프, 세스 칼리프로 넘어올 때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후 우마이야 왕조도 있었고 파티마 왕조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하나 추가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 그다음에 티무르 사파비. 최근에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스만이 워낙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우마이야랑 아바스 왕조도 뭐 전통의 강호죠. 서아시아에서. 그리고 최근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파르티아 만만치 않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요 아시리아. 예. 페고 이시 리오넬 메시는 신이 아.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오늘 내용 너무나 유익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다음 강은 바로 유럽으로. 아, 인도 남았네요. 다음 강은 인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주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져서 주변에 축제도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중간고사도 딱 끝났고 이제 막 뭐 수련회, 뭐 학교 행사 굉장히 많아질 시즌이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잡고 중심 잘 잡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내년에 충분히 만개할 수 있습니다. 발개비 날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회 실전 모의고사 함께 1번부터 풀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지금 물집과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학생 A, B, C가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각각 기준선 Q, P를 동시에 지난 입자 XY가 각각 등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R을 동시에 지난다. XY의 물집과 파장은 각각 3, 람다 0, 2, 람다 0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이 딱 봐야 될 포인트는 동시에 지나서 동시에 지난다 라는 포인트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X는 Q에서 R까지 이동을 하고 Y는 P에서 R까지 이동을 할 때 같은 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Q와 R 사이 그리고 P와 R 사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 제시되어 있고 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결국 입자 X 그리고 Y의 속도를 너희가 구해봐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 물질파의 파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파의 파장은 이 입자의 운동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속도 비교하고 XY의 질량까지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ABC의 대화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옆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입자 X, 입자 Y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질파의 파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분의 프랑크 상수 H로 주어져서 파장이 3람다 0, 2람다 0로 주어져서 선생님은 역수로 그대로 쓸 거예요. 물질파의 물질파가 아니지 얘들아. 운동량을 각각 2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속도를 선생님이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시간이 같은 시간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속도의 비는 각각 XY 입자의 이동거리의 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X의 이동거리 4L 그리고 Y의 이동거리 9L이니까 실제 이동거리의 비는 4대 9, 속도의 비도 표기한 것처럼 4대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의 비를 구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본다면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2라고 하는 이 값이 이 둘의 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써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 계속 표기를 어떻게 해왔어 지금까지? 문자 다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의 비로 표현했으니까 이 값 역시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3, 그리고 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분 지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C가 운동에너지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가 말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2분의 1의 mv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em분의 p의 제곱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em분의 p의 제곱으로 구하려고 할 때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분 모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질량 2분의 1을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숫자 그리고 이 운동량의 숫자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Y의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2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 모두 비교를 해봤다면 학생 A, B, C가 한 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A, 운동량의 크기는 X가 Y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운동량의 크기는 자, 여기에 2분의 3배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3배를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오지가 않죠. 몇 배를 곱해야 돼, 얘들아? 3분의 2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 학생 A가 한 말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B가 하는 얘기 보도록 할게요. 질량은 X가 Y의 2분의 3배다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숫자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고 하는 이 값에 2분의 3을 곱하면 앞에는 3이라고 하는 빨간색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 B가 한 얘기는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C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X가 Y의 9분의 4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곱해? 27분의 8을 곱해야 앞에 있는 X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나와서 학생 C가 한 말도 오답으로 체크하면 결국 학생 B가 한 말만 정답인 2번이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질파의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숫자 쓰고 시작하는 것, 반드시 연습하고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가와 나의 핵반응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가와 나의 주어진 이 핵의 입자의 질량을 지금 이 표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이 가와 나의 핵 반응식에서 X가 어떤 핵인지, 원자 핵인지, Y가 어떤 원자 핵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냐? 바로 질량수 보존. 그리고 하나 더, 전하량 보존.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질량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에 질량수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의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X의 지금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하단의 수를 A, 그리고 질량수에 해당하는 수를 B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도 동일하게 A, B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 상황에서 Y 역시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자,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전하량 X, 그리고 질량수 Y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이용해서 바로 A, B, X, Y 구해보도록 할게요. 나부터 이용해 볼게요. 반응 전에 지금 질량수는 1 플러스 B라고 볼수 있죠.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대로 반응 후에 질량수 3이 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B는 2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1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값은 2라고 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 이용하면 A라고 하는 값은 1이라고 구해낼 수 있죠. 그럼 이 결과에 의해서 X라고 하는 지금 원자 핵은 원자 번호 1, 그리고 질량수가 2가 2에 해당하는 중수소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수소에 해당하는 입자의 질량은 어디에 있어야 되더라? 질량수가 2, 그리고 양성자수가 1에 해당하는 M3가 바로 X, 혹은 중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했다면, 이제는 가를 이용해서 XY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쓰고 가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2 플러스 Y라고 하는 이 값은 4 플러스 1이다라고 할수 있고, 1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은 2 플러스 0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Y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대로 3. X는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이 Y 역시 수소 원자 핵인데 질량수가 3에 해당되기 때문에 3중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Y에 해당하는 이 입자의 질량은 뭐다? 바로 M4에 해당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모두 찾아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 이러한 핵반응식이 나왔을 때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구한 것처럼 질량수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을 이용해서 숫자를 모두 채울 수 있니?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렇게 질량수라고 하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보존이 되는데 질량은 보존될까? 아니요라고 했잖아. 자, 그것과 관계가 있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질량 결손. 그건 뭘까, 얘들아? 자,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줄어든다란 얘기야. 근데 그게 원치 않았단 얘기야. 만약에 내가 입자라면. 자, 그래서 질량을 잃음으로써 무언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생한 에너지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 결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E1, E2를 제시했거나 발생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니까, 혹은 E1의 E2의 값을 질량 결손으로

기획보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역보기부터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기역. M3 플러스 M4라고 하는 이 질량의 값이 M1 그리고 M6의 합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M3, M4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M3 앞에서 구한 것처럼 X라고 하는 입자의 질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질량이니까 MX라고 쓸게요. X의 질량. 자, 그리고 M4라고 하는 것은 Y의 질량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X와 Y의 질량을 나타낸 것을 보니까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바로 가의 핵반응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이 이 값이란 얘기야. 자, 이 값과 무엇을 비교한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을 비교했을 때 반응 전에 총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기역 보기이다라고 얘기하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대로 볼게요. 자, 사카의 헬륨 원자 핵에 해당하는 지금 입자의 질량이 M6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M6가 되겠죠? 총 질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얘들아. 왜? 이번에 중성자도 나왔잖아. 자,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M6 플러스 M1에 해당하는 누구? 중성자의 질량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반응 전에 총 질량이 반응 후에 총 질량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기역 보기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기 볼게요. 니은 E2는 M2 플러스 M3에서 M5를 뺀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M2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이 값이죠. 질량수 1, 양성자 수 1에 해당하는 바로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질량, 그리고 X의 질량에 해당하는 M3가 결국에 반응 전에 질량이 될 것이고, 이 반응 전에 질량에서 질량수 3에 해당하는 헬륨의 질량에 해당하는 M5를 뺀이 값이 누구? 발생한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니은 맞는 말이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중성자 수는 X와 지금 질량수 3의 헬륨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중성자 수라고 하는 이 값과 양성자 수를 더한 값이 우리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질량수 3의 헬륨에 갖고 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3-2가 돼서 1개이다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X 역시 위로 올라가서 본다면 바로 이거였죠, 얘들아. 자, 그러면 질량수 2에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1을 뺀 값이 역시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X의 중성자 수, 그리고 질량수 3의 헬륨의 중성자 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항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고 이 문항을 맞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출제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빠르게 습득하시고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은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파 한 글자로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라는 것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 광속 시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빛의 속력은 바로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동수라고 하는 물리량이 커진다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고 기역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역. 기역의 영역에서 빨간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합니다. 자, 기역이 어떤 빛이야, 얘들아? 가시광선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렵다면 빨주노초 파란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빛이 빨간색 혹은 보라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빨간색 한자로 뭐야, 얘들아? 적이야. 그리고 보라색은 자야. 자주색 할때 자. 자, 그럼 이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에서는 아무리 내 손을 쪼여줘도 타지 않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은 내 손에 비추어주면 바로 새카맣게 태웁니다. 그만큼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너지가 큰 빛은 진동수가 큰 빛이기 때문에 파장은 선생님이 반대로 표현한다면 작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의 파장 혹은 진동수의 비교가 어렵다면 적외선과 자외선의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들아? 보라색이 진동수가 큰 빛이고 파장이 짧은 빛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우, 맞죠, 얘들아?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보도록 할게요. 진공의 손속력은 니은, 라디오파, 그리고 디귿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진공의 손속력은 사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같다라고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진동수는 기역이 디귿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진동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동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시광선이 이셋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 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가시광선, 그리고 디귿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에 해당되는 것이 니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역이 디귿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크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은 사실 시간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문항이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분류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것이고,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그 전자기파를 어디서 쓰는지까지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 체크하고 공부하시고 우리 그대로 4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 3번 기역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일부 나와 있을 것이고, 가그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에서 방출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의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PQR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 계열, 그리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스펙트럼 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체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 이 N1, N2, N3, N4 이 사이에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수평선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자, 옆에 우리가 익숙한 수평선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 양자수가 1일 때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더라? 양자수가 2일 때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에너지 준위의 간격은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이번에 양자수가 3일 때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수 4. 양자수가 5일 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지금 가의 그림에서 ABCD의 전자의 전위를 그대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1로 전자가 전위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2로 전자가 전위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양자수가 어디지 얘들아? 5에서 2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전자가 전이할 때 선생님이 표기한 이 화살표의 길이는 바로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큰 A가 에너지가 가장 크고, 자, 그리고 C, 그리고 B, D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굉장히 길게 그렸는데 사실 이 간격이 여기 3과 2 사이의 간격보다 좁기 때문에 화살표의 간격이 더 좁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헷갈리지 않게 좀더

내려서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AC, BD 순이었다는 얘기는 진동수 역시 AC, BD 순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A가 가장 짧고, 그리고 C, B, D 순으로 점점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의 길이가 곧 에너지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 전체의 길이는 B와 D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C의 에너지의 크기는 B의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D의 에너지의 크기의 합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에 대한 얘기고 옆에 그림으로 가서 나에 대한 얘기 함께도 보도록 할게요. 자, P, Q, R을 보기 전에 R에 보면은 파장의 길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는 선생님 쪽으로 올수록 길어진다라는 걸볼수 있고 반대편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 말은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PQR 중에 진동수의 크기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큰 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라이먼 계열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발머 계열. 자, 그리고 마지막 R이 파생 계열의 지금 빛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파장이 가장 긴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이라고 하는 빛은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전이하는 경우냐? 바로 2에서 전자가 1번으로 양자수 1로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할수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4에서 양자수가 2인 경우로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A, B, C, D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바로 B. 양자수 3에서 양자수 2인 경우로 전이하는 경우. 자, 그래서 결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다라고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기역 안죠?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P에서 방출된 빛은 살균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이먼 계열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은 맞는 얘기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발머 계열이 어떤 빛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파생 계열의 빛은 적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정답 체크하고 각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 빛인지도 써놓고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Q는 발머 계열이다라고 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발머 계열이 맞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니은은 B에서 방출된 빛이 빛에 의한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데 니은은 B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역시 맞는다. 정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선생님 말이 자꾸 꼬이네요. 4번 보도록 할게요. 광장계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디귿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지웠는데 선생님과 멀어지는 칠판의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멀어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역에서가 디귿에서보다 광장계의 에너지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전에서 계속 정답이다, 정답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항은 가와 나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C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D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차는 B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각 각각의 경우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ED 그리고 EC였나요? 쭉, 선생님 가장 처음에 EC부터 써야 되죠. EC, ED 그리고 EB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 이 관계를 써놓은 이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C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D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써놨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ED를

답변으로 이항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게 성립한다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는 얘기라고 볼수 있어서 이 문항의 옳지 않은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체크하시고 이제 5번 문항 한장 넘어가서 자성체와 관계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체 A 그리고 자성체 B가 지금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외부의 자기장에 노출시킨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볼게요. 누가 누군지. 자, S 극이 지금 이 아래쪽에 제시된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기한 이 노란색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A는 나란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성체 A와 자성체 B가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했을 때 나란하게 정렬되는 것은 강자성체에 해당돼서 자성체 A는 그대로 강자성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나도 가와 동일하게 이 자성체의 아랫부분에 S극을 그대로 배치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외부 자기장은 S극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란색 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는 자성체 B는 그대로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성체 A의 정렬을 바탕으로 극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기하냐? 강자성체니까 아래 자석과 붙을까, 밀어낼까? 그걸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얘들아? 강자성체는 아래에 있는 자석과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S극과 가까운 이 아랫부분이 N극 역할, 위에 부분이 S극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힘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성체 안에 배열을 이용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자성체 안에 배열을 그대로 바깥으로 연장을 해본다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 P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기가 되겠죠. 자기력선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는 자석의 N극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표기한 것처럼 이 P 부분이 자성체 A의 N극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나도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윗방향으로 이 자성체 B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려진다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윗부분이 이번에 N극 역할, 아랫부분이 S극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자성체 A에서 이 외부 자기장에서 이 자성체 A를 빼내서 만든 것이 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에서 다로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강자성체의 특징에 따라서 자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유지되어서 P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자석의 N극처럼 역할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석의 N극 역할을 하도록 유도된, 자기화된 이 P 부분을 나에서 자성체 B를 꺼내서 한번 가까이 해봤을 때 그때의 자기력선을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제대로 표현된 것을 골라보기 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쭉다 지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성체 A의 P 부분이 어떤 극이었나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극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N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N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의 끝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번은 제대로 나오게 그려져 있고 2번은 들어가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선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P 부분이 S극이다라는 걸 뜻해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동일하게 2번처럼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P 부분이 S극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3번 역시 정답이 될수 없고 5번 역시 같은 원리로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다라고 할 텐데 아까 A는 강자성체지만 B는 반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A와 B는 가까운 쪽에 서로 같은 근

역할을 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B의 A와 가까운 부분 역시 자기력선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런데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A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표현되어 있고 이 나온 자기력선이 B로 들어갈 수 없게 그려진 4번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티에 대한 문항인데 조금 신선하게 출제된 문항이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고 정답 4번 체크하고 6번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충돌하는 과정을 1, 2, 3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잠깐 한건이 문항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의 1에서 3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물체 A가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B는 정지한 물체 C와 충돌한 후한 물체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가 충돌할 때 그리고 B와 C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 각각 0.5초 그리고 0.4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몇 가지 개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라고 쓸수 있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RS면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 그리고 걸린 시간의 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야, 얘들아, 사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법칙이 있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력이 존재하지만 않으면 뭐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만일 A와 B가 충돌할 때 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량이 변화했다라고 할게요.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감소한 운동량만큼 누가 운동량이 증가해야 돼? B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두 물체의 이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지금 물체 C의 질량부터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단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0.5초라고 하는 것이 물체 A와 B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0.4초라고 하는 것이 물체 B와 C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0.5초 이 사이의 속도가 변한 이유가 바로 A와 B가 충돌해서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B가 속도가 0.4초 동안 변한 이유는 누구와 누구? B와 C가 충돌해서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C를 보기 위해서 이 B와 C가 충돌할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C가 충돌할 때 B의 속도 변화량은 2.5V에서 V로 감소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5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B와 충돌한 C는 정지에 있다가 누구와 B와 함께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때 B의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한다면 C의 속도도 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C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0에서 V만큼 증가한 것이니까.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3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누구? B 대 C가. 그렇다면 질량의 B는 B 대 C가 2대 3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앞에 그림에서 B의 질량이 2m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C의 질량은 3m이다라고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분의 5P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P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A가 충돌 전의 속도가 4V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P라고 하는 이 값은 M의 4V에 해당하는 4M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의 운동량.

충돌한 직후에 비의 운동량은 충돌 직후 비의 속도를 생각한다면 속도가 2.5V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EM 곱하기 2.5V는 OMV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OMV는 앞에서 P가 4MV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분의 5P라고 쓴이 기역 보기는 첫 번째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의 3분의 5배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충격력 곱하기 걸린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와 충돌할 때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0에서 질량이 2m인 상태에서 2.5V만큼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대로 OMV라고 하는 것이 A의 충돌 후, 선생님 얘기 잘못했다.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되겠죠. 자, 이 값을 0.5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A와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C와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도 동일하게 구한다면 질량이 2m. 자, 그리고 속도가 1.5V만큼 변했으니까 결국 이 값은 아래 쓰면 3mv가 됩니다. 자, 그런데 3mv라고 하는 이 충격량이 0.4초 동안 지금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3mv 나누기 0.4초를 한 값이 C와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에 몇을 곱해야 되더라? 3분의 4를 곱해주면 앞에 있는 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분의 5배가 아니라 앞에는 이 값을 3분의 4배라고 고쳐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오답 체크하고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 C의 질량은 2m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C의 질량은 위에서 3m이라고 구현했으니까 디귿까지 오답으로 체크한다면 이 문항은 정답은 1번에 있는 기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뭐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쓸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때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써보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7번 바로 힘의 평형 관계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A가 반대편에 실로 연결되어 B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석 B의 질량은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 제시된 것처럼 2m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물체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석 C의 질량은 5m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각 물체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각 물체 혹은 이 전체의 알짜임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A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용수철을 잡아당겨져 있기 때문에, 늘려져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탄성력. 자, 그리고 이 물체 A를 잡아당긴 것이 실로 연결되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에 작용하는 장력 4mg가 선생님 쪽으로 있어서 이때 두 힘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아서 A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그대로 4mg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C에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하나씩 표기해 볼게요. C는 질량이 5m이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5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수평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자석이 밑으로 더 때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인 수직 항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석 C의 윗부분과 자석 B 아랫부분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당겨지려고 하는 작위력이 위쪽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한 것이 C이고, B도 그대로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B 같은 경우는 연지 가래 방향으로 역시 질량이 EM이기 때문에 EMG라고 하는 중력이 있을 것이고, 이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이 B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표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석 B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실의 장력, 바로 4mg가 있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EMG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자기력이 EMG라면 이 수평면이 자석 C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바로 3mg라고 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이용해서 그대로 보기 기억력 ㄷ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다라고 하는데 EMG가 아닌 4mg가 되겠죠. 자, 그리고 ㄷ은 수평면에 실을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 항력이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3mg다.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ㄷ은 실이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평형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평형 관계의 두 힘은 물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방향은 반대이지만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형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야 돼서 7번 문항 정답은 1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8번에 바로 파동과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물결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쭉 거치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실선은 모두 마루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인접한 마루 사이 거리가 영역 1에선 d, 그리고 2d, 여기는 2.4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 그래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p는 지금 마루인 상태에서 다시 마루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이야 얘들아? 4 t0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4t0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파동, 물결파의 주기가 4t0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기는 영역 2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라고 하겠죠. 그럼 영역 1에서의 주기도 몇이다? 4t0. 영역 2는 조금 전에 구한 대로 4t0. 그리고 영역 3에서도 4t0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는 2t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4t0였기 때문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를 취해서 구해서 구한다면 4t0분의 1이 돼야 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물결파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 작은 각이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역 2에서의 작은 각이 바로 입사각, 영역 3에서의 이 작은 각이 굴절각이라고 하겠죠. 자, 작은 각이 경계면에서 각을 두 개로 표현했을 때 작은 쪽의 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한다면 굴절각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은 보기는 지금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3에서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OT0분의 3D이다라고 하는데 주기가 4T0이고 지금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결국 파장이라고 하는 값이 2.4D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OT0분의 3D가 나와서 디귿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4번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영역 1, 영역 2에서도 그대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각각의 속도만 한번 식으로 쓰고 간다면 영역 1에서의 속도는 4t0분의 d,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속도는 4t0분의 2d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진동수라고 하는 것 혹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영역에 상관없이 다 같은 값이다. 파원에서 결정돼서 다 일정한 값이다라고 하지만 파장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속도도 그에 비례하게 구해진다란 얘기예요. 파장에 비례하게 속도도 찾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결파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깊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역 1, 2, 3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영역 3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영역 1, 2, 3에 깊이를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영역 1이 가장 얕고, 영역 2가 두 번째, 영역 3에서 깊이가 가장 깊다라고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필기하시고, 한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LED에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보면은, 지금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원 장치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스위치 2개. 그리고 저항이 같은 다이오드 1에서 6까지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를 여 닫으면서 연결을 해 가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빛이 방출되는 LED를 한번 표기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험 결과 1, 2, 3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실험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을 보면은 스위치 1을 닫고 스위치 2는 열어서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게 제어한 걸볼수 있어요. 그럼 스위치 1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위치 1의 플러스 극, 반대편 마이너스 극을 표기해서 지금 빛이 방출되는 LED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흐르냐면 6과 5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한 이 핑크색에 해당되는 6과 5는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 가까운 LED 6의 왼쪽 부분은 P형 반도체, 오른쪽은 N형 반도체, 그리고 LED 왼쪽 5의 왼쪽은 마이너스 극과 같기 때문에 N형, 여기가 P형 반도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편 LED 4 그리고 LED 3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2를 보면은 이번에 스위치 1은 열어놓고 스위치 2를 A에 연결해 놓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A에서부터 흘러서 LED 2를 거쳐서 LED 2를 거쳐서 LED 6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 지금 표기를 한걸 보면 A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이 플러스 반대편이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왔을 때이 LED 2의 오른쪽 선생님과 가까운 부분은 플러스과 가까워서 P형,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윗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 6에 빛이 나기 위해서는 LED 4에 반드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LED 4의 오른쪽 부분이 A의 마이너스 9가 가까워서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A에 연결된 실험 2의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는 LED는 2번, 그리고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4번, 그리고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역시 같은 원리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니은에 표현될 것이 바로 5번 LED가 될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기 위해서 X는 N형 반도체, 그리고 반대편이 P형 반도체라고 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틱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X는 위에서 N형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주로 전자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다라고 하는 이 기억 보기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실험 2일 때 기억에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의 전자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의 양궁과 결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빛이 난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혹은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보기 니은은 LED 5이다라고 하는데 이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체크해서 정답은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각각 5분의 3m 그리고 20분의 17m인 비면에 물체 AB를 감안해 놓았더니 C는 높이가 5분의 2인 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한 덩어리가 된다. 이후 수평면에서 A와
BC가 충돌하고

의존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충돌 후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은 같아야 되고 결국 충돌 전 운동량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그리고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것이 물리량이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서 부호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 선생님 쪽으로 오는 운동을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는 플러스 방향 운동을 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둘을 합해서 0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A의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B와 C의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몇 가지 식을 쓰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라고 하는 물체, A라고 하는 물체를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빗면에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빗면의 높이만큼, 높이 변화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도를 표현해 보자라고 하면 루트 2g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h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의 물체의 속도가 v라면 이렇게 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E의 질량 m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 수, 쓸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와 C가 충돌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C가 높이가 20분에 9m만큼 내려와서 B와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충돌할 때의 C의 속도를 바로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C의 속도를 VC라고 쓰면은 이게 E의 중력과 속도 C, 그리고 변화된 높이 20분의 9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대로 3m per sec가 되겠죠. 이때의 C의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충돌 전 C의 운동량의 크기는 4kg 곱하기 3m per sec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정지되어 있는 B와 충돌하여 한 물체가 되어서 질량이 6kg인 물체가 되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2m per sec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질량이 6kg인 물체가 속도가 2m per sec가 되어서 수평면을 향해서 5분의 2m에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오는 사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A의 이 지점에서 수평면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A의 질량을 MA라고 하면 MA 곱하기 중력과 속도 C,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체로 놓은 높이 5분의 3m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먼저 A의 운동량을 표현을 해본다면 E의 MA, 그리고 MA 15분의 3. 여기에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B 그리고 C의 운동량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평면에서 B와 C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위에 한번 수평면에서의 BC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높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높이가 5분의 2m일 때를 생각해서 보도록 할게요. 높이가 5분의 2m일 때 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이 6kg, 그리고 중력과 속도 10, 그리고 높이가 5분의 2m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도가 2m per sec로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총질량 6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에 화살표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서 수평면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고 수평면, 기준면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바로 BC의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여기에 동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총질량 6, 그리고 6, 10, 5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의

0: 6, 2의 제곱. 여기에 전체도 제곱근을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보존되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를 그대로 등식으로 놓고 푼다면 계산했을 때 A의 질량에 당하는 MA는 6kg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항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항 파동의 간섭 보도록 할게요. 지금 S1과 S2에서 진동수 그리고 뭐 진폭이 같은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점, Q점은 물결의 임의의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을 쭉 그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P에서 변위의 크기는 S1에서의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P를 보면은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고 실선과 점선은 마루와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은 어떤 간섭을 한다, 얘들아?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상쇄 간섭을 해서 둘이 거의 소멸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점이 P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S1에서의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PQ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선을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같은 선끼리 만나는 어떤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선으로 쭉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쭉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쭉 그려지는 걸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빨간색 선으로 표기된 라인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PQ와 이 빨간색 선이 만나는 지점은 총 4개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5개가 아니라 4개이다라고 표현해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디귿, 알에서 마루와 골이 중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은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지점이죠. 어떤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자, 그렇다면 마루 혹은 골과 골이 중첩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R에서 마루와 골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오답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1번 문항의 정답은 1번에는 기역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문제 선생님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10문제, 9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까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와서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해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하도록 할게요.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핵심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2번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묻고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당연히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두 개인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질소와 질소, 탄소와 탄소, 중심 원자 두 개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겠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자, 그러면 중심 원자 두 개인가 확인해 주면 쉬울 겁니다. 두 번째 갈게요. 7번에서 물의 전기 분해예요. 물의 전기 분해에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부피비가요, 2대 1인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여기 질문은 질량비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는 부피비, 그럼 기체에 대한 건 부피비와 분자수비가 비례관계다 라는 걸 활용할 거고 여기서 묻는 질량비는 분자량을 같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부피비를 가지고 질량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의 전기분해에서 식을 써보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로 발생하더라. 그럼 우리 부피비도 알면 당연히 질량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요, 9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한 개 들어있는 거? 쉽게 표현해볼까요? 바로 홀전자 수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가 지금 세 개니, 두 개니, 한 개니, 아니면 없니? 라는 질문을 할 텐데, 이 표현을 조금 돌려서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홀전자 수로 해석하면서 풀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탄소 화합물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우리한테 화학식을 주면서 이건 메텐이야, 아세트산이야, 에탄올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는 구조식을 줬고 우리한테 직접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여기 메테인에 대한 특징, 그 아세트산에 대한 특징, 에탄올에 대한 특징, COOH가 붙어있는지 OH가 붙어있는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인지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그럼 메테인의 특징부터 가볼까요? 메테인은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세트산이다라고 하는 거, 에탄올이다라고 하는 거 특징 가봅니다. 자, 에탄올은요. 올 할 때 여기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C2H5OH로 우리가 화학식 기억해 주면 되고요. OH가 붙어 있다. 올. 자, 아세트산 갑니다. 아세트산은 어떤 애가 붙어 있냐면 바로 카복실기라고 해서 COOH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CH3COOH. 그래서 COOH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찾아보는 것만 남았다. 가에서는 탄소랑 순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메테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요, COOH, 여기 보이나요? 자, 카복실기다. 그럼 뭐다라고 했어요? 바로 아세트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OH가 있어요. 올. 그래서 C2H5OH니까 이거는 에탄올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의 연소 반응인 발열 반응이다. 이 메테인이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 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가정용 연료. 그래서 액화천연가스 LNG의 우리가 주성분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가정용 연료, 다시 말해서 메테인을 연소시켰을 때 열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를,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수용액의 액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아세트산을요, 바로 물에 녹여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수소이온이 나오게 돼요. 자, 수소이온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액성이 무엇이다? 산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라고 가주면 되겠죠. 디귿 갑니다. 다는 에탄올은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자,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요,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기억과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탄소화물에 대한 이 유용성, 어디에 활용되는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 화학식도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식 또는 우리한테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누가 메텐이고 누가 아세트산이고 누가 지금 에탄올인지 각각의 특징을 보고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떠올리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원자에 비공전자쌍이 있는데 중심원자가 지금 두 개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 무극성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에서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중심원자가 두개 있을 때 바로 이 무극성 공유 결합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그리면 분자 가이사다의 구조식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와 다에서 봤더니 사실 이 모양 자체가 얘네들이 직선형이야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얘네들에 대한 분자 모양을 맞춰주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갑니다. 가의 분자 모양은 평면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형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산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전자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산소 양 옆으로요. 약간 수소가 처지도록 다시 말해서 구분형 구조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는 평면 구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 구조다. 입체 구조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모양을 이렇게 써주면서 얘는 평면 구조야 또는 입체 구조야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주면 좋겠죠. 두 번째 갑니다. 니은. 나는 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이다라는 게 헷갈린 친구들은요. 딱 보자마자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봐주세요. 그럼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면 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대칭 구조다. 다시 말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닌 분자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극성 분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칭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다라고 가주면 돼요. D급 갑니다. 나와 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두 개인가를 보면 조금 수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보니까 여기 질소, 여기 질소, 중심원자가 두 개고요. 서로 지금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다에서도요, 탄소와 탄소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소의 원자에 공유결합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평면 구조와 입체 구조에 대한 개념 한번더 정리해 보시고요. 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더라? 극성 공유결합 무엇이었더라라는 거한번더 생각하면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찾을 때 중심원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찾는 게 수월하구나라는 거한번더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에서는 동적평형을 묻고 있고요.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핵심 키워드이자 복습해라라고 하면서 한번더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동적평형이었습니다. 자, 이 동적평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밀폐된 진공용기 부피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V리터, 2V리터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져 있다. 그럼 부피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지금 물에서 수증기로 가고자 하는 이 증발 속도 일어나고 증발도 일어나고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고자 하는 응축도 일어날 텐데 이 부피가 클수록 여기에 채우고자 하는 수증기는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다. 다시 말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는 부피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알려줬는데 1회 모의고사에선 부피 비교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대놓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으로 누구의 부피가 더 컸을 거야라는 건 유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1회 실전 모의고사의 동적평형이 어려웠다? 그럼 이걸로 이해하시면 너무 도움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익히고 우리가 3회 사회에서도 계속 부피가 다른 게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 틀리지 않고 맞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갈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고요. 0에서 T1, T2, T3는 시간 순서대로 지금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가설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의 부피가 클수록 물과 물의 액체 상태와 그리고 수증기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 기억에선 길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탐구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T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 V리터의 1과 2V리터의 2에 각각 물 Wg을 넣어줍니다. 지금 넣어준 물의 질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T로 유지하며 시간에 따른 진공 용기 속 물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V리터의 1에서는 여기서 V리터의 1에서는요. T1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요. 이번에 이 V리터 다시 말해서 용기 2에서는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은 옳고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학생 A의 탐구 과정 및 결과와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부피는요. 용기 1과 2에서 2가 더 커요. 그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오래 걸린 애는 T1보다 T2인 거죠. T2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부피가 클수록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은 더 됐다? 길어졌구나. 그래서 이 기억 길어진다라는 것은 올바른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 갑니다. 2에서 이 용기 2에서 T3일 때 여기 수증기에서 액체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린 처음에 물을 넣어줬고요. 이 물이라는 게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생성되었고 수증기가 응축되어서 역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T3다라고 하는 건 T2 때 동적평형 상태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동적평형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 속도가 같은 상황이다. 그럼 다시 수증기가 액체로 가는 이 역반응은요. 일어날 수 있는가요? 당연히 일어나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 역반응은 일어난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틀렸습니다. D급 갑니다. 그럼 이제 W1과 W3를 비교해봐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부피가 크다라는 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의 용기와 비교했을 때요. 이 정반응이 지금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수증기 양은 비교적 원보다 더 많을 거고요. 물의 처음에 시작한 양 같았기 때문에요. 이 원과 비교했을 때 이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과 비교했을 때 물의 양은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W1이 W3보다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나올 거니까요 부피가 클수록 우리한테 부피가 누가 크니? 라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달라졌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길어졌다라는 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미 부피에 대한 건 다르게 줬고 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탐구 활동 문제는요. 이미 이 안에 탐구 과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설에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4번으로요 가보도록 할게요. 2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건데요. 분자식을 나타내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수르륵 해결합니다. 자, 근데 아직 나는 미흡해 하면은 하나하나 여기서 찾느라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자식 그리는 연습 충분하게 하시고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구가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들에 대한 후보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가능한 공유전자쌍수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수 몇인가를 빠르게 나타냄으로써 누가
중심원자구나라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해사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5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가부터 가볼게요.

중심원자가 W인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개. 그럼 중심원자 이미 하나 있고 양옆에 Y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럼 얘가 지금 공유 전자상 수가 최소 얘네가 2개가 가능한 애가 W 이 가운데 있어줘야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산소가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못올수 있냐면 양쪽 역시 이중 결합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탄소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왔다면 공유 전자상 수는 4. 근데 비공유 전자상 수가요. 얘가 4가 되면 당일 분자는 그 4배 돼서 16이 되어야 되는데 비우 전자상 수가 16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탄소가 아니라 산소일 것 같은데 W가 그래서 우리가 공유 전자상 수가 2개 있대. 그럼 산소라면 양옆에 지금 공유 전자상 하나만 가능하네. 플로린, 플로린이네. 그럼 비공유 3개, 2개, 3개 다 더하면 8개. 그래서 4구나라고 빠르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요. W는 산소, Y는 플로린 찾았다. 그다음 나에 대해서도 그대로 갑니다. 여기 산소, 플로린. 그럼 Z를 가지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래요. 그럼 Z 빼고는 2개 해야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산소, 산소는 공유 전자상 2개 가능하네. 그럼 플로린은 하나 가능하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공유 전자상 3개 가능한 애 누구예요? 바로 질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질소 찾아줍니다. 그럼 이제 기억 한번 찾아볼까요? 그 공유 전자상이요. 하나, 둘, 세 개. 거기다가 비공유는요. 산소가 두 개, 질소 하나, 플로린 세 개. 그래서 총 더해주면 여섯 개. 그래서 기억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다로 갈게요. 다에서 X는 아직 모르지만,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플로린 찾아냈고, Z는 질소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럼 X가 중심원자일 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니까, 양옆에 플로린과 질소가 오면 딱 3개가 됩니다. 플로린은 공유 전자상 하나, 질소는 3개. 그래서 4개가 가능한 X는 누구야 된다? 탄소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더 우리 맞는지 확인할게요. 탄소라는 거 공유 전자상 수가 4개고요. 여기에서 비공유는 하나, 질소 3개니까 4개. 그래서 1이다라는 게 맞네요.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X는 질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네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기억은 2입니까? 네, 2라고 저희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맞다. D급 갑니다. 다에서 Z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물어보고 있는데 Z는 질소고요. 여기서 보니까 탄소와 질소를 비교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랑 질소 비교하면 질소가 더 커져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거는 전기 음성도를 조금 돌려서 질문하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요,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항상 여러분들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5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는 3면으로 되어 있죠,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면에서 화학 반응식 문제 하나 출제되고, 앞에서 하나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앞에서 출제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피스톤, 이 실린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또는 강철 용기가 주어졌을 때, 남아있는,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 반응물, 여기에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어? 그럼 남아있지 않은 애가 한계 반응물.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반응이 완결됩니다. 그럼 얘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남아있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모두 다 소모되었는지를 찾아주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발문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림의 실린더에서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A다라고 하는 게 여기 부피. 자, 우리 부피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부피를 진짜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분자수와 부피가 비례 관계다.
라는 거를 통해서 부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트가 가능한 이유는 가로 열고 탄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분자수를 더해준 값과 부위에 대해서 비례관계. 여기에서 분자수를 더해준 값과 부피와 비례관계. 이걸 통해서 A를 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몰과 이 Y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곱해줄 겁니다. 그럼 반응 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B가 나중에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한계 반응물입니다.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하는 건얘 때문에 반응이 완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B라는 게 이물 모두 다 반응하면 그때 C는요, 3대 2, 3분의 2, 다시 말해서 3분의 4만큼 생성될 거고요. A는 얼마만큼 소모돼야 돼요? 1대 3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3분의 2만큼 소모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라는 건 3분의 2만큼 소모해서 1 남은 거예요. 그럼 이 X다라고 하는 건1 더하기 3분의 1을 해서 얘가 3분의 5구나. 그럼 여기에서 C라는 거는 3분의 4만큼 생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한테 이제 분자수와 부피랑 비례관계에다 활용해서 부피 구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반응 전에 전체 분자수는 이 A라는 거 3분의 5와 그리고 B라는 게 지금 2죠? 그래서 얘네가 3분의 11입니다. 이게 바로 V리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수는요, 1 더하기 A가 1만큼 남았고, C는 3분의 4만큼 생성됐으니까, 3분의 7만큼이 바로 이 분자수. 그때 우리는 얘를 지금 V라고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분자수에다가 11분의 3을 곱해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1분의 3을 곱해주면, 아, A라는 값은 몇이다? 얘네들은 11분의 7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분의 7, A 값. 11분의 7이고요. X는 3분의 5, Y는 3분의 4. 3 없애주면 다시 말해서 5분의 여기에서 4가 되네요. 그래서 55분의 몇이다? 28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5분의 28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그리고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은 애,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소모된 애를 찾아줘서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얼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는지, 누가 얼만큼 생성되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린더뿐만 아니라 강철 용기나 우리 자주 출제된 유형들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요, 이 원소를 찾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이 원소를 찾으면 한 번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찾지 않고 쭉쭉쭉 가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나마 좀 시간 단축해 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우리는 A2 플러스야? 그럼 얘가 금속 원소인가? 그럼 얘 맞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그림의 화합물 AB와 C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A2 플러스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B2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고 바로 음이온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원래 얘가 두개 있었는데 버린 거고 두 개가 없었는데 얻은 거야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억 갑니다. 얘는 금속 원소라고 제가 찾아냈고요. 여기에서 A에 대한 고체 상태는 금속 원소일 때 고체 상태? 바로 전기 전도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니은 갑니다. 그럼 BC2. 이 B라는 거는 바로 비금속 원소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한 애였다. 그래서 두 개를 얻었던 거였고요. 여기서 C라는 거는 지금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네요.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공유 결합을 하고 있네.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C와 C인데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각각 하나씩 부족한 애들이었다. 그러면 B는 두개 부족하니까 B 하나에 C가 두개 와서
그래서 BC2가요, 바로 비금속 원소에 원자들이 전자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건 틀렸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D급 갈게요. A와 C 안

굉장한 화합물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와 C가요, 몇대 몇으로 안정화 화합물을 이제 이루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건 전자가 두 개가 넘치는 애여서 두 개를 차라리 버리는 양이온이 되는 애였고요. 여기 C에선 전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하나를 얻고자 하는 애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A는 2 플러스, C라는 거는 1 마이너스가 되는 애이기 때문에 안정화 화합물은 A가 하나 있을 때 C가 몇개 와줘야 돼요? 두개 와줘야 된다. 그래서 AC2가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원소를 찾고 싶다면, 원래 여기 전자가 두개 있는데 버린 거다. 그럼 마그네슘. 여기에서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산소. 여기에서는 얘가 없었다. 하나가 없었던 애 플로린.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아까 유니크한 개념을 청이요라고 해서 제가 이 물의 전기 분해는 부피비를 보통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질량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량을 고려하여서 질량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전기분해 장치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시간 t일 때각 정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물이 분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수소기체, 하나는 산소기체입니다.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2대1의 이 분자비, 사실 여기 우리 반응계수 B가 생성된 분자수에 대한 B이자, 그리고 이게 곧 부피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대1이다라는 건데요. 이때 우리한테 표에서 준 힌트는 플러스 극에 생성된 기체, 바로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거는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거는 수소기체입니다.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각각의 무슨 기체가 생성되는지 찾아냈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피로 힌트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여긴 부피로 힌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각각 생성된 거를 찾아줬습니다. 기억 갑니다. 자, X라는 건 산소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니은 가서요, A와 B에 대한 비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A와 B를 봤더니 사실은 부피비가 산소라는 건 1일 때 수소라는 건 2만큼 생성됩니다. 이건 부피비. 지금 우리한테는 1대 2, 다시 말해서 산소가 1몰 생성될 때 수소가 2몰 생성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그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단,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은 1과 16이다. 그래서 산소에 대한 건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이 16이에요. 분자량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원자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수소라는 거 원자량 지금 1에다가 얘도 지금 이원자니까 두 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2가 사라지고 16대 2니까요. 8대 1이죠? 그래서 8분의 1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16분의 1은 틀렸구나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D극 갑니다.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요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물의 전류를 흘러주었더니요, 산소와 수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물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을 때이 산소와 수소라는 건 바로 이 결합은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저희가 같이 정리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실험 결과가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는 한번더 내가 이 질량비에서 혹시나 얘네 원자량만 고려했는가? 왜냐면 우리가 원자량만 고려해도 문제가 없었던 게요. 얘네 모두 다 이원자이기 때문에 지워져요, 이가. 그래서 놓친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분자량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이원자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굳이 2를 곱하지 않은 친구는 잘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거

이거를 고려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한번더 실수하지 않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복습을 잘한 친구는 이걸 잘 맞췄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비커 안에 기존에 있었던 양이온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이온의 전하와 새로 들어온 금속이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되었을 때그 전하랑 비교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양이온의 전하보다 큰 애가 들어왔을 때와 작은 애가 들어왔을 때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 수행액 속에 당연히 이온수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전하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걸 X2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Y란 금속이 들어와서 산화되었고 1가 양이온이 되었더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반응 개수가 바로 1대 2다라는 걸알수 있고 1몰에 지금 X 양이온이 나갈 때 Y 양이온 2몰이 들어와 다시 말해서 이 수용액 속의 변화는 1만큼 증가하는 거야라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X2 플러스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Z라는 금속이 들어와서 산화되었고 얘가 바로 3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반응 계수는 3대 2가 돼요. 그럼 X 양이온이 3몰 나갈 때 Z 양이온 2몰 들어와. 그럼 얘는 1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수용액 속에 이온수 변화가 증가하면은 작은 애가 들어왔고 감소하네? 그럼 큰애가 들어왔어. 라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각각이 처음에 시점이 어떤지 발문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문 읽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는 금속 양이온 A 양이온인데요. 지금 A 양이온에 대해서는 전하가 몇인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양이온이 있고요. 여기 처음 시작점은요. 바로 5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5몰이 주어졌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B금속과 C금속을 넣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X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B 또는 C다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C,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전하들은 3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봤더니요. 1에서는요. 바로 B가 들어가서 B 양이온으로 산화되었고 지금 아직 A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산물이 모두 다 양이온 되었을 겁니다. 그대로.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원에서는 5몰에서 3.5몰로요. 얘네가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전체 이 수용액 속 이온수가 감소합니다. 얼만큼? 1.5만큼 감소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에서는 C를 넣어주었고 C가 C 플러스 되었고 아직 이 양이온 남아있어요. 그럼 얘도 알수 있는 건 C가 모두 다 2몰의 양이온으로 산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전체 수용액의 양이온은 6몰이 되었어? 그럼 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얼만큼? 1만큼.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A에 비해서 B다라고 하는 건 전하가 어떻다? 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선 증가했기 때문에 A에 비해서 이 C다라고 한 전하가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럼 얘는 딱 중간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얘가 2 플러스일 때 얘는 커야 되니까 3 플러스, 얘는 작아야 되니까 1 플러스구나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갈까요? 세 번째 용기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넣어준 건 X인데 전체가 4.5몰로요. 얘는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딱 보아하니까 감소했는데 얼만큼? 0.5만큼 감소했다. 감소했다라는 건 큰애 넣어준 거야, 작은애 넣어준 거야. 그러면 이 전하가 큰애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얘는 뭐다? B, 3 플러스가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기어, X는 C인가요? 아니요. B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5몰에서 4.5몰로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전하가 큰애가 들어왔어!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C와 B에 대해서 이 전하를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C다라고 하는 건 1, B다라고 하는 건 3이죠? 1분의 3이니까요, 비율이 3이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그러면 이 금속 얼만큼 들어간 거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래서 2 플러스 1 대3 플러스 1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식을 봐주면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죠. 자, 근데 얘네 지금 0.5만큼 감소했으니까요. 아, 1만큼이 아니라 그 반절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1.5몰만큼 반응하고 얘는 지금 1몰만큼 반응한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1.5몰 나갔을 때얘 1몰만큼 생성된 거야. 그럼 다시 가봅니다. 그럼 얘가 진짜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1.5몰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얘 지금 얼만큼 남아요? 3.5요. 그럼 얘가 지금 1몰만큼 들어서 1몰 된 거예요? 둘이 더해주면 몇인 거예요? 3.5와 1을 더해준다? 바로 4.5가 돼준다. 맞네요. 그래서 X라는 거, 다시 말해서 B라는 게딱 1몰 넣어줬고, 이 모든 게다 B3 플러스로 산화되었기 때문에 1몰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X라는 거 1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우린 전화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증감과 감소한 것을 통해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해 줘야 되고, 여기도 또한 지금 감소했잖아. 그래서 얘가 큰 애가 됐겠지라는 걸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응 횟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얘네가 감소하였음을 알수 있어야 되고, 그럼 기존에 얼마만큼이 시작점인가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1회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말고도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 바로 17번에도요, 이 유사한 유형이 있어요. 이 유사한 유형들을 풀 때는요, 사실 이 발문에 딱 후보를 몇 개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크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주면 2, 3주기 원소라고 주고요. 좀 작게 주면 2, 3주기에다가 16에서 18주 원소다. 이렇게 좀 작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힌트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숫자에서 조금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9번과 17번을 통해서 의미 찾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연습시키는 게 이거를 빠르게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 연습시키긴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익숙한 숫자가 나왔을 때 빠르게 X에서 Z 원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 의미하는 숫자 무엇인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 파악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 3주기 16에서 18쪽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는 딱 좁혀서 줬어요. 2, 3주기. 그리고 16에서 18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실 16, 17, 18 해서 총 6개밖에 안 돼요. 2주기, 3주기 하면. 그래서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인데요. 여기 만약에 이 5와 5가 이 밑에 분모라는 게 똑같아서 상쇄가 됐다라면, 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사라졌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게 분자가 곧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의미한다면, 실제 값이라면, 이런 가정을 제가 했을 때, 얘가 될수 있는 건 2p에서 이미 3개 채웠고, 3p에서 2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3p에서 2개 채우는 상황밖에 y랑 z 모두 다 똑같은 원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아, 그럼 얘네가 사실은 분모를 없애고자 곱해진 값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x가 5분의 몇, y라는 건 4분의 몇, Z라는 것도 4분의 몇이라서 이거를 없애고자 해서 얘가 4대 5대 5가 된 건가? 라는 생각으로 X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X가요,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5다라고 하는 건 2P6. 일단 여기까지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3S1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무조건 시작은 16쪽부터. 아, 1쪽 안 된대요. 그래서 X라는 건 EP6다라는 걸딱 픽스시켰습니다.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요.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 지금 EP에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얘가 3. 그럼 모두 다 여기가 3이었구나. 그래서 얘네가 사라졌구나. 근데 얘네 둘이 같으면 안 돼요. 하나는 달라야 돼.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면 p 오비탈 수는 최대 2p에서 3개, 3p에서 3개에서 6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2배 돼주면 8분의 6. 그래서 하나는 4분의 3, 하나는 8분의 6. 이렇게 두 가지 원소가 있겠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s, 2s, 2p에서 2개. 자, 근데 우리가 2p에서 채울 때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 2p는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p 얘 몇이다? 5다라는 걸 찾아냈는데 중요한 거. 아직 y가 2p인지 z가 2p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2p5고요. 그리고 하나는 8분의 6.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들어있는 게 8개니까요. 3p에서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 두개다 채워졌고 나머지 하나가 홀전자인 경우. 그래서 p오비탈은 2p와 3p에는 최소 하나에서 최대 두 개까지 들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6개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2p5, 또 다른 하나는 3p5를 갖게 될 거다. 자, 근데 힌트 하나 더 줍니다.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y가요, z보다 큰데요. 어떤 경우냐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y가 더 크대요. 그래서 y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3p5구나. 그럼 얘가 지금 2p5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게요. 자, 이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기 원소는 EP6와 EP5에서 두 가지예요. 틀렸다. 니은,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거 제가 아까 유니크한 캐님은 청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다라고 하는 건 홀전자 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다라고 하는 건 홀전자 수 있어 없어요? 없죠. EP6니까 모두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자, Y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3P5 마지막에 하나씩 홀전자 수가 있네요. 그래서 Y가 더 크다. 그럼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를 비교할 건데요. y랑 z에 대한 특징 보이나요? 바로 같은 쪽이기 때문에요. 사실 홀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로 같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은 당연히 3주기와 2주기 비교하면 3주기가 더 크겠죠. 왜냐면 2주기는 1s, 2s까지. 자, 3주기는 1s, 2s, 3s까지니까. 그래서 y가 더큰게 맞다. 그래서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사실은 이 숫자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해서 찾아낸 거고요. 사실은 6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16, 17, 18 해서 6개 쓰면 6개밖에 안 되니까 6개, 그럼 차라리 6개 쓰는 게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 여기에서 얘네가 특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실제 얘네 분자값이 안 되니까 분모값으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분모도 약분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2개 들어있을 오비탈 수는 최대 3주기까지는 9개이기 때문에 2배도 어렵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 5에서 지금 얘가 2배 되는 거 어렵기 때문에 4에서 2배 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빠르게 저는 이거를 분모에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머릿속에 이 계산이 된다면 얘네 실제값 이거겠지라고 써주시면 되고 만약 나는 빠르게 가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6개 쓰는 게더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요. 바로 17번 할 때는요. 이 안의 숫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9번과 17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10번에서는 바로 용액의 농도 문제고요. 저번에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농도의 관점으로 갈 건지 무엇으로 갈 건가요? 라고 했던 기억나나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우리 눈이 커진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X 몰 농도 A 수행 만드는 실험이고요. X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 25도에서 0.5 몰농도 150ml에 물을 넣어 수용액 5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바뀌고요. 용질의 양으로 간다면 여기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75mmol이거든요. 전 mmol로 갈게요. 75mmol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가는 걸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500

평생 200ml니까 또 취했기 때문에 75에서 얘네가 500 중에 200이야? 5분의 2배를 해줬고 여기다가 지금 0.4 곱하기 300ml를 혼합해서 500ml 만들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지금 몇이에요? 120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30, 120이니까 150이 된다. 그래서 나에서 용질의 양은 150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원에서 300ml. 그럼 원에서는 75였고요. 이 75에서 500 중에 300이니까 75, 500 중에 300이야 5분의 3.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45mm몰. 자, 이번에 2에서 200ml래요. 그럼 2에서 200ml니까 요거 150에서 지금 원래는 500ml인데 200ml죠? 그럼 5분의 2. 5분의 2니까 여기에서는 30, 그래서 여기가 60입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만든 게 X 모유 농도 500ml니까 얘 안의 용질의 양은 45 더하기 60이네요. 그래서 45와 60을 더해주면 105가 되고요. 이 값이 몇이냐면 500ml 곱하기 바로 X 모유 농도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밀리리터로 가주는 이유가 밀리몰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몰이 아니라 사실 밀리몰로 가고 있다. 계속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5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보다 X값이다. 그래서 0.21이 바로 이 몰농도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농도 관점보다 용질의 양의 관점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취했다, 여기서도 취했다, 물이 넣어서 희석시킨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계속 혼합시켜주고 아 여기 전체에서 이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취한다라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이에요. 11번에서는 원소의 주기성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9번에서는 원소를 굳이 찾지 않고 전자배치로서 표현을 했더라면 원소의 주기성에선 대놓고 발문의 원소들을 줍니다. 그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특징을 찾아내줘야 돼요. 특히나 제1과 제2가 주어졌을 때는요. 작았던 애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몇 쪽인지 원자과 전자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발문갑니다. 표는 원자 W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W에서 Z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작았다가 그것도 이 중에서 가장 작았다가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요. 가장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급격히 커지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지금 몇 쪽이다? 바로 원자과 전자가 1이다.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급격히 커졌다라는 건 바깥에 하나 떼고 나서 그 다음 떼는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1쪽인 애 누구예요? 딱 하나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이 나트륨에 비해서 큰 애들을 한번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3주기에서는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원자 번호 순을 제가 나타냈고요. 그럼 2주기에선 질소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근데 마그네슘보다 당연히 질소와 산소가 더 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선 예외적인 구간이라서 바로 질소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얘가 마그네슘이라면, 만약에 마그네슘이라면, 마그네슘이면 나중에 제 이온화 에너지가요. 얘가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얘보다 컸던 건데, 그대로 제 2 이온화 에너지요.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커져요. 제 1에서는 W가 크고요. 제 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Z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사실 여기 예외적인 애들에 대한 힌트 준 거지롱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나트륨에서 마그네슘이라면 이 Z가 마그네슘이라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눈치를 좀 빨리 채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 얘가 지금 W보다 작죠? 그래서 산소고 얘는 지금 크네? 질소고 다시 하나 뗐을 때는 질소는 지금 전자배치가 질소에서 하나

혹시나 엄청 커진 애가 있니? 다시 말해서 이족인 애 있니?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족인 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X가 가장 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제1과 제2를 비교함으로써 누가 지금 예외적인 구간인가 이걸 한번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엄청 커졌어요. 급격히 커졌어요. 그럼 원자가 전자를 여기서도 찾아줘야 되고, 원자가 전자수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2족과 1족을 찾아낸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판단한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자마자 마그네슘 아니겠지란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그네슘을 조금 제외하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얘네들 차이가 얼만큼 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까요?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발문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자료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잘 활용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산소는 산화수를 다양하게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지 한번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X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X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고, 정균소는 탄소와 수소 비교했을 때 탄소가 클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우리가 고려할 때 탄소가 크다라는 거를 봐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우리한테 N 값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리고 A, B, C 이제 구해봐라 라는 뜻이네요. 갑니다. 자, 가에서는요, 딱 보아하니까 산소에 대한 산화수가 -2, -8, 4개죠. -8이고,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래서 X가 7이고요. 나중에 N 값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7에서 M으로 되었습니다. 요 정도만 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과산화수소에서는 산소가 예외적으로 -1의 산화수다 라고 설명했던 기억나죠? 왜냐면 우리가 구조식 그려주면서 얘 -1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니까 산소는 지금 호돈수 물질 여기 0이다, 산화수가. 그래서 요기를 정리해 주었더니 산소라는 건 -1에서 0으로요. 1만큼 증가를 하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원자가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증가에 대한 두 배.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진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반응 개수가 5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총 증가, 산화수의 총 증가가 몇이다? 10 증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반대에는요, 여기서 10 감소를 할 거예요. 10 감소인데 얘네 반응 개수는 2죠. 그래서 얘몇 감소를 하고 이거 10 증거 맞추기 위해서 두 배를 해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몇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5 감소했다. 그래서 M은 몇이다? 바로 2다. 그래서 7에서 2로요. 5 감소했구나. 그래서 M은 2 플러스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 가에서요. X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 7과 2가 있는데 2가 가장 작은 값. 실제 값이네요. 그러면 우리 나에서도 X의 산화수 가장 큰 값, 5가 될 겁니다. 이것도 실제 값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산화수 5, 여기 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죠? M은 2 플러스로 찾아냈으니까요. 얘가 산화수 2. 그래서 5에서 2로요. 얘는 지금 얼마만큼 감소해요? 3 감소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3 감소인데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곱할 건 따로 없다. 자, 그럼 이제 위아래, 지금 감소가 있으면 증가도 있겠죠? 증가 감소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산소 마이너스 2, 4개 있다 마이너스 8, 수소 1인데 2개 있다. 그럼 마이너스 8과 2를 더한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탄소는 6인데요. 얘가 2개 있죠? 그래서 산화수 하나가 3. 뒤로 갑니다. 이산화탄소네요. 산소의 산화수가 지금 마이너스 2, 2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탄소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화수 변화를 봐주니까 얘는 지금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1 증가했는데 주의할 거. 얘가 지금 탄소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그럼 얘는 두개 없, 두 개가 아니니까 2 보류. 그리고 반응 개수 3.
그래서 이 곱하기 3에서 아, 얘네가 지금 몇 친가?

0: 육증가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얘가 육증가예요. 그럼 육증가면 얘네들은 몇 감소가 돼줘야 돼요? 6감소가 돼줘야 돼요. 산화수가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는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감소가 되기 위해서, 아, 얘네들은 사실은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계수가 2, 여기도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N 값도 찾아내 볼 건데요. 얘가 지금 5다라고 했어요. 근데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자, 다 더해서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6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몇개 있으면 돼요? 3개요. 그래서 N이란 건 몇이다? 3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을 찾는 건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산소가 3 곱하기 4에서 12, 여기 3 곱하기 2에서 6, 12 더하기 6은 18. 그럼 여기가 6 곱하기 2니까요. 12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얘가 6이다. 그럼 얘가 6이면 여기에서 얘는 몇이다? 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지금 2네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b 곱하기 플러스 1이죠? b는 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b는 몇이다? 6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6이다. 그럼 얘가 6인데 여기 사실 수수가 숨어 있어요. 3이 6. 6 더하기 6은 12. 그래서 6이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은 맞았는데, 사실 6이 12? 여기 12가 아닌데, 앞에 수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찾아도 6,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하량 보존을 찾아도 6. 그래서 A라는 거는 나는 반응 횟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의미는 용질의 양에서 취했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서 취한 부피를 나눠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번에서 산화하는 반응이었죠.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내용들을 복습하시고 다음 모의고사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중화반응의 이제 세 번째 시간들이 되겠고요. 이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47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47개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수능을 변별했던 그 모의고사를 등급을 결정했던 47개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풀이법들로 제 설명하려고 사담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이제 69번부터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적정 문제가 나오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풀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1g이 들어있는 이만큼인 거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프로테이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의 퍼센트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50g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리터로만 나오면 이걸 바로 몰농도로 변환해서 스킬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질량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로 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10g을 처음에 준비를 했죠. 10g. 근데 얘를 갖다가 50g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프로테이즈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10g이에요. 아직까지 얘를 갖다가 50g으로 바뀌었다는 건 퍼센트를 물킨 거죠. 그러니까 전체 50g, 5배로 바꿨다는 것은 얘를 5분의 1 토막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20A%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로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했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테이즈로 바꿔주고, 자, 거기에서 이걸 이제 20mm로 뭐 쓰겠다라는 얘기

얘기들 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미리 리턴 거니까 얘를 몰롱도로 바꾸면 되죠. 이제 스킬을 바로 가야 됩니다. 화학식량분에 써요. 10AD, 그러니까 A, 이제 밀도를 찾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쭉 보니까요. 밀도가 저기 보니까 주고 있네요. 어디 얼마나 주고 있냐면 밀도를 D라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 그러니까 몰롱도로 바꿨고 그것을 20ml를 채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빨리 이제 플로우에 맡겨야죠. X 곱하기 얼만큼 썼다고 했냐면 50만큼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X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X는 이번에 여기 있네요. 그죠? 50을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넘어가면서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 이 값은 3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또 약분이 되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정답은 3분의 4AD.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은 4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독특해요, 문제가. 자, 그래도 풀이법은 동일해야 됩니다. 자, 70번 갈게요. 자, 뭐부터 할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치면서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쓸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가의 액성은 중성이라고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이라고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쵸, 구경꾼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양이온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꾼 양이온은 Na 플러스와 K 플러스인 건데, 그게 1대1이에요. 그럼 요게 1대2일 수도 있고, 요게 2대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시발점을 딱 가면 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틀린 걸 먼저 범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2라고 놓고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에 3배니까 여기 3이 되겠고, 이거에 2배인 거니까 4가 되면 이 중에 3대 4가 있어야 되거든요. 3대 4가 없죠, 그죠? 이걸 갖고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죠. 그럼 여기 이제 1이라고 놓고 여기 2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2배인 거니까 여기는 2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2대 6이 있느냐? 그러면 1대 여기는 2대 3인 거니까, 그럼 이거의 2배고 이거의 3배인 거니까, 그럼 이제 2대 6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1대 2대 3. 그러면 2대 6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2대 4, 1대 3을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얘를 2로 바꿔주고 얘를 6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양이온이라고 주고 있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까 전에 여기는 양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이거,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이온을 물어봤군요. 그러면 구경꾼 양이온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 좀더 비약 없이 푸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중성이라고 또 더군다나 줬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만 있어야 되는데 양이온인 거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은 10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2대 6, 그럼 여기는 4가 남아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여기다 4라고 올리면은 큰일 납니다. 이 알짜 이온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다 끝나고 4개가 남은 거니까 8개가 이렇게 탁 잡아먹고 4개가 남은 거니까 원래는 12만큼 있었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10이라고 놓으면 될것 같고, 자, 문제는 요게 1대1대1로 있다라는 뭐 그런 사실들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둘 중에 하나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Na 플러스일 거고 하나는 K 플러스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누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H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K라고 놓고 K라고 합시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게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12에서 빼기 2K만큼 사라졌은 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H 플러스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3K인 거니까 K는 4가 되겠죠. 그죠? 검산도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4가 될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12이 있었는데 8이 잡아먹고 4개가 남아서, 이렇게 비율은 이렇게 피자파이를 셋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럼 10분의 2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였던 거냐면 여기는 뭐 2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에 대한 얘기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중성이라는 것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럼 여기는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4배인 거니까 x값은 40이라는 것들을 건조하게 찾으면 됩니다. x하고 y 다 찾았네요. y는 20, x는 40. 그러니까 비율은 2,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9평 19번이었어요. 시험지 우리 좀 비교하는 거좀 알고 계시죠? 싱크를 맞춰보시고, 다음. 자, 71번.
자, 이건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문제에서 x분의 y, x분의 y.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면 섣불리 계산하지 말고 나중에 통약분 하는 거,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네, 시작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1g이 들어있는 이런 문제는 거꾸로 푸는 것이 키예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프로테이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면 1600W 프로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500W 프로. 뭐 프로테이지 이렇게 퍼센트를 지금 일단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를 힐끔 보니까 문제에서 뭐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10ml를 50ml. 아, 그러면 이제 스킬 써야죠. 그 질량이 결부되면 스킬 못 쓰는데 이렇게 그냥 부피만 주어지면 몰농도로 바로 변환을 하시면 돼요. 화학식량분해 첫 번째 10AD. 자, 요거 이제 얼마냐면 1600W 곱하기 밀도를 찾게 됩니다. 얼마냐면 dA가 돼요. 이렇게 이제 몰농도가 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5배를 물킨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농도를 5분의 1을 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몇 미리를 지금 썼다라고 했냐면 X만 썼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네요. X. 자, 얘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갈게요. 자, NaOH의 농도는 0.1이고요. 자, 얼마만큼 썼냐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4A만큼 썼다. 프리는 요만큼만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 이게 첫 번째 실험이고,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자, 화학 식량분해 10. 자, 이번엔 얼마냐면 1500W. 그다음에 밀도는 얼마냐면은 dB가 돼요. 여기까지. 자, 곱하기 몇 배를 물켰냐면 5배를 물켰죠. 5분의 1. 자, 그중에서 얼만큼이냐면 X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얼만큼을 썼냐면은 0.1에다가 얼만큼을 사용했냐면 5A만큼을 썼습니다. 자, 요거 섣불리 계산하면서 만듭니다. 통약분. 그걸 써야 돼요. 자, 문제는 무엇분에 무엇을 물어보냐면 Y분의 X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X하고 Y에 대한 얘기인데, 아,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얼마만큼 썼다고 했냐면 다시 한번 이거 왔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X 대신에 Y만큼만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X밀리리터가 아니라 얼마냐면 요 자리를 Y만큼 썼다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써야 이제 그런 정보들이 보여요.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Y분의 X인 거니까 요걸 요렇게 통약분을 하면 Y분의 X만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항하면 답이 나오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60씩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다 돼요.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게 날라가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도 이제 5분의 1이 다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0.1씩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A씩 또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무엇분에 무엇을 갖다 물어봤냐면 Y분의 X,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물어본 거니까 얘 빼고 나머지 이항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좀 힘든 거니까 이 계산은 저쪽 이항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답몇 번이냐면은 4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72번. 자, 다음은 이제 이익과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죠. 대각선.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가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대각선 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나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다. 하나는 염기, 하나는 중성, 하나는 산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같은 편끼리 묶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산은 산끼리 묶어주시면, 지금 염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일 거고요. 산을 넣고, 산을 늘렸고, 산을 더 늘렸네요. 그럼 여기가 액성이 무엇이 될 거냐면, 산성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점점 산성이 된 거니까 여기는 중성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염기성이 된다라는 것들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서 포인트는 액성을 누가 빨리 파악하느냐의 그 싸움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좀 보니까 첫 번째 실험, 가에서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을 누가 결정하냐면 과량의 음이온이 결정을 해요. 이렇게 섞으면 얘가 결정한다는 뜻이죠. 과량의 음이온에서 이가의 음이온, 요걸 빼야 됩니다. 그걸 뺐을 때 요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나에서 존재하는 건 중성인 거니까 중성은 이중성을 떼서 누가 누구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량의 뭐 만약에 염기를 한다면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을 빼면 됩니다. 없네, 그거 안 빼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딱 패첩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겁나는 것은 이 소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을 벌려주면 돼. 스케일을
1000배 올려주면 돼.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10에 3

1000배를 올려줍니다. 전체적으로 1000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밀리리터가 뭘로 바뀌냐면 리터로 바뀌어.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진짜 리터로 바뀐다는 얘기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되냐면 0.00이가 아니라 20몰이 되는 거야. 여기는 30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너무 깔끔하죠. 그죠? 계속 가볼게요.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요즘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나에서 여기서 존재하는 양이온의 개수가 얼마냐면 30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럼 충성이니까 과량, 얘를 0이라고 할게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양이온이 없으니까 그럼 얘 양이온이 30만큼 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값이 얼마냐면 30. 그럼 여기 값은 30이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1000배 한다고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도 짜고 이걸 1000배 해도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농도는 양이 많냐 적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체 1000배를 해도 요 XYZ는 그냥 물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가에서 여기 이제 분명하게 얘가 과량이죠? 과량의 이번에는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과량의 음이온에서 요걸 뺐을 때 20인 거니까 그럼 여기가 10이 되는 상황이 생겼죠. 여기는 이제 10이 생긴 거고요. 예, 10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뭐볼건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A 값에 대한 얘기들, 뭐 나머지들인데 중성에 대한 얘기들 뭐 여기서 주고 있군요. 그럼 여기가 30이라고. OH가 30이면 H 플러스 여기서 20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10만큼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요거의 두 배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이제 20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이 값에서 이거는 이제 상대 값이 아니라 진짜 값이니까 이제 부담 없이 구하시면 되고요.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40 더하기 A가 전체 부피가 되겠고, 자, 중성인 거니까 지금 보면 과량의 음이온에서 이가 음이온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돼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지금 줬냐면 70분의 20입니다. 선생님, 7분의 2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쪽이 20인 것을 보고 제가 빨리 바꿨어요. 그래서 요 A 값이 얼마라는 걸 찾냐면 요걸 30이라는 것을 찾으면 되죠. 프리는 끝났습니다. 30. 그냥 그러면 X와 뭐, A, B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군요. A 값은 30 구해냈고, 그럼 이제 요 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계산해 봅시다. 그럼 30, 20, 40인 거니까 다 더하면 이제 90이 되는 거고요. 모든 음이온, 이번엔 산성인 거니까 과량의 음이온에서 이가 음이온 뺍니다. 없네, 안 빼면 되죠. 뭐, 그죠? 그럼 그 값은 얼마냐면 요 값은 30이 되면 돼요. 그래서 B 값은 얼마라는 걸 찾냐면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아까 30이었고 3분의 1인 거니까 곱하면 10이 되겠죠. 답은 1번에 마킹. 시험지는 요만큼. 운영하시고 다음 73번 자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번호의 포지션도 알겠지만 이게 12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좀 쉽게 풀었는데 요즘엔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 16번, 18번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운 중화적정 이런 거 그냥 쉽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농도가 A예요. 쓰면 돼요. A 곱하기. 자, 부피는 얼마냐면 V1, 일가산. 자, 여기다 물을 넣어서 100ml. 아,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자, 동그라미. 자, V1이었는데 100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는 V1분의 100배. 부피가 V1분의 100배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얘는 농도는 100분의 V1을 하겠다는 뜻이죠. 농도는 100분의 V1. 부피는 V1분의 100배, 농도는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그죠? 100분의 V1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내가 20만 갖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바로 가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NaOH의 농도는 얼마냐면 B라고 했어요. 자, 카메라 오른쪽 갑니다. 근데 얼만큼 썼냐면 V2다. 막 요만큼. 시험진 요만큼만 쓰시고. 자, 문제에서는 A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죠? 요것만 빼고 저쪽으로 이항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5가 되겠네요. 넘어가면은 5가 되겠고, 넘어가면 V1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정답은 얼마냐면, V1분의 5B V2인 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하시고요. 사실 뭐, 제가 방금 전에 조금 쉬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바로 해소하겠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만약에 20ml에서 100ml 됐다. 20ml에서 100ml 됐다라고 하면 뭐, 5배. 그럼 농도 5분의 1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걸 미

미지수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지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뭐할 거죠? 그렇죠. 대각선 치겠습니다라고 해봐. 대각선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잡으면 대각선 치면서 상황을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상대값이구나. 그것들만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부피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부피를 곱하면 바로 양효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40을 곱하면 120이 되겠고, 여기도 지금 40이죠?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양이온 숫자가 동일하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요 농도가 A죠? 그럼 요거 그냥 실제 값 쓰면 돼요. 여기는 10A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B니까 여기는 20B가 되는 상황. 요게 2B죠? 그러니까 여기는 20B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용액을 세 개를 섞을 때는 같은 편끼리 묶어주는 게 실수를 막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이렇게 묶어주면 요게 산, 염기.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묶어주는 동시에 무엇을 갖다 눈치를 좀 바로 채줘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20B가 동일해. 요기 20B, 요기 20B.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만 있으면 중성인데 거기에 산을 더 넣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액성이 무엇이라는 거 확인하냐면, 산성이라는 거, 빨간 펜. 요거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얘가 산성이고 얘가 산성인데,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양이온수가 양쪽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양이온수는 무엇과 무엇만 가능하겠어요? Na 플러스와 알짜 이온인 산성. 요두 개를 합쳐서 120이라는 뜻이고요. 액성 모르죠? 그러니까 Na 플러스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20B면 여기도 얼마냐면 20B가 되면서 Na 플러스가 서로 같네요. 어라?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숫자도 같다라는 건이 자리에 H 플러스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H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산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귀류법 없이 누가 빨리 찾냐에 또 싸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복기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 값은 얼마냐면, 이 값은 이제 20A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20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B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20B. 여기는 뭐가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80B. 이런 식으로 풀어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양이온과 여기서의 양이온이 같다. 그거 한번 써볼게요. 쭉 들어가서. 그럼 이 값은 얼마냐? 요 값을 갖다 계산해 보면 전체 부피는 얼마냐면 40분의 존재하는 양이온의 개수가 얼마냐면 과량의 양이온. 그럼 얼마냐면 20A 더하기 요게 얼마냐면 20B가 됐죠? 끝. 자, 이쪽은 얼마냐면 40분의 산성이니까 과량의 양이온 40A 더하기 얼마냐면 10B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같은 거니까 A, B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죠? 그 넘어가면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A가 넘어가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지금 조금 암산을 해주면 뭐 좋고, 안 되면 뭐 써봐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B분의 A를 물어봤으니까 그요 값을 뭐 2라고 논다면 요 값은 비율상 1인 거니까 답은, 왼쪽 답은 2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오른쪽 기억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해결해 보죠, 뭐. 자, 그러면 일단 요 값이 얼마 나오는지만 좀 볼게요. 요 값을 갖다 대입하면 여기가 40, 여기가 20.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였냐면 60이었던 거예요. 60, 60. 그러니까 진짜 값은 1.5인데 이게 상대 값으로 점프할 때는 2를 곱했다라는 것들을 좀 상기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도 진짜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진짜 값은 얼마냐면 80분의. 자, 아까 전에 A 값이 얼마였어요? 1이죠. 그럼 여기는 20. 그다음에 B는 2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40. 여기 B에다 2 대입하면 여기는 16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과량이냐면 20에 20. 그러니까 40, 40, 80. 여기가 과량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양이온. 그래서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에서 점프할 때 얼마를 뗐냐면 우리가 두 배를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점프하면서 두 배를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80분의

320이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자, 오른쪽 답도 나왔어요. 기억은 4. 둘 곱하면 2. 답은 3번. 이렇게 맞게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고. 자, 75번. 자, 밀도가 D. 뭐, 좋아요. 자, 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렇죠. 중화적정은 뒤부터 푸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0g당 존재하는 질량이 얼마냐? X라고 놓으시면 되죠. 나는 X만 구하면 된다. 뭐, 그런 배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퍼센트라는 거냐면, 100g당 X니까 X%란 얘기죠. 좋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몰농도 변환 스케일, 자, 60분의 화학식량분해죠. 화학식량분해 10A입니다. X 넣고 자 밀도 D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중에서 내가 20ml만 쓰겠다는 얘기야. 곱하기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농도 부피 가수가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오른쪽 A 농도 그다음에 부피는 얼만큼이냐면 여기 V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밀리몰, 여기도 밀리몰. 자 문제는 여러분 뭐만 구하면 돼요? X만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X 빼고 저쪽으로 싹다 이항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3이 될 거고요. 넘어가면 3이 되고, 이거 넘어가면 10D가 넘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10D분의 3AV 2번 그렇게 마킹 하시면 됩니다. 다음 76번. 아, 이것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뭐부터 할 거죠? 대각선부터 쳐야겠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대각선 이렇게 쳐야 돼요. 일단 그래야 보여. 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초, 20초 가는 거거든, 그지? 대각선부터 치면 마음이 이제 편해지죠. 계속 가보죠.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누굴 넣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상대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겁을 먹죠. 상대값. 그럼 이 값이 18대 7인 거니까 여기 7을 곱하고 여기에 18을 곱해서 거기 이퀄이라고 놓으면 이제 무력화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이제 농도기 때문에 어려워요. 농도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이 값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1을 곱했다는 뜻이죠. 1은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니까 곱할게요.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면 곱해보지 뭐.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얘와 얘를 갖다 곱하면 이게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니까 몰수로 바뀌고요. 역시 얘네들도 농도니까 곱해보면 몰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되게 어려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몰수로 환산해서 비교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 비교해보면, A 값의 몰수는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 값도 날라가. 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결국에는 뭐가 18대 7이라는 거냐면, 이통 안에서 X의 몰수와 Y의 몰수를 더했을 때그 값이 18대 7이니까, 마음 편하게 푸세요. 지금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기역과 니은이 누군지도 안 줘요. 저는 이제 강사니까 틀린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얘를 XOH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Y에 OH2라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의 농도가 얼마냐면 요게 A, 뭐 1이라고 할게요, 비율상. 진위만 따지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단 얘만 진위를 따질 거야. 그러니까 A와 3이라 놓으셔도 되는데 1대 3. 어차피 얘네들의 비율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푸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농도가 1. 그러면 이것도 뗍시다. 그냥 2라고 해. 그럼 2분의 2. 1을 맞추는 거죠. 농도가 3. 가려도 보이네요.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가리면 2분의 6. 그러니까 3분의 9였으면 농도가 3이 되면서 이렇게 맞춰주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들을 해봐야 되는데, 자, X하고 Y만 구하면 돼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X하고 Y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더했을 땐 얼마냐면 2하고 9를 더한 거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11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K라고 합시다. 그러면 6 더하기 K가 얼마 되냐면 6 더하기 K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18대 7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7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8을 해서 요게 이퀄이라고 하면 K가 음수가 나옵니다. 오류. 오류.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아 얘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딱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무엇이라는 거알수 있냐면 요게 Y의 OH2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XOH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얘는 관심이 없어요. 얘와 얘만 알았을 때 그게 18대 7인 거니까 저 비율을 갖다 그냥 농도를 갖다 얼마나 넣을 거냐면 농도를 아까 전에 얼마였죠? YOH2의 농도가 3회인 거니까 여기 3이라고 잡는 거고 비율상 1로 잡습니다. 그럼 이것도 2라고 잡아 20이라 하지 말고 그럼 여기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3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그럼 20일 때는 이제 2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처럼 뭐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둘의 합은 9가 되죠. 9. 네. 요 둘의 합은 얼마냐면 2 더하기 K가 되는 건데, 그 비율이 18대 7이에요. 딱 나오네. 18대 7인 거니까 이 값은, 그렇죠. 3.5가 되면 됩니다. K 값 나왔네요. K는 1.5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1.5. 자, 이제 진짜 값을 구해야죠. 이거의 4분의 1. 4분의 1인 거니까 V 값은 5라는 것을 단박에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뭐 여기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a분의 v. 그럼 v 값은 방금 전에 우리가 5라고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v 값은 이제 5라고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좀 막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뭐 중성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럼 얘와 얘와 얘를 갖다 다 더했을 때 중성이 되게끔 하면 된다라는 뜻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진짜 A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진짜 값으로 바꾼다. 자, 빨간 펜. 요게 이제 진짜 값이죠. 그죠? 아, 진짜 값. 그럼 요게 0.1인 거니까 요 값을 진짜 5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그 값이 이제 5가 되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는 1.5, 여기는 얼마냐면 2인 거니까, 요거는 2가 염기인 거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3과 2. 딱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값이 아니었는데, 이게 진짜 값으로 딱 둔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농도 값이 얼마냐면, 요거는 실제로 0.3. 아까 전에 그 값을 우리가 3a였던 거니까, 3a가 0.3이면 a는 잘한다. 0.1이 되겠죠? 그러면 a 값, 분모 값은 0.1이고, v 값, 쓴 5였죠, 그죠? 둘을 계산하면 50입니다. 답은 3번에 마킹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알겠지만 한 번에 규율법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상대값이었어. 그래서 요 얘기가 여기서부터 규율법을 쓰면은 이거는 뭐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어떻게 이 로직을 갖고 풀었는지 복기하시고 넘어갑니다. 77번. 자, 또 중화적정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풀어야죠? 거꾸로 푼다. 그럼 맨 밑에부터 봅니다. 자, 중화적정 했더니 1g당 용질이 만큼이야. 아, 그럼 프로테인지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5%였었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0ml, 50ml, 20ml. 아, 이거 부피네? 그럼 그냥 바로 몰농도 들어가야죠. 그 이게 몰농도 변환시켜 있죠. 화학식량분해. 10A입니다. 10A. 자, 밀도 D.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ml를 50ml로 물켰다는 건 5배를 이렇게 튀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농도는 5분의 1배. 그 중에서 내가 20ml만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얘는. 자, 이제 빨리 플로우에 맞게 돼요. 자, 이 정도면, 이거 풀었다. 이거 딱 느낌 왔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농도가 얼마냐면 A가 들어가야 되겠고, 곱하기. 자, 부피가 얼마냐면은 30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A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A만 구하면 돼요. 30을 저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30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약분이 될 거고, 여기도 약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값이 얼마냐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9분의 D. 그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지에 전부 다 D가 다 있죠. 그래서 D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뭐 1을 대입하면서 푸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하면서 푸는 것은 요즘 트렌드는 안 맞아요. 왜냐? 요즘에는 뭐 이게 벌써 23년도죠. 그러니까 22년도에 치러진 수능 문제인데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밀도를 DA, DB 요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애초에 밀도를 두 개씩 주기 때문에 그럼 얘 1넣었다 칩시다. 그게 얼마 넣을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가면서 푸는 것은 요즘 문제 트렌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D를 끌고 다니는 거몇초안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하는 거는 타격이 크니까 요렇게

푸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이렇게 마킹하시고 넘어갑니다. 78번. 자, 역시 이제 수능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요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은 처음에 HA의 농도를 지금 주고 있죠. 얼마나 주냐면 이거 쓸게요. A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고 두 번째 요 농도를 B라고 주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농도는 얼마냐면 요게 2분의 5A다. 아, 여러분 교재는 다 위에 써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지금 중성이라는 얘기들도 뭐 주고 있다. 아, 뭐다 좋아요. 중성이라는 말 주고 있고. 자, 이거 앞에서 여러분 뭐 앞에 강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V를 모두 물고 있을 때는 그냥 1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XV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V에다 1을 넣어서 빨빨 푸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선지에서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V에다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3이 될 거예요. 바로 그냥 V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V에다 이렇게 1을 넣으면 시험지가 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V는 가볍게 무시하면서 풀어야겠다 생각하면서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같은 편을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묶여져. 같은 산이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뭔가 이게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자, 지금 보니까 농도가 A라고 써 있고 여긴 2분의 5A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도를 A에다 2를 대입해서 풀면 나중에 이제 보정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같은 미지수를 물고 있으니까 여기 값을 이제 2라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은 5가 되는데 그럼 저 이런 질문 하겠죠? 왜 하필 2예요? 이게 좀 3하면 안 되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다 3을 넣으면 여기는 2분의 15가 되면서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약분시키기 위해서 2를 넣었어요. 그럼 요 값은 이제 5가 되는. 만약에 A가 2라면 과연 B는 얼마일까? 뭐 그런 로직으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뭔가가 2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6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은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2X가 돼요. 여기까지 건너뛰고 이쪽으로 바로 가죠. 자, 여기는 이제 1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10x가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15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자, 아까 전에 잔상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가는 중성이다. 여기 써놨잖아요. 가는 중성이다. 자, 그러면 OH가 열이에요. 그럼 H도 열인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덩어리가 있어야 2를 곱해서 딱 들어맞죠. 그러면 이제 V분의 2인 거니까 여기는 여기에서 넘어갈 때 2를 곱했으니까 여기 넘어갈 때 2x가 될 거고요. 넘어갈 때 EX가 되는 여기까지 상황은 끝났습니다. 자, 뭐 요거 안 썼네요. 그죠?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몰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값이면 여기에 9를 곱하고 여기에 5를 곱해서 이퀄이다 하면 바로 무력화 시키는 거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자, 농도는 얼마냐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2인 거니까 6분의. 자, 나도 바로 보죠. 걔는요. 1 더하기 x 더하기 2x인 거니까 얘는 3x 더하기 1분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오셔야 돼요. 자, 근데 양이온. 그럼 지금 보니까 얘는 중성인 거니까 과량의 양이온. 10.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없죠. 그죠? 안 빼시면 돼요.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10.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어디가 과량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이란 말들 줬고, 그러면 이걸 한번 귀류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로 푼다는 것은 좀 비약이 되는 거고요. 저 이제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비약, 뭐, 틀린 걸 먼저 범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를 산이라고 할게. 얘를 만약에 산이라면, 그때는 이제 요게 과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량의 양이온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은 손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틀린 거니까. 자, 그럼 과량의 양이온인 거니까 2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4x에다가 이가 양이온 없으니까 그냥 안 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냐면 9를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서 요게 이퀄이다라고 두면 x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음수가 나와. x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아,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if가 아니죠. 그냥 아, 맞다.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딱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럼 무엇이 될 거냐면 과량의 양이온에서 끝.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라냐면 9를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해서

이퀄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이렇게 되면서 약분하면 6분의 90. 6분의 90은 얼마죠? 6분의 90은 1이 들어가고 6분의 90. 그러니까 15가 되겠네요. 15. 15. 여기는 15가 되겠고 이쪽도 그럼 15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 되면 되는 상황이네요. 3. 그러면 9x 더하기 9. 그럼 x는 9가 되겠네요. 그죠? x는 얼마가 되냐면 9. 암산에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9x 더하기 3. 다시 한번 해볼까? 9x 더하기 3은 10x요. 어우,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됩니다. 3.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x가 3이라는 것을 찾죠. 그러면 어디가 3이었던 거냐면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자리가 이제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6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x는 3. 자, x 구했습니다. 분모값 구했고. 자, 그럼 이제 요 값만 내가 구해내면 되는데 이 값은 지금 뭐냐면 상대값이라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동그라미 쳐 볼게. 이 값이 상대값으로 표현이 될 때는 얼마로 표현이 됐냐면 5로 표현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x값이 방금 전에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할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쪽 가서. 자, 다로 가서 계산을 해보면. 자,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니까 분모는 이제 9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존재하는 양이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은, OH가 15인데, 산이 18이, H 플러스가 18인 거니까, 산이 더 많죠. 그럼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과량이 산성인 거니까, 여기는 1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요게 2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y로 점프를 할때 상대값으로 점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얘는 얼마냐면 3분의 이렇게 돼서 5.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3을 곱했듯이 얘도 3을 곱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y 값은 6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죠. 다 구했네. y는 6이고 x는 3이니까 계산하면 답은 2번. 그렇게 맞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시험지는 이제 요만큼을 운영하시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될지 뭐 그런 생각들 좀 하는데 요 문제는 좀 정리를 해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한 번만 좀 정리를 해 보면 깨끗하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V를 모두 물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1로 대입하면서 그냥 여기가 3,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공통된 미지수가 A가 있었고, 여기가 2.5A가 있었기 때문에 A에다 2를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대입했을 때, 과연 얘는 얼마일까? 이제 그런 로직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써먹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푸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얼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게 2가 되려면 이게 3분의 6을 맞춰주면서 문제들을 쭉 전개해 봤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79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들이 좀 길죠. 그래도 이제 중화적정 문제들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이제 올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g당 존재하는 요게 중요하거든. 요 아세트산의 질량이 x다. 여기다 100을 곱하면 이제 프로테이즈가 올라가죠. 그죠? 프로테이즈가 얼마냐면 100x라는 거 생각. 자, 근데 지금 문제는 10ml, 100ml, 20ml. 그럼 뭐 스킬 바로 쓸수 있죠. 몰 농도로 그냥 맘 편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화학식량분에 10AD니까, 그 얘는 얼마냐면 A.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마냐면 D예요. 여기까지 곱하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0배 물켜요. 10분의 1. 그 중에 내가 20만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0.25에다가 얼마만큼을 썼다로 했냐면 A만큼을 썼다. 여기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X만 구하라고 지금 줬군요. 그죠? X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 x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항하는 건 이제 셀프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4번. 이렇게 마킹하시고 여기를 이제 끌어오는 것이 제일 어렵지만 제일 포인트는 중화적정은 뒤에서부터 푼다. 이제 프로테이지를 먼저 구해서 몰 농도로 변환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좋습니다. 자, 다음 80번.
자, 이제 9평식 9번이에요. 그럼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대각선. 대각선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이 같은 편을 묶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A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A가 산일 수도 있고, 보니까 염기일 수도 있어. 아, 그걸 안 주니까 이렇게 묶을지는 못하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섞었을 때 구경꾼은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구경꾼 3개에다가 뭔가 알자 하나, 여기도 구경꾼 3개에다가 알자 하나, 그럼 여기는 구경꾼 2개에다가 알자. 아, 그러면 뭐 이왕이면 편한 것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NA 플러스와 그다음에 여기는 CL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요 얘기가 몇대몇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1대 1대 2다. 뭐 그런 말들 좀 주고 있고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요게 알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건 풀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서 그럼 존재하는 게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A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 지금 힐끔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첫 번째 줄에 가는 산성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무엇이라는 걸요 자리를 찾을 수 있냐면, H 플러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러면 1대1대2인 거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 11, 이렇게 들어가면 전환행의 총합이 0이 되죠. 그럼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여기 1이 될것 같고, 그러면 CL이 2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5분의 1인 거니까 3이 돼요.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0.5가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 CL 마이너스가 3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NA 플러스는 이제 1이 되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1하고 3은 했어요. 그럼 1과 3은 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액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제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포인트들을 봤을 때 얘가 뭐냐면 1대 1대 1대 3이에요. 그럼 3은 정해졌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1, 1 이렇게 좀 전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이온이 하나인 거니까 양이온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들었어요? 양이온이 3개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는 무조건 H 플러스일 거겠죠? 3개가 되려면 그럼 요 자리에는 K 플러스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뭘할수 있냐면 지금 들어온 것이 KOH가 들어왔다라는 방증이 되죠. 그죠? 요 자리는 KOH가 들어와야 K 플러스 NA 플러스 H 플러스가 돼서 양이온이 3개가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K 플러스가 하나인 거니까 그럼 요 자리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거의 반토막이니까 여기는 0. 아, 요 자리를 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K 플러스가 1인 거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럼 그거의 두 배인 거니까 여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전개를 해보죠. 자, 이제 푸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았는데, 자, 문제는 나에서 5mm와 다에서 5mm를 섞겠다는 뜻이에요. 요게 어려워요. 요 문제는 계산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계산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먼저 찍는 건데, 자, 가봅시다. 자, 나에서, 그다음에 다에서, 5mm씩. 그럼 합치면 25mm잖아요. 근데 25mm 중에서 5mm만 뜨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5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모든 용지를 5분의 1 토막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0.4.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0.4예요. 편의상 얘기하면 HCl, NaOH, KOH를 이렇게 섞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에서 5mm. 그럼 얘는 다 합치면 몇 밀리냐면 30밀리죠. 30밀리 중에 5밀리면 6분의 1 토막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6분의 1 토막을 내면 얘는 얼마냐? 6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1, 0.5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6분의 1, 그다음 얘는 얼마냐면 6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섞었을 때 NA 플러스는 어디 있어요? 요거 그냥 읽으면 돼요. 요 숫자와 요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0.1 더하기 6분의 1 분모는 해결이 됐습니다. 끝나가요. 자, H 플러스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H 플러스는 이거 둘을 더해서 요거를 갖다 계산한 것을 빼주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과 이 값이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
이 OH와 OH, 여기 OH와 OH.

근데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지금 마치 수도꼭지처럼 없어진 상황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이 값과 나머지를 갖다 쭉 계산해 보면 0.5와 0.1을 빼볼게요. 그럼 얼마 되냐면 0.4. 그러면 0.4에서 빼기, 요거 두개뺀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1.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도 좀 잠깐 해보죠. 그럼 요거 10분의 1인 거니까 60분의, 요거는 60분의 6, 여기는 60분의 6, 60분의 10, 60분의 10. 그럼 그 값은 16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얼마냐면 60분의 6, 60분의 10인 거니까. 자, 이 값은 얼마냐면 15로 되겠네요. 그럼 얘는 5분의 2. 5분의 2인 거니까 15분의 4에서 지금 보면은 이 값은 얼마냐면 다시 얘는 5분의 2인 거니까 그럼 15분의 6에서 빼기. 요건 얼마냐면 5분의, 15분의 1이 되는 거죠. 15분의 5가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0.4는 5분의 2인 거니까, 그럼 이거는 5분의 1은 15분의 6에서 15분의 5를 뺐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건 60분의 4, 60분의 16 계산하면 4분의 1.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좀 계산을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걸 찾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5mm 뜨고, 여기서 5mm 뜰 때, 요 계산은 저는 좀, 제가 초식에 저도 제곱 풀거든요. 그때 좀 어려웠어요. 조금 버벅될 수 있겠다. 6분의 1,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쪽으로 마지막 계산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낼 때, 분모값은 깔끔하게 그냥 쓱 들어가는데, 요거 계산할 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같이 풀었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항들은 일단 다 전개가 되었고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좀 공감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후기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공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뒷강에서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수석입니다. 5번 시간까지 우리 레벨 1의 5번까지 풀어봤었습니다. 어땠어요? 이제 벡터의 내적이 좀 감이 잡히시나요? 기본적으로 벡터의 내적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성분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수선의 발을 찾아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를 쫙 구해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자꾸 해나가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보는 어떤 그 상황에서 뭘 이용해 내가 가장 편할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레벨 1, 6번 문제입니다. 67쪽 보실게요. 자, 두 벡터 AB에 대해서 이 문제, 벡터 A의 크기가 나왔고 3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를 알려준 상태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 뭔가 내적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걸 가지고 벡터 B, 내적 벡터 B, 이거는 뭐랑 같아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과 같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뭐 해서? 이 녀석을 뭐 해서?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 연산을 마치 뭐처럼? 곱셈 공식처럼 풀어나가는 거죠. 해서 얘를 풀어보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걸 시험에서 내가 너를 마주했어? 어? 그럼 그냥 뭐 해버려? 제곱해버려. 그럼 2루트 13의 제곱은 얼마야? 52야. 50이라는 녀석은 너는 9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다가 플러스 100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배의 벡터 a의 크기는 얼마?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는 x라고 얘기했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9, 4, 36 이항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배 x에다가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될 것이고 8에다가 2에다가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8에다가 x 플러스 2가 돼 버릴 것이고 너는 크기, 벡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x는 얼마가 될 것이다? 8이 될 것이다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의 제곱이 되어서 8, 8에 64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제곱을 빵 해버려가지고 곱셈공식처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얘를 굳이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벡터 A의 크기는 아는데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알아요. 그럼 내가 벡터 A의 크기를 이렇게 벡터 A를 그려주고 요만큼의 길을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 몇 도에 60도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의 각을 이루고 벡터 B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은 3배의 벡터 A를 3배로 늘려주고 그쵸? 그리고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두 벡터의 종점과 종점을 잇는 벡터 엄밀히 말해주면 얘가 종점, 얘가 시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요 벡터의 크기가 2루트 13이라는 거죠. 그럼 너가 2루트 13이고 너가 2니까 3배 해주면 얼마가 되고 6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이가 우리는 궁금해. 그럼 뭐 해주면 돼?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식이 요 어디 갔냐? 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요 식이. 예. 그 식이 코사인 법칙 써주는 게요 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계산해보면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기하적으로 해석하기가 할 만했어요. 수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보면은 보자마자 그냥 제곱해서 대수적으로 그냥 풀어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기하적인 해석을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거대한 녀석들, 더 어려운 녀석들. 그럴 때 우리가 저식을 먹어서 내가 뭔가 기하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럴 풀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볼땐 이렇게 푸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저 벡터식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자꾸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제요. 좌표평면에서 법선 벡터가 4, 2예요. 얘랑 직선 얘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직선과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물어본 건데 지금 저첫 번째 직선이 뭐야? 4,2라고 하는 녀석이 방향 벡터가 아니고 법선 벡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직선은 뭐냐?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직인 직선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저 직선은 뭘 가지고? 방향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 녀석에 우리는 뭘 해주자? 방향 벡터를 찾아주자. 2,6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분자 있는 y의 계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저 직선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찾아주기 위해서 우변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y-5로 만들어주면은 요 녀석이 방향 벡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 2,-6이 방향 벡터고 계산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2로 나누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저 직선의 방향 벡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풀어주는 방법은 이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얘의 법선 벡터가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4,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직이라는 것은 내적이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얘랑 내적이 0이 되려면은 x랑 y를 어떻게 적당히 내가 아무거나 1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얘 방향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내가 잡아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곱해서 0이 되게끔. 얘가 2대 1이면 1대 2로 해주고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거 아니야. 그게 다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뭐라고 잡아주고 1, 마이너스라고 잡아주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1, 마이너스 3으로 잡아서 이 두 방향 벡터를 가지고 내가 뭐 해주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자.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시겠다. 그래서 너라는 녀석은 이 벡터의 크기

인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5 곱하기 루트 이거 100대 크기 1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3의 제곱 10이 되겠죠? 분자는 x 성분끼리 곱해주면 1, y 성분끼리 곱해주면 6이 돼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된다? 5 루트 10, 5 루트 2분의 7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보기들을 봤더니 유리화를 해놨네. 그래서 10분의 7 루트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법선 벡터를 얘기했고 하나는 방향 벡터를 얘기했어. 그러면은 둘다 방향 벡터가 되게끔 내가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겠다. 이게 가장 간단한 직관적인 방법이 되시겠고. 선생님, 꼭 방향 벡터를 찾아야 되나요? 하나는 법선 벡터고 하나는 방향 벡터면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죠. 첫 번째 직선은 뭘 알려줬어? 법선 벡터를 알려줬어요. 이 방향 벡터. 이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뭘 얘기를 했어요? 방향 벡터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과 직선 이루는 가의 크기를 여기를 세타라고 불러줬을 때이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녀석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분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이 직선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선 벡터를 숫자를 간단하게 2,1로 줄여주고 요 녀석을 내가 1,-3이라고 내가 잡아준다면은 이두 벡터를 가지고 내가 코사인 세타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루트의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자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주는데 여기서 얘가 둔각인지 예각인지 모르니까 얘네 둘이 나타내는 방향을 우리가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속 편하게 절대값을 취해서 예각인 쪽을 찾아주자. 속 편하게. 그럼 너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루트 5루트 2분의 5루트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야? 사인 세타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군데?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루트 속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50분의 1이 되겠죠? 루트 50, 5루트 2분의 7이 되겠죠? 해서 얘는 10분의 7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려보고 생각을 해주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선 벡터가 있으면은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 방향 벡터가 될 테니까 2대1이면은 바꿔서 1대2. 그림을 안 그려도 돼. 이렇게 해주면 내적해주면 0이잖아. 이게 방향 벡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계산을 빠방!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하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 B가 있습니다. 좌표를 다 콕콕 집어줬어요. 벡터 A P랑 벡터 A P를 내적했습니다. 그게 사례요. 딱 보자마자 만족시키는 점 P를 내가 X, Y라고 한다면 벡터 A P는 X-3에다가 Y-1에다가 내적 X-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저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다? 점 A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에다 루트 씌워준 2가 되는 원이구나가 그냥 보자마자 딱 읽어내야 돼요. 집어넣어서 내가 원의 방정식을 뭐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그걸 갈게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얘가 중심이고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구나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 얘기했었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x- 뭐의 제곱 y- 뭐의 제곱은 알적이다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해보고서 만약에 그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왔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냥 기하적인 상황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원 어디? 중심이 3,1이에요. 여기 A가 중심입니다. 그럼 요 A가 중심인 상태에서 X축, Y축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벡터 AP랑 벡터 BP를 더했어. 그럼 이 녀석을 더한 녀석의 뭐를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5,3이니까 뭐 여기 어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위를 내 점을 내가 X,Y라고 놔가지고 이 벡터 BP랑 벡터 AP를 더해가지고 그것의 크기를 성분 나타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죠. 기하적 의미를 찾아줘야죠. 두 벡터를 더했는데 종점 두 개가 같잖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방향을 뒤집어서 마이너스 벡터 PA 방향을 뒤집어줘도 벡터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그럼 마이너스 벡터 AP는 벡터 PA, 마이너스 벡터 BP는 벡터 PB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비로소 시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앞에 개수가 1, 1이니까 뭐 해서? 일단 앞, 일단 2로 나눠. 그럼 2분의 벡터 PA에다가 2분의 벡터 PP. 그 녀석의 크기에다가 앞에 2를 곱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뭐의 의미를 가져? 중점으로 가는 의미를 가지게 돼. 그럼 AB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과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 1과 3을 더해주면은 4. 2로 나눠주면 2. 즉,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라는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요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두 배의 벡터 PM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이어놓은 녀석의 길이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을 때, 길이가 가장 길고 짧을 때 언제입니까? 중심을 진하게 그려서 요게 가장 짧을 때, 요게 가장 길 때. 그럼 뭐가 필요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한 게 각각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AM의 길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AM의 길이 A라는 녀석은 몇 콤마 몇이기 때문에? 3,1이기 때문에 누구의 길이? 선분 AM의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의 제곱에다가 1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냥 1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17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17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얼마죠? 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의 최대값은 두 배의 루트 17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야? 반지름 2를 더해준 거야. 최소값은 두 배의 루트 17에다가 반지름 2를 빼준 거야. 얘네 둘을 뭐 해달래? 곱해달래. 앞에다가는 4, 2 곱하기 1을 빼주고 루트 17 더하기 1랑 루트 17 빼기 1을 곱해주게 되면 합차공식 17에서 2의 제곱을 빼준 게 되겠죠? 그럼 13에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 52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끝. 종점이 같으면 뒤집어서 시점을 같게 만든다면 시점이 같으면 내가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 2가 붙고 3이 붙고 1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해서 두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고정된 점, 원위의 점, 이은 거리가 가장 작을 때 클 때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그쵸?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스타트에서 이거 보고서 내가 x,y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의 방정식을 x-x1의 제곱, y-y1의 제곱 더해서 r제곱이 된다? 그걸 가지고 원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벡터식만 보고 원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아에서는요. 알겠죠? 레벨 2로 넘어갑니다. 레벨 2로 레벨업. 자, 수능 특강 68쪽 1번 보시겠습니다.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내적형 수직. 내적형 수직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죠. 수직이면 내적형, 내적형이면 수직. 바로 이게 같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이라는 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사각형 ABCD인데 벡터 AB가 이렇게 있어. 그럼 벡터 AB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벡터 AB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벡터 AD가 뭐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야. 얘가 직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벡터 AB랑 벡터 BC의 내적형이다. 벡터 BC도 뭐라는 거야? 이렇게 AB랑 수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 보고서 정사각형이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사각형이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까지 직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직사각형이란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만 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몰라. 근데 나에서 벡터 CB랑 CB랑 CD를 내적했더니 16이래. 아직은 길이를 잘 모르는데 일단 오케이. 너는 잠시 킵해놓을게요. 잠시 보관해두겠습니다. 얘부터 보자고요. 벡터 AB 크기랑 벡터 AD 크기랑 같대. 아, 너의 크기랑 같아. 근데 그것이 벡터 BC의 크기의 절반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벡터 BC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 녀석과 요 녀석 C를 한 요쯤에 잡아두게 되면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를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 녀석의 절반이 너가 된다라는 거죠. 사각형은 이렇게 생기는 사다리 꼴이 되시겠다. 넓이를 구해달라며 사다리 꼴이니까 수직이니까 요거 하나의 길이만 알면 되겠지?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편의상 L, L, L, L이라고 둬보자.
그럼 우리가 아까 모른 척했던 친구를 이제 써먹을 수 있겠네. 벡터 CB 어떤 친구예요? 요 친구예요. 벡터 CD 누구예요? 요 친구예요. 내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 45도가 될 것 같아. 1대1대 루트가 될 것 같아. 길이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 구할래? 가장 편한 게 보이죠. 왜? 여기다가 수선의 말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내적은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이다. 그럼 내적은 뭐다? L 곱하기 2L이 돼버린다. 그것이 16이라며. L제곱이 8이 되니까 L은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L제곱은 8이 된다. L제곱 8까지 쓸까요? L제곱은 8이 되면서 L의 값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사각형의 넓이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L 곱하기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 있는 2L과 여기 있는 L을 더해줍니다. 2L 더하기 L. 그 다음에 높이는 누구예요? L이에요. 그럼 너라는 녀석은 2분의 3에다가 L의 제곱에다가 L의 제곱이 8이에요. 그럼 8 써주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8은 얼마가 된다? 12가 돼버린다. 정답 끝. 그쵸? 내적이형이야? 수직이야? 반사적으로 나오셔야죠. 내적이형이야? 수직이야? 그려주면 되겠죠. 아직 잘 판단이 안 서. 길이를 모르니까 일단 보류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려나가보면 어떤 도형인지 찾아낼 수 있겠죠. 누누이 얘기하는 뭐다?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서 그림 그리기 놀이. 이걸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 조건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나갈 거예요. 2번 문제 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 BC가 8이고 ABC가 수직인 직각 삼각형 ABC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직각 삼각형 ABC에 대해서 내접원의 중심을 I라고 불러주겠대요. 이것의 내적을 계산해달라는 문제 되시겠다. 그러면 너의 길이는 6이고 너의 길이가 8인 상태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피타고라스 피타 너의 길이가 10이 등장을 하겠죠. 그럼 벡터 AI에다가 두 배의 벡터 BC, 벡터 CA를 빼준 녀석을 내적을 해달래? 응? 그럼 일단 저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서 뭔가 이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풀이 방법, 야, 그냥 좌표평면상에다가 쿨하게 다 놓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좌표평면상에 나와서 내가 B의 좌표는 0,0고 C의 좌표는 0,8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의 좌표는 -6,0가 될 테니까 I의 좌표만 알아낸다면 너를 내가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I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아낼 건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솔루션 1-1 뭐겠습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주는 거죠. 너의 X좌표이 직선 X좌표이 -6이고 직선 X좌표이 Y좌표이 8이니까 -6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24를 곱해주게 되면 -4X 더하기 3배의 Y -24는 0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I라는 점의 좌표를 반지름 아래에 대해서 -R, R, 양수 아래에 대해서 세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루트 4의 제곱에다 3의 제곱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자, 5가 되고 지우개가 자 5분의 -R을 집어넣게 되면 4R 그리고 3R, -24 이거의 절대값이 뭐가 돼버린다? 반지름 R과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7R-24의 절대값이 5R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R이 될 것이고 플러스 5R일 때는 2R은 24가 돼서 R은 10, 2R은 5R일 때는 2R은 24가 돼서 R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R일 때는 12R은 24가 되면서 R은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요렇게 내접원이면은 얘 반지름이 12가 되겠니? 되겠니? 그쵸? 플러스 5R일 때 2R은 24. 안 된단 말이죠. 택도 없어. 그래서 너가 된다라고 하는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 왜요?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뭐다?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서 넓이를 이용해 주는 거다. 해서 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세 변의 길이를 더해주고 반지름을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해준 거다.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다.
근데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 되기 때문에 약분 해.

버리고 6 더하기 8은 14, 10을 더해주면 24, 6, 8에 48 해서 4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4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기본적인 해법이다. 뭘 이용하는 거다? 넓이를 이용하는 거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직각삼각형일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랑 같은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면서 요 4저번의 반지름을 뭘 가지고 우리가 4저번에 대해서 이거와 이거 같은 거.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 뭐였었죠? 반지름 R은 2분의 1에다가 요쪽 두 개를 더해주는 6 더하기 8에서 10을 빼준 거다.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우리 기하는 기하다. 2강에서 선생님이 내심 얘기했던 거 복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예를 가지고 간편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4저번의 반지름을 2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4저번의 반지름을 2라는 걸 찾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요 i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 i라는 점이 마이너스 2,2가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ai라고 하는 저 벡터는 요 종점에서 얘를 빼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6을 빼주면은 4, 그리고 2가 됩니다. 4, 2 같다? 그냥 눈으로 그림에서 보셔도 되죠. 4만큼 가고 2만큼 갔잖아. 그리고 저기서 2배의 벡터 BC에다가 빼기의 벡터 CA를 해줘라. 라는 것도 성분해 보면은 벡터 BC는 0,8이거든. 그걸 2배로 해주면 0,16이 되겠죠? 벡터 CA는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다? 6,24가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내적해줘라. 누구랑? 4,2랑 내적, 6,24랑 내적을 해주면 6, 4, 24, 2 곱하기 14는 48, 더해주면 72가 된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죠. 그냥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놨더니 다 계산이 땅땅땅땅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올리지 않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벡터 BC에다가 벡터 CA의 두 배를 해서 빼주는 녀석을 그림으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을 전개를 해서 따로따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벡터 AI에다가 내적 벡터 BC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럼 두 배의 벡터 AI 그리고 내적 벡터 BC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벡터 AI에다가 내적 벡터 CA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의 두 개를 각각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1번, 2번. 그럼 1번부터 구해보면은 AI랑 BC를 내적했어요. AI는 이거고요. BC는 요거거든요. 그럼 내적을 기하 저금이 뭐라고요? 이렇게 내적을 수선의 발 내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이라고요. 얘를 여기다 내리는 수선의 발이 눈에 보이잖니. 그 다음에 이게 내저번이니까 i를 여기다 내리는 수선의 발이 보여요. 그럼 얘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여기와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그럼 내적은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은 지금 AI랑 BC가 예각이니까 내적값은 양수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내저번의 반지름 2가 되겠죠? 이 길이는 8이잖아요. 그럼 이 1번은 2 곱하기 8이 돼서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AI랑 CA를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I랑 CA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딱 봐도 뭐예요? 얘네들은 둔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일단 붙여주고 AI랑 CA는 얘 종점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접점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접점을 떨어졌을 때 요만큼의 길이,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L이라는 녀석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4저번에 대해서 요 성질,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를 더해주고 6과 10을 더해주고 요만큼의 길이를 빼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는 기하는 기하다. 2강에서 4저번의 성질을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6에다 10을 더해주면 16이죠. 8을 빼주면 8이죠. 2로 나눠주면 너는 4예요. 그럼 너가 4니까 AI와 CA를 내적해준 것은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건데 너가 4라며. 너의 길이는 10이라며.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이 돼서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럼 1에다가 2를 곱해주고 16에다 2를 곱해주면 32에서 빼기 마이너스 40을 넣어주게 되면 72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수선의 발을 내린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하적 의미 가지고 접근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정리해 준 녀석은 내가 그리기 어렵지.

있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는 수선해발의 위치를 찾기 쉽기 때문에 내적의 값을 내가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어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연습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반원이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에요. 지름은 압니다. 6이에요. AB의 점 P가 있어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지름이고 원위의 점이 있으면 수직이겠구나. 이거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고 출발해야죠. 그때 선문 AP의 중점, BP의 중점을 불러줬을 때 AB랑 AP랑 내적을 해줬대. AB랑 AP랑 내적을 해줬대. 그게 뭐다? 20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AM과 그리고 BM을 내적을 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시겠다. 자, 그러면 그림 좀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또 여러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문제에서 AB랑 AP의 내적이 20이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제 풀이를 나누기 전에 길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얻을 수가 있는 게, 요 지름이랬나요? 반지름은 지름. 선분 AB가 6이에요. 그럼 AB랑 AP를 내적하면 AB는 요거죠? AP는 요거예요. 근데 수직이잖아. 그럼 너랑 너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너를 여기다가 내릴 수선의 발이 딱 P에 보이거든. 그럼 내적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수선의 발 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를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 여기니까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즉, 요 20이라는 녀석이 누구의 제곱이다? 벡터 AP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벡터 AP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다? 2루트 5가 된다는 거다. 너의 길이를 가볍게 알아버렸습니다. 너는 2루트 5가 되겠구나. 그러면 6에다가 2루트 5니까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요만큼의 길이도 알아볼래요? 알아요. 36에서 20을 빼주면 16, 루트 씌워주면 4가 나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알고 출발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이 녀석을 아니까 내가 이 녀석을 저 AN과 BM이라는 녀석을 AB와 AP라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최대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벡터를 내가 AB랑 AP로 나눠보면 AN은 AB랑 AP로 나눠보면은 중점 이렇게 가는 벡터와 이렇게 가는 벡터에서 중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 아 중점의 위치 벡터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AB, 벡터 AB와 벡터 AP를 모아서 더해서 2로 나눠준 거죠. AB랑 AP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벡터 BM을 마찬가지로 벡터 BM을 AB랑 AP로 표현을 해보면은 벡터 BM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AB랑 AP로 표현하면은 AM에서 AB를 뺀 거예요. 그럼 얘는 AM에서 종점에서 시점을 빼야 되죠. AM에서 AB를 뺀 거예요. AM에서 AB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B랑 AP로 표현할 거니까 시점 A로 통일을 먼저 한 거죠. 근데 AM이 AP의 얼마야? 절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내적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로 표현을 해봤어. 그럼 얘네들을 뭐 해달래? 내적을 해달래. 그럼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2분의 1은 앞에 끄집어내고 벡터 AB에다가 플러스 벡터 AP를 내적 더해주고 내적. 요 녀석은 내가 마이너스 벡터 AB를 먼저 써줄까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벡터 AP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벡터 AB랑 벡터 AB를 내적해서 절대값이 아니라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 그다음에 AB랑 AP 내적이 2분의 1. 마이너스 AB랑 AP의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벡터 AB와 AP의 내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주면은 2분의 1의 벡터 AP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야? 요 녀석. 6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B랑 AP의 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 20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AP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뭐라고 그랐어? 20이라고 그랬어. 사라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문제에서 요 녀석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내적을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너와 너로 최대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을 연산할 때 내가 내적값을 알고 있는 벡터들로 최대한 쪼개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내가 집착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내적 값을 알고 크기를 아는 벡터로 쪼갰을 때 가능한 계산이 쉬운 게 좋겠지. 그 친구가 누구야? 바로 수직인 친구들이야. 수직인 친구들이야. 예. 저 벡터를 내가 벡터 A라고 불러주고, 요 벡터를 내가 벡터 B라고 불러주자. 그럼 각각의 크기를 알고는 수직이라는 걸 알거든. 그럼 여기서 벡터 AN과 벡터 BM의 내적을 해달라? 그럼 벡터,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벡터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N은 요렇게 가는 거죠?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A만큼 간 다음에 2분의 1 B를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A만큼 간 다음에 2분의 1의 B를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벡터 BM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b만큼 간 다음에 2분의 1 a만큼 가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만큼 간 다음에 2분의 1의 a만큼을 더해주면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간 거죠. 마이너스 b, 2분의 a 더해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둘을 내적해줘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벡터 b. 내적 2분의 1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죠. a랑 b를 내적하면 수직이니까 제로예요. a랑 b를 내적해주면 제로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벡터 a의 크기 제곱을 뭐라 그랬어? 20이라고 그랬어. 그냥 묶어줄까요? 이 녀석의 제곱은 20이 될 것이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16이 될 것이고, 36. 그럼 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8이 된다. 훨씬 계산이 좀 간편하죠. 그러니까, 내적을 알고 각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서 아는 녀석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벡터를 연산을 할 때, 가능하면 직각인 것만큼 계산이 좋은 게 없어요. 왜? 수직해버리면 0이 빵빵빵빵빵빵 튀어나오니까 아까보다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이 몇번 얘기했었던 그 크기를 알고 방향을 우리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라는 벡터로 쪼개주는 거에 끝판왕 종결자가 누구라고요? 성분이라고요. 그냥 좌표 평면상에다가 다 집어넣고 가자라는 거죠. 너의 길이가 4고 너의 길이가 2루트라는 걸 알았어. 그럼 내가 X축, Y축을 X축, Y축으로 놓으면 얘네들 좌표 세팅하기 어렵잖아. 직각이니까 고정관념을 버려. 야, 네가 X축 해라. 너 X축이 되라. 너를 Y축으로 해버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길이가 4니까 B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버려? 4,0가 돼버려요. N이라는 점은 중점이니까 2,0가 되겠죠. 그 다음 A라는 점은 Y축이니까 얘는 0,2루트5가 될 거예요. 중점이니까 M의 좌표는 0,루트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 AN이라는 녀석은 AN,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죠. 그럼 저 벡터는 2에서 0을 빼주면은 2, 0에서 2루트5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루트5예요. 내적, 벡터 BM은 종점, M에서 여기를 빼주는 거죠. 0에서 4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4예요. 루트5에서 0을 빼주면은 루트5가 될 거예요.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8.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아서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두 벡터를 세팅을 해서 그 녀석들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벡터 내적에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때 첫 번째 풀이처럼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그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은 내적 계산할 때 0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계산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수직인 벡터로 표현을 할 거냐. 그게 두 번째 풀이. 그것의 끝판왕, 그것의 결정체, 그것의 종결자가 누구다? 성분이다. 왜? 1,0이라는 벡터랑 0,1이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고 모든 벡터들을 표현하고 그걸 단지 표현 방법이 성분인 것뿐이에요. 그쵸? 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내적 계산이 편한 게 없습니다. 좌표 평면에 올려놨을 때 각각의 좌표를 세팅하기 수월하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어떻게 이렇게 생긴 X축, Y축을 많이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얘가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X축, 이렇게 Y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X축이 오고, 이렇게 Y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이 오고, 뭐, 이렇게 Y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따라서 좌표 순서

순수성만 세팅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뒤에 공간 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정말 잘해주셔야지 빠르게 빠르게 공간 도형 문제를 평면 도형 문제로 가져와서 쉽게 쉽게 가져갈 겁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좌표평면,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빠르게 좌표를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 문제는 3번 문제, 야, 잘 풀었어. 우리 비슷한 거한 번만 더 연습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안 줬다 뿐이고 해결 방법, 아이디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의 세점 A, B, C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세점 ABC인데 AC랑 BC랑 내적을 했을 때 제로다. 내적이 0이야? 수직이야?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AC, BC에 대해서 AC와 그리고 BC가 수직이다. 수직이다. 원의의 점인데 수직이다. 뭐예요? This is 지름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점 O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B랑 AC를 내적해서 9래요. AB는 요만큼인데, AC는 요만큼인데, 내적했을 때 9다. 좀 전에 우리가 3번 문제 풀면서 연습을 했죠. 어떻게 여기를 수선의 발을 AC 쪽으로 내려보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내적은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9라는 거야. 이거의 제곱이 9라는 거니까 AC의 길이가 3이구나를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너가 2면은 너도 2가 돼버리는 거니까 4잖아요. 4, 4, 16에서 3, 3, 9를 빼버리면은 요만큼 루트 7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까지 주어진 저 식을 보고서 내가 뭐할수 있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 누차 얘기하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그림 그리기 놀이. 놀이에요. Let's play. 예.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여기에 중점을 내가 뭐라고? D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내가 2라고 불러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D와 E를 불러준 상태에서, D와 E를 불러준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얘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같아지고, 요 4개의 각각의 길이는 얼마? 1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찾아냈어요. 찾아낸 상태에서 뭘 해달래? CD와 CE를 내적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얘를 좀 전에 했던 거와 같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AB랑 AC의 내적이 9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AB랑 AC의 내적을 9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저 CD랑 CE라고 하는 녀석을 CD랑 CE라고 하는 녀석을 AB와 그리고 AC를 가지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CD라고 하는 녀석을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내가 한번 쪼개주게 되면은 누구에서? AD에서. 누굴 빼준 거야? AC를 빼준 거야. 근데 AD는 AB의 몇 배?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4분의 1의 AB에서 AC를 빼준 거죠. 마찬가지로 벡터 CE를 얘기해주면은 벡터 CE는 누구다? AE에서 AC를 빼준 거다. 시점을 A로 통을 시켜준 거예요. AC를 빼준 거다. 죄송,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AE라는 벡터는 AB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 그리고 벡터 AB에서 AC를 빼준 거죠. 얘네 둘을 뭐 해달랬어? 내적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4분의 1의 벡터 AB에다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그냥 내적해준 거죠? 바로 전개 들어갈까요? 전개해버리게 되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16분의 3에다가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이죠. 요렇게 해주면은 AB, AC를 내적한 거에 4분의 1. 마이너스. AB, AC 내적한 거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B에다가 AC를 내적해준 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너랑 너를 내적해주면은 벡터 AC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너는 16분의 3에다가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예요? 4예요.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9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벡터 AC,

위치는 3에 크기는 3이에요. 사라지겠죠.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문제에서 AB랑 AC에 대한 내적을 얘기를 했으니 나는 너를 시점 A로 일치시킬 거야 라는 식의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쟤를 줬다고 해서 내가 굳이 AB랑 AC를 고집하느냐? 아니다. 성분을 이용하자. 누구를, 아니, 성분이 아니라 그좀 이따가 수직인 걸 이용하자. 너의 내적이 너네가 수직이니까 너네들의 내적이 0 아니냐. 너를 내가 벡터 A라고 표현을 해주고, 너를 내가 벡터 B라고 표현해줘서, 저 CD랑 CE를 A랑 B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A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A랑 B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벡터 CD는, CD라고 하는 녀석은 A와 B의 1대 3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벡터 CD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CD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3, 4분의 1대 3이니까 3에다가 A를 곱해서 3배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 1 곱하기 벡터 B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벡터 CE를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너란 녀석은 4분의, 여기서 3대 1이니까 1쪽에 A를 곱해서 벡터 A. 그리고 벡터 B에다가 3을 곱해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내적해달래. 그럼 내적을 해주게 되면 4, 4, 16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3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3배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제로가 되니까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16분의 3에다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3의 제곱에다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7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3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수직이면 내적이 0. 그럼 계산할 때 내적이 축축축축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를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까처럼?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가 X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Y축을 그려줬어요. 그럼 이번에 좌표를 한번 세팅을 해 봤더니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느냐? 이럴 수가. 루트 7,0라는 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A라는 점의 좌표를 봤더니 이렇게 3이 되면서 0,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은 0,3 그리고 루트 7,0에 대해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죠. 그러면 D의 좌표는 4분의, 4분의. 그럼 1대 3이니까 1에다가 루트 7을 곱하고, 그리고 0에다가 3을 곱해서 루트 7이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줘도 되고, 너무나 뻔히 보이는 우리가 등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D의 X좌표는 이거 X좌표의 4분의 1이 되겠다. D의 Y좌표는 이거 Y좌표의 4분의 3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3의 4분의 3배를 해주게 되면은 4분의 9, 요게 D의 좌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E의 좌표도 내가 4분의 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얘가 몇대 몇? 3대 1이니까 1에다가 X좌표 0을 곱하고 3에다가 X좌표 7을 곱해서 3루트 7이다 이렇게 가져도 되고, 여기가 3대 4가 되니까 루트 7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y좌표도 1에다가 y좌표를 곱해서 4분의 1에다가 y좌표를 3을 곱하고 3에다가 0을 곱해서 4분의 3이구나라고 해줘도 되지만 얘가 1대 4니까 3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빠릿하게 닮음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촉촉촉촉 좌표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C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뭘로 원점으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CD랑 CE라는 벡터를 내가 얘기해주기가 수월하고, 얘네들을 뭐 해주세요? 내적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X성분, X성분끼리 곱해. 그럼 뭐야? 4, 4, 16분의 3 곱하기 7이 될 겁니다.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 4, 4, 16분의 3 곱하기 9가 될 거예요. 그럼 16분의 누구로 묶어주면은 3으로 묶어주면은 7 더하기 9가 되면서 역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봐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부러 선생님인지 한 번에 잘 옮겨놨는데, 이때는 뭐가 계산이 좀 쉬웠나요, 여러분은? 아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3번 문제가, 아까 3번의 풀이었을 때는 좌표로, 이세 번째, 성분을 이용하는 게좀 계산이 편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도형에서 내가 N의 좌표, M의 좌표, A의 좌표, B의 좌표가 금방 중점인 게 척척척척 나왔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성분으로 갔더니 얘네들의 계산이 좀 이렇게 좀 숫자가 분수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면서 조금 복잡해지고 깔끔하게 여기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분점 좌표를 찾으면서 약간의 뭔가 계산 미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불안감이 없잖아 있으면서 그렇게 풀어왔단 말이죠.

0: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2번인 두 번째 방법이 계산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감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겁니다. 봐요. 3번하고 4번 문제는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어떤 게 계산이 좀더 편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내가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냐는 상황에 따라 숫자에 따라서 주어진 벡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연습들을 다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해놓고 이 상황을 보고서 이거는 이게 더 빠르겠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찾아요. 그 감각은 어떻게 기르나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문제를 풀 때, 이 벡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풀이만으로 끝내고서 내가 맞았어. 맞아가지고, 난 이제 벡터를 잘해. 이러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얘를 다르게도 풀수 있을까를 여러 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열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이 벡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자꾸 해본다는 거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벡터에 대한 어떤 시각이 확 넓어지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감각적으로 가장 빠른 풀이를 우리는 잘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믿어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불리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의 자기적 특성 3점 테스트 2번 문제까지 풀이했고요. 이번 시간 바로 이어서 3점 테스트 3번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점 테스트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B, C 직선 도선이 있고요. A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며 C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른다. 표는 시간 T1, T2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텍스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제시문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방향은 일정하고 세기만 달라지는구나. 자, T1일 때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선이 3개니까요. 3개의 도선이 있을 때 각각 A, B, C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합성 자기장 해주시고 문제의 조건 점 Q에서 Q의 조건 이전에 T1일 때 점 P에서의 조건이 있네요. 자, 그러면 P에서 T1일 때의 조건은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P는 어디 있을까요? P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우리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에 대한 정보는 방향도 없고 세기도 없으니까 P에서 A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모르는 거고요. 자, B는 T1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I0로 주어져 있죠. 그럼 I0의 전류가 흐르고 ED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모르지만 그 세기는 2분의 B라는 것을 알수 있고 C에 의해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4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B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세 개를 다 합했을 때그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다? 바로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은 여기다 할게요. Q에서 T1일 때, 그리고 또 Q에서 T2일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Q에서 T1일 때, 그리고 T2일 때, 또 각각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Q라고 하면, Q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Q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A에 의한, B에 의한, C에 의한 이러한 자기장을 구해야만 될 텐데, 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이 P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P는 B에 의한 자기장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A의 자기장도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할 거냐? B의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자, C는 마이너스 4분의 B고, 0이려면, 이때 A의 자기장의 세기는 4분의 3이고,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어야만 되겠죠? C는 그대로 마이너스 4B, 그래서 계산해야만 0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도 되죠. B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자, 그럼 이때 B하고 C하고 A하고 합성 자기장이 0이 되게 하는 A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4분의 B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의 조건을 가지고 Q에서 T1, T2의 조건도 만족하는지 따져줘야 돼요. Q에서 T1, T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지를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의 조건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A하고 B의 자기장이 이럴 때, 자, 그러면 Q에서는 시간 T1일 때, 즉 B의 I0의 전류가 흐를 때, Q, T1일 때 A에 의한 자기장 마이너스 8분의 3B,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 마이너스 B, C, 아이고, 플러스 B,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B. 자, Q에서 T2일 때 1번 조건 그대로. 자, T2일 때는 뭐만 바뀌죠? 그렇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만 바뀌고 A와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지 않고 B에 의한 세기만 두 배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지워지고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플러스고 계산하면 플러스.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T1, T2일 때 반대이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조건이 맞는 조건이에요. 만약 선생님 저는 얘를 플러스 2분의 B,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B가 나왔어요. 그러면 2번 조건일 때는 Q에서 T1일 때 A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8분의 3B.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따라서 2번 조건일 때 계산, 아이고. 자, 요게 마이너스 B네요. 2번 조건일 때. 그래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T2일 때. B가 빠졌네요. A와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지 않으면서 B에 의한 자기장만 두 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도 합성 자기장 방향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2번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1번 조건이 맞는 조건이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조합의 문제죠. 이렇게 블랭크가 두 개가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경우도 하나를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두 가지 경우를 해야 된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질문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A 플러스 4분의 3, B 생략됐네요. 죄송해요. 플러스 4분의 3, B 들어가야만 되겠지? 그러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이 4분의 3P, 그 세기가 자, 내가 무엇을 B라고 놓았습니까? D분의 I0를 B라고 놓았습니다. 그럼 P는 도선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분의 3 I0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 산문과 같은 유형도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길 바라요. 조합에 관련된 문제였다.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는 직선 도선 A, C가 있고 원형 도선 B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B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아, B는 여기 있네요. C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면 D만큼 떨어지고, 직선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그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표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A에 따른 P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1, 2에서 합성 자기장, P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읽어도 뭔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합성 자기장은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써보아야만, 아,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과정 1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조건, A에 4i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모르겠고, ED분의 4i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EB이고, 자, B는 원형 도선의 자기장이죠? 그러니까 BB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방향 모릅니다. 자, 그리고 C에서는 P 지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D분의 I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 이랬을 때, 방향은 모르겠고, 그 세기가 B0이다. 자, 그리고 한번더 해야죠. 과정 2가 있어요. 과정 2에서는 B와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지 않죠. 바뀌는 것은 누구만 바뀌어요? A.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뭐만 바뀌는 거죠?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요 방향만 바뀐다는 거. 그리고 방향은 모르고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OB0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했느냐?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대. 그러면 이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그 B하고 C의 합성 자기장의 부호는 C의 자기장 부호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제 얘네들은 다 똑같은 플러스 값을 가져요. 과정 1, 2에서 A의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야.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될 거거든. 그럼 보세요. B0, 그리고 OB0인데,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 플러스 값에다가 플러스를 더해줘야만 큰 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갖다 합성을 해주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고,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요 크기와 이 크기를 비교해서 문제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과정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과정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BB, BC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 기호이고, 출제자 선생님은 B 재료를 사용했으니까, 이 B가 얼마의 B 재료로 바뀌는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과정 1하고 2하고 잘 보시면, 요두 값은 1, 2에서 같은 값이에요. A에 의한 자기장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 자기장 문제를

마이너스 3b0일 거고요. 과정 1에다가 대입할게요. 자, 그럼 c는 플러스 2분의 3b0. 마이너스 b0가 되기 위해서 b는 플러스 2분의 1b0이면 되겠네요. b의 자기장의 세기 2분의 1b0, c의 자기장의 세기 2분의 3b0. 따라서 b분의 bc를 구하는 거죠. 정답은 4번, 3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4번 문제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 아, 뭔가 BC가 고정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연립방정식 뺀다. 빼서 일정한 값을 빼버린다. 그럼 B와 B제로 사이에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는 A, B, C 세 개의 직선 도선이 주어져 있고, AB에는 전류의 세기가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B에는 전류의 방향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할게요. 자, B에 대한 정보 주어져 있었고요. 자, 문제의 조건 P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또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A, B, C equal 합성 자기장. 그래서 첫 번째 P, 그리고 두 번째 Q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인데 방향을 모르니까 가로로 놓고요. B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 세기는 2분의 B 되겠습니다. 자,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가로 놓고. 그리고 조건이 무엇이 조건이냐? P에서 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 선생님이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Q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A로부터 2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반으로 줄을 거고, 방향은 모르고, 근데 P나 Q나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음을 알수 있고요. 자, Q에서 이번에는 B에 의한 자기장이죠. 나오는 방향으로 B.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정보 없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0이에요. 그럼 얘는 또 조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Q에서 A의 부호에 따라서 C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A를 플러스 2분의 B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B여야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P에서도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이고, 그럼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전히 마이너스. 자, 그러면서 P하고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달라지겠죠. Q에서가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3B였어요. 그럼 P는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Q에서까지의 거리 3D, P까지의 거리가 4D. 즉, P가 Q에서보다 C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네. 따라서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B가 나올 거고, 계산하면 합성 자기장이 플러스 값이 나오죠. 옳게 잘 구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Q에서 A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그럼 B는 변함없이 플러스 B일 거고, 그럼 이때 0을 만드는 C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럼 다시 P로 가서 A의 자기장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B는 변함이 없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b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어긋나잖아. 문제의 조건에서는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2번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1번 조건이다. 지저분하니까 2번 조건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8분의 9B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A는 P나 Q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A에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3B였어요. 자, B라는 것을 무엇을 B로 놓았는가? D분의 I를 B로 놓았고 그러면 Q는 C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 때 이 값이 2분의 3, D분의 I가 나오느냐? 2분의 9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R하고 P하고 비교하라고 하죠. 그럼 우리 다행히도 P에 대한 식은 써놨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8분의 3B 나옵니다. 따라서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8분의 3B. 자,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귀찮지만 꼭 직접 구해보세요. 자, 그럼 R에서는 여기가 R이죠. 자, A로부터는 자기장의 방향, 나오는 방향이고 4D만큼 떨어져 있네. 4분의 B가 될 거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는 B, C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는 2분의 9B.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4분의 21B가 나옵니다. 자, 그럼 4분의 21, 통분하면 8분의 42.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P에서보다 훨씬 크네요.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니은 디귿. 따라서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문제다. A의 자기장의 부호에 따라서 C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상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6번은 A, B, C 세 개의 직선 도선이 있고 그리고 원형 도선 D가 있습니다. A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주어져 있고요. A에는 전류의 방향까지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D만큼 떨어진 곳에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의 조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이 I 주어져 있네. 자,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P, Q에서 같고 그 세기는 P, 아니고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A, B, C, D 사실은 네 개의 도선이 있는 거죠. equal 합이라고 쓰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 P에서 그리고 Q에서 D를 빼놓은 직선 도선 ABC 세 개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 세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커야만 된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P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P는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될 거고 자 B는요. B로부터는 2D만큼 떨어져 있고 B에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 그런데 방향은 모르죠. 전류의 방향을 모르니까 C로부터는 P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C에는 I의 전류가 흐르고 따라서 P에는 C에 의해서 3분의 B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지고 방향 역시 모릅니다. 자, 이 세 개, D를 제외한 이 세 개의 합성 자기장 그리고 Q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또 Q도 가야 돼. 자, Q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A로부터는 Q까지 떨어진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Q에서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B 도선에 의해서는 P나 Q나 똑같네. 방향은 똑같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B이고, 자, C로부터는 P하고 Q하고 방향은 어때? 똑같아요. 다만 Q는 C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인 거죠. 그리고 이때 ABC의 합성 자기장의 정보,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은 부호가 나와야 되고, 세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조합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B하고 C 각각 플러스일 때, P에서 B하고 C의 자기장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즉, 나오는 방향이라면 Q에서도 방향은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3분의 b. Q에서는 플러스 3분의 5b.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고, 자, 그러면서 세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잘 찍은 거예요. 근데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P하고 Q 이네 가지 경우를 해보게 되면 합성 자기장의 방향도 같고 Q에서가 P에서보다 세기가 더큰 조건은 오로지 B하고 C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로 같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네 가지의 경우를 조합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것을 먼저 찍어서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D의 중심을 P에 고정할 때 P에서 ABCD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의 부호는 다 결정이 된 거고 D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일 때 이게 0이겠느냐? 마이너스 3분의 B면 되겠네요. D의 중심을 Y축상의 점 R에 고정을 한대요. 자, 이때도 ABCD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는 조건에서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R에서 ABC의 자기장을 구해야만 되겠네. 그럼 R이 어디 있습니까? R 여기 있네요. 그러면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B. B에 의한 자기장 마이너스 B, C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2분의 B. 그러면 D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일 때 R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느냐? 이거 지워지니까 플러스 B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선 D의 반지름 R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분의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데 P 그리고 R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게 하는 원형 도선 D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몇대 몇이에요? 1대 6이야. 그럼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1대 6이다. 그 얘기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대 6이다. 자, P에서 이 조건일 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였으니까 R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게 하려면 원형 도선 D에는 6I0의 전류가 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합의 문제였었죠. 5번처럼. 자, 합성 자기장. 기쁜 소식. 이제 마지막 7번이에요. 여기까지만 조금 고생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6번까지 선생님의 이제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자신감이 생긴 친구들은 정지 버튼 누르고 7번 혹시 풀지 못한 친구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ABC가 있고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주어져 있고, C에는 B와 반대 방향으로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림 나는 X축 상의 점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BP를 A에 흐르는 전류

유해색이 IA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이 BP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P점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질 때 P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세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 P에서 먼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이 I일 때, 그때 합성 자기장의 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일 때, 그때는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다? 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텍스트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P에서 뭐라고 했냐면, P에서 정보가 아니라 C에는 B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여러분들, B하고 C 이 구간, BC 내부 구간에 있는 이 점, P에는 B와 C에 의해서는 그렇죠.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B하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럼 먼저 A에 이 I의 전류가 흐를 때, A의 전류 방향 모르니까 P에서 자기장 방향 모르고요. 이 I의 전류가 흐르면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될 거고. 자, 그리고 B에는 I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B가 P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일 거고 방향은 모릅니다. 자, C는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두 자기장의 부호는 어때야 돼? 같아야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A에 3I의 전류가 흐를 때, A에 3I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P에는 자기장의 방향은 같을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3B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B 또 C 이것들은 뭐예요? A만 달라지는 거지 같은 지점 P에서는 이 값은 같아야죠. P하고 Q에서. 자, 그럼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다? 그렇지. 얘네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렇죠. 빼버리는 거예요. 자, 빼고 얘하고 얘하고 뭐예요? 방향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로 놓든 마이너스로 놓든 부호는 상관하지 말고 뺄셈의 결과의 크기는 2분의 b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자, 그리고 이것이 뭐다? 역시 뺄셈이니까 B0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B라고 하는 것이 2B0의 크기를 갖는구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부호는 모르지만 B가 2B0니까 2B0 그대로 B에다가 대입하고, 그럼 얘는 3B0가 되겠죠? 얘는 2B0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B하고 C는 자기장의 부호가 똑같아. 그러면 0 되는 거 한번 봐봐. 0이 되려면 뭔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B하고 C의 자기장의 세기는 합하면 같아야 돼. 그러면서 부호는 서로 반대. 얘가 플러스면 요 합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요 합은 플러스. 하지만 일단 C의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P에서도 C의 자기장의 세기는 B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부호와 얘의 부호는 반대인데 합성 자기장이 플러스 B0야. 무슨 뜻이에요? 아, 얘네들이 플러스구나. 그럼 플러스 3B0니까, 아, 그러면 A의 자기장은 마이너스구나. 계산하면 플러스 B0. 그럼 그대로 A의 부호 안 바뀌죠? B하고 C는 부호 크게 다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 P에서 A의 3I의 전류가 흐를 때 합성 자기장 0도 만족시킵니다. 제대로 잘 구한 거예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은 이렇게 잘 구했는데,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가 이 I일 때,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를 I고 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찮지만 어떻게? 한 문제로도 맞으려면, 자, Q에, A에 전류가 이 I만큼 흐를 때, Q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바뀌지 않았을 거고요. 2D만큼 떨어졌는데 4D만큼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반으로 줄었겠죠. 그래서 A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B0,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3분의 2B0.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B0.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3분의 4B0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물었으니까 3분의 4B0 답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앞에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비어있는 칸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지점에서 혹은 어떤 시간에서 한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만 바뀌어 두 도선은 바뀌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해요? 그쵸. 하나의 식에서 다른 식을 빼버려요. 그러면 B와 B0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어있는 부호, 비어있는 숫자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합성 자기장 계산하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고생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시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3점 배점의 문제를 여러분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수월해지는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인데,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이 예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혹은 전자기 유도하고 살짝 연합해서 보기 제시문 기억 니은티극 중에 하나 정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이 하나의 단일한 문항으로 출제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물질의 자성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학생 A, 강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오래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름하여 강자 성체인 거고, 상자 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상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따라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학생 A, B, C 모두 옳게 이야기 잘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Y에 가져갔더니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XY는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가번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선 혹은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 자체가 자석이 된 거다. 솔레노이드는 특히 막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 A가 상자성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 상자성체를 빼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즉시 자성을 잃어버리죠? 더 이상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강자성체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자성체를 가지고 가봐야 얘가 강자성체라 할지언정 자기화가 되지 않으면 서로 자기력이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 X를 빼서 자기화되지 않은 I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A가 무슨 자성체다? 강자성체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고, 즉, 강자성체가 결국은 또 하나의 자석이 된 거죠.

그러면 Y는 상자성체가 될 거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중에서 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자, 나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니까 A가 N급, 상대적으로 S급이 되겠죠, 왼쪽은. 자, 그러면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돼. 왼쪽이 S, 오른쪽이 N. 그러니까 어때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다른 자극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한 거고, 자기력선을 나타내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죠. 그리고 서로 인력이 작용할 때는 자기력선도 서로 이어지게 그린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디테일.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보다 자기화될 때 훨씬 더 강하게 자기화가 되잖아요. 강한 자석에는 자기력선을 더 많이 그려줍니다. 자, 따라서 가장 적정하게 나타낸 것은 1, 2, 4, 4, 5번 중에서 바로 5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최근에는 평가원에서 자기력성 그림도 심심치 않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C를 넣어서 자기화를 시키는 건데, 문제의 조건을 보면 A는 강자성체로 우리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강자성체니까 자기장 영역을 제거하더라도 강자성체는 그대로 자성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 B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각각 하나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나하고 다는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ABC를 꺼내서 A, 강자성체를 수평면에 놓고 B와 C를 실에 매달아 각각 A의 연지귀에 가까이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인데,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오래간만에 이런 표현 나왔죠.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이 힘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주어 목적어를 바꾼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하고 똑같겠죠.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이 A에는 중력 mg가 작용을 할 거고, 만약 중력만 작용한다면 A가 수평면을 mg로 누르니까 수평면은 A를 mg로 떠받쳐야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즉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B하고 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둘 중에 하나씩이에요. 그럼 나번에서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 다번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아, B가 A를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중력에다가 이 힘까지 더해지니까 A가 수평면을 더큰 힘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도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A를 밀어내는 거잖아. 물론 A도 B를 밀어내겠죠. 누굽니까? 이 B의 정체가 반자성체죠. 그러면 C는 상자성체가 될 거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외부 자기장과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이 C는 A를 A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수평면을 mg 빼기 C가 A를 당기는 힘으로 누르겠죠. 그러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도 A에 작용하는 중력에서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뺀 거니까 수평면이 A를, 아, 맞네요.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려면 B는 반자성체에 C는 상자성체이어야만 합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B는 반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C는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고, 다에서 A와 C 사이에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니까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도 물질의 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실험 과정. 먼저 가.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C인데요. 이 ABC는 각각

강, 상, 반 중에 하나이고, 나번. AB를 꺼내서 A를 실에 매달아 정지시키고 B를 A에 가까이 하며 A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가 바로 누구냐면 A와 B 사이. 자, 그랬더니 A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A하고 B는 결국 하나는 상자성체이고 하나는 반자성체이죠.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체면 상자성체면 끌어당기고 반자성체면 밀어내는 자기들에게 작용을 할 텐데 꿈쩍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 영역을 벗어났을 때 자성을 잃어버리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A와 B는 자, 이두개 중에 각각 하나씩 결정이 돼야 되고 단은 나이에서 B를 가에서 꺼낸 C로 바꾸고 그리고 C를 A에 가까이 하며 A를 관찰한다. 자, 그러니까 단은 A와 C를 가까이 한 거네요. 그랬더니 A가 왼쪽으로 움직인대. 그러려면 일단 자기력이 작용한 거니까, 아, C가 뭐다? C가 강자성체다. 그런데 A가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C가 A를 밀어낸 거네. 그럼 뭐 A도 C를 밀어내겠죠. 근데 관심이 A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밀어내. 아, A는 무슨 자성체다? 반자성체이다. 결정됐네요. 그러면 B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 상자성체가 될 거고 실험 과정 란은 다에서 A를 B로 바꾸고 그리고 가에서 꺼낸 C를 B에 가까이 했을 때 B를 관찰한다. 그럼 B하고 C 관계인데 C는 강자성체에 결정이 됐고 A가 반자성체고 따라서 B는 상자성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당기는 자기력에 작용을 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가 적절하겠네요. 보기 제시문 디귿에 있네.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기억에 적절합니다. 자, 보기 제시문 기억으로 가볼까요? A는 반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균일한 자기장에서 꺼낸 C는 강자성체니까 자기화되어 있어야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9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가나다는 질량은 같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수평면에 놓고 동일한 자석에 N극, S극 가까이 한 모습이고요. ABC와 자석 사이의 거리는 같고 수평면이 AB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FA, FB, FC인데 ABC 순서예요. 그리고 ABC는 강상반 중에 각각 하나씩이고. 자, 그럼 질량은 같고 자기화되지 않은 ABC니까 각각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 작용하고 있을 거야. 수평면이 ABC를 떠받치는 힘은 ABC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죠. 그러니까 떠받치는 힘이 커, 그 얘기는 누르는 힘도 크다. 따라서 FA가 가장 커. 그렇다고 하면 요 힘이 작용한다는 거네. 자석이 A를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네요. 자, A의 정체가 뭘까요?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하고 C는 상자성체의 반자성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인력 작용하고 강자성체도 외부 자기장과 인력을 작용하는데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 혹은 B나 C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C에서가 B에서보다 더 작대. 무슨 얘기야? 자석이 C를 당기는 힘이 B에서보다 C에서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C의 정체는 바로 무엇일까? 강자성체죠. 왜냐면 강자성체는 이름하여 강이에요. 자석하고의 자기력도 그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상자성체인 B는 자석과 작용하는 인력이 약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B는 상자성체. 결정이 됐습니다. 자, 보기 기억번. A는 강자성체이다? 아니죠. A는 반자성체이고, 니은, 나에서 자석과 B 사이에는
좌석과 비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작이력이 작용을 합니다.

0: 하고 디귿 다에서 씨의 윗면은 자, 다는 강자성체예요.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하려면 서로 당겨야만 되니까 씨의 윗면은 S극, 아랫면은 N극 되어야만 되겠죠? 따라서 보기 제시문 디귿 다에서 씨의 윗면은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작용화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점 테스트 12번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3번, 이제 전자기 유도에 관련한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선생님과 이어서 문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의식주 문화 행운 기원인데요. 아유, 뭐 오늘은 뭐 마음 편해요. 왜 편할까요? 어려운 게 없어. 오늘은. 왜냐면 지금 수능 포인트도 우리가 특강에서 우리 전전강에서 지금 특강 8강 그러니까 8번째 특강에서 이미 뭐 이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서도 이 의복 문화를 설명하고 음식 문화 설명하고 주거 행운 기원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사실 그 수능 그 기출 문제를 보면 그 대화문이 나와 있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뭐 어렵지가 않아요. 수능 실전 문제도 좀 사실 좀 평이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되게 편하게 수업할 수 있다. 근데 뭐 모르는 친구는 어렵겠지만 사실 별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복 문화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왔을까? 기모노가 나오네. 기모노. 자, 가와이라고 하는 거죠. 가와이이입니다. 한 글자가 더 있죠. 가와이. 여기까지가 어간. 여기까지 이게 어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엽지 않다. 그러면 가와이쿠나이예요. 아니면 가와쿠나이예요. 가와이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가와이쿠나이가 되는 거야. 자, 가와이. 귀엽다. という 고도바 말은요, 세계에 요크 知られている, 고도바와 세계에 전 세계에서 잘 알려진, 知られている, 알려진, 시루는 알단데, 시루의 수동태죠. 知られている, 알려져 있다.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니혼고노 히토츠 데스가 일본어의 하나입니다만, 이라고 돼 있어요. 가와이, 모노노, 귀여운, 물건의 하나 또시대, 또시대가 뭐야? 로서 자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서 귀여운 물건의 하나로서 기모노가 인기요 요인데이마스 인기를 부르고 있대요. 요인데이마스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요 요인데이마스 인기를 부르고 있대요. SNS에서는요. 교토야 아사쿠사 교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천년의 고도인 그 오사카 옆에 있는 교토. 아사쿠사는 어디 있었어? 교토에 있는 오래된 절이죠. 아사쿠사 도쿄에 있는 동경에 있는 절입니다. 나도데 기모노 오키타 가이코쿠진노 샤싱모 요크 미라레마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라레루에 이거는 수동태이지만 여기는 미라레루는 볼 수 있다라는 가능이죠. 니혼진 니토테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게 이럽니다. 그 사람의 입장 이런 거예요. 니혼진 예토 때 일본인에게 있어서 니혼진 또시대는 뭐예요? 일본인으로서 차이 알겠죠? 자, 기모노와 가와이 귀엽다 라고 말하기보다 귀엽다라고 말하기보다 우츠쿠시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노데스가 가와이

라고 말하기보다 아름다운 물건입니다만, 가이코 구진이와 외국인에게는요, 기모노가 가와이크 귀엽게, 봐봐, 가와이쿠잖아. 가와이까지 했죠? 가와이쿠 귀엽게 미에루 보이다. 노, 겉, 까모시레마생이라고 하는 거는 추측입니다. 어떤 표현이었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막연한 추측이죠. 데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실한 추측이고. 우리가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게 시레마생이에요. 시리마생 아니고 시레마생 까모 시레마센네라고 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가와이라고 하는 귀엽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귀엽다라고 돼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그 약간 활용 범위가 우리나라의 귀엽다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이쁘다,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어 가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서 못 쓰냐면 자연물엔 잘안 써요. 예를 들면 후지산을 보면서 아 예쁘다, 후지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할때아 기레라고는 하지만 아 가와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와이는 약간 작고 소중한 귀여운 마음에 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가와이라고 하는 게 귀엽다에다만 국한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뭐잘 어울린다도 가와이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외관을 칭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모노를 입은 거를 보고 외국인들이 약간 인형같이 귀여운 느낌이 좀 있죠. 일본은 좀 작고 왜소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 귀엽다. 너무 화려하고 귀엽다.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 일본의 기모노는요. 되게 비싸고 고급 그 양장이죠. 선생님도 사실은 전공 일본어다 보니까 기모노를 한번 제대로 갖춰 입고, 요즘에 너무 유행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완판이 된다는 가부키 극장에 가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가부키 공연을 좀 비싼 티켓을 사서 볼까라는 게 이제 로망인데요. 그래서 기모노를 하나, 일단 있어야 될거 아니야, 기모노를. 내가 입진 못해도 누구한테 입혀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격식을 갖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기모노를 이제 긴자에 갔어. 긴자도 좀 되게 좋은 데를 한번 가봤는데, 하나 이제 큰맘 먹고 살려고요.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뭐 오랫동안 일본어 했고 하니까. 그 무슨 뭐아뭐 아, 뭐 매국노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잖아. 문화적인 차원. 근데 기모노를 이제 입고서 이렇게 해보려고 봤더니 아 너무 비싸던데요. 마음에 드는 게한 4, 5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기모노 하나가. 물론 우리 한복도 비싼데 그래서 아 이게 굉장한 가격이구나. 근데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과 색감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느낄 때는 뭐야? 엄청 고급지고 좋은 물건이 이제 기모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츠쿠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쉬우니까 조금 설명을 해보면 그 일본어의 가와이하고 기레에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우츠쿠시. 이렇게 있으면 이 위계가 좀 달라. 가와이는 예쁘다, 귀엽다, 마음에 든다. 약간 이쪽이라면 여기도 예쁘다인데 이 약간 예쁘다이지만 약간 청량하고 깨끗, 청량, 아름다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기는 아름답다예요. 예쁘다보다 아름답다 쪽에 조금 더 어른의 어른스러운 막 이런 아름답다. 그래서 기모노를 입은 어떤 할머니께서 그 가부키 극장에 와가지고 아주 기품 있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 저 할머니 가와이 하기엔 조금 너무 무례하고 기레 대신에 하기에는 너무 아가씨한테 기레 대신에라는 그런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품 있고 막 문화재, 인간 문화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하는 진짜 멋지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이제 아름답다 우츠쿠시를 써는 거죠. 자연물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위계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레에다나 가와이 쪽이 많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면이 꽉 차고 뭔가 그 기품까지 있고 뭐 인품이나 뭐 기품이나 근데 뭐 내실이 가득한 그런 뭔가 굉장한 그 예술가의 혼을 가진 그런 것까지 가면 이제 우츠쿠시를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냥 막 예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조금 여기 지금 가와이하고 우츠쿠시를 구별해 놨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기모노와 유카타 들어갑니다.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되게 비단으로 만들어진 의식용 옷이다. 비싸다고요. 비단이라니까 실크라니까. 유카타

실크는 실크가 아니야. 면이에요. 무명호도 막 빨아도 돼. 선생님, 유카타 학교에서도 막 애들 그뭐 행사할 때막 빨아가지고 막 걸어놔요. 막그 귀신처럼 이렇게 막대기 세워가지고 막 걸어놓은 막 세탁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베스가운이잖아요. 여름 축제나 불꽃놀이, 보노데 맨발로 이제 입는 옷이죠. 자, 사오리와 기모노 키루토 지가오 히토니나루. 다른 사람입니다. 그치, 뭐 완전히 그 갇혀 입으면 확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콘도노 나츠마츠리니와 나츠마츠리 여름 축제에는요. 유카타오 키테미타이 테미루. 한번 해보고 싶다. 유카타를 입어보고 싶다. 자, 유카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유니 땡로 그런 그 있잖아. 그 상품. 거기서 유카타를 판 적이 있어요. 진짜 뭐 완판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막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옷이다. 자, 종주사 보자. 요네 요네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르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알려줄 때는 요.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는 네. 요네는 네와 쓰임이 비슷하나 말하는 사람이 기억이나 판단이 불확실한 네보다 요네를 사용한다. 이거 선생님 전강에서 설명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이시요 말고 사무이를 쓰자. 사무이요. 아, 오이시는 지난 강의 썼으니까 사무이네. 사무이요네. 자,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사무이요? 그러면 야, 너 밖에 추워. 너 그렇게 입고 갔다 큰일 나. 사무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느낌. 네, 사무이네. 그러면 야, 너무 춥지 않냐? 사무이네! 이러면, 사무이네! 하면서 뭔가 동의 요구를 하거나 감동하거나 그러면 확인을 해주거나 이런 느낌이 네가 되는 거고요. 사무이요네는 비슷하지만 어떤 게 추가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데 그게 같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춥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요네에 더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단이 불확실할 때는 요네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얘기야. 볼게요. 사카노 시아이와 라이슈다요네. 다음 주였지? 맞지? 너, 내가 다음 주라고 알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내 판단이, 내 기억이 불확실해. 그래서 너도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네로 쓰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예, 라이슈다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요네처럼 뭔가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맞춰보자, 확인해보자. 요 느낌은 좀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도 쓸수 있어요? 라이슈 쓰고서 과거도 쓸수 있어. 낫다네, 낫다요네, 나이슈 낫다요네, 다음 주였지, 이렇게. 다음 주죠 해도 되고, 다음 주였죠 해도 돼요. 였죠, 이렇게. 조금 더 어때? 과거를 쓰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 기사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똑같아, 근데. 자, 이제 음식 문화 갑니다. 카츠가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가나 봐. 돈까츠 이런 거. 그치? 일본에서는 그, 럭키 하라고, 운이 좋으라고,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를 앞둔 선수나 수험생이 카츠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그런 내용이죠. 호노카가 얘기합니다. 시우쿵 아시타 사카노 시아이가 아른다께도 아른다요네. 요네 여기서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네가 시합이 내일 있다라는 거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카라 쿄오노 오히루와 오늘 점심은요. 이쇼니 함께 돈까츠 타베니 이까나이? 했습니다. 돈까츠 먹으러 안 갈래? 그랬습니다. 이케도 아 시아이니 같이 타베니? 했습니다. 타메니 타메 몸하기 위해서 타메네라고 했습니다. 위함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지? 하고 동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메네 위함이네. 일본에서는요, 고카쿠야, 고카쿠, 뭐예요? 합격. 고카쿠야, 카츠코토 이기는 것. 승리라는 걸, 쇼리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그 기본어휘가 아니니까 카츠코토라는 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한 것 같아요. 오, 내가 때, 에, 기원하면서 돈까츠 타베른 데쇼? 데쇼? 데쇼? 뭐뭐지? 하고, 뭐뭐죠? 또는 뭐뭐지? 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쏘다요? 맞아. 자, 오히려와 돈까츠네? 점심은 돈까츠 먹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음식 문화. 자, 타멘이 한번 볼게요. 타멘이라고 하는 거는 타메라고 해서 네가 생략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원인, 뭐뭐 때문에인데 주로 위에서일 경우에는 기본형이 오고 타멘이는 과거형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노, 맹교 쓰르 타멘이.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니 리우가크시마스. 프랑스에 유학합니다. 유학하러 갑니다. 그 얘기죠. 유키가 후따타메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가 되겠죠? 여기는 위에서가 되고, 여기는 목적이 되고, 여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電車가 止まった. 전철이 예, 멈췄다. 자, 앞뒤 정황을 보면 이게 꼭 과거인지 기본형인지 몰라도 어떤 게 목적이고 원인인지를 사실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주거 문화로 왔습니다. 자, 어떤 주거 문화가 있는지 좀 볼게요. 고래와 이것은 와타시가 니혼에 있다 토끼노 사진 데스. 일본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가는 때가 아니라 갈 때, 이미 간 때. 일본에 있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도모다치노 고바야시산노 헤야데 토리마시다 했습니다. 자, 도모다치노 고바야시산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고바야시산노 도모다치 그럼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고바야시 씨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인 고바야시 씨. 이건 같은 내용이잖아. 얘는 동격이니까. 근데 고바야시산노 도모다치 그러면 고바야시 씨의가 아닌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잡아야 되느냐? 동격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오는 게 약간 신분이나 관계 같은 게 오고, 그 다음에 노 사람 이름이 오는 그런 식으로 와야 되죠? 선생님은 뭐예요? 권혜영입니다. 어떤 권혜영이에요? 일본어 선생인 권혜영이죠? 니혼고 노 센세 노 권혜영상. 이렇게 되지. 권혜영상 노 니혼고 노 센세. 나의 일본어 선생님은 지금 정년퇴임 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잘 계시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다. 네, 도리마시다. 뭘 찍었을까요? 방에서. 민나가 아시오 이래 때 이르노가 고다츠가 주거 문화구나. 자, 모두가 다리를 넣고 있는 것이 고다츠입니다. 와타시와 고다츠니 하이르노가 하지메 때 처음 내시다가 처음이었는데요. 아시 다케 데 나쿠, 다케 데 나쿠. A 다케 데 나쿠, B. A 바까리 대나꾸도 써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A 닿게 대나꾸,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얘기가 이제 닿게 대나꾸예요.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칼하다. 발만 넣었는데, 그렇잖아. 우리 그 책상 같이 테이블처럼 생겼잖아요. 앉아서 좌식으로. 거기에 발만 넣었는데도 몸도 따뜻해지는 기모찌대. 따뜻해져서 기모찌 오카타 데스. 기분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 고다치를 잘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사실 고다치 집에 있거든요. 지금 깔아놔서 이제 좀 슬슬 넣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있잖아. 고다치가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이불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불이 나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아무거나 덮으면 안 돼. 이게 다리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등이 사실 좀 차잖아. 등에다가 이렇게 모포 같은 걸딱 안고 있으면 진짜 완전 완벽하게.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넣어. 그래서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불을 끌어다가 얼굴만 이렇게 내모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 요즘에는 온돌 같은 게 아파트에 잘안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뜨끈한 거 없나 싶으면 이제 국소적으로 뭔가 그 전자레인지 데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아, 고다치 집에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강추. 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파니까. 자, 기모찌 오카타 데스. 고다츠와 니 한국 데모 우테이마스. 봐봐. 한국에도 팔고 있다니까. 자, 와타시와 사무이 노가 니가 떼나노 데. 난 추운 게 니가 떼요. 싫어서. 쪼또 다카이 게도. 다카이? 다카이한가? 좀 비싸도. 아, 이게 좀 뭔가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는데 좀 작은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와타시노 헤야니 모. 나의 방에도 히토츠 가오까나. 하나 살까? 망설일 때까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고다츠가 없다고 하니까 에? 이러더라고요. 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샀더니만 진짜 좀 좋긴 하더라고. 자, 여기서 사진을 찍다에 토르가 나왔습니다. 토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7강, 수능 특강 7강의 수능 포인트에 토르를 했어요. 네, 진짜 맞지. 이게 일본어가 예,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게 스르, 토르 이런 것들인데 특히 토르는 정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되게 많은데 쓰임이 그 중에 교과서에 나온 것만 좀 추려봤어요. 테이크, 영어의 테이크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쓰임이 많아요. 자, 마쇼 토르라고 하는 거는 장소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쇼크지오 토르 하는 거는 식사를 하다. 쇼크지오 스르. 식사를 하다. 스르 써도 되지만 토르 써도 되고요. 메가네오 토르. 안경을 벗다. 안경을 집다도 사실 여기 있는 안경을 딱 집은 것도 토르를 되겠지만 보통 그냥 맥락상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안경을 벗는 거.
보호시오토류, 모자를 벗는 거.

자싱옷으로 사진을 찍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코피오토루, 코피오토루. 복사를 하다, 이런 거. 진짜 뭔가 그, 토시오토루. 나이를 먹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이 토르와 관련되어서, 코피오 토르, 스루를 썼어. 뭐 여러 가지 이 쓰임들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조금 저장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写真 撮ります. 사진 찍겠어요? 소치라노 카타, 쪼또, 모시오 토떼 크다사이. 모자 좀 벗어주세요. 여기는 모자를 딱 써놨네요. 여기는 메가네지만. 그러니까 뭔가 벗을 때, 할 때도 토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형학습 들어갑니다. 해군 기원이에요. 뭐가 나올까? 오미쿠지가 나오네. 진자니 크르노. 히사시브리다나. 이랬습니다. 진자가 뭐야? 신사입니다. 신사. 신사. 뭐 푸코의 진자 같지 않니? 근데 신사를 진자라고 읽어요. 진자니 크르노. 신사에 오는 거 히사시브리다나.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소코미떼. 저기 봐봐. 오미쿠지가 아르요. 오미쿠지가 있대. 오미쿠지는 길흉을 점치는 종이잖아요. 헌또다. 정말이다. 레인끈. 오미쿠지 히테미요. 오미쿠지요. 히쿠. 이 히쿠는 끌 인자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오미쿠지가 잠깐만. 이게 여기서부터 볼게. 이 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미쿠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 같은 게 젓가락 같은 게쭉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뽑는 게 이게 히쿠라는 거라는 거지. 끌인 딱 뽑는 거야. 꼭 뽑아요. 뽑으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막대기에 이렇게 사실 한자로 많이 쓰여 있어요. 뭐67 이렇게 막써 있어. 끝에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갔던 데는 대부분 한자였던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 있을 수 있지만 네. 하여간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를 67번을 가서 어떤 서랍장이 막 있어요. 보통 보면 뭐 다른 서랍장 아닌데도 있는데 이 서랍에서 뭐 65, 66, 67에서 67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서랍을 그 무슨 한의원 같은 데 가면 한약 넣어놓는 서랍 있잖아. 그렇게 생긴 그런 서랍인데 이렇게 촥 꺼내요. 그럼 종이가 막 이빨이 들어있어요. 그럼 한자 꺼내 다 꺼내면 안 되고 한자 이렇게 꺼냅니다. 그럼 이렇게 종이가 펼쳐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뽑은 거야 옛날에. 아 이거 어디 가서 아 다자이후 텐만구 갔었다. 다자이후 텐만구 가가지고 막그 학문의 신 공부 잘하라고 학문의 신이 있는 다자이후 텐만구에 가서 뽑았는데 이제 뭐 원래 뭐 나왔나요? 뭐 나왔어? 아길 나왔다 길. 그냥 대길이 아니라 길 나왔네. 얘는 대길이고 지금 안 보이지? 여기 길이라고 써 있어. 이 선생님 손이다. 뽑았어 이걸 다자이후 텐만구 가가지고. 근데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시 처음부터. 막, 이 통이 놓여져 있으면 막 흔들어. 그래서 이렇게 뽑아.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써 있어. 그럼 막그 한의원 같은 데 이런 서랍장인가 가서 이런 식으로 종이가 나와. 그래서 읽어. 이 사람은 대길을 뽑았네. 선생님은 길을 뽑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사나 절에서 길흉을 점치는 이런 쪽지인데 대길부터 대흉까지 여러 단계의 운소를 나눠 있는데 나쁜 운세가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끈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고 가면 돼요. 신사나 절에 지정된 곳에, 그러니까 신사나 절에도 다 있어요. 오미쿠지가 묶어놓고 온다. 근데 좋은 게 나와도 사진 찍어놓고 묶어놓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길흉을 점치는 오미쿠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닌자 히사시부리에 왔는데 히사시부리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오미쿠지가 있어서 오미쿠지 히테미요 이랬습니다. 히쿠가 뭐라고? 아까 그 통에서 뽑는 거라서 히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야, 오미쿠지 뽑아보자. 했습니다. 히테미요. 뽑아보자. 응. 이노가 데르또 이나 했어. 토이라고 하는 건 약간 위시하는 거야. 기원하는 거야.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많이 써. 아, 음악구 이끄또 이네. 이런 식으로. 음악구 이끄또 토이네. 잘 되면 좋겠다. 음악구 이끄또 이네. 이노가 데르또 이나.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와, 마타시 다이키치 이랬습니다. 아, 나 대길 뽑았어. 대길이요. 큰 행운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난데모 우마쿠 이쿠 우마쿠 이쿠가 뭐잘 된다. 뭐든지 난데모 뭐든지 와레버 뭐래 전원입니다. 야, 나 대길 뽑았어. 뭐든지 잘 된대래. 잘 된대. 이나 감동. 얘도 감동. 그러니까 길게 느려도 되고 그냥 말해도 되고 아 좋겠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잘안 나오더라고. 뭐 대흉 이런 건 진짜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몰라, 뽑았다면 미안합니다. 네, 그치만 선생님은 길이 많이 나오던데. 자, 여러분 151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여기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들고 나왔네. 자, 오마모리 봅니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부적과 같은 물건으로, 부적이 오마모리지 뭐. 그래서 교통 안전, 건강, 합격, 출산 등을 기원하는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 색깔이 남자 여자 같죠? 이런 식으로 이 핑크도 있고 파랑도 있고 막 이런데, 보통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역사극 보면은 이제 태어나면은 이 색깔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윗사람이 오마모리를 주면서 태어난 걸 축하한다면서도 주기도 하고, 출산 오마모리 있습니다. 보통 이 차에다가 많이 이렇게 붙여놓는 것 같기도 하고, 필통 안에 넣기도 하고 그래요. 일본 애들 보면. 아, 진짜 엔기모노 설명 안 했네. 이 엔기모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 엔기모노라고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엔기라고 하면 연이 인연의 연, 기 일어나는 물건. 그러니까 행운이 좋은, 행운이 럭키한 물건들을 엔기모노라고 하는데, 아까 엔기모노 뭐 있었어? 오미쿠지 있었고, 그다음에 오마모리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에마입니다. 에마. 에마라고는 그린 말이야. 자, 절이나 신사에 소원을 빌면서 말을 바치는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왜 헌금하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말을 바치는 거야. 몇필 이렇게. 근데 말을 서민이 어떻게 바치겠냐고. 돈이 어딨어. 없잖아. 근데 서민도 뭔가 뭐 공양미 이런 것처럼 뭔가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얘이 판자에다가 이 말이 사는 집처럼 생긴 말 그림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이렇게. 응? 말을 이렇게 또 그린다 앉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치? 말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말한 필이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돈으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빌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래했다는 거야. 왜 오각형인가 좀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사는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나 12지, 12지간. 알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거. 내 그림이 그려진 나무판에 소원을 씁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엿볼까요? 가족 그 민나가 가족 모두가 겐키 데 아리마스 요니 요니 했습니다. 자, 마스 요니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스용에다가 요니를 써서 기원하는 문. 우리 요니가 목적도 되고 변화도 되지만 여기서는 기원할 때 마스 요니 형태로 씁니다. 동사에 기본형 쓰면 안 돼요. 자, 하나코라는 친구가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엠마에 써서 이렇게 걸어놓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쿠지는 뽑아서 쓰여있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건데, 에마는 내가 쓰는 거야, 소원을. 자, 또 엔기문.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우리 뭐 일본 뭐 스시집가도 나오고 뭐 중국집에도 있어요. 이거 중국 문화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본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도 많았긴 했고 엄청납니다. 네, 이거 다 우리나라만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마네키네코입니다. 마네코는 부르는 거예요. 마네키네코는 초대하는 인형이에요. 아니, 네코예요. 고양이에요. 행운을 부른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행운을 초대하는 거야. 부르는 고양이 장식물인데,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돈. 돈을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돈 세는 거고, 왼손을 부르고 있으면 사람. 사람을 부릅니다. 손님을 부른다.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그치? 흰색 고양이는 복. 검은색 고양이는 재앙, 빨간색은 질병, 피니까 질병, 복, 재앙, 검은색은 재앙을 막는 고양이. 마네끼네코, 이것도 엔기모노죠. 달마도 보시면, 다루마가 달마예요, 달마. 달마는 이게, 이 달마대사가 둥근 오뚜기 모양이냐. 그렇다고 진짜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 모양이에요. 그냥 서 있는 애예요.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인형으로 시험 등 소원이 있을 때 다루마를 사서 소원을 빌며 눈동자를 그려놓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오른쪽 눈동자를 그려놓는 풍습이 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죠. 지금 처음에 왼쪽 눈동자를 먼저 그려놔요. 왼쪽. 여러분 화면에서 이게 왼쪽인가? 왼쪽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그려놔서 개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마가 눈을 뜬 거면 어떻게 된 거지? 그 말은 어떤 말이야?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 팔 때는 눈이 없이 팔아요. 네, 갑자기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눈이 안 그려져 있는 달마를, 이 불량품이 아니야. 내가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아, 이번 수능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국영수 탐구까지요. 일본어도요. 너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래놓고 이제 잘 봐.
그러면 여기다 그려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 원하는 대학에 합격.

하였어요. 하면서 이제 눈을 이제 두개 번쩍 뜨는 거죠. 자, 테루테루 보호지입니다. 테루테루는 테루테루 반짝반짝 약간 뭔가 맑은 느낌이지. 보호지라고 하는 거는 절에 있는 스님을 이제 보호즈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둥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스님 같은 중 같은 느낌이 있어서 테루테루 보호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냥 테루테루 보호즈라고 말해요. 자, 비가 그치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처마 끝에 매다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일본에 이제 날씨가 변화무쌍하죠. 섬나라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거의 장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오기를 또, 오지 않기 바랄 때, 비가 오지 말아라고. 반짝반짝 해가 나라 해서 테루테루야. 피카피카 테루테루. 자, 그런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을 때도 있잖아. 그럼 얘를 거꾸로 걸어 놓는 거야. 이렇게 치마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수능 포인트로 넘어왔어요. 우리 8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뭐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기모노는 일본의 양장입니다. 그죠? 정장이에요. 우츠쿠시하다 그랬죠? 선생님, 그, 뭐, 긴자카 가지고 뭐, 3,400만 원, 4,500만 원 하는 기모노 진짜 비싸다, 막 이런 얘기 했었지? 하카마는 뭘까요? 바지예요, 바지. 약간 주름 바지처럼 막 이렇게 생긴 바지였잖아요, 그지? 바지, 이렇게 생긴 이제 하카마였지. 근데 하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입는, 기모노 위에 입는 코트예요, 코트. 이 같이 다 같이 입을 수 있어. 유카타는 따로 하나 입는 거죠. 약간 이렇게 큰 코트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껴 입은 다음에 이렇게 잘 여며가지고 옷이 딱 채워가지고 고정하는 게 이제 유카타입니다. 여름 헛옷, 무명 헛옷, 마츠리 때 입거나 목욕한 다음에 입는 또는 잠옷 대용인 유카타. 자, 음식 문화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식사 예절과 젓가락 문화는 조금 기억해둬야 될게 있었죠. 자, 주거 문화. 우리가 모르는 게뭐 있어서. 도코노마 같은 거좀 모르시지. 도코노마. 꼭 기억해둡시다. 코타츠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LDK 정도. 리빙, 다이닝, 키친 좀 알아둘까? 이거 어디서 했다고? 특강에서 이미 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막 넘어가나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중에 좀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젓가락 매너만 조금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젓가락 매너 봅니다. 자,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 하시와따시 하고 히로이바시 이두 개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하시 대 와따스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와따스 넘겨주는, 건네주는 그런 젓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집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줄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주니까, 알았어 하면서 받을 수 있잖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강에서 보여준 그 그림이 뭐였죠? 일본의 화장 문화였는데, 막, 유골 막, 있었잖아요. 사실 조금 징그럽긴 한데, 사람이, 보면 이렇게 머리부터 해가지고 뼈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림도, 이건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은 좀 제시하기 뭐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친족들이 이렇게 다 서요, 옆에. 응? 그래가지고 이 남아있는 그 유골도 사실 여러분 그 장례식 보면은, 어느 뼈부터 먼저 담아야 되는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 수습하는 뼈가 어디 건지 알아? 목이야, 목. 목이 약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 있는 뼈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수습해서 유골함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화장이잖아. 가족 그 묘가 있잖아요. 거기다 같이 넣잖아. 유골함에다 넣는데 이 수습할 때이 사람이 집어가지고 넘겨주고 하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넘겨줄 때 저런 식으로 뼈를 이렇게 수습할 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비롭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하면 약간 진짜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화장과 우리 그 토장의 문화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절대 결혼 못 시킨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뭐 이러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 눈이 까만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눈이 안 까매져. 왜냐면 타면 눈이 하얘질 거 아니에요. 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를 내 눈이 까맣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까맣다. 눈동자가 까만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화장 문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뭐 조금씩 그 문화에 따라서 언어가 발생하니까. 자, 젓가락 매너도 음식 예절인데.

네, 음식 먹는 식사 예절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 연상시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연상시키니까 하면 안 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보면 알죠. 그럼 도대체 이다안 된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자기 거 먹으면 돼요. 자기 거. 그쵸? 네, 깔끔하게. 자, 1번부터 한번 문제 네, 풀어봅니다. 자, 박과 점원의 대화예요. 아노, 스이마셈, 뭐 했어? 저 실례합니다. 라고 이제 사람을 이제, 나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을, 주의를 환기시키죠. 하이, 이라샤이마세. 어서오세요. 나니까 우상하시 데스까? 오 플러스 마시용 플러스 데스를 써가지고 뭐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마츠리니 이크 토끼니, 오마츠리니 이크 토끼니 키르 모노. 기모노겠지 뭐. 난 데스케도 나마에가 이러면서, 아, 박이 지금 외국인이니까 저 마쯔리 때 입고 가는 옷인데 이름을 여기 좀 거짓말 같지 않아? 이 정도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유카타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 예, 유카타 데스까? 아니면 박이 나이가 든 거야. 그래서 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 그지? 유카타 어디 있어? 답이 5번입니다. 아, 소레 데스. 야, 그거에 말이에요. 유카타 나라. 이 나라는 뭐냐면 주제를 한번더 띄워가지고 강조할 때 라면이라면. 방송국이라면, 유카타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라면. 에또 아소코 데고자이마스. 데고자이마스 무슨 말이죠? 데스를 높여가지고 입니다를 높여서 데고자이마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비는 허리띠고요. 조우리라고 하는 거는 기모노에 신는 신발이고요. 하오리라고 하는 거는 겉옷 코트였죠. 기모노 위에 입는 거. 자, 하카마는 바지 같은 겁니다. 정장용 바지. 남자가 주로 입는데 여자도 예, 입을 수 있다. 예식용으로. 자, 2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쇼니 케이다이오 미나가라 함께 핸드폰을 보면서 사토우가 김은상 히르고항 나니니 심마시오까 뭘로 할까요? 니스루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결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로 하시겠습니까? 소데스네. 아다시와 난데모이 뭐든 상관없다 뭐든 좋아요 그랬더니 아 소다 김우상 아시다 테스토 되셔 줘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확인해 줘 그랬더니 하이 하지메테노 테스토 나노데 처음 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쪼또 긴쪼 시테이마스 긴장하고 있어요 데시타라 그렇다면 김우상 노 테스토 노 따메니 노 따메니 명사 노 따메니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따메니 또는 타형 플러스 타메니 해가지고 우리 여러 개 배웠습니다. 자, 목적인지 이유인지 여기선 뭘로 쓰였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때문에가 아니라 위해서 쿄오노 히르고한와 오늘의 점심밥은 거래 이거야. 거래니 심하셔 이거 이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핸드폰 보면서 뭔가 주문을 하나 보다. 에? 합니다. 몰랐나? 자, 1번부터 봅니다. 얘는 뭐야? 라멘 라면이겠네요. 얘는 돈 카츠. 이 카츠는 선생님이 왜 가타카나로 써요? 카츠가 사실 영어야. 커틀렛에서 나왔어요. 커틀렛을 일본어 발음으로 카츠가 된 거야. 커틀렛. 커틀렛 알지? 이렇게 튀기는 거. 자, 돈카츠. 그 다음에 얘는 스시가 되겠네. 얘는 뭘까요? 소바잖아요. 됐을까? 소바. 자루소바. 자루소바. 자루. 자루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건 자루소바라고 하죠. 야, 이거 템푸라 됐으네. 템푸라. 튀김이요. 그래서 답은 뭐야? 통카츠 2번입니다. 3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그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쓰는 기출 문제인데 그림만 달라졌네요. 스이마센 토이레. 토이레가 가타카나인데 오토이레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진귀하게 붙었네요. 오토이레라는 식으로 조금 더 예쁘게 말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토이레 아, 써도 돼요? 라고 했더니 에, 넣어줘 이랬습니다. 써도 돼요? 스카떼 모이 데스까? 스카떼 모이 데스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가게 같은 데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게. 근데 우리는 이 가게가 아니라 가정집이잖아. 가정집에서 이제 손님이 이제 가정집에 놀러 왔을 때는 뭘 쓰냐면요. 카리루라는 동사를 씁니다. 카리루. 빌리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화장실 좀 빌려줘요 이렇게. 근데 왜 사용해도 되나요를 안 하고 빌리다 쪽을 쓸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걸 쓰면 사용해서 뭔가 소모시키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카리루는
빌렸다가 그대

상대로 돌려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내가 살짝 피해를 주지 않고 빌리는 거야. 그래서 딱 다시 제대로 돌려놓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빌리는 입장에서는 카리 떼모 이 데스까? 또는 오카리 시다이. 카리 따이. 뭐 카리 따이 데스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것은 오카리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를 쓴 거죠. 카리루를 어떻게 쓴 거야?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라는 형태로 바꿔서 오카리 시테 모이 데스가 오카리 시다이 데스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들어왔어요? 다카시상 이츠모 이소가시 소 대신에 바빠 보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바쁘시네요. 항상 바빠 보이네요. 예, 가족끊어 타메니 위에서 때문에 위에서 여기서 위에서 그냥 야스무 코토 나쿠 뭐뭐 하는 일 뭐뭐 하는 일 또는 경우 없이 그냥 이거 외우자.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코토 나쿠 뭐뭐 하는 경우 없이 마이니치 하타라이 때르 때 이때 마시다. 매일 일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러네.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네. 혼다와 야마오카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다가, 야, 다카하시시는 되게 바빠 보인다, 맨날. 그랬더니, 네, 가족을 위해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 얘기를 하는 거네. 타메를 골라보세요. 답은 1번. 5번 들어왔습니다. 자, 카레와 이진이지 이까이 다케. 이까이가 뭐야? 한 번. 1회만 쇼쿠지오 토르. 토르. 쇼쿠지오 토르. 100등호 토르. 점수를 받는 거죠. 이 토르가 그냥 나와버렸는데, 아, 이거 그거다. 그, 일일 일식 하는 그런 건가 보다. 토테이루 소데스. 취하고 있다. 식사를 섭취하다. 취하다. 취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스가 끊어 시키는데 수학시험에서 100등호 토테. 100점을 맞아서 엄마에게 호메라랬다. 엄마에게 아주 칭찬을 받았다. 좋겠다. 수학 어려운데, 그지? 100점을 어떻게 맞는 거야? 자, 토떼. 답은 2번. 6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하시. 젓가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길고요. 나머지는 좀 짧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니혼진 와 일본인은요, 쇼쿠지 노 토끼 식사 때 하시오 츠카이마스. 젓가락. 을 사용합니다. 하시와 젓가락은요, 후츠 보통 키데 재료 나무로 스크라레 데이마스 만들어져 있습니다. 쇼쿠지츄 뭐뭐 하는 동안 ing는 추라고 읽어요. 쇼쿠지츄니 하시오 오쿠토키와 식사 중에 젓가락을 놓을 때는 아까 하선 안 되는 젓가락질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하시오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시오끼 이렇게 위에다가 두는 거야, 하시오끼. 하시오끼, 또이유 모노니, 하시오끼라고 하는 위에 노세마스, 노세루, 올리다, 올려둡니다. 에, 사키노 호소이 호오, 히다리니 시테 노세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젓가락을 이게 펼쳐보면, 이게 확대해보면 젓가락이 이렇게 돼. 끝이 두껍잖아. 우리 손잡이 쪽이 두껍죠. 그러니까 이 하시가 호소 이쪽, 이, 뾰족한 부분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두꺼운 쪽이야. 이렇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자, 히다리가마니 시테 오키마스 노세마스 얘기입니다. 맞다. 또 니혼데와 일본에서는 쇼구지츠 너 하시 너 스카이 카타 너 마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지 그 그림 같은 거왜 화장 얘기하면서 다이세츠니 사레떼 이마스 아주 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토끈이 특히 하시데 이 데는 뭐야? 여기에 되는 재료인데 여기는 젓가락으로라고 하는 방법 수단입니다. 수단. 젓가락으로 넘겨진 타베모노를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게 히로이바시 하시와타시 안 된다 그랬잖아. 소노맘마 하시데 그대로 젓가락으로 우케다리 우케르는 봤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봤지? 그 화장터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런 걸 해서는 태와 있게 마세요. 안 됩니다. 금지. 왜? 신다 히토노 호네 죽은 사람의 뼈를 히로우토끼 줄 때에도 오나지 코토 쓸 거라 같은 걸 하기 때문이에요. 허가니 뭐 이로이로나 마나가 때 다른 그 마나 매너가 있어가지고 젓가락 해서는 안 되는 젓가락질 뭐 그림이 있어.

나왔죠, 본문에. 니혼진와 일본인은요, 소레오 마모리나가라, 그걸 지키면서 조쿠지오 시데이루 히도가 오이데스.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식사의 매너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무로 대부분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철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입니다. 예, 젓가락으로 뼈를 수습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게 아니라 화장을 할때 죽은 사람의 뼈를 이렇게, 선생님 그림도 막 그리고 그랬잖아, 아까. 젓가락은 젓가락 두는 곳에 왼쪽에 두는 것이 이 젓가락 이 두는 곳에 하시오키노 히다리 이곳에 왼쪽에 이 하시오키가 있으면 이렇게 둔다는 게 아니라 하시오키 위에 이 끝을 왼쪽으로 해서 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어색하죠. 해석 잘해야 되겠다. 자, 4번 갑니다. 하시오키 젓가락 두는 이 하시오키는 식사 중에 하시를 젓가락을 둘 때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둘 때, 중간중간에 젓가락 놓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4번이 답이고요. 5번입니다. 다베모노 와타시타 하시와, 먹을 거를 건넨 젓가락은, 하시오키노 우에니 노세떼와 이케마셍. 그치. 이것도 뭐 어거지로 만든 문장인 것 같은데, 그 음식을 넘길 때쓴 젓가락을 젓가락 두는 곳에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내용상 다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들어왔어요. 정하고 요시다의 대화입니다. 아, 고노에 스고이 샤신 떨어 사진 찍자. 아, 천사 아소코니 샤신와 다메떼 안 된다. 라고 아소코니 샤진은 안 된다라고 사진와 아루 사진이 있다 어떻게 있어? 아니 사진은 안 된다라고 라고 어떻게 있어요? 쓰여져 있겠죠. 근데 쓰여져 있다인데 어떻게 써요? 카이테 아리마스를 쓰는 거예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있다. 예를 들면, 금지, 팻말, 가, 아루. 어떻게? 쓰여져 있다. 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뭐가 와? 타동사가 오기 때문에 카이테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였어요? 사진은 안 된다라고 금지되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카이테, 아루.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게 타동사 나올 때 우리 한번 했었는데, 자, 임과 오카모토의 대화. 오자마시마스. 남의 공간에 어딘가에 들어갔어요. 하이 도저 들어오라고 하죠. 시간이 지났어요. 오카모토상, 고코와 나니오스루 도코로 데스까? 여기 뭐 하는데요? 아, 소코와 그곳은요, 뭐뭐라고 해서요. 명칭이 나오겠네. 하나오이다리 꽃을 두거나, 에오 가케다리 그림을 걸어 두거나 하는 정신문화적 공간. 와시즈에 있는 단위 조금 있고, 이런 장식품을 두는 공간이 어디야? 그치. 도코노마.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들어왔습니다. 자, 밑줄 친 고래에 해당하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 문제,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오죠. 고래도저. 자, 이거 하면서 뭔가를 권했어요. 나니? 구르마오 카타떼 키이타카라. 라고 들었어요. 너 차 사셨다면서요. 고래까라노. 앞으로의 안전 운행을 내가 때 안전 운전을 기원하면서 소연짱가 운텐스르 토케 고래가 마모테 쿠레르 토모우. 아, 소연이가 이제 그 차를 샀는데 안전 출산 뭐 합격 뭐 이런 거 뭐라 그랬지? 그치 오마모리라고 했죠. 오마모리를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백밀러 앞에다 달아놓기도 하고 막 그러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A, B에 들어갈 거 골라볼게요. 아, 너 기모노 기래. 아, 기모노 너무 이쁘다. 아래? 데모 요쿠미루도 잘 봤더니 두 개의 기모노가 좀 다르네. 라고 얘기합니다. 소데노 나가사. 그치. 소매의 길이가 다르네요. 아, 소매 길이가 긴 거는 기혼 여성. 아, 미혼 여성. 짧은 거는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 결혼한 사람. 자, 소데가 미지카이. 짧은 거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 그래서 결혼한. 개콘시다 또는 개콘시데이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혼의 상태가 기르모노데 낭아이호와 긴 쪽은 뭐예요? 긴 쪽은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은 상태 미혼의 상태인 사람이 입는 기모노예요. 라고 기모노의 종류

긴 거는 뭐였지? 후리소대. 짧은 거는 토메소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했어요. 자, 여러분, 문화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다. 자, 마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교재 기준의 17강, 18강 문제, 수능 실전 문제 22문제를 선생님이랑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수능과 비슷한 연계 문제가 되게 많이 보였고 여러분이 풀었을 때 헷갈릴 만한 요소를 잘 녹여내고 있는 문제들이 보였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문제의 정확성을 위해서 수정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 문제 풀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부분을 다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 정오표가 발행되면 한번더 체크해 보길 바라면서 일단 첫 번째 교재 기준 17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수익평가 보고서에 가에 들어갈 무역의 종류. 우리가 17강에서는 무역 이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분류 배웠어요. 그리고 무역계약 절차 가볍게 봤었죠. 무역의 분류가 거의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문제처럼 사례를 주고 어떤 무역의 분류에 해당하는지 무역의 종류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생님이랑 배웠던 그 무역의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기엔 좀 실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네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 문제가 바로 1번이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조사했는지 보니까 조사 내용이 한국의 A사. 일단은 무역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당사자, 어디가 수출국이고 어디가 수입국이고 어디가 뭐 통과고 이런 제3국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놨다가 도식화해서 풀면 훨씬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국의 A사. 그 다음에 미국의 C사. 이렇게 두 나라가 두 회사가 등장하네요. 의류를 수출하고 있대요. 그러면 한국의 A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A사는, 한국의 A사는 베트남에 있는 비사. 또 등장해요. 베트남에 있는 비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미국에 있는 C사로 직접 운송하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C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자, 복잡하죠, 벌써. 그리고 이때 A사는 C사가 B사의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송 시 선화증권을 변경했대요. 자, 이렇게 봤을 땐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요. 뭔가 둘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3국에 끼니까 간접무역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것 같은데 잠깐 도식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국에 A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미국에 C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누가 있죠? B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나라와 회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B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C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수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B사에서 C사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품, 다시 말하면 이제 의류가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대금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직접 운송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은 수출 대금은 C사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C사에서 A사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출과 수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제3국에 낀 거라서 간접 무역이고 또 중요한 건 A사는 C사가 B사의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원래 지금 원래는 미국은 한국의 A사랑 지금 거래를 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생산을 베트남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의 A랑 거래를 할까 안 할까요?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게 선화증권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스위치한 거죠?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대금, 서류는 이렇게 가지만 물품은 이렇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스위치 무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스위치는, 통과무역과 비교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품은 바로 가더라도, 물품은 바로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통화나 결제 통화나 이런 거는 제3국 걸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잘 돼. 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품은 바로 가지만 대금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스위치 무역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문장이 포인트긴 한데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한 문제라서 어려울 수 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시 배우면 되니까 스위치 무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무역을 종류를 보면 중개 무역, 통과 무역, 스위치 무역 다 간접 무역이네요. 플랜트 수출은 간접 무역에 해당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스위치 무역 같이 봤습니다. 간접 무역의 종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은 무역 관련 게시판이다. 답변에 나타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의 무역 계약 체결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질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인데 미국 세무세무주에 우리 회사의 B상품을 수출하고자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현지 환경, 유통 구조, 경쟁 대상 이런 분석을 마쳤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 준비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죠. 일단 중요한 건그 가려고 하는 해외의 전체적인 시장 조사 같은 걸한 느낌이에요. 답변을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 세모세모 주가 우리가 그 거래처죠. 상대방에 대한 영업 태도, 업계 평판, 수입 대금에 대한 지급 능력 이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영업 태도부터 평판, 뭐 지급 능력 등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3C. 3C 조사죠. 그래서 신용조사 3C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을 보는 거라서 안에 하나의 단계의 어떤 내용보다는 흐름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조사 해야죠. 시장조사 첫 번째 단계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거래처 발굴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용조사 같은 거 하죠. 뭐 지급 능력이나 뭐 등등등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제의 조회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약과 승낙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하고 나눠 갖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래 절차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무역의 종류를 변경했대요. 무역의 분류, 무역의 종류. 변경 후 A국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제시문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걸로 바뀌었는지 찾아내는 게 먼저죠. 그래서 제시 먼저 읽어볼게요. 자, A국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B국으로부터 세모세모 상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가공 없이 시국에 수출했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국이 상품을 수입해서 보관했다가 누구한테? 시국한테 수출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서 수입했죠? B국에서. 그럼 중간에 뭔가 꼈죠? 낀 느낌이 나죠? 간접무역의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얘를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했다. 그런데 시국이 A국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했대요. 시국이 수입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국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B국과 시국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그냥 중개만 했대요. 어차피 무역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B국에서 시국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무역 형태로 변경했다. 자, 일단 처음에 시작은 B국에서 해온 수입해온 걸 가공 없이 재수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A국 입장에서 중개 무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국이 안 받아주면서 그냥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중개 무역으로 바뀐 거죠.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A국 입장에서 우리가 간접무역, 제3국에 낀 거니까 간접무역의 형태에 이렇게 이동했다고 찾아내고 선지 바로 볼게요. 기역, 상품 수지는 동일하다. 자, 상품 수지라는 건요, 여러분 경상수지, 우리 그 국제 그 무역할 때, 아, 국제 금융할 때 배웠었죠. 그것도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딥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개무역은요, 우리가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상품 수지에 영향을 있거든요. 동일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가 하다가 중개무역을 하다가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고 서비스 수지는 악화된다. 서비스 수지는 왜 나왔을까요? 이 중개무역을 하면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 받죠. 그 수수료는 서비스 수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기 때문에 개선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둘다 틀렸네요. 자, 중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맞죠. 같은 맥락이에요. 얘는 맞습니다. A국이 양쪽에서 봤고요. 외화 가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외화 가득액, 우리가 중개무역을 할때 외화 가득액이 생기잖아요. 차액을 붙여서 우리가 재수출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디을, 이을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5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이제 국제수지 연계에서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더 심화해서 내면은 더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자, 4번 볼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AB 학생이 언급한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 법적 성격 우리 네 가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문 속에서 찾아내는, 법적 성격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 어떤 게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대가를 제공한대요. 보상을 제공한대요. 대가를 제공하고, 그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한다. 대가를 제공한다. 보상을 제공한다. 뭐라 그랬죠? 유상. 유상 계약이었죠. 그리고 일정한 양식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서나 구두 같이 말로 이런 걸로 인해서 무역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거 뭐였죠? 우리 요식을 따지지 않는 거 불요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말풍선은 유상 계약, 유상 계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불요식, 불요식 계약. 그래서 정답은 유상 계약, 불요식 계약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상계약이랑 싸움계약은 내용은 비슷하다고 했죠. 자, 유상계약은 서로 보상을 원하는 거, 대가를 원하는 거고, 대가에 관련된 내용이고, 싸움계약은 서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대급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제 판매자 같은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유상계약, 싸움계약. 낙성계약은 뭐였죠? 우리가 오퍼, 제일 첫 청약 제의를 하면 그거에 승낙을 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 네 가지 봤고요. 가볍게 봤고. 자, 5번, 6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무역 관련 컨설팅 보고서고, 현재 상황에 뵀을 때 개선 방안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바로 볼게요. 자, 위 보고서의 개선 방안에 따라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무역 방식을 변경한대요. 무역 방식을. 그래서 가에 들어갈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무역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왜 바꿨을까? 우리가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3번 더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무역 방식이기 때문에 무역의 분류, 무역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자, A국에 B국 상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출했대요. 이미 벌써 느낌이 오지 않나요? 완제품, 완성된 제품 수출했는데 최근 A국에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악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A국이라는 건 수입국, 우리가 수입을 수출을 하는 그 상대 나라를 의미하죠. A국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생산 공정을 건설하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부감도 심하대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봤더니 조립 생산 능력이 있는 A국의 세모세모 주한테 반제품 형태, 부품 같은 반제품 형태 이런 걸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직접 조립해서 팔겠다. 자,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우리가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때 뭔가 관세 장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쪼개서, 분해해서, 해체해서 그 원재료나 아니면 부품이나 반제품 같은 거 수출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조립하게 해서 하는 방식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녹다운 방식, 녹다운 수출이었죠. 녹다운이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바꿨다. 무역의 방식을 녹다운 수출로 바꿨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녹다운 수출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A국에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 A국에 어떤 상태로 수익이 악화됐고 그게 어떤 영향일까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원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A국의 수입 관세 상승. 맞죠? 바로 1번이 정답이죠. 녹다운 수출은 어쨌든 완제품 형태로 갔을 때 수입 관세가 정벽이 가장 두려울 때 우리가 선택하는 수출 방식이었어요. 수입 관세가 상승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해체해서 현지 조립을 한 거였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 인건비가 상승한다. A국의 제조업 인건비가 상승하면요. 여러분 더 부담스럽죠. 왜냐면 우리 A국에 가서 그 인건비를 들여서 조립을 시켜야 되는 건데 오히려 상승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수출 물품 제한 정책. A국의 수출 물품은 관련이 없어요. 수입이면 모를까? 수출은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수입 원가 상승. 자, 원자재 수입 원가 자체는 녹다운 수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서비스 수지 적자, 서비스 수지 관련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녹다운 수출의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문제였는데, 장점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다운 수출의 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나라에 뭔가 좀 고용 창출 뭐 이런 등등의 또 이점이 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보겠습니다.
위 보고서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비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에서 제안한 촉진 사례, 촉진 활동 사례를 물어봤어요. 자, 촉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는 순간 얘는 어떤 문제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마케팅 문제죠. 우리가 마케팅 직전에, 무역 직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머릿속에 잘 따끈따끈한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현재 상황을 보면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고, 거부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거부감이 심해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볼게요. A국에서 B상품에 홍보할 때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는 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네요. 그래서 뭘 한다? PR 방법을 제안한다. 자, 우리가 광고랑 PR을 많이 비교해서 선생님이 강조했었거든요.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비용을 내고 즉각적인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효과를. 그러나 PR은 뭐였어요?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내가 대중이랑 공중이랑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PR을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PR 네, 사례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B상품이 경쟁 제품보다 뛰어난 점에 대해 A국이 TV에 광고한다. 자, TV에 광고는 PR이 아니라 광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자, A국 인플루언서가 B상품의 생산 공정을 견학한 영상을 공유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 많이 있죠. 인플루언서가 이제 생산 공정을 견학한 영상을 자의로 공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광고일까요? PR일까요? PR 맞죠.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견학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견학을 할수 있구나. 긍정적인 이런 관계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PR의 사례가 맞습니다. 만약에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줬다. 예를 들어 뭐 유력 광고 협찬을 줬다. 그러면 이제 PR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단순히 공유를 했기 때문에 PR의 사례에 해당되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A국 취약계층에 기부한 내용을 뉴스 기사로 내보냈다. 뉴스 기사 같은 거 가장 PR의 대표적인 예시였잖아요. 우리 기부하고 자선적 뭔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비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특가 세일을 하고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자, 일단 선착순 특가 세일도 하고 선착순으로 경품도 주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성과 매출을 올리기 위한 판촉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아까 찾았던 니은 디귿 PR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7번. 다음 대화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청약의 종류, 우리 청약의 종류 네 가지 배웠거든요. 청약, 오퍼라고 해서 제의를 하는 거였죠. 내가 이렇게 거래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 내용을 보니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의 무역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2번이 여기죠. 네, 판매자 동활동을 주가 제시한 청약 내용 중 가격 조건을 수정했대요. 일부 조건을 수정한 거예요. 그리고 4월 20일까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청약을 발송했다. 수정 청약을 한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날짜를 딱 명시했어요. 4월 20일까지 달라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우리가 제시한 청약, 여기서 내용한 2번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제시한 청약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2번 말풍선의 힌트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 확정 청약 맞죠.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또 밑줄 쳤던 것처럼 여기 4월 2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했잖아요. 확정 청약 맞고요. 그다음에 수정 청약, 다시 말하면 반대 청약. 내가 일부의 내용을 가격 조건을 수정해서 변했기 때문에 반대 청약에 해당합니다. 판매 청약 아니고요. 그다음에 불확정 청약도 아니죠. 유효기간 명시돼 있으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청약의 종류 가볍게 봤고요. 8번도 볼까요? 자, 8번은 다음 A국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업무 일지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세모세모 주가 체결한 무역의 종류도 나왔습니다. 무역의 종류, 무역의 분류 다 같은 내용이죠. 일단은 제시문 내용을 읽어볼까요? 1월 12일 일자를 보니까 자사의 C 상품을 B국의 세모세모 주에 수출하기 위한 제안서를 보냈다. 자, 이 C 상품을 비국의 세모세모 주에게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수출, 판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세모 주에서 수정 청약서를 송부했대요. 수정 청약, 그 내용의 일부를 바꿨나 봐요. 수정 청약을 송부하고 자사 수출에게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50%를 세모세모주 D 상품을 수입해 줄 것을 제안했대요. 내가 수출하는 거에 그 절반을 수입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비율을 보는 순간 연계 무역에 어떤 무역이 딱 생각이 어떤 종류가 생각이 나죠. 1월 19일 내용을 보니까 세모세모주의 수정 청약 조건에 대한 임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50%는 많고 수출액의 40%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대요. 어쨌든 일정 비율을 다시 수입하겠다,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무세무주에서 자사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40%를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밑줄 친 거를 보고 이미 여러분 찾았겠지만 내가 수출을 하는데 그 일정 부분을 수입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계무역이죠. 연계무역의 목적이 뭐였죠? 연계무역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계무역 중에서 일정 비율을 내가 대응, 구매, 대응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응 구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응 구매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1번 제품 판매에 해당한다. 자, 제품 판매도 연계 무역인가요? 연계 무역은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 수주 같은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걸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다시 사오는 거였잖아요. 맞긴 하지만 제품 판매된 내용은 아닙니다. 연계 무역은 맞지만 그리고 무역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비율 뭐4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역 차익은 발생합니다. 무역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얘와 비슷한 뭐가 있었죠? 구상 무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환거래 없이 물품 교환하는 거 우리 물물 교환이었잖아요. 맨 위에 있었던 연계 무역에 수출과 수입에 관해 두 개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수출과 수입 따로따로 두 개의 계약서 별도로 작성하는 거 대응 구매 특징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2번에서 우리가 구상무역 비교했을 때 구상무역은 두 개의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서 했었던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제3국을 개입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쨌든 뭐 국제수지 불균형을 하기 위한 연계 목적은 맞지만 제3국을 개입시키는 거는 우리가 삼각형 모양,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삼각무역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대응구매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고 풀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대응구매. 9번, 10번은 연계된 문제고요. 같이 볼게요. 자, 9번 바로 보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AB국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보면 여러분 이미 딱 느낌이 왔겠죠. 우리가 그 무역 이론에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배웠잖아요. 그 비교 이론. 기회비용을 구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특화되는지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그거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선생님이 스킵을 하고요. 어쨌든 비교 생산 비설이 충족됐다. 그럼 우리는 이제 비교 우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자 수는 A국이 10명, B국이 18명이며 이 부분이 이따가 우리가 활용할 단서고요. TV와 휴대폰을 각각 1단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자 수, 다시 말하면 투입된 노동자 수라는 거는 각각의 비용, 우리가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무역 거래를 보니까 비교 생산 비설에 따라 한 가지 상품만 특화해서 생산한 후, 이렇게 하고 있겠다. 이거는 뒤에 부분 문제니까 일단 우리 기회비용 먼저 구해볼게요. 자, 기회비용. 선생님, 이 표에다 그대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A국이 TV를 5명, 한 달에 생산하는데 5명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얘를 특화한다고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 뭘 포기해야 되죠? 휴대폰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 어차피 5명으로 1단위 다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8분의 5 휴대폰. 휴대폰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1단위가 다안 된다. 자, 그럼 B국도 볼게요. B국은 10명, 만약 10명으로 TV를 생산한다고, 특화 생산한다고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 휴대폰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으로 휴대폰 한 단위 이상 만들 수 있죠. 한명 남잖아요. 사용하고. 그래서 얘는 9분의 10 휴대폰이네요. 이렇게 기회비용. 옆에 적는 거 기회비용입니다. 자, 휴대폰도 볼게요. 내가 8명을 특화 생산해서 휴대폰 하나 만들려면 TV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8명으로 TV 한 단위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넘치잖아요. 인원이. 그래서 5분의 8 TV가 됩니다. TV가 1단위가 좀 넘어요. 포기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9명으로 휴대폰만 특화 생산해요. 뭘 포기해야 돼요? TV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9명으로 10명. 어차피 TV 한 단위 다못 만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9 TV. 자,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기회비용이 뭐가 더 기회비용이 작은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더 기회비용이 작아요? 얘는 1단위가 넘어가요. 얘가 더 작죠? 그래서 A국은 뭘 특화 생산한다? TV를 특화 생산한다. 찾아낼 수 있었고, 얘도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기회비용이 작죠? 얘는 1단위가 넘어요. 얘는 1단위가 안 돼요. 아, 얘 1단위가 넘죠? 얘 1단위가 안 되죠. 그래서 TV, 얘가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B국은 휴대폰을 특화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찾았어요. 그럼 바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A국은 휴대폰을 특화해서 생산한다. A국은 휴대폰이 아니라 TV였죠. 그래서 얘는 TV. 틀린 설명. 자, 비국이 특화한 상품 보니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 몇 명이죠? 9명. 근데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럼 기역, 니은 둘다 틀렸네요. 자, 디귿. A국이 특화한 상품 1단위 생산에 따른 A국의 기회비용은, 그 기회비용을 구하란 얘기예요. 우리 구했어요. 보니까. 1단위 생산에 따라 A국의 기회비용 8분의 5 휴대폰이죠.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 이 휴대폰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단위수의 기준 휴대폰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이상은 없지만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휴대폰 0.625 단위이다. 0.625 단위 보니까 8분의 5인데요. 얘를 이제 1000으로, 우리 분모를 1000으로 바꾸면 얘를 125 곱해야 되니까 625. 맞아요. 얘를 하면 0.625 단위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8분의 5 휴대폰을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그 다음에 상품 특화 후, 비국은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할 수 있다. 자, 리을 같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리을 같은 선지 내용이 잘 변형돼서 나오는 선지 내용이에요. 상품을 특화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비국은 뭘만 생산해야 되는 거죠? 비국은 휴대폰만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비국의 노동자 수가 18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18명 가지고 우리는 뭐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휴대폰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생산하는데 9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9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총 휴대폰을 몇 개, 몇 단위 만들 수 있는 거죠? 2단위 만들 수,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위 생산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찾아내고 어떤 물건을 특화해야 되는지 찾으면 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지만 아직 기회비용 헷갈리는 친구 많을 것 같아요. 몇번 해봐야 좀 손에 익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반복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자, 10번. AB국 간의 실시한 무역에 대한 설명, 무역 거래를 보니까 특화에 생산한 후 뒷부분이 중요하죠. 수출이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고 이미 느낌이 와요. 이로 인한 수출과 수입은 무역 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힌트를 두개 주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에 상응하는 수입 수출로 상계한다. 두 번째, 무역 차익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연계 무역 중에 어떤 거였죠? 우리 아까는 대응 구매를 봤잖아요. 얘는 구상 무역에 해당합니다. 구상 무역. 전 구상 무역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하나의 계약서 작성한다. 맞죠? 아까 대응 구매는 두 개의 계약서 작성했었잖아요. 얘는 하나의 계약서만 작성하는 겁니다. 외화 가득의 수입 목적으로 한다. 얘는 중개 무역에 대한 설명 아니고요.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입해야 된다. 이거 아까 했던 대응 구매 아니죠. 국내 물가 불안 시. 여러분, 이 문제도 수정이 됐어요. 국내 물가 불안 시. 그 전에는 이게 이중 정답이 될수 있어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분 푸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물가 불안 시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국내 물가 관련 없죠. 얘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연계 무역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수출국 현지에 저렴한 노동력 이용이 가능하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찾았던 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볼게요. 11번은 가볍게 풀수 있는 상업조선기관 연계된 문제인데, 상업조선기관 진짜 오랜만에 보죠? 우리 제일 첫 번째, 앞단 1, 첫 번째 파트 경제활동에서 마지막에 상업조선기관 배웠잖아요. 거기 연계된 문제예요. 관련된 걸 찾아보는 건데,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언해달라고 하고, 해외거래처 발굴하고, 거래 상대방 계약 의무 이행 능력의 신용도를 파악해라. 뭔가 이제 무역을 도와주는 거죠. 무역 절차, 해외 신용도가 어떤지, 거래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걸 찾아내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나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업조선기관. 자, 11개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8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8강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무역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보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에서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은 인코텀즈 활용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복습해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인코텀즈 나왔어요. 제 인터뷰 장면에서 무역계약 실무자 AB가 언급한 무역 가격 조건 물어봤습니다. 가격 조건 인코텀즈 11개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무역계약 성사된 경험의 특정 가격 조건을 말해달라라고 했더니 A씨는 운송비 지급 조건 CPT, 이미 힌트 주고 있죠. 운송비 지급 조건 CPT. 그다음 B씨는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이라고 했습니다. 이 FR이 F레이트였죠. 운송비와 운임이 단어가 다른 이유는 뭐였을까요? 운임은 해상 내수로 조건, 얘는 복합 운송 인도 조건,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내수로 4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복합 운송, 모든 운송 쓸수 있는 조건,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미 이 공통점이 느껴지죠. 운임과 운송비 느껴지죠. 자, 1번. 내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건뭘 보라고 했죠, 선생님이?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보면 돼요. 자, 근데 운송비 지급 조건은 수출자, 수출업자, 내도인이 운송비까지 내줄게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CFR은 내가 운임까지 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CPT랑 CFR은 둘다 운송 계약을 누가 한다? 내도인이 한다. 수출업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자, 2번. 모든 운송 가격 조건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에 해당하는 거는 이 중에서 뭐만 해당되죠? CPT만 해당되죠. 얘는 해상 내수로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공통점은 아니죠.
자, 양육 시점에서 물품의 수량을 결정한다. 물품의 수량 결정하는 거 우리 선적이랑 양육 있었어요. 물론 표현은 그렇지만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양육 시점, 도착 시점에서 우리 결정되는 거는 인코텀즈 중에서 D 조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뭐 DAT, DAP, DDP 이 조건.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매도인에게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 자, 보험 계약, 아까는 1번은 운송 계약이죠. 얘는 보험 계약이 체결 의무가 있다는 건 보험료를 부담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다 보험료는 지급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CPT 말고 뭐 CIP 아니면 CFR 말고 CIF 이런 식으로 인슈어런스 I가 들어간 조건이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자, 위험 이전 분기점은 선적 항의 본성상이다. 위험 이전 분기점, 매도인의 그 물품 책임 시점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건데, 선적 항의 본성상은 이 CFR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니죠. 공통점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랑 4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송의 계약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보험의 계약을 누가 하는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 주체를 잘 보면 됩니다. 자, 2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무역계약 전문가로부터 받은 무역계약서 검토 결과에 대한 이메일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 이번 해외 구매자와 계약 조항 검토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고려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무역 계약서에 과부족 용인 조항, 이걸 ML 클로스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할 때는 시간상 얘를 제외했어요. 문제 있어서 제외했는데 이거는 more 더 과하거나 아니면 less 더 적거나 더 과하거나 적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좀 용인해주겠다 이런 조항을 넣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벌크나 이런 거좀 중량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딱 치수를 하나도 오차 없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용인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떨 때 쓰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차이가 날때 쓸까요? 물품의 수량, 물품의 실제 수량과 계약 수량의 차이가 날때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고요.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뒤에 무역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업무 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뒤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3번. 위 대화 내용에 나타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변경할 품질 결정 방법,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그럼 어디서 어디로 변화했는지를 봐야겠네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산 유명 브랜드 오렌지, 과일, 오렌지의 품질 편차가 커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와 독점 판매권을 계약한 동그라미 동그라미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다. 브랜드에 의존한 품질 결정 방식보다, 브랜드 이미 나왔어요. 브랜드. 이런 방식보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려해서 공인검사 기관의 기준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자. 앞으로는 수입 시에 표준 기준을 통과한, 공인검사 기준에 이런 표준 기준을 통과한 표준품으로 거래하자. 자, 이미 키워드를 주고 있죠. 첫 번째, 브랜드에서 표준품의 기준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통명, 이런 브랜드 상표명 같은 거 기준으로 썼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표준품으로 바꾸자 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품질 결정 방법 바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 보니까 공인검사 기관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FAQ, USQ, 뭐 GMQ 이렇게 있었는데 공인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는 거, 확인을 받는 거 뭐였을까요? USQ 조건이었습니다. USQ. 자, 그럼 이렇게 찾았으니까 선지 볼게요.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직접 상품 보는 거 현품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 보통 표준 품질 USQ에 결정한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체 상품의 일부인 견본을 본다. 얘 샘플을 보는 거죠. 샘플, 견본 아니고요. 생산지 명이나 상표명 등 통명에 결정한다. 얘는 이제 변경되기 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아니죠. 자, 5번. 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된 명세서. 얘는 명세서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치수까지 꼼꼼하게 적은 거.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은 찾았고요. 통명에서 표준품 품질 결정 방법의 차이를 찾아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품질 조건. 4번은 이제 다른 단원과 연계된 문제죠. 기억에 해당하는 유통 경로 정책. 유통 경로 정책 오랜만입니다. 그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기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만 봐도 돼요. 기역에 독점 판매권을 계약한 독점 판매권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 정책에 크게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따서 선생님이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 그 다음에 선택적,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전속적 이렇게 있었죠. 세 가지.
자, 개방적은 요새 그림으로 그렸을 때 지역에 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그 점포들한테 판매권을 다 주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근데 선택적은요, 그 중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이제 판매 점포한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전속적은 뭐예요? 딱 유일하게 일정한 지역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통단원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독점 판매권을 계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이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에 해당되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고요.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의 노출 빈도 높일 수 있다? 노출 빈도 높일 수 없죠. 일로 가, 전속적으로 갈수록 노출 수가 없는데요. 노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개방적에 해당하는, 개방적으로 감염 갈수록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정답은 1번.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 오랜만에 같이 복습해봤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무역거래 관련 뉴스에 나타난 해상손해 종류. 우리 해상손해 종류 배웠죠? 우리가 전손, 분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화물선에서 심각한 기상 악화로 일부 화물이 손상. 자, 일부 화물이래, 일부 화물. 그리고 전체 선박의 안전에 큰 이상이 없었고 특정 구역에 적재된 컨테이너 일부만 집중적으로 파손됐대요. 그리고 선주는 선내 다른 적화물의 선박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계속 나오죠. 일부 특정 화물에만 손상이 국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손해 종류를 배웠는데 크게 뭐랑 보였어요? 그렇죠. 전체가 다 손해 입은 전손 그리고 일부분만 된 분손. 다른 말로 우리는 해손이라고 배웠죠. 해손. 전손은 또두 개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현실 전손. 현실 전손은 뭐였어요? 완전 행방불명 전손, 행방불명 된 거. 완전 현실적으로 다 없어진 거죠. 손해를 입은 거. 얘는 추정 전손이죠. 추정.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너무 현실 전손과 가깝게 손해 정도가 높은 거. 추정 전손이었습니다. 분손은 해손이라고 해서 공동 해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장이 고의적으로 뭔가 이제 손해를 입혔을 때 공동으로 다 같이 부담하는 거. 그리고 단독 훼손은 뭐였을까요? 이게 아닌 경우, 이외의 경우 단독 훼손 혼자서 책임지는 거, 단독 훼손 있었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어쨌든 전손은 아니에요. 일부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훼손에 대한 특징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시문에 대한 설명은 뭐다? 아, 단독 훼손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해상손해 종류 중 분손에 해당한다. 맞죠? 분손에 해당하는 것 중에 단독훼손이니까. 기억 맞는 설명. 자, 니은.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모든 당사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건이 공동훼손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설명.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면하지 않았으나 손해 정도가 심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자, 이거는 추정 전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아니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1번만 맞, 1,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A기업과 미국의 B기업 간 청약 조건 나타낸 문제고, 가에서 나로 변경될 수 있을 때 변화를 보란 얘기입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무역계약 조건의 변화를 나타낼 때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죠. 어디서 어디로 변화했다. 좀 난도는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A기업, 미국의 B기업. 중요한 건 A기업이 여러분 매도 청약을 보냈대요. 매도 청약이 뭐죠? 내가 사고 싶다는 거, 팔고 싶다는 거예요. 팔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 한국의 A 기업이 아, 수출업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거고. 그럼 B 기업은 뭐다? 아, 수입업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매도 청약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보험 조건의 담보 범위가 축소된다. 보험 조건은 보험 조건 보면 돼요. 보험 조건 보니까 ICC A에서 ICC 조건으로 바뀌었네요. 어디가 더 부보 범위가 넓다 그랬죠? ICC A 조건이 가장 넓다 그랬죠. 전손이랑 분손을 다 부보해 주는 거. 물론 예외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축소된 거 맞습니다. 그 옳은 걸 찾는 거죠? 그 문제의 답은 1번이네요. 자, 수량 조건이 변했다. 수량 조건 볼까요? 5톤에서 다스. 중량 가치 우리가 셀수 없는데 하나 둘셋셀수 있는 걸로 변했으니까 계량에서 개수로 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 틀린 설명. 결제 조건이 후지급 형태에서 동시지급 형태. 자, 결제 조건은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19강, 교재기도 19강에서 배울 건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도 이제 그냥 배운다는 느낌으로 보면, 유전스 LC는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 발행되는 거라서 나중에 만기일에 지급하는 후지급 형태. 이 DA는 이제 추심 관련된 건데, 서류를 인수만 하고 나중에 대금 지급하는 후지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다 후지급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설명하고 있죠? 후지급에서 동시지급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해상운송의 계약은 A 기업에서 B 기업을 수행한다.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선생님이 잘 보라고 했던 거, 운송의 계약 의무 누구한테 있는지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인코텀즈 봐야 되죠. 인코텀즈를 보니까 FOB에서 CIF네요. 그런데 일단 운송 계약이잖아요. FOB 조건의 운송, FOB일 때는 본선상 적재했을 때까지만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FOB 조건에서 운송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은 수입업자입니다. 그럼 B 기업이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CIF.

CIF는 수출업자가 보험료도 내고, 그리고 운임도 내고, 둘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운송 계약도 해야 되고, 보험 계약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한다? 수출업자에게 그 의무가 넘어간다. B에서 A로 변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물품의 인도 위험 분기점이 수출국 본선상에서 수입국 양육항으로 변경된다. 이제 FOB랑 CIF는 둘다 해상 내수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험 인도 분기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 본선상까지 그래서 수출국의 본선상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죠. 그 정답은 1번. 골고루 우리가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8번 연계 문제라서 바로 볼게요. 7번. 위 일지에 나타난 가격 조건의 변화. 가격 조건도 보는 순간 인코텀즈구나 알아야 되죠. 인코텀즈의 변화를 보니까 3월 2일에 해상운송을 통해 해상운송. 이미 네 가지, 11개 중에 몇 개? 네 개밖에 없습니다.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업체로부터 품질 미달에 대한 클레임 통보가 접수됐고, 그래서 수입업체를 방문했대요. 수출업자가.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본선에 화물을 싣는 중 일부 파손됐음을 확인했대요. 본선에. 본사 내부 회의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 위험 이전 분기점이 선적항의 본선 선측인 가격 조건에서 선적항의 본선 상인 가격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원래는 위험 이전 분기점이 선적항의 본선 선측, 그선 앞에, 그 본선의 앞에까지만 오는 거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FAS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냐면 선적항의 본선 상이래요. 근데 선적항의 본선 상은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FOB 조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임까지 포함해주는 CFR 조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험료까지 내주는 CIF 조건. 세개다 본선 상의 조건입니다.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신속히 재공급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수입업자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클레임 만들었으니까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겠다. 우리가 다 비용 부담하자. 그러면 둘다 프레이트랑 인슈어런스 다 부담하는 거니까 정답은 FAS 조건에서 CIF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 FAS, CIF 이렇게 3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스토리랑 연결 지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위 일지에 나타난 분쟁 해결 방법. 분쟁 해결 방법 있었죠. 제일 심플하게는 이제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뭐 클레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제3자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분쟁 해결 방법은 이 뒤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선임했대요. 제3자 선임. 그리고 일단은 누가 개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아니죠. 클레임 포기나 타협 화해 아닙니다.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하고 수입업체에 전달했대요. 제3자의 제시 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대요. 그래서 해결이 됐네요. 제3자가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알선합니다. 알선을 또 권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했었죠? 조정.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듣고 조정이니 이제 권고를 하죠.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양쪽이 타협을 하면 오케이 끝나는 거고, 이게 안 된다면 이제 어떻게 했었죠?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중재, 하나는 소송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중재랑 소송은 뭐다?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둘의 차이점은 비용과 시간이 달랐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어쨌든 제3자를 선임했고 양쪽이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무역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변경 요청 관련해 전자 문서 화면의 일부이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19강에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19강 배운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문제로 체크만 해두세요.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S사이트 LC는요. 일단 일람 출금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서류가 제시되면 어쨌든 동시지급의 신용장 방식. 얘는 추신 방식인데, 나중에 서류 인수만 하고 돈을 나중에 줄 거예요. 하는 후지급 형태의 추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신용장, 얘는 추신 방식. 시기도 다르고요. 자, 결제 전에는 S사이트 LC에서는 일람 출금 환업이라는 건 S사이트 LC에서 일람 출금 서류를 보자마자 출금한다. 맞아요. 변경 후에는 기한부 환업, 기한이 있어요. 만기에 우리가 내야 돼요. 후지급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맞는 설명. 변경 전에는 지급 시기별 결제 방식이 후지급 형태에서 변경 후엔 동시지급 바뀌었다. 얘는 동시지급이고 얘는 후지급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

0: 변경 후에는 변경 전보다 수출업자의 대금 회수 위험이 증가한다. 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안전한 거는 LC 신용장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지금 확약을 해주거든요. 보증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금 회수 위험이 변경 후에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위험이 증가하는 건 맞죠. 오히려 더 지급 보증이 사라지는 추심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기역 티귿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0번. 다음은 수출업자인 A 기업과 수입업자인 B 기업이 체결할 때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바로 보겠습니다. A 기업은 LA에서 수입 통관 및 관세를 지불한다. 자, 수입 통관 관세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가격 조건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가격 조건을 보니까 DAP네요. 근데 이 관세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 DDP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A 기업은 B 기업이 서류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 여러분, 이것도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제시함과 물품이 나오죠? 물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정호표 발행될 겁니다. 서류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A 기업 보니까 서류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니, 유전스 LC에 이것도 안 배웠지만 기안부 한화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B 기업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정 물품 받을 수 있다. 자, 분할 선적을 허용했네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에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기업에게 도착한 수량이 96 메트로톤인 경우에 수량 조건 위반 사항이다. 이거 어디 봐야 되죠? 수량 조건 봐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95에서 105까지 허용하겠다는 건데 9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반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A 기업과 B 기업은 공인 검사 기관이 제시한 품질 조건, 얘 뭐죠? USQ죠. 그런데 품질 조건 보니까 FAQ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설명이죠? 틀린 품질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상 A가 수입상 B에게 보낸 청약서 일부와 이에 대한 내용, B 기업 변경 요청 사항이다. 이를 잘 반영했을 때 작성할 매매 계약서의 내용으로 찾아볼까요? 바로 볼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조건들이. 물품의 가격 조건은 FOB로 변경된다. 물품의 가격 조건 볼까요? 뒤에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CIF였어요. 물품 가격 조건.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니까 물품 인도 장소는 동일하나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해상 운임과 보험료 원래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업자가 부담한대요. 수입자가. 그러면 얘는 물품 장소 인수는 동일한데 둘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FOB로 결정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1번이 정답이네요. 자, 품질 결정 방법은 통명으로 결정된다. 자, 통명 볼까요? 통명 결정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인정한 등급에 하는 거기 때문에 통명 아니죠. 분쟁 해결 조건은 소송 방식으로 변경된다. 분쟁 해결 방식 직접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건데 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대금 결제 방식은 신용장 방식으로 변경된다. B가 은행을 통해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대금을 송금한다.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대금을 송금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 아니죠. 자, 물품 인도의 위험 분기점이 수출국의 본선상에서 수입국 양력항으로 변경된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CIF였는데 어디로 변경됐죠? 그래서 FOB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은 이 둘은 똑같습니다.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 물품 선적항이 본선상까지이기 때문에 변경된다는 말은 틀린 설명.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문제 무역에 좀 난도가 없진 않고, 물론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22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 꼭 복습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교재 기준 2강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2강 열심히 끝내면 이제 여러분 한 1회도 다 끝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반가운 모습으로 잘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0: 즉각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특강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자 특강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중국어를 학습하면서 뭐가 가장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한자요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양도 많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능 중국어 시험은 한자를 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자를 하나하나 보고 변별할 줄 알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자 문제에서도 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자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인드맵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중국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전체 세 가지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발음 특강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국어의 한어병음, 그리고 수능 중국어에서 발음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한자와 어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수를 이해하면서 수능 중국어 기출 유형을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학습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휘는 다이어, 유이어, 반이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4번, 5번 문제가 다이어와 유이어 문제가 나오는데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이어와 유이어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 거고요. 밑에 반이어도 함께 써놓기는 했는데, 근데 반이어는 대놓고 시험에 나온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이어를 알고 있으면 어휘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져서 선생님은 반이어도 꼭 기억하시다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이 반이어까지 같이 해서 오늘은 다이어 유이어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반이어는 우리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단어를 확장하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자와 어휘 함께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 특강에서는 어법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자 공부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어에서 한자는 번체자와 간화자가 있다고 했었죠.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바꿨다 해서 간화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번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중국어 학습할 때는 이 간화자를 앞으로 보게 되겠네요. 예, 그거 잊지 않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자만 가지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어병음으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였다라고 말했었죠. 이 한어병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성모, 음모, 성조였습니다. 한이라고 한다면 성모는 H, 그리고 성조는 이렇게 내려간 사성으로 그어져 있는 거, 그리고 AN이 운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한어병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발음하는 법칙도 소개해드렸죠. 자, 오늘은 중국어의 핵심 부수를 통해서 한자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자를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핵심 부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 후에 외우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단어를 한 번에 외울 수 있습니다. 확장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강이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 다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정말 유의미한 강의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그 자료실에, 학습 자료실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EBS 홈페이지에 가시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미리 프린트를 올려놨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다운받지 못한 친구들은 미리 다운받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필기를 함께 하시면서 한자를 써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어는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입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우리가 발음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손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한자가 나오면 옆에 한자를 바로바로 직접 써보시고, 그리고 의미도 익혀보시고 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서 한자를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국어의 핵심 부수 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여섯 가지 부수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총 34개의 부수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의미 지어가면서 외우다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인 자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쵸?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익혀집니다. 사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왼쪽 좌측, 한자 좌측에 놓일 때, 이 좌측 편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좌측 편방에 놓일 때, 요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사람 인자다. 살짝 이렇게 오른쪽 편을 옆으로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단어 예시를 몇 가지 선생님이 같이 들 겁니다. 근데 이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네, 라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단어 자체를 외우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니 했었죠? 인칭대명사에서 너라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이었고요. 그리고 타, 그저. 예, 이렇게 해서 일성으로 읽었습니다. 둘다 모두 다 앞에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르는 한자가 나오더라도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사람과 관련이 있는 단어겠거니라고 유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 학습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날일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써볼까요? 네, 이렇게 쓰고요. 해, 시간, 날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단어 볼게요. 징, 이성으로 읽고요. 맑다라는 뜻입니다. 자, 왼쪽에 날일변이 들어가 있어요. 날씨와 관련이 있는 맑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역시 날일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가 떠 있으니까 맑다라는 의미와도 상통하겠죠. 다음은 자오입니다.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볼까요? 세 번째는 나무목자입니다. 얘는 나무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오른쪽에 예시 한번 보면 빵 하고 읽고요. 방망이란 뜻입니다. 빵치오 하면 방망이로 굴리는 공이니까 방망이로 공을 때리는 거니까 야구겠죠. 빵치오 야구입니다. 자, 앞에 보면 방망이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나무목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보면 리라고 읽고요. 이성으로 읽고 배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 목자가 밑에 와 있네요. 이번에는 리, 예, 배죠. 배도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무 목자가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흙토변이에요. 얘는 흙하고 관련이 있어요. 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얘 땅이죠. 역시 흙과 관련이 있으니까 앞에 흙토변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입니다. 커오라고 읽죠. 이 단어 자체도 커오라고 읽어요. 예, 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뭔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츄 하면 먹다라는 뜻이고요. 자, 입으로 먹으니까 입구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흐라고 읽습니다. 일성이에요. 예,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입구변 들어가 있죠. 츄, 흐, 예, 먹다, 마시다. 모두 다 기본 동사들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정할 때도 아주 고심해서 정했거든요. 쉽고 왜꼭 필요한 단어들, 그리고 설명하기 좋은 단어들로 골라서 예시를 잡은 거니까 지금 이 예시들도 한 번에 바로바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본 어휘 중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마지막 단어는 눈목자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눈목자입니다.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 볼까요? 얘는 칸입니다. 칸, 보다라는 뜻이에요. 뭐칸 띠에닝, 영화를 보다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손수변이에요. 자, 손에 눈을 대고 이렇게 봅니다. 얘 보다라는 뜻인 거죠. 한자가 그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쉬죠인데요. 쉬죠라고 읽고 잠자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쉬하고 눈목자, 잠잘 때는 눈 감고 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눈목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동사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수 봤고요. 아주 기본적인 한자들이고 또 어렵지 않은 한자들이라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시면 간머리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써볼게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자, 얘뭐 닮았어요, 모양이? 지붕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 지붕이나 건축과 관련된 거, 집과 관련된 단어에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얘는 찌야라고 읽고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찌야, 일성이죠. 다음 단어 보시면 수셔라고 읽어요. 수셔, 기숙사입니다. 네, 기숙사도 지붕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간머리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위에 지붕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단어는 얘네 둘이를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얘는 넓을 광자인데요. 넓은 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한번 옆에 같이 써보실게요. 이렇게 쓰죠. 자,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 넓을 광자가 있어요. 이 넓은 공간 아래에 나무 침대를 둔 거죠. 그래서 침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추앙, 추앙, 이성으로 읽고 침대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얘는 병질 엄자인데요. 질병하고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까 전에 이 넓을 광자를 그대로 쓰시되 왼쪽 오른쪽에 점이 두개더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중국어로 병은 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텅이라는 한자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텅, 우리 두통 할때그 통자거든요. 텅, 아프다라는 뜻이죠. 빙, 텅입니다. 질병과 관련이 있는 단어다.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쌀 곡식과 관련이 있는 쌀 미자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쌀 미자 같이 써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설탕이라는 단어, 당이 나와 있습니다. 당, 설탕이죠. 예, 예전에 이 설탕으로 누룩을 만들어서, 아, 이 쌀로 누룩을 만들어서 설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쌀 미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곡식과 쌀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예, 다음 여자녀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 여자녀자 들어간 단어는 여러 가지 많이 봤을 거예요. 엄마, 할머니, 우리 앞에서 두 가지 발음 연습할 때 배웠던 단어인데요. 마마, 마마, 마 일성으로 읽었고 뒤에 있는 거 경성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짧고 가볍게 있는 성조, 아무것도 성조 표기 안 했죠. 마 높으니까 내려와서 성조, 살짝 내려와서 음높이를 맞췄습니다. 마마. 나이 하고 내려갔으니까 올라가서 음높이 맞췄죠? 나이 날 할머니란 뜻입니다. 엄마나 할머니 모두 다 여자니까 앞에 여자녀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 내가 이 단어를 몰라요, 모르는 단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자녀자가 들어가면 여자와 관련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비우자인데요. 얘는 날씨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중국어로 눈은 이렇게 읽어요. XUE. 자, 이 발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예외 발음이어서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X 뒤에 지, 치, 쉬 뒤에 나오는 유는 뒤에 유땡땡 발음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쉬에라고 읽으셔야 맞죠? 쉬에, 눈입니다. 역시 날씨와 관련되어 있어서 비우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토리를 지으면서 그리고 부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외우시면 한자 외우는 게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단어는 말씀 원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원자는 이렇게 생긴 단어죠. 근데 이 말씀 원변이 좌측에, 한자 좌측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얘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서 써보십시오. 말씀 원변입니다. 이 말씀 원자는 말이나 언어와 관련이 있어요. 说 말하다고요. 화 말입니다. 둘다뭐 说화 같이도 써요.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말 이렇게 말씀 원변이 모두 다 왼쪽에 들어가 있죠. 앞으로 얘를 봤을 때는 아 말씀 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아이가 밑에 나와 있어요. 얘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얘는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한자고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표기합니다. 얘는 가는 동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가는 모양이죠. 자, 볼게요. 이 한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외인데. 네, 얘는 땡땡 발음 나고요. 원래 X 없는 발음, Y 없는 발음이었죠? 위엔 발음이었습니다. 위안 아니고요. 근데 Y 붙이고 표기할 때는 땡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엔이라고 읽었죠. 얘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위엔. 자, 멀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삼성으로 읽습니다. 가는 동작하고 관련이 있어서 위엔 앞에 쉬엄쉬엄 살짝 붙었어요. 그다음 찌는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가는 동작하고 관련이 있죠. 이렇게 뭔가 그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가는 동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상지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단어 함께 봤고요. 이번에 또 함께 비교할 단어들이에요.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두 가지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 위에 눈 목자 같은 게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얘는 볼견자고요. 얘는 조개패자거든요. 그래서 얘가 간화가 되면 왼쪽처럼 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체자로 간화자로 읽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끝에를 삐쳐줘요. 한번 더 써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찌엔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쥐에다라고 읽는데요. 여기도 유 땡땡 발음으로 읽어야죠. 쥐에다 뭐뭐라고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우어쥐에다 나는 뭐뭐라고 느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라고 말할 때 우어쥐에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내가 보기에라는 의미니까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얘는 조개패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조개패자가 간화하면 얘는 삐치지 않고요. 이렇게만 씁니다. 한번 더 쓸게요. 요렇게 요렇게. 쓰고 계시죠? 직접 연습장에 쓰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프린트도 학습자료실에 있으니까 혹시 프린트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필기하시면서 꼭 보세요. 네, 얘는 조개패자입니다.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물이나 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꾸이, 사성으로 읽고요.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재물과 관련 있는 거고요. 다음 비싸이라고 읽는데요. 비싸이는 시합 혹은 경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경기는 돈을 내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조개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단어도 함께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 할 단어들입니다. 다음은 풀초자인데요. 이 풀초변은 위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요 위에 것만 따고 밑에 게 사라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풀과 관련이 있고요. 화라고 읽고요. 꽃이죠. 이 꽃화자. 발음 똑같습니다. 그리고 꽃은 풀이니까 역시 꽃풀초변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차인데요. 역시 마시는 차입니다. 아까 앞서서 마시다라는 단어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다라고 중국어로 표현하려면 허차라고 씁니다. 허차. 그래서 차는 이성으로 읽고 풀과 관련되어 있다 역시. 네, 마지막 단어는 대나무와 관련이 있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풀초랑 대나무 죽자를 구별하는 것도 가끔 수험 문제에 한자로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란치오라는 단어예요. 란치오, 이성입니다. 이 위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죠. 이 농구는 영어로 하면 배스킷볼이잖아요. 이 배스킷은 바스킷이니까 그 바구니를 뜻합니다. 이 바구니는 과거에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 죽자 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단어는 젓가락인데요. 젓가락 콰이즈 사성으로 읽고 역시 젓가락도 옛날에 대나무로 만들어서 먹어서 대나무죽 변이 들어간다라고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단어들도 여기 풀초변 란치오의 란자를 풀초변으로 바꿔서 잘못된 한자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체 부수는 아니고 선생님이 절반 정도를 소개했는데요. 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를 쭉 설명만 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중간에 문제를 준비했어요. 테스트하실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한자어가 나와 있고 이 한자의 부수는 뭘까요? 라고 선생님이 빈칸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또 어떤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였는지 한 번씩 정리하실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스스로 테스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TV로 보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수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확장성이 정말 넓고 빠르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외우면 그러면 정말 중국어가 싫어져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한자가 많고 중국 사람들이 상용하는 한자만 해도 3000자가 넘거든요. 3000자에서 3500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수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연습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한번 테스트, 한번 답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답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한자, 쇼였죠. 쇼, 네, 말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예의 부수는 말씀 언변이었습니다. 말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얘는 추앙이었죠. 추앙, 침대였어요.

침대는 의미는 맞았고, 부스는 요 넓을 광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이 넓은 공간 밑에 나무를 두고 침대 삼았다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다음 단어는 얘는 꾸이입니다. 꾸이. 요 밑에 있는 조개패 변이 화폐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꾸이는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를 하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그 필기물을 필기하시는데도 보면 접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강의 듣기만 하면 내 실력이 키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는 방식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4, 5, 6 부스가 남아 있는데요. 예, 부스 계속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 설명도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스는 손수변이에요. 얘는 손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손수변은 중국어에서 좌측 편방에 위치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걸 왜 다시 계속 강조하냐, 선생님이. 왜냐면, 이 오른쪽에, 이 밑에 있는 한자와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와 얘가 생긴 게 비슷한데 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한자부터 보도록 하죠. 손수변이니까 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손과 관련이 있는 거. 첫 번째 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다는 중국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쓰임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우선은 옆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는 때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다음은 좌우입니다. 좌우는 찾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손으로 뒤적뒤적하면서 찾죠. 그래서 손수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견자인데요. 이 개견자가 좌측 편방에 오면 이렇게 쓰입니다. 얘랑 비슷한데요? 그죠? 근데 얘랑 쓰이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위에 거서 밑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씁니다. 다시요. 얘는 이렇게 썼고요. 얘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두 가지 쓰는 방식이 다르다. 얘는 짐승이나 가축과 관련이 있어요. 쭈 하면 돼지고, 마오 하면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둘다 동물이죠. 다음 두 가지도 함께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아지에는 삼수변이, 물수변이에요. 물수가 좌측 편방에 오면 점점점 이렇게 삼수. 그 물수, 삼수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이 있는 바다, 하이라고 읽고요. 수영도 물과 관련이 있죠. 요용, 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점이 두 개인 거예요. 이 위에는 점이 세 개였는데 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수변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삼수변이라고 하고 얘는 이수변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점이 두 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冷 하면 춥단데 이때는 점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고요. 그리고 凉快는 시원하다라는 뜻인데 역시 점이 두 개죠.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 볼게요. 얘도 서로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먹을 식자인데요. 먹을 식자가 편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씁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앞서서 먹다라는 단어 배웠었습니다. 먹단 중국어로 吃이라고 했고요. 입구변 들어간 거 있었죠. 그럼 밥을 먹다라고 말할 때 吃饭이라고 할수 있겠죠. 吃饭, 밥을 먹다. 饭이 밥입니다. 그리고 배고프다는 중국어로 饿라고 하는데요. 饿, 예, 먹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배고프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속과 관련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 쇠금자가 나오는데요. 쇠금자는 왼쪽 편방에서 쓰일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 아 뭔가 금속이나 돈 이런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돈입니다. 치엔이라고 읽어. 치안 아니죠. 예외 발음이었습니다. 치엔, 치엔, 돈이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라고 말할 때 多少钱, 多少钱이라고 썼었죠. 자, 마지막 단어는 지하철인데요. 자, 우리는 지하철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지철이라고 말합니다. 한자가 지철이잖아요. 그래서 地铁, 地铁 중국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 지철 할때이 철자에 금속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부수 네 번째 거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손으로 직접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눈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다섯 번째 부스 볼게요. 다섯 번째는 문이 나와 있어요. 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간화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졌죠. 이렇게 점 찍는 걸로. 문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문 사이에다가 입을 집어넣네요. 문 사이로 입을 넣고 뭔가 물어보는 거. 묻다란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원이라고 합니다. 자, 문 사이에 해가 떴어요. 예, 틈 사이로 해가 뜬 거니까 찌엔이라고 하고요. 틈 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실사변인데요. 예, 실사는 편방에서 쓰일 때 요렇게 요렇게 간화합니다. 밑에 이렇게 복잡한 것이 한 줄로 간단하게 바뀌었죠. 실이나 직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혼, 결혼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선 발음 강의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혜 연결하는 것을 연결할 때 이렇게 실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실, 직물과 관련이 있어서 지혜혼 씁니다. 지혜쇼, 이때도 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사변이 들어간 거고요. 자, 다음은 발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발족자 볼게요. 발족자는 왼쪽 편방에 쓰일 때 요렇게 쓰이거든요. 요렇게요. 네, 요렇게 한 번씩 써보시고, 발로 걷고 달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뛰다 보겠습니다. 뛰다는 중국어로 파오 하고 삼성이고요. 그리고 티 일성으로 읽으면 발로 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축구 주우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차다, 축구하다라고 말하려면 티 주우치오라고 했었죠. 다음 단어는 술의 차자입니다. 이 술의 차자가 간화해서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처라고 발음하고요. 술에와 관련이 있어요. 이 술에와 관련 있는 단어가 부스로 들어간 단어 볼게요. 얘는 량이라고 읽는데요. 차한 대, 두 대라고 양사로 쓰이는 용법입니다.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셀때 쓰는 양사죠. 다음 단어를 좀 유념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다롤자 아닌가요, 선생님? 할수 있는데, 이건 다롤자가 아니고요. 얘는 고기 육자입니다. 요걸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다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렇게 편방이 되어서 이 다롤자를 쓰면 고기 육자의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아오 삼성으로 읽으면 발이고요. 그리고 짱하고 읽으면 더럽다라는 뜻인데, 더럽다라는 뜻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기에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기죠.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다롤자 같은 애가 있는데 이게 다롤이 아니라 고기 육자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롤 같은 변이 나왔을 때, 이거 혹시 신체 부위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구슬옥자인데요. 이 구슬옥자는 이 옆에 점을 빼고 편방에 쓰기 때문에 왕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지오공이란 뜻이고요. 둥그렇기 때문에 지오공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같이 부스 봤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스 마지막 네 가지가 등장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힘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아는 단어예요. 불화죠, 불화. 근데 이 불화는 요거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이 밑에 쪽에 올 때는 가장 밑부분에 올 때, 요런 것처럼 이렇게 밑에 부분에 올 때는 점네 개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 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얘, 르라고 발음하고요. 르, 덥다란 뜻입니다. 여름에 불같이 덥잖아요. 그래서 밑에 불화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오리구이. 우리 베이징 카오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그 카오야입니다. 성조를 넣어서 읽으면 카오야, 카오야, 삼성 일성이고요. 그때 카오자에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굽다라는 뜻인데요. 야가 오리고 카오가 굽다라는 뜻이에요. 불에 굽는 거니까 왼쪽에 불화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도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부분에 쓰일 때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왼쪽 편방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망, 바쁘다요. 바쁘면 마음이 막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자가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앙, 하고 싶다. 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역시 마음, 그립다라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시앙에도 마음심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옷인데요. 예, 옷과 관련된 거. 예, 옷, 의자가 편방이 되면 요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더러 이제 옷의변이라고 하는데요. 얘 옆에다가 裙子 쓰면 치마고요. 요 땡땡 발음해야 되죠? 裙子 그리고 裤子 하면 바지가 되겠습니다. 둘다 치마 바지 모두 다 옷이기 때문에 옷의변이 들어간 거죠. 마지막 단어, 대망의 마지막 단어는 벼화변입니다. 얘는 벼화변이라고 하는데요. 벼나 곡식.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벼곡식을 세금으로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치오티엔 한번 볼게요. 치오티엔 가을이죠. 벼가 불처럼 이렇게 뜨겁게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그게 가을이죠. 치오티엔이고요. 다음은 추조치처가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네 글자 단어가 나왔어요. 자, 택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단어를 좀 분석해 볼게요. 치처가 나왔어요. 치처는 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죠. 이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와 중국어에서 쓰이는 한자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의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치처 하면 기차가 아니라 자동차다. 자동차인데 추조치처래요. 예, 추 밖에 나가서 주 빌려주는, 그러니까 내 거를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자동차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택시. 내 거, 내 차인데 다른 사람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중국어로 추조치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벼화변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함께 의미를 지어서 기억을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어 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상용되는 것만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부수 계속해서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배우면 훨씬 더 확장성이 높아지고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아, 역시 퀴즈 가지고 왔습니다. 자, 퀴즈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화면 잠시 멈추시고 각각이 부수가 뭔지, 그리고 이때 의미가 뭐였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복습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었지, 안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화면에서 보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면, 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풀어서 틀린 걸 정리하고 내 언어로 확인하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꼭 스스로 테스트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안 한번 살펴볼까요? 요렇게 선생님이 답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몇 개나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오라는 단어였죠? 앞에 발족자 붙어서 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얘는 뛰다라는 뜻이었고요. 다음은 지엔이죠. 지엔. 또셔 지엔 할때 지엔이었습니다. 돈하고 관련이 있었고 얘 쇠금자가 돈이나 금속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 지아오가 나왔어요. 얘는 달월 아니고 고기 육자라고 했습니다. 신체 부위랑 관련 있는 단어였어요. 지아오 발이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거 치우의 치우였고요. 얘는 벼화변이었죠. 그래서 치우티엔이라는 가을이라는 단어도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전체 한자 외우는 거.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한자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이 부스 보시고, 그리고 부스의 의미 아시고, 부스로 예시로 드렸던 단어들만 외워도 오늘 학습량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수능 중국어에는 이 한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3번 문제로 항상 한자 표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른 한자 표기 판별하기 문제가 3번에 항상 등장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숨이 막 턱턱 막히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유형에 이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정도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밑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 중에서 틀린 한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예, 얼핏 보면 이거 뭐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얼핏 보면 틀릴 수 있는 한자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을 잘못 찾는 친구들, 그리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에 속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아까 전체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판별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아까 그 선생님이 소개했던 부수인 거예요. 부수의 의미를 지어서 외우면 알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두 글자짜리에 밑줄만 그어놓으면 되는데 앞뒤로 문장이 있어요.
이왜 쓸데없는 게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뒤 문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뭔지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수랑 연결지어서 좀더 찍을 때도 확률을 높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수 학습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예,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去超市买水果.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우선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我去, 나는 갑니다. 买水果, 과일을 사러 간대요. 어디, 과일 사러 어디를 갈까요? 과일 사러 뭐, 과일집에 갈 수도 있고, 마트에 갈 수도 있고, 슈퍼에 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몰라도, 아, 이 단어는 뭔가 슈퍼마켓이란 뜻이 단어, 뭔가 물, 막 과일을 사는 장소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예, 슈퍼마켓은 중국어로 超市이라고 합니다. 超市, 슈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手机号码是多少? 자, 몰라요. 이 단어 뭔지. 휴대폰 얼마야? 했어요. 그럼 휴대폰 번호가 뭐야라고 번호를 묻는 거겠죠. 그래서 手机号码라는 번호라는 단어가 나와야 맞는데요. 号码라는 애가 이 마자는 你好吗？你是中国人吗？ 할때그 마예요. 의문의 마예요. 입구변 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번호라고 얘기할 때는 하오마 할때 마는 돌석자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단어인 거죠. 자, 옛날에 돌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거여서 어떤 기준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번호라는 의미로 또 파생이 되어서 쓰인 거예요. 번호나 규격을 나타내는 말로요. 하오마. 그래서 얘는 돌석자가 들어가야 맞다. 근데 얘도 마구 얘도 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C 가볼게요. 他对我们很热情. 그가 나의 우리들에게 아주 热情하면 열정적이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근데 뭔지 의미 몰라도 밑에 불화변 있고 마음심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뭔가 불처럼 끓어오르고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맞고요. D번 보겠습니다. 这件事你别担心. 이 일은 너 걱정하지 마란 뜻이에요. 担心은 중국어로 걱정하다란 뜻입니다. 얘는 但是, 그러나 할때그 딴이고요. 여기서의 딴신 할 때는 앞에 이렇게 손수변이 들어가줘야 맞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러면 의미를 지어서 외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뒤에 마음심자 있어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미안한 마음 갖는 거. 앞에 그러면 손을 얹었다 해서 손수변 들어간다. 이렇게 의미 지어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짓고 의미를 지어서 외우는 게안 잊어버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 일은 너 걱정 마라 라고 말할 때이 걱정하다는 마음을 걱정할 때는 아, 손에 마음에 손을 얹고 걱정하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딴이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고 손수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정답은 A와 C가 되니까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한자어를 많이 배우지 않았고 지금 발음을 간신히 배운 수준이기 때문에 한자는 열심히 기초를 쌓아가시면 됩니다. 단어를 하실 때도 한자를 부수 위주로 보시면서 의미를 지어서 외우시고 그리고 이 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 풀이하는 또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3번 한자 문제 풀이 내비게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자 문제를 접근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부수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방금 전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했던 방식이죠. 단순히 이렇게 그것만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의미와 부수를 연결지어서 스토리를 지어서 외우면 훨씬 더잘 외워진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한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 출제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모양이 비슷하거나 발음이 같거나 이런 것들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잘 모르게.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초급에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야, 여러 번 공부하고 여러 번 기출문제를 봐서, 아,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한자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반대로 가는 건데요. 이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한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한자 문제가 매 수능 특강, 수능 실전 문제마다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모양이 비슷한 한자라고 해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대 묶어놓는 소개하는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자를 따로 나오는 오답이나 그리고 정답을 노트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노트 정리가 쌓이다 보면 아, 이 한자는 이렇게 바뀌어서 자주 등장하는구나라는 게 감이 와요. 따로 노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한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아,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앞뒤 문맥이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혹시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통해 힌트를 얻어서 문제풀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찍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수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자에서 자주 틀리게 나오는 한자들 그런 한자들을 한번 정리하신 후에 문제 풀이하시면 정답률이 훨씬 더 올라가실 겁니다. 자, 이제는 어휘로 갈 거예요. 한자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어휘 부분을 볼 건데 어휘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이어가 있었고 유이어가 있었고 그리고 반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수능 중국어 유형으로 나오는 4번, 5번에 해당하는 다이어와 유이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요. 지금 이 4번, 5번으로 고정돼서 계속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몇 년이 됐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재학수학능력시험 문제입니다. 4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원래 이 4번, 5번 문제가 대부분 2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수능이 좀 쉬워지면서 1점짜리 문항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번 문항에서는 1점으로 나왔네요. 한번 어떤 게 나왔는지 봅시다. 자, 한자 나와서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어병음을 좀 달아봤습니다. 아직까지 한자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어병음을 보고 문제를 풀어도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문제를 바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我们火车去北京. 우리는 기차를 어떻게 하고 베이징에 간다. 去 가다고요? 베이징, 베이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겠죠. 비에 짠죠. 예, 짠은 서 있다,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在椅子上等吧. 의자에 어떻게 해서 기다려라는 뜻이죠. 이즈는 의자예요. 서 있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짠의 반대말, 서 있는 거의 반대말, 앉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 쪼가 되겠습니다. 이 앉다라는 단어는 쪼, 앉다이기도 하지만 차에 타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반이어 개념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혹시 요 헷갈리는 것들이 몇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지 같은 경우에도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헷갈릴 수 있고요. 다이어 구성할 때 우리말하고 좀 헷갈리는 단어들로 선지를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능에서는 좀 쉬운 문제가 등장했던 거고요. 나머지 1, 2, 3, 4, 5번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배우고 가야겠죠. 취는 취하다, 얻다라는 뜻이고요. 쉬에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 자전거나 말 등을 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창은 노래하다라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를 함께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자, 지금 쪼어와 지의 의미를 좀 비교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쪼어는 앉다라는 뜻이고요. 자리에 앉는 걸 말합니다. 핵심 이미지가 이거예요. 근데 자동차 같은 거를 타다,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쪼어 페이지 했었어요. 페이지 비행기죠? 비행기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쪼어 디티에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공자오처라고 하면 버스입니다. 버스를 타다 할 때는 쪼어 공자오처라고 쓸수 있죠. 자전거를 탈 때는 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타다라는 한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쪼와 지하고 상황을 달리해서 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아서 올라타는 모양을 나타내죠. 자전거를 타다는 지즈싱처라고 부르고요. 지처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라고 앞에 동사를 썼을 경우엔 아, 이건 볼 것도 없이 자전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마, 말을 타는 거고요. 이 기본 어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 모토처라고 부릅니다. 모토처의 모터 사이클,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다는 중국어로 지 모토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확장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4번 문제, 다이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의미가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다이어도 중국어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한자가 상당히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한 가지 한

0: 확장해보죠. 자, 이제는 수능 중국어 5번 유의어 문제를 볼게요. 빈칸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기.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약간씩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个星期天你在家休息, 出去玩. 이번 주 일요일에 너 집에서 쉴래? 아니면 나가서 놀래?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 의문문을 할때 어떤 걸 쓰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번 유의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떤 걸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A번에서는 或者, 还是, 只是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B번에서는 方便, 舒服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只是는 단지란 뜻이니까 얘는 좀 거리가 멀고 或者와 还是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둘다 혹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或者는 평서문에서 还是는 의문문에서 쓰입니다. 이런 어법 특징이 달라요. 이 유의어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를 서로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의문문이니까 还是이 쓰여야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我现在很忙. 나는 지금 바빠서 接电话 하기에 불편해. 전화를 받기가 불편해.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때 불편하다는 不方便을 씁니다. 그래서 还是方便이 답인데요. 이 舒服, 비교하고 있는 舒服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거,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말할 때 쓰여요. 그래서 서로 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유의어 문제 한번 유형만 살짝 봤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모르실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유형을 보고 어떻게 풀이하는지 먼저 살짝 발만 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풀이 내비게이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이랑 쓰임이나 의미가 다른 거, 이런 걸잘 봐야겠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어에서 쓰임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두시면서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정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이어랑 마찬가지로 예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13강, 그리고 14강에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노트 정리하시고, 책에 나온 건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된다면 노트 정리하시면서 유의어도 확장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다이어나 유의어 같은 경우엔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아요. 어법이랑 좀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좀 나왔던 것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 위주로 수능 특강에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전체 강의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요런 거 봤어요. 선생님이 전체 특강 세 가지 준비했다고 이제 기억나죠? 이 마인드맵의 효과가 이런 겁니다. 아,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 오늘 선생님이 이런 순서로 수업하셨지라는 것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발음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자와 어휘 같이 봤습니다. 특히 한자를 핵심 부수를 통해서 이해하고 확장하는 연습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자 문제가 수능에서 3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다이어 유의어 받고 오늘을 반이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반이어는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이어 유의어 같은 경우에도 4번, 5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건데 기초적인 실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것도 따로 좀 준비해 주셔야 된다. 특히 한자랑 어휘 부분,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학습한 내용 기초로 해서 기초를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방법도 선생님 소개해 드렸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방법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강으로 어법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자와 더불어서 역시 난이도가 높은 어법인데요. 이 어법도 어떻게 출발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3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이치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8강 산재보험과 관련된 문제들,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역시 이론했고 이제는 문제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간 근로기준법도 딱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하나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문제를 시간을 쫓기지 않고 문제 하나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잡은 만큼 아마 여러분도 보시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론의 설명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그게 안 됐다는 거. 그래서 특강 시간에 다 못한 것들은 또 완성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니까 어디까지 봐야 된다? 완성 문제까지 다 여러분이 봐야만이 더 확실하게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항상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서는 특강 어느 정도 하니까 나 어느 정도 이해돼 하고 난 다음에 6월 모의평가 딱 봤더니 뭐야 이러고 뭐 9월 모의평가 심지어 9월 모의평가 보는데 그때 가서 완성문제 지금 다시 풀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완강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넘쳤으나 가면 갈수록 의욕이 낮아지는 거. 결국 성공은 있잖아요. 꾸준함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꾸준함이. 예. 제가 작년부터 이거 수능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27일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저 끝까지 갑니다. 보세요. 계속합니다.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대회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마 개주에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야. 작년에 보고 올해 본 학생. 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헬쓱해졌는데 저 살 10kg 넘게 뺐어요. 뛰어서 뺐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만드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은 안전사고의 사례이다.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전사고의 간접적 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볼게요. 화학공장에서 보호장구 착용 규정이 없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대요. 규정이 없어. 보호 관련해서 장구와 관련 착용 규정이 없었다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는 규정의 어떤 미비지. 규정 미비야. 규정이 미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가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 없이 회사의 지시로 운행에 투입되어 피로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부적합한 지시겠지. 어떤 부적합한 지시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결국 이 부적합한 지시나 어떤 작업 지시라든가, 그 다음에 규정 미비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돼? 간접 원인 중에서도 관리적 원인에 해당하는 거야. 관리적 원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나의 공통적인 것은 관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작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작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어디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관리적 원인에 해당하겠지.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안전관리 조직 결함. 이거 역시 안전관리 조직을 해야 되는데 결함 말씀, 이거는 관리적 원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치? 니은도 맞는 답이야. 자, 경험 및 훈련 미숙으로 발생한다. 이거는 교육적인 원인이 되겠지. 간접 원인 중에서도 교육적 원인이다. 이 답이 될 수 없고. 기계장치의 설계 불량으로 발생했다. 이거는 기술적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간접적 원인, 직접 원인, 즉 안전사고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들, 요것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직접적 원인에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어떤 상태, 요두 개가 있다라는 거. 간접 원인은 뭐가 있다? 기술적, 그 다음에 교육적, 그 다음에 관리적 원인 세 가지가 있다. 그 내용들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작업상 안전사고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대형 제빵 공장에서 오븐 작업을 담당하는 A씨의 업무는 고온의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뜨거운 열기와 좁은 공간에서 동일한 작업을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작업장 내 온도는 여름철에는 40도를 넘는데요. 오븐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더욱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고온에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치? 그다음에 어떤 온도의 노출, 상당히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A씨는 방열복과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장시간 고온의 어떤 노출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손목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열에 장시간 노출돼서 발생한 질환을 말하지. 그래서 결국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상 기온에 대한 노출, 고온의 노출, 그다음에 반복. 여기 핵심이지. 여기 핵심이지. 자, 기억. 화재와 같은 비의도적인 고온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아니지. 화재는 어떤 일시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응?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발생하는 환경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 거야. 맞지? 그래서 니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디귿. 손목의 통증은 안전사고의 종류 중 신체 반응 때문이다. 신체 반응 때문이야? 신체 반작용 때문이야? 아니잖아. 신체의 반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반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잖아. 뭐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신체적 반작용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자, 예방 대책으로 작업장 내 국소 냉방기 설치, 작업 지시 조정, 작업 시간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예방 대책으로 필요한 거지. 그치? 냉방기 당연히 설치해줘야 되고, 빠르게 어떻게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건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장시간이 아닌 좀,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 2번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리을 4번이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제시문을 분석을 통해서, 제시문만 잘 분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정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다음은 하이니의 재예방 사원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에 나타난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예방대책 사원칙 네 가지가 있었지. 손실, 우연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죠. 마지막으로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죠. 네 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면. 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작은 공구에 맞았습니다. 같은 공구라도, 이게 핵심이네. 같은 공구라도 떨어진 각도나 작업자의 위치에 따라 경미한 찰가상만 입을 수도 있고, 심한 두부 손상으로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뭐야? 같은 어떤 공구 하더라도 떨어진 각도, 작업자 위치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작게 다칠 수도 있잖아. 이거는 우연이지. 그래서 손실 우연의 원칙에 관한 거다라는 거야.

손실 우연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지. 기억. 재해는 예방 가능하므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건 뭐야? 예방 가능 원칙이지. 이거는 예방 가능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손실 우연의 원칙이 아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별 대책을 적절하게 선택했네. 이건 뭐야? 대책 선정의 원칙이지. 이거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손실 우연의 원칙이 아니다. 손실과 재해는 그 정도가 예측할 수 없이 우연하게 결정되는 거야. 우연히 결정되는 거야. 그치? 디귿불 맞고. 경미한 사고가 반복될 때 언제든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과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원칙과 관련돼서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예방 4원칙은 여러분이 좀 공부해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3번 문제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의 교육 장면이다. 하이니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에서 단계별 실행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우리가 예방 대책 그 5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전관리 조직이지. 1단계. 자, 첫 번째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이고, 2단계는 뭐죠? 사실의 발견이죠. 3단계는 평가 및 분석이죠. 4단계가 시정책 선정이죠. 5단계는 뭐죠? 시정책 적용. 시정책의 적용이죠.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 D. 이건 나와 있네. 시정책 선정은 나와 있어. 이건 나와 있고. 그다음 D.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 A단계. A단계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팀을 구성한다. 맞지? 안전관리 조직이잖아.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답이야. 이거는 맞는 답이다라는 거. 기억은 맞고. 니은 B단계에서는 추락방지 장비 미착용 및 보호망 미설치 등 사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렇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야.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네. 니은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디귿 볼게. C단계에서는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실행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이거는 시정책의 적용이지. 이 대책을 실행했잖아, 실행.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책 적용이야. 자, D단계에서 추락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파악한다. 요거는 뭐야? 평가 및 분석이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확인해 봤고, 요것도 5단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번 정도, 4번 문제 정도까지는 공업 일반에서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고, 5번도 역시 공업 일반에서 출제되지만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도 5번 문제 같은 문제들이 그간 좀 출제했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다음은 안전 컨설팅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컨설팅 보고서 보니까 사업자명 나와 있고, 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컨설팅 내용은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소 분석, 대책 및 안전보건 표지 제안한 거예요. 즉,

사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대책에 맞게끔 안전보건 표지를 저 이제 표지를 한다라는 거. 자, 이거 보니까 금속가공센터 장소는 금속가공기계 소음이네 심하여 장기간 노출 시 소음성 난청이 우려됨.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의무화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관련된 표지는 뭘까요? 뭐겠어? 지시 표시지. 뭐 해라? 소음이잖아. 뭐? 기마개를 착용해라라는 지시 표시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다음에 자, 도장센터 인화성 물질 누출 감지 센서 미비로 누출 시 차단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인화성 물질 이거는 경고 표시지. 경고 표시. 경고 표시지. 물류센터 다. 그다음에 지게차 운영 운행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행자 통로와 분리시키는 이제 금지 표시가 이제 부착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장 전체로 본다면 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 설비 미비. 그래서 응급 구호 설비를 구비하고 그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내 표시가 있어야겠지. 뭐 예를 들면 응급 구호 표지라든가 이런 거 안내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자, 기억. 가에는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는 안전보건 표지를 제안한다. 안전모가 아니잖아. 지금 소리 때문에 지금 난청이 생기는데 안전모가 왜 필요해? 그치? 귀마개 착용이지, 귀마개. 귀마개 착용이 필요하다. 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라는 거. 니은. 나는 누출 감지 센서 및 비상 차단 시스템 설치가 대책이 필요하다. 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화성 물질에 대해 누출 감지 센서 미비잖아. 그러니까 누출 감지 센서 및 비상 차단 시스템의 설치가 대책이 된다라는 거. 이건 맞는 얘기네. 여기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D급 볼게요. 다에 대한 부분이야, 여기. 다는 보행자와 지게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 운행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행자 통로를 분리하자. 그래서 보행 금지라는 이런 표지를 설치하자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디귿도 뭐야? 맞는 답이 되잖아. 그지? 자, 니을, 라에는 녹십자 표지를 설치하여 구호 활동을 활용한다. 구호 활동을 활용한다. 아니, 응급 구호 설비를 구비하고 이랬잖아. 이에 관련된 표지니까 응급 구호 표지지. 이런 표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니을도 아니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것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문제상에서 나중에 이제 완성해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 문제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해해 놔둬도 충분히 여러분이 본 수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제시문에서 응용해서 이제 이런 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표지 하나하나 다 우리 일일이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겠지만 그거 다 어떻게 외워? 그치? 문제상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분만 할줄 알면 돼. 지시 표시냐, 안내 표시냐, 이런 것들만 구분할 줄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일단 보자고, 육모하고 구모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과거에 보면은 1번부터 현재 5번까지 문제는 출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어. 않았고, 이제 앞으로 6번 문제부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디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다음 전문가의 산업재해 관련 인터뷰에서 가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했어요.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했어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로는 했어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로는 했어요.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한 예.

1번.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직원 A씨는 축구 경기 중 발목을 다쳤대. 인정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회사 주관으로 체육대회 했기 때문에 이거 엄밀히 따지면 어디에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이야? 아니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해. 이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자, 사무직 노동자 B씨는 퇴근 후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 중 허리를 다쳤대. 퇴근 후야. 이건 업무와 관련 없잖아.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체육관 가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어떻게 다친 거야. 그게 정답 몇 번? 2번이야.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야, 2번. 자, 세 번째 보자고. 기계 기술자 C씨는 작업 중 실수로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수로 하더라도 그 작업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바로 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거. 이거,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하는 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더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콜센터 상담원 D씨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 역시 이것도 산업재해 인정받아. 산업재해 중에서도 업무상 어디에 해당했어? 질병에 해당했잖아. 지난 시간에 이론에서 배웠잖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하는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5번. 회사원 이 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것도 받을 수 있어. 그 핵심은 뭐였어? 이거 밑줄 치라 그랬었나, 지난번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야. 이게 핵심이야. 출퇴근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당연히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당연히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돼. 출퇴근제로.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제 인정이 돼. 근데 우리가 자가라든가 어떤 개인이 이제 움직이 출퇴근할 때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이게 핵심 키워드야. 그래서 이거 아마 나오게 되면 이 출퇴근제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이 문장이 제시문에 있다 혹은 답제에 있다 하면은 출퇴근제외로 인정 그볼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출퇴근 제외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낼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 A씨의 산업재해 신청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회사명 공공가구 산재보험 가입 여부 당연히 가입되어 있겠지. 사건 경위 볼게요. 2025년 4월 20일 가구 공장 직원 A씨는 무거운 목재를 옮기다가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쳤대요. 응급실로 이송 후 병원에 4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대요. 자, 일반 병원이야. 미지정 병원이고, 산재. 자, 근로복지공단 심사 상황, 산재보험 신청 중이에요. 자, 1번. A씨가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서는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니야. 일반 병원도 다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단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산재 지정 병원이나 일반 병원이나 다 당연히 뭐야? 산재 신청 가능하지. 그치? 자, 2번. A씨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자, 산재 신청에 가입한 경우에만? 아니야. 회사가 산재보험에 대해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받을 수 있어. 그 나머지 사후는, 근로복지공단이 다, 그 회사에게, 이제 청구하게 돼 있어. 사후에 다. 그래서, 신청 가능,

아니다라는 거, 경우만 아니라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 3번.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A씨에게 있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니야.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일하다가 다쳤으면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있다야. 있다. 뭐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자, 4번. A씨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한다. 당연히 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에 산재보험이 충족하지. 4주 이상, 3일 이상이잖아. 3일 이상이면 충족하는 거지. 4주 이상 입원 치료했기 때문에 당연히 충족하지.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 5번. 사고 난 직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및 결과를 통보받아야 병원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야. 우리 그 신청하고 며칠 이내에 그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7일 이내에 통보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 통보받아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4번도 중요한 거니까 잘볼수 있도록 하고. 8번. 다음 산재보상 컨설팅 보고서에 나타난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신청인 세무생물식품 근로자 A씨. 계약 구분받은 일용직. 일일 평균 임금이 14만 원이래. 자, 친절하게 일일 평균 임금이 나왔어. 자, 산재 내용 봤더니, 2025년 5월 30일 사고 내용, 식재료 기계 조작 중 양손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어요. 양손 끼임 사고. 그 다음에 6주 입원 치료 받았대요. 치료 내용 봤더니, 자기공명 영상, 즉, MRI 검사 및 보조기 구입. 기타 치유 일정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 지급 가능, 휴업급여 지급 가능, 간병급여 지급 가능이래요. 산재보상. 자, 컨설팅 보고서 보고. 1번. 휴업급여로 1일 11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다. 11만 2천 원? 몇 퍼센트야? 70%지? 70%. 그래서 곱하기 70%를 해주면 돼. 7일은 7, 7, 4, 28이니까 얼마야? 9만 8천 원이 되겠네. 그치? 9만 8천 원. 그래서 11만 2천 원이 아니라 얼마다? 9만 8천 원이다. 이런 거알수 있지.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2번, 간병급여는 A씨의 간병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간병을 받는 사람 본인, 간병 본인한테 지급하는 거야. 본인이지, 본인. 간병인에게. 간병인은 그 간병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본인에게, 간병을 받는 사람 본인에게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자기공명 영상 검사비, 즉 MRI지 및 보조기 구입비는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 그때 이론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밑에 항목이 나와 있었지. 이거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4번, A씨와 같은 계약에 의한 근로자. A씨는 일용직이었어. 그지?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그 대상이 될수 없다? 아니야, 있다지. 당연히 있다지, 이거는. 뭐, 일용직이라고 이게 대상이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있다야, 있다. 5번.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7일 이내 맞아.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지. 제출처가 틀렸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8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요 휴업급여 계산하는 거 나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일 평균 임금이 아주 친절하게 14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일일 평균 임금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3개월 평균이야. 3개월 평균. 급여의 3개월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거를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 할때 평균 임금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그치? 그것도 여러분 좀 참고하면은,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평균 임금을 좀 계산하는 거를 넣게 되면 엄청나게 초고난도 문항이 되겠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렇게도 낼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살펴봐놨두면 좀 도움될 것 같아요. 자, 9번하고 10번은 세트 문항이에요. 세트 문항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산업재해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공공화학 재해 발생 근로자 정보 봤더니 성명 A씨, 근무 부서 화학물질 생산부, 직위는 생산 라인 작업원이에요. 일일 평균 임금 16만 원이래요. 근로계약 구분 비정규직. 자, 사고 유형은 뭔지 몰라. 그럼 재해 발생 과정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겠죠. 자, A씨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 탱크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탱크의 밸브가 고장나면서 염산이 누출됐대요. 이런 것들은 유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부분이지. 자, 근로자가 얼굴과 손에 누출된 화학물질 접촉했대. 접촉으로 인해 근로자의 호흡기를 자극하여 중독 증세가 발생했대요. 그럼 사고 유형은 뭐야? 유해 유해물질 노출 및 접촉이 되겠네. 물질에 대한 어떤 노출 및 접촉과 관련된 사고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상황 볼게요. 현재 상황 봤, 아, 응급조치 내용. 응급조치 내용 봤더니 사고 직후 작업장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팀에 연락하여 근로자를 응급처치실로 이송했대요. 자, 그다음 호흡곤란, 두통, 구토,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피부 자극 및 화상의 증상이 있어 응급처치팀은 산소 공급 및 해독제 투여를 시작했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치료받게 했습니다. 3번. 병원에서 염산 중독에 대한 치료와 처방을 진행했으며 약 14일에 입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손가락 강직이 발생하여 장애가 남음 했어요. 현재 상황 볼게요. 치유 후 일상생활에 간병이 불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 불필요하대요, 간병이. 자, 작업장에 복귀를 준비하면서 직장 적응 훈련을 실시했대요. 그다음에 장애 등급 10급 판정을 받았대요. 여기 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고난도 문항으로 또 냈겠네.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위 산업재해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간은 산소결핍에 해당한다?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썼었지? 유해, 위험물질 노출 및, 그 다음 접촉에 관한 사고라는 거알수 있지. 가해는 사고. 자, 니은, 사고 원인 중 불완전한 상태는 저장 탱크 밸브 고장이다. 맞지? 이건 맞는 얘기지. 불완전한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맞는 답이다. 자, 디귿. 병원 이송 전 응급처치를 먼저 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니지. 가장 먼저 우리가 뭐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응급처치 후 이송을 해야겠지, 당연히. 있지. 그 다음, 니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저장 탱크 밸브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교체 주기 설정이 있다. 오케이. 이것도 사고 예방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 보니까 위 산업재해 보고서에서 A씨가 제공받을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앞에 내용 잠시 들어가면은 자, 치유 일상생활에 간병이 불필요하다는 게딱 제시됐잖아. 간병이 불필요하대. 그러므로 간병급여는 받을 수 없고,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직업재활급여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 등급을 받았고, 이 사람은 직장에 복귀를 위해서 직장 적응 훈련을 실시하잖아. 그치? 직업재활훈련이, 급여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급수를 받은 사람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을 할때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그래서 받을 수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그치? 받을 수 있다. 장애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특별급여 하면은 장애급여 급수가 몇 급에서 몇 급? 1급에서 3급이잖아. 1급에서 3급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10급이 나왔잖아. 우리 여기에 제시문에 10급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지.

0: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4번. 휴업급여로 1일 11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자, 휴업급여. 평균급여 보자. 평균급여 얼마였을까? 우리 앞에. 많이 돌아가네. 16만 원이야. 16만 원. 16만 원. 그러면 16만 원에 곱하기 몇 퍼센트? 평균 임금의 70. 70. 자, 70% 하니까. 맞네. 11만 2천 원이 되네. 그치? 11만 2천 원. 정답 몇 번? 4번이네. 11만 2천 원 나오네. 딱. 16만 원에 70%. 곱하기 저보다 잘하죠? 7, 1은 7, 7, 6, 42. 42 하니까 11만 2천 원. 자, 호흡보조기구 구입비를 장애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호흡보조기구 구입비는 보조기구잖아. 이런 것들은 요양급여와 관련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장애급여가 아니라 무슨 급여? 요양급여도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그 산재보험과 관련된 급여, 지급되는 급여들의 종류, 우리 배운 거 앞에서 이론에서 10가지에 대해서 배웠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보험과 관련돼서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급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더 메모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완성까지 아마 풀다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작년에 모평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5년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였어요. 다음 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제 유형과 장애 등급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2014년 4월 1일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A씨와 42세 B씨는 세모세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ED 전등 교체 작업 중 이동 사다리에서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 A씨는 다리 골절로 4주 입원 치료 후 완치되었다. 자, B씨는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3개월간 간병과 치료를 받고 치유되었으나 장애 14등급을 받았대요, 판정은. A, B, C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치료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했대요. 임금 받지 못했대요. 그들은 퇴원 후 현재 직장으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야. 정상 근무 중이야. 1번, 사고 형태는 무너짐이다? 아니지. 사다리에서 뭐 했대? 떨어졌잖아. 떨어짐이지. 떨어짐. 떨어짐. 떨어짐이야. 자, A씨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몇 퍼센트? 60%? 60%가 아니라 몇 퍼센트?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하네. 70%를 받을 수 있다지. 자, 3번. B씨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B씨인 경우에는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3개월간 간병과 치료를 받고 치유되었으나 장애 등급 판정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상적으로 복귀했잖아. 그 이후에 간병을 요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B씨는 장애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장애 특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급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몇 급이야? 1급에서 3급에 해당하잖아. 장애 특별급여는. 근데 우리 14급이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맞네. 받을 수 없네. 그치? 여기서 4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 어우, 실수할 뻔했어. 그치? 받을 수 없는 게 맞아. 자, 5번. A씨와 B씨는 직업 재활급여를 받을 수 없지. 없다라니까.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애특별급여는 해당하는 그 요건들, 10가지, 급여 중에서 10가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 재활급여 같은 경우도 A씨는 받을 수 없는 거야. 그지? B씨는 이제 장애 등급 받았으니까 가능하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는 작년 9월 모의평가야. 12번 문제. 업무상 재해 관련 수업 활동 자료이다.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하면서 어려운 문제였지. 최고 난도 문항 중에 하나였어, 이게. 자, 아래 규칙 보게 되면 모든 규칙을 A에서 CC의 사례에 각각 적용하여 해당하는 스티커를 가에서 다에 붙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이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에서 다까지 요 스티커를 붙이래. 그 말이었어. 자,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 이거는. 자, 규칙 봤더니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 빨강색. 그치? 요양급여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파랑색.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노란색 스티커를 한 개씩 붙이는 거야. 자, 한번 알아보자고. 자, A씨. 사내 체육대회에서 넘어져 일주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대요. 자, 이건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돼. 그럼 적어볼까, 우리? 빨강. 빨강. 받을 수 있지? 자, 치료 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치료 기간 중에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장애 없이 완전히 치유됐대요. 일주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니까 얘는 요양급여 받을 수 있지. 파랑이야, 파랑. 파랑. 파랑. 그래서 3일 이상 우리가 통원 치료를 받고 했잖아. 그렇지만은 어쨌든가 우리가 휴업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았어. 통원 치료 받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야. 그치? 파랑. 자, 이제 나 볼게. 정비 작업 중 감전사고로 부상 당했대요. 감전사고로 부상 당했으니까, 장애,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이거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돼. 자, 빨강 해당돼. 빨강 해당돼. 그 다음에 2주간의 입원 후, 치료 후 1년간 통호치료를 하여 치유되었으나, 손가락 감각이 둔화되어 장애 14등급 판정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입원 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했대. 요거 뭐야? 휴업급여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이 3일 이상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요양급여 해당돼. 그럼 얘는 뭐야? 빨강, 파랑, 그 다음에 노랑, 셋다 해당돼. 셋다 해당돼. 그치?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해당되지. C, 마지막. 관용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 중. 이게 나오잖아. 통상적인 경로. 이거 핵심 단어라고 했어. 통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4일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완시됐대. 자, 업무상 사고 해당돼? 큰일 나지. 이거는 출퇴근 재해야.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만이잖아. 이거는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야. 그치? 업무상 사고 아니야. 그 다음에 4일간 동안 활용해서 4일이나 치료를 받았어. 3일 이상 치료받았기 때문에 얘는 요양급여에 해당돼. 그래서 얘는 뭐야? 파랑이야, 파랑. 그렇다고 해서 뭐 휴업급여 없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A씨는 빨강, 파랑, B씨는 빨강, 파랑, 노랑. 그 다음에 C씨는 파랑. 하나야. 그치? 이렇게. 자, 1번. 가에는 총 3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3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 두 개잖아. 3개가 아니라 두 개야, 두 개, 두 개. 2번. 다에는 빨강 스티커와 파랑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니지. 붙어, 이거 파랑 하나잖아. 파랑 하나잖아. 빨강은 없어. 그치? 요거 헷갈린 거야,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했어. 아, 이거, 와우. 출퇴근 제외, 업무상 제외 해당하지? 근데 업무상 제외하고 업무상 사고를, 용어를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이거 당연히 2번으로 체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업무상 제외 안에 업무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제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설명할 때 법령을 아예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유가 그거였어. 자, 3번. 나와 다. 얘는 모두 노랑 스티커가 붙어 있다? 노랑 스티커는 여기 하나 붙어 있잖아. 그치? 나에. 모두 아니지. 다에는 없어. 그치? 그 다음. 가에서 다에 붙여진 스티커는, 총 5개다? 가에서 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6개. 5개가 아니라. 6개였어, 6개. 5번. 가에서 다에 전체에서 파랑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어 있다. 자, 가에서 전체 봤을 때, 전체에서는 파랑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어 있다. 자, 요거 파랑. 가 파랑 있지? 나도 파랑. 다도 파랑.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파랑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어 있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때요? 단순하게 우리가 업무상 사고,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개념만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를 사례에 적용하고 게임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재작년부터 수능에서 우리가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이 형식의 문제, 고난도 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한번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걸 사례에 적용했을 때그 사례에서 이 개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활용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게임 형태로 이제 요거를 진행해서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답을 찾는 형태. 이게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나오는 문제였어.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때, 작년 9월 모의평가 때 12번 문항이 알지만 헷갈려가지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바로 요거 C 이거. 통상적인 경로, 이거 알아서 출퇴근 제외. 이건 업무상 제외 속해. 근데 업무상 제외인데 업무상 사고하고 순간적으로 단어가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역시 산재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고용보험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단순하게 그냥 문제의 제시문을 분석해서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 이 단원 자체에서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개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례에 적용하고 그다음 사례에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념만 이해해서 문제 풀고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 그다음 기출 문제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풀어주고 있잖아. 완성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지막에 이제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여러분도 예측하고 선생님도 예측하지만 여러분도 예측하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나하나 해놔두고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마무리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저도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만든 힘으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한 문항 한 문항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작업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여름방학 이후여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문항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연습들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고요. 오늘은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는 핵상이 2N인 동물 A, B, C의 B 세포 가나다라 각각이 들어있는 상동염색체 쌍의 수와 동그라미 기억의 수, 상염색체와 기억을 더한 값을 나타냈다. 여기 지금 A, B, C가 등장하고 있는데 A, B, C가 두 종으로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을 2점 14번이랑 비교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헷갈리게 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기억은 X 또는 Y이다. 그 다음에 저 네 개의 세포 중에 두 개는 A 거 나머지 하나씩이 B와 C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성은 같답니다. 그럼 A와 C는 같은 성별. 지금 2점 14번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았고 대신에 거기서는 A와 B가 같은 종이다라고 해서 이제 종의 경계를 그어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와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없을 순 없고 0보다 큰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세포 가를 보겠습니다. 상동염색체 쌍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 세포는 N이어야만 해요. N 상태여야 상동 쌍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그거랑 달리 상동염색체 쌍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한 쌍 이상 상동염색체 쌍이 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 그럼 그 세포는 EN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상동염색체 쌍의 수가 두 쌍이니까 전체 염색체의 수는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쌍 자체는 두 쌍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서 한번 보면 가에서는 기억의 수가 지금 0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N짜리 세포에서는 최대 어떤 성염색체가 한 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A는 1일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세포가 지금 N인 상태인데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다 더한 값이 3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상염색체랑 하나의 기억이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기억을 만약에 이제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라는 EN 상태의 세포에서 Y 염색체는 뭐 암컷이라면은 이 Y가 없을 거고 수컷이라면 최대 한 개 있을 텐데 지금 이 B라는 값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합이 EN 상태일 때 이 기억과의 합이 이렇게 짝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Y인 경우에는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은 X염색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총합이 4인 것을 봤을 때 X염색체 수 2개 있어가지고 EN이면서 전체 4개의 염색체 갔는데 성염색체 조성이 XX인 그런 암컷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와라인데 거의 다른 어떤 조건은 없고요.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칸의 값이 5입니다. 만약에 다의 세포든 라의 세포든 N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N 상태의 모든 염색체 합이죠. 상염색체와 기억이라는 성염색체의 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값이 이제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뭐 하나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가와 나의 서로 다른 염색체 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N일 때 3개라는 거는 EN일 때는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 종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염색체 수를 갖는 다른 종으로 구분이 됐는데 여기에서 염색체 수가 이렇게 또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다도 라도 EN입니다. EN인데 전체 염색체 수가 6개인 거죠. 6개이면서 지금 기억이라는 X염색체는 한 개만 갖는 XY 성염색체 조성에 그런 세포다. 그래서 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X염색체 더하면 총 5개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Y염색체도 가지고 있어서 총 염색체는 6개인 그런 세포로 봐야 되겠죠. 근데 다와라는 이게 지금 같은 종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성별도 같은데 서로 다른 개체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 두 개체가 A와 C의 관계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둘이 같은 종이어야 하니까 아 A와 C가 같은 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암컷인 그 개체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A와 C는 둘 다 XY 수컷인 상태고 암컷인 개체는 B가 되면서 B의 염색체수가 홀로 다르기 때문에 B만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합은 2인지 물어봤는데 합이 3이어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여야만 했죠. Y로 했을 때는 모순점이 생겼다.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체세포 분열 중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중기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봤더니 염색분체수를 묻고 있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상황 EN이라는 상황만 잘 이해하고 풀어주면 된다. 체세포 분열 중기라는 거는 EN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X염색체수분의 상염색체수를 B와 C에서 비교하도록 하고 있는데 B는 X염색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2분의 상염색체는 또 나머지 두 개가 상염색체니까 2분의 2. 그 다음에 C는 X염색체는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B고 뭐가 A고 뭐가 C인지는 몰라요. 다라 중에. 근데 아무튼 C 경우에는 X염색체는 한 개 있을 거고 나머지 상염색체는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B가 C보다 작다가 제대로 된 비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요거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게요. 지금 핵형 분석에 대한 과정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문제고 다음 사람 피의 핵형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질 X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물질 Y는 세포 분열 시 동원체에서 결합한 방추사가 짧아지는 것을 억제해서 세포 분열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데요. 그럼 동원체에 결합했다가 짧아지는 거는 후기로 진행이 될 때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은 각각 중기에 있던 애들이 후기로 전환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중기에 멈추게 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실험 과정에서는 배지가 담긴 시험관에 피의 혈액과 물질 X, 세포 분열 촉진하는 물질 X 함께 넣어서 세포 분열을 막 하도록 만듭니다. 혈액 안에 있는 그런 세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기에 멈춰야 우리가 관찰이 되니까 Y라는 물질을 넣어서 중기에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원심 분리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세포 가를 고정이라는 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멈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고 고정하여 핵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린 것 같다. 선생님이 이렇게 핵형 분석 그림 있으면 세세하게 다 볼 필요 없고 21번 염색체랑 XY 요 성염색체 조성에만 딱 동그라미 쳐놓고 보기로 바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이 되느냐. 동그라미 기억은 지금 분열기 중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핵막이 관찰되지 않는 분열기에 해당이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X는 체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지금 이거 체세포 분열시켰잖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 촉진 물질인데 체세포 분열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요 세포 가에서 세포 한 개당 성염색체수분의 염색분체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성염색체 두 개 있죠? 근데 염색 분체수는 지금 다 복제돼 있으니까 전체 염색 체수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21번 염색체를 3개. 그러니까 전체 염색 체수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 약분하면 4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다. 그래서 디귿 잘못했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굉장히 또 좋은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5번은 어떤 동물 종이 있는데 EN일 때 전체 6개 염색체의 수를 갖는 그런 종이래요. 얘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다는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가나다의 유전자 중에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다 독립되어 있긴 한데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 2, 3, 4에서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냈고 그림은 세포 가와 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가와 나는 여기 두 세포의 그림은 저기 1, 2, 3, 4랑 4 중에 하나씩이랑 매치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P와 Q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P는 수컷이래요. XY 조성이겠죠. 그 다음에 Q는 암컷이랍니다. XX 조성. 그리고 저 네 개 중에 두 개는 P의 세포, 두 개는 Q의 세포이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 동그라미 ABC가 있는데 그 각각의 기호가 0, 1, 2라는 숫자 중에 하나씩이랑 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포 그림 먼저 보고 이동합시다. 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짝꿍들이 있어서 EN이고요. 전체 염색체수 6개. 근데 짝을 다 지어보니까 뭐가 성염색체인지는 아직 몰라도 일단 다 모양과 크기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XX 조성이 누구? Q의 세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복제 전이니까 G1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N이에요. 짝꿍이 없어. 전체 3개. 근데 옆에 거랑 비교해보니까 더 조그마한 그런 염색체가 있더라. 그럼 이게 Y 염색체겠죠?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X 염색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거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P의 세포인데 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포를 한번 봅시다. 아직 뭐 정보가 없지만 일단 쭉 훑어보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좀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단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의 세포가 라지 B와 스몰 B를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EN일 때밖에 없다. 근데 EN인데 지금 복제 전인 G1기 세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복제 전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라는 값에 선생님이 이제 0을 한 번씩 넣어볼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A가 0이라면 A라는 유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EN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예를 들면 뭐 Y 염색체에 있는데 암컷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은 불가.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얘는 상염색체에 있어서 두 개 한 쌍이지만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고 요게 수컷이면 절반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동그라미 C에 그러면 또 0이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기호니까. 근데 그럴 때 여기가 00, 라지의 스몰 A가 00이 나오는데 요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또 X염색체에 존재할 때밖에는 안 돼요. 그럼 지금 X염색체에 있는 거는 하나여야만 하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에 0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C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A도 C도 아니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든.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B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채워놨을 때 뭐가 보이냐면 지금 3이라는 요 세포에는 라지 B도 스몰 B도 없어요. 요렇게 될 수 있는 건 이 유전자가 X라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개체가 수컷인 거죠. 수컷이어서 수컷이면서 N짜리 세포여가지고 그 X염색체 말고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데 Y염색체를 가지면서 복제되어 있는 수컷의 세포 뭐 이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3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B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없고요. 지금 N 상태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D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1, 1인 거 이제 우리가 찾았고 그 나머지 숫자를 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C를 보면 라지 D와 스몰 D의 합이 3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대 이제 두 개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C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는 안 되고 1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1 넣어주고. 그러면 동그라미 A가 자동으로 2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보니까 2라는 세포는 요 A에 대해서도 두 개 한 쌍,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두 개 한 쌍. 그러니까 지금 X염색체 있는 것도 뭐 애초에 두 개 한 쌍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암컷 Q의 세포가 되면서 G1기 세포니까 요게 2였겠네요. 요게 2일 거고 그래서 요게 Q의 세포가 되겠다. 근데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EN일 때도 스몰 A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몰 A를 갖고 있는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거는 Q의 세포는 될 수가 없다. 그 계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4번 세포는 Q 말고 P의 세포여야 되고 그럼 둘둘씩 이제 매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원의 세포는 자동으로 Q의 세포로 매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는 1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니죠. 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4는 P의 세포이다. 이 스몰 A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거였죠. 이렇게 아예 없으려면 이거는 수컷의 세포면서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데 이 세포에는 그 성염색체 말고 다른 성염색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숫자가 되겠다. EN일 때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N일 때만 가능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으니까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 6번도 굉장히 또 재미가 있어요. 별표 붙어 있고
사람의 유전형지 간은 세상의 대리 유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오늘 이 유전정보와 염색체 부분에 정말 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는 오늘이죠. 사실은 이 문제풀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저 오늘 이런 문제들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여러분

CMOLD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쌍의 대림 유전자는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 방금 5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모두 독립이긴 한데 누가 X염색체에 있는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그림은 남자 피의 G1기 세포로부터 각각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러면 뭐 여긴 남자 P, 이건 여자 Q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건 그냥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위에 있는 G1기 세포가 진짜 똑같이 그냥 원으로 제시가 돼 있죠. 어차피 유전자형이 똑같을 거니까 같은 사람 거여서. 그래서 같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G1기 세포 두 개가 감수 분열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2부터 5까지의 그런 세포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선생님이 이렇게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의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고 요 선 위에는 EN이고 선 아래는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세포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복제되어 있는 복제 구간의 세포들이어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2, 3는 절대 홀수의 숫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홀수의 숫자가 등장한다면 1이나 4나 5여야만 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가나다라 말을 저기 다섯 개의 세포랑 연결을 할 거고 여기 비워져 있는 ABC도 012랑 매치를 할 거다. 앞으로는 그냥 012 매치 유형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스몰 A이거나 라지 B 둘 중에 뭔지도 우리가 찾아서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니까 홀수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홀수가 눈에 띄는 숫자가 이미 3개. 5개 중에 3개 눈에 띄고요. 절대 홀수가 있으면 안 되는 세포 2개가 여기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홀수를 안 가진 나와 라는 2, 3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좀 찾아줬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나와 라가 지금 한 번에 감수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세포인데 거기 다 스몰 B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도 스몰 B가 복제된 상태로 있는 거고 여기도 스몰 B가 복제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유전자형이 뭐였던 거야? 스몰 B 동형 접합이었어야 나눠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원의 세포는 스몰 B를 두 개 갖는 세포가 요 표 중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스몰 B를 두 개 갖는 거 얘네들 빼고 그러면 여기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얘가 원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얘가 원이다. 그럼 유전자형이 보입니다. 라지 A 하나, 스몰 B 두 개, 라지 D 하나. 그러면 보이는 거 일단 써놓을게요. 라지 A 하나, 라지 D도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C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거기다가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2, 3 중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스몰 B만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3에서 만들어지는 4는 3랑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똑같으면서 그 수를 정확히 반을 가져야 돼요. 그런 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럼 라가 만약에 3라면 얘의 반을 갖는 세포 어떻게 돼야 돼요? 111로 갖고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3은 될 수 없고 2여야만 합니다. 그럼 얘가 3으로 확정, 나가 3으로 확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리가 된 4번 세포는 0, 1, 0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그래서 가가 4, 4가 된다. 여기가 조금 겹쳐 있으니까 지우고 3. 자, 그리고 다는 그럼 자동으로 5번 세포가 되겠죠? 5의 세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4는, 스몰 B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가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저쪽으로 갔고,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저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고,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몰 B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에 0이 들어갔잖아요. A자리에. 그럼 이제 B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뭐만 남았어? 1만 남았습니다. 1만 남았어. 그러면 지금 4에는 스몰 A나 라지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스몰 B는 있는 상태예요. 요 세포에 스몰 B 있어. 근데 얘는 N이야. 그럼 라지 B를 더 가질 수는 없다. 절대. 그럼 뭐를 가져야 돼요? 스몰 A로만 가질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 기억이라는 유전자는 스몰 A여야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몰 A가 있는 상태죠. 스몰 B. 그럼 여기도 스몰 A 있었겠죠. 그럼 애초에 원래 유전자형에도 스몰 A가 있었을 거고요. 한 쌍은 X염색체에 있어서 두 개 한 쌍을 못 가지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D겠구나.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D는 X염

제 있다. 그렇죠. A와 B가 두개한 쌍인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쟤네 둘은 상염색체 있고 얘네 둘은 상염색체 있죠? 남잔데 두개한쌍 가지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성염색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0이다. 그죠? 지금 여기서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를 찾다 보니 그 계열을 찾다 보니까 저 숫자를 넣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디귿 피에게서 스몰A, 라지B, 라디D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가 없겠죠. 왜? 애초에 라지비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역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7번 연계애간 붙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수능쯤 가면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능쯤 가면 이거보다 더 단서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문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수분열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그래도 좀 풀만한 문항이라고도 볼수 있다. 근데 쉽진 않아요. 뭐 상입니다. 상인데 완전 최상, 극상은 아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어떤 동물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EN일 때총 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그런 종이다. 그리고 형질간은 세 쌍의 대리미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위치를 줬어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는 X 염색체에 있다라는 위치를 확실히 그냥 주고 시작을 했고, 라지 B와 스몰 B는 상염색체에 있는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독립이다. 모두 독립인데 지금까지 앞에 있던 문제랑 다르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자체가 좀더 어렵죠. 그리고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에 세포 가나다라 마에서 이 여섯 가지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나타내서 앞으로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는 대립 유전자 유무 유형이라고 선생님은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합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X염색체 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표입니다. 지금 저 다섯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는 P의 세포래요. 그러니까 P 거가 세 개. 그러면 Q 거는 두 개란 얘기가 되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세포는 각각 지원기 세포거나 생식 세포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E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데 복제는 안돼 있다. 그럼 요 합에 해당하는 숫자가 다 복제 안된 상태로 이렇게 더해져 있는 숫자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P는 수컷이고 Q는 암컷이다. XX 조성의 암컷이다. 요렇게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P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의 DNA 상대량이 2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라지비의 DNA 상대량이 이란 얘기는 P의 유전자형이 일단 라지비, 라지비를 깔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때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줄글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대립 유전자 유무를 풀 때요. 이 지금 대립 유전자 종류가 여섯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랑 이제 매치해서 어떤 게 어떤 유전자인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전체 여섯 개 중에 세 개보다 많은 그러니까 4 이상 절반을 넘어서는 4 이상의 숫자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세포는 EN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6개 중에 5칸의 동그라미 쳐져 있단 말이에요. EN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6칸 중에 4칸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절반을 확실히 넘어선다. 그럼 그건 EN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도 EN인데, 근데 지금 서로 다른 개체의 EN 세포로 보이죠. 유전자의 구성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럼 얘네 EN인 두 개체의 세포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걔네들이랑 다른 그거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죄다? 그게 분열하면서 만들어진 생식 세포들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개체가 등장 인물인데 서로 다른 두 EN짜리 세포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거 외에 그거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 다 N이란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X염색체 수를 보니까 요 가의 세포는 X염색체가 두 개예요. 성별이 뭐란 얘기야? 암컷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암컷인 Q의 세포가 됩니다. 아, Q는 6개 중에 5개 갖고 있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그거랑 조성이 다른 나는 피 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의 EN 세포에 애초에 없었던 미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P, 그러니까 Q 거는 아니죠. 이두 세포는 Q는 아니야. 그러면 P일 수밖에 없지. 지금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다도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지금 여기 P에 나 세포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EN이잖아요. 그럼 모든 종류의 지금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의 세포가 EN 상태의 세포인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거 P 거겠어요? 아니겠지. 그럼 P 거가 아니면 Q 거가 됩니다. 그럼 벌써 Q 거두개다 나왔거든요. 나머지 하나 P 걸로 완성. 그래서 누가 누구의 세포인지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세포부터 한번 접근해봅시다. P라는 어떤 수컷의 세포, 근데 N짜리 세포죠. 근데 거기에 지금 세 종류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복제된 상태의 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의 생식 세포일 텐데, 걔의 스몰 A, 라지 B, 라지 D 총합이 3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지? 스몰 A도 있어야 되고요. 라지 B도 있어야 되고, 라지 D도 있어야 이 총합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의 생식 세포는 그 유전자를 한 개씩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 총합이 3이다? 그거를 다 세트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역과 리을과 비읍이라는 요세 유전자가 스몰 A, 라지 B, 라지 D에 해당하는 유전자여야 되겠다. 근데 아까 우리 조건에 뭐가 있었어? P라는 개체는 B를 라지 B로 동형 접합으로 갖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 P라는 개체는 EN이든 N이든 뭐 감수 분열을 했든 안 했든 라지 B라는 유전자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동형 접합이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P의 세포에서 혹시 X 없어요? 그러면 이거 라지 B 아니죠? P의 세포 중에서 훑어봤을 때 그게 없어요? 이거 라지 B 아니죠? 그러면 빠짐없이 등장한 얘. 단 하나의 요 조건, 그죠? 리을이 라지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A라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개체의 유전자요. P라는 개체의 유전자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A 중에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게? 스몰 A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럼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컷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어요. Y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아예 알려줬죠? 라지 B, 라지 B. 그리고 라지 D 있는 거 요걸 통해서 알려줬어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럼 남은 한 자리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EN 상태의 세포를 보니까 요 3개 말고 딱 여기 한 칸에 더 동그라미가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다른 한 종류의 유전자를 더 가져야 된다고 이제 해석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더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류를 채워야 돼. 그럼 그게 스몰 D일 수밖에 없겠죠. 완성. 그러면 이 미음이 스몰 D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Q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Q는 스몰 D가 없어. 근데 Q는 암컷이잖아요. 모든 쌍에 대해서 두개한 쌍씩 유전자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스몰 D 없이 두개한쌍 만들려면 라지 D, 라지 D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도 뭐 채워볼 수 있지만 일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나는 P의 세포이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닌 리을은 라지 B이다, 그쵸? 얘 제일 먼저 찾았죠, 그쵸? 니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 이 P라는 개체에서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스몰 A, 라지 B, 스몰 D 다 가능하죠. 모두 독립돼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의 내용 자체는 큰 이제 쉽지 않지만 이 보기에서 막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네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지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줬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문항의 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풀어봤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얘는 7번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표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의 형태를 가공해서 좀 연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어서 연계 예감을 붙여봤고요. 자, 그림은 각각 어떤 남자 P와 Q의 어떤 남자 P와 여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이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에 1부터 6까지의 6개의 세포가 있죠. 그 중에서 6개 중에 2개씩을 다 합쳐가지고 기억이라는 염색체의 합,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염색체 수의 합을 나타낸 건데,
뭐 이 가에서부터 바까지가 저기 1부터 6까지랑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x 또는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조건을 달아줬어요.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다와 마는 p의 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다 p, 마 p의 세포이고, 그 다음에 1과 2는 중계 세포. 뭐 얘네들은 그림상에서도 복제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계 세포이다. 그리고 정자 3와 남자, 난자 6가 수정돼서 남자인 자녀가 태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남자인 자녀가 태어난다는 얘기는 저거 두개 합쳤을 때 성염색체 조성이 XY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난자에는 무조건 X염색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정자 3에 Y염색체가 있다라는 조건을 준다고, 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Y염색체 갖고 있으면 얘랑 똑같은 거 나눠 가진 옆에 있는 4도 Y염색체 가져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애도 Y염색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X는 1로 갔을 거고, 그리고 그 윗단계에 해당하는 1은 뭐 XY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X염색체에 복제된 걸 나눠서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X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세포는 지금 이제 감수분해 아직 하지 않은 여자의 세포이기 때문에요. X염색체 두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한번 저기다가 올려볼 건데, X염색체와 Y염색체 순으로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X 한 개, Y 한 개.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둘다 X는 없고 Y 한 개. 그 다음에 5번은 X 한 개, Y는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X로 두 개, Y 없고. 그 다음에 6번은 X 한 개, Y는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염색체 총합 한번 볼게요. 모든 저 6개의 세포에서 X염색체만 다 더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Y염색체 합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끝.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이라는 염색체 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5입니다. 얘가 X염색체고 기역이 Y염색체가 되겠죠. 그리고 Y염색체 수, 뭐 요거 숫자 다 더하면 3이 될 건데, 근데 어떤 두 개의 세포를 더했을 때는 두 세포 합은 최대 2까지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Y염색체 가지고 있는 세포들 각각 다 세포당 하나씩만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 더했을 때 최대값은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A, B, C 순으로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러면 최대가 두 개니까 두 개, 한 개, 0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Y염색체를 두개 더했을 때 Y염색체를 두개 갖고 X염색체는 안 갖게 되는 조합은 3번과 4번을 더했을 때. 그래서 가와라는 누가 누군지 끝까지 특정되지 않지만 3, 4의 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다, 다는 P의 세포라고 했는데 얘는 Y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Y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라와 더했을 때 X염색체 총합이 3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 두개 빼고 Y염색체 또 가지고 있는 1이겠죠. 일단 얘는 다는 1으로 확정입니다. 거기에 X염색체 하나 있고 총합 3으로 만들려면 요거랑 더해줘야만 X염색체 총합 3 만들 수 있거든요. 라는 2다. 2다. 그러면 남은 P의 세포 단 하나는 5번이죠. 5번이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마. 그 다음에 걔는 Y염색체 없고요. 거기 X염색체 한개 있는데 바인 6번이랑 더하면 X염색체는 총두 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는 1이다. 그죠? 동그라미 B는 1이고. 그 다음에 니은, 마는 5이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성염색체 수 분의 나의 염색부채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가 지금 3, 4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가 됐든 마지막 줄에 있는 세포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걸 Y로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라의 염색분체 수. 라는 2의 세포입니다. 그럼 지금 이건 EN인 상태면서 복제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염색체 수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거든요. 염색분체 수를 물어봤으니까 복제되어 있는 상태면 곱하기 2 해줘야 되고, EN인 상태의 세포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예요? 92가 돼야 되겠죠? 46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입니다. 9번도 복잡하게 생겼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시작점만 잘 찾으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단을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두 개는 같은 염색체 있대요. 그게 어디에 연관돼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 P와 남자 Q.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남자 P, 여자 Q라고 하는데 우선 PQ가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여자 P와 남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냈다. 저기 1번부터 6번까지 세포 있죠? 그럼 여기 기억부터 비유까지 매치되겠죠? 그렇다. 그리고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1부터 4까지는 다 복제 구간에 있으니까 중계 세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복제된 상태로 놓고 풀면 된다. 그런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P의 세포 3개랑 Q의 세포 3개를 찾아줘야 돼요. 일단 눈에 띄는 걸 한번 좀 훑어볼게요. 그게 뭐냐면 니은에 4라는 숫자가 눈에 확 띕니다. 앞으로 이제 4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팁을 설명하면서 4라는 숫자는 그거 가지고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복제된 상태, 이행 상태의 세포여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스몰 B는 있으면 안 되겠지. 일단 이런 상태. 일단 요 세포는 EN일 겁니다.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 1 아니면 2겠죠? 근데 그때 A의 총합을 봤더니 이 B의 총합의 절반이에요. 그럼 다른 유전자의 절반만큼만 갖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성염색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남자, 여자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Y염색체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다. 그럼 X염색체에 있는 걸 절반만 가지면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렇죠. X염색체 한 개만 가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Q의 세포. Q의 세포인데 EN이면서 복제돼 있다. 2죠. Q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Q의 세포는 유전자형이 라지 A, Y,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D 하나 있는 건 알려줬어.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건은 이 D가 연관이 돼 있는데 X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이라서 상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한 B랑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그것만 조금 이따가 훑어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지금 2라는 세포, Q의 2N짜리 세포, Q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스몰 A가 애초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스몰 A를 갖고 있는 세포들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Q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네가 다 P 거가 됩니다. 그럼 P 세포 3개, Q 세포 3개 찾아야 되는데 누가 누구 건지는 다 찾았어요. 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세포, 지금 복제 안 된 세포가 5번, 6번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홀수 가지고 있는 애들이 5번, 6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매치하면 됩니다. 그럼 Q 건데 홀수야. 그러면 이게 이제 6번이겠죠? 그 다음에 P 건데 홀수 가지고 있어. 마지막이야. 그럼 5번 세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Q의 세포 3개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빼고 이 가운데 있는 세포 이게 4번이 되겠죠. 리을이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랑 미음 중에 1,3가 있을 텐데 1,3 중에 더 많은 종류 가지고 있는 게 1의 세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음의 세포가 요거를 두 개 한 쌍, 라지디 스몰디 두 개 한 쌍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EN일 수밖에 없죠. EN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음이 1이고 기억이 3가 되겠다. 그러면 1의 유전자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P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두 개 한 쌍씩을 이루어야 되니까 두 개 한 쌍, 두 개 한 쌍, 두 개 한 쌍.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D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근데 지금 2번 세포에 빈칸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그 밑에서 만들어진 4번 세포, 4번 세포에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아, 6번 세포, 6번 세포죠. 6번 세포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라지 D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세포에 라지 D가 있다면 그 위에 상위의 세포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라지 D가 있었다. 여기 있었다. 그럼 뭐예요? 얘도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이니까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B와 D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리을은 3번이다. 리을은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요거 가지고 P 거, Q 것만 딱
가르마만 잘 타주면 금방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의

감수 분열 결과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느냐. 자, 지금 B와 D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거는 P의 세포인데 얘가 지금 다 이형 접합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힌트는 마지막에 5번 세포를 보니까 5번 세포에는 스몰 B, 라지 D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자의 세포에는 무조건 뭐 그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서 라지 B와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거다. 그러면 라지 B와 스몰 D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라지 B, 스몰 D가 연관이 돼 있고 이 반대쪽으로는 스몰 B, 라지 D 연관된 게 가서 합치면 원래 이제 그 유전자형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갖는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5번과 6번이 수정되어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의 성별은 여자인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5번에는 뭐 당연히 이제 난자이기 때문에 X염색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6번 세포가 여기 있죠? 6번 세포에는 지금 4번으로 X염색체가 갔거든요. A를 봐야 되죠. 지금 A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세포에 지금 X염색체에 존재하는 A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X염색체가 갔다는 얘기예요. Y염색체는 반대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둘이 수정이 되면 그러면 XX 조성의 여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디귿 옳은 보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연계 예감 붙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뭐 앞선 문제들처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숫자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독특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종이 있는데 EN일 때 전체에 6개의 염색체 가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의 유전형제 가는 3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Q의 세포 1, 2, 3에서 각각 어떤 뭐 이런 조합으로 유전자의 합을 더했을 때 숫자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일부는 그냥 기호로 그 염색체를 대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의 요 세 개의 세포는 저기 1, 2, 3, 4 중에 이제 하나씩 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네 개의 1, 2, 3, 4 중에 두 개는 P 거, 두 개는 Q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P 거 있고 Q 거 있는데 각각 두 개씩 1, 2, 3, 4 중에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P는 수컷, Q는 암컷, XX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형,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요 염색체를 대체한 이 기호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색체는 모양은 나타내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각각은 성염색체나 상염색체거나 X염색체거나 그러면 Y염색체는 그림에 그냥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표에 기역과 니은이라고 써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6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6이면 안 되죠. 6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요 염색체에 스몰 D 유전자가 있다까지 얘기해주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가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는 일단 얘네 둘이 닮았잖아요. 그리고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염색체가 있는 상황이니까 EN일 거예요. EN이면서 전체 여섯 개의 염색체 있습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보면 지금 이 염색체에 라지 D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라서 스몰 D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 이 기역 염색체랑 이렇게 상동일 거고 그 다음에 라지 A 갖고 있는 요 염색체랑 이 니은이랑 요렇게 상동으로 묶일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요 개체는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의 유전자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몰 D도 있다고 했으니까 스몰 D까지는 우리가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다. 조금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일단 라지 A랑 라지 B랑 그 다음에 라지 D 있는데 스몰 D도 있는 걸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N입니다. N이면서 3개를 갖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얘가 너무 조그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 생김새나 색깔로 봤을 때 옆에 있는 이 D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랑 짝이어야 하게 그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Y염색체라는 얘기죠. Y염색체고 요게 성염색체니까 디귿은 상염색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라지 D 가지고 있는 요 염색체가 성염색체인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럼 이 둘은 X염색체가 되겠죠. X염색체 두 개 조합의 QN 세포의 모양이었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니은은 또 상염색체였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다도 짝꿍 있어요. 그래서 EN입니다. 전체 6개의 염색체 가지고, 그 다음에 Y염색체가 눈에 띕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것도 수컷의 그런 세포란 얘기죠. 그래서 Y염색체에 있는 요 나와 다는 둘 다 수컷인 피의 세포구나.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근데 뭐 N인데 복제된 상태의 세포고, 얘는 EN이면서 복제된 상태의 세포라서 저 1, 2, 3, 4 중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Y염색체의 짝꿍이 리을이겠죠? 요렇게 묶이는 거겠죠? 나머지는 둘씩 짝이 잘 지어지니까. 그래서 요게 X염색체에 해당이 될 거고,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일단 스몰 A랑 스몰 B는 하나씩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D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일단 Y염색체 있죠? 요 세 자리를 나중에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로 가서 이제 1, 2, 3, 4의 숫자를 볼 건데, 요 8이라는 숫자를 주목을 해야 돼요. 얘는 이 세포가 EN일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줍니다. 만약에 요게 N이면 하나씩 다 종류별로 갖고 복제까지 되더라도 최대 6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 EN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번도 EN의 세포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일 텐데, 일단 이 가의 그림에만 라지 A, 라지 B가 이미 두 개 등장하고 있고 스몰 D도 있으니까 요게 바로 1 세포가 되면서 Q가 요런 유전자형이고 3가 P의 세포가 되겠죠. P의 지금 EN 상태에 복제된 세포니까 3가 요 그림에서는 이 다의 세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최대치가 두 개인, 복제까지 해도 두 개인 3번 건 아닐 거고 Q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4번의 세포가 자동으로 P의 세포, 그러면서 나의 세포로 매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세포를 한번 볼게요. 4번 세포는 라지 A 없어요. 그러면 상염색체 있는 거니까 스몰 A는 있을 거고, 지금 그림에 보니까 스몰 B 있죠? 뭐 라지 B 없는 것도 확인했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몰 A로만 대신에 복제해서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그러면 Q는 일단 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중에서 동형접합인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뭘지 봐야 되는데 일단 D에 대해서는 동형접합이 아니고,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개죠. 라지 A이거나 라지 A, 라지 A이거나 라지 B, 라지 B이거나. 근데 그랬을 때 라지 A, 라지 A로 가정을 해보면, 요렇게 가정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4가 나와요. 그럼 얘 총합이 지금 6이 되면서 6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이게 아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의 조합이어야, 그럼 라지 A, 라지 B, 스몰 D의 총합 복제해서 8개,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총합 복제해서 8개, 이렇게 되면 10개가 되면서 기역니은의 합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기역과 니은의 합은 10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은 모두 상염색체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P의 G1기 세포에서와 Q의 G1기 세포에서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Q의 G1기 세포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면 P 거를 봐야 되는데요. P 거는 지금 이 숫자를 만족을 하려면 이 자리가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Y로 채워져야만 이 두 개의 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A여서 P의 G1기 세포는 E, 그리고 둘이 같지 않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벌써 27번째 만남이에요. 오늘은 또 동일한 24문항을 만나볼 텐데, 문항은 매번 바뀌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동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틀린 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음에 또그 아이를 만났을 때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이 시기에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범위는요. 수능 실전 문제 13강, 14강에 해당하는 24문항 되겠습니다. 자, 13강에 1번 문제 펴시면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발음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되어 있고 밑줄이 대에 그어져 있어요. 자, 해당되는 단어만 먼저 읽어볼게요. 어말 무성음화 나서 사트라고 떼 발음으로 바뀌죠. 1번 세르찌하고 대 발음이 아의 소리가 나지 않은 무음입니다. 2번 사시에트 얘도 맨 뒤에 왔기 때문에 대가 맨 뒤면 어말 무성음화 되면 트 발음으로 바뀌어서 동일한 발음이 되고요. 3번 슬라트가에 역행동화 때문에 떼 발음은 바뀌고요. 바이에스트가 역행동화 때문에 역시 떼 발음 바뀌고 얘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미트시스트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인 무음이 해당되겠네요.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드라비츠. 지난 시간 말미에 나왔던 아이인데 나내 마음에 들어 뭐가 그라시브이삿 아름다운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는 뒤에 오는 것에 따라 일치시키는데 오나나가바릿 하는 것처럼 이식 규칙하고 씨야 동사니까 씨야를 자음 뒤에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드라비츠 그라시브이삿 나는 예쁜 정원이 마음에 든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마이옴 세르츠 내 마음에 내 심장에는 내 마음에는 나는 항상 스타보이 너와 함께 있다. 스플러스 족격. 온 모이 사시에트 바코 옴나치. 사시에트 하면 남자 이웃이잖아요. 사시에트 가면 여자 이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바 플러스 역격의 용법에서 관계의 범주를 표현할 때바 플러스 역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인데 학교 여자친구 하면 빠드루가 빠슈골리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웃인데 그 관계 범주가 어디냐? 방이에요. 빠꼼나찌 빠플러스 역격 이거는 룸메이트가 되겠죠? 그는 나의 룸메이트다라는 말이고요. 3번 빠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했다 바지미옴 슬라트카에 단 것을 선택했다. 4번 우나스 무짓 바이에스카 브라시유 우리는 러시아로의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5번 마야 마마 나의 엄마는 일하고 계신다. 미시스 트라인데요. 뭐뭐로 일하다 할때 라보따치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니까 아르곤남명사의 족격 형태 이렇게 왔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자 문제. 1번 신문 러시아로 뭐라고 씁니까? 가지에따. 2번 컵 스타칸. 3번은 성상화죠. 성상화로 제일 유명한 화가가 누구예요? 안드레이 루블요프. 성 3일체의 성상화 기억하시죠? 문화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했어요. 성상화는 이코나입니다. 다음 외투, 빨도. 차 따라 먹는 기구죠. 그러니까 차를 따뜻한 차를 먹기 위한 도구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거에서 딱 틀면은 따뜻한 물이 쪼르르 나와서 바로바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러시아인들이 워낙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기구들을 전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모바르. 자, 들어갈게요. 호마스크 위에, 모스크바에는 EST 있습니다. 아그롬니, 거대한 발쇼이 티아트르, 볼쇼이 극장이 있어요. 고유명사입니다. 지스, 여기에서 야 스마트리엘, 저는 보았습니다. 발리에, 발레, 스파르타크를 보았어요. 온 문예 오침반 라빌시아. 그 발레가 저에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가지에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어휘 문항 만나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실전 문제에서 어휘 문항에 이동 동사를 활용한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원형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있지 동사, 걸어가다. 얘는 예하치 동사. 타고 가다, 얘는 이스지 물건을 가지고 가다, 얘는 운송하다, 수송하다, 얘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 모두 정태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니스지 동사와 여기 말고 여기 위스지 동사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려요. 물건을 가지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 위스지 동사는

부모처럼 아이처럼 그는 아이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5번이 갖고 있는 이 동사 갖고 있는 이런 의미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외의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텍스트가 빡빡하네요. 여러분,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작가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치 푸시킨의 대표 작품 중에서 운문 소설이 있어요. 시의 형식을 가진 소설. 에브게니 아니에긴. 근데 그 에브게니 아니에긴은 이 소설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따치아나고요. 제가 최근에 관련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를 봤는데 소설과는 또 다른 느낌이 느껴져서 책을 읽기가 조금 버거우시다면 영화를 한번 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볼게요. 라마는 장편 소설이죠. 위대한 러시아 작가 푸시킨의 장편 소설은 바이미니, 이미아의 역격입니다. 뭐뭐에 따라, 준거 기준, 주인공 이름에 따라서 에브게니 아니긴이라고 불려진다. 아니긴, 그러니까 이 소설주 주인공이에요. 아니긴은 태어났다. 어디에서? 피츠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할수 있었습니다. 브리크라스나 딴치바치, 춤을 매우 잘 췄고요.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렵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그는 늦게 일어났고 산책했고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비처럼 저녁마다 극장에 다녔습니다. 스나철라, 처음에 오니에기는, 자, 느라비자 동사 나와서 음상에 저 엮여왔기 때문에 자문을 끝나 명사에 엮여 우가 붙었어요. 그런 삶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거는 진아 해서 가격, 가치란 말이죠. 이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가치를 의미가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정말 젊었던 때의 안얘기는 잃어버렸어요. 뭐를? 위에라. 대격 위에로. 위에리치가 여러분 믿다잖아요. 그럼 믿음은 위에라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믿다 동사 다음에 승리나 빠비에다, 신, 모흐, 그다음에 우스페크, 성공과 같은 단어가 오면 원래 위에리치는 일반적으로 역격을 지배하는 건데 방금 말한 그 아이들과 결합했을 때는 부플러스 대격이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될것 같아요. 류보프, 사랑과 누르슈브. 드루슈바, 우정이죠. 대격으로 된 거고요. 이 사랑과 우정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믿음 혹은 믿다라는 동사랑 결합할 때, 부플러스 대격이랑 연결이 돼서, 위에라, 정리하면 승리를 믿을 때, 바비에도 대격. 그 다음에 신을 믿을 때, 이렇게 되고요. 성공을 믿을 때, 우스피흐. 그 다음에 저기 나온 사랑을 믿을 때, 사랑도 추상적인 거니까, 부대격. 미에라블리보프, 그 다음에 누로시부. 이렇게 외워야 할 것들이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선지 볼까요? 오네기는 부자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춤잘 췄고요. 줄고 책을 읽지 않고 쾌락을 추구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지야, 그도 드보이 류비미 피사질. 나자야, 너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야?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샤야, 문이 오친 라비츠 고걸. 나 고걸 엄청 좋아해. 오이 따카라쇼. 오 좋구나. 우미니아 이에스치. 잘 됐네. 나에게 있어. 밀리엣, 표가 있는데, 어디 표? 꾸다. 공연표가 있어. 연극표가 있어. 슈니엘. 고걸의 대표작품이죠. 외투라는 것을 번역이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작품은 코, 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슈니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투. 호치시, 원하니? 빨치, 가는 거. 쌈노이, 나와 함께 갈래? 당연히 간다고 했겠죠. 수다볼스트빔, 기꺼이라고 답변을 하고, 고걸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장편소설과 단편소설들이 있지. 야스 글라신, 나는 동의해. 온 빌리기 에로스키 피사체, 그는 위대한 러시아의 작가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나지아는 고고를 좋아하고요. 나지아는 바빠서 연극체들을 거절하지 않았고 스타워즈 TV에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이츠 파쇼아우시다. 주세요. 드바 코피에 아드노 말라코. 커피 두개 하고요. 우유 하나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2하고 1에서 1은 뒤에 오는 명사가 남녀 중복 뭐가 오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바뀌죠. 남성이 오면은 아진, 여성이 오면은 아드나, 중성이 오면 아드노, 복수가 오면 아드니가 옵니다. 남, 녀, 중, 복. 반면에 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드와가 있고요. 드 위에가 있습니다. 주로 드 위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그 흔히 1부터 쭉 말할 때 아진 드바 이렇게 말하니까 드바를 저 쉽게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일 때는 드바고요.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 명사일 때는 드비에를 씁니다. 그래서 펜두개 하려면 드비에로 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고 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라쇼 좋습니다. 다 해서 350 루블이에요. 여러분, 루블은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1 다음에는 루블이고 2, 3, 4 다음에는 루블 이하고요. 5 이상은 루블 예이 되겠습니다. 스콜커라스 몇 번이에요? 횟수를 묻는 질문이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스콜커 10어 다 해서 얼마입니까? 가격을 묻는 표현이라 정답인데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스콜커 에타스 도잇 혹은 스콜커 스미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스콜커스나스 우리로부터 얼만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가격을 묻는 표현. 스콜커잡시오 다해서 얼마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스콜커스도잇시오 다해서 얼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가격을 묻는 표현. 그래서 알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말을 걸었냐? 더블이 비에처럼 굿 이브닝. 슈토 브이 무지티 사카지바치 주문하다 불알료상이고요. 완료상은 좀더 짧은 사카지바치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배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이하 리카멘도요. 리카멘다 바치 오바치 동사라서 오바가 아로 바뀌었습니다. 리커멘드 네, 추천합니다. 뭐를? 샐러드 네, 뭐로 만든 재료 표현할 때 is 플러스 생격이죠. 아바쉐이 야채로 만든 샐러드 추천드려요. 하라쇼 좋습니다. 우리 니시지 가져다 주세요. 이쇼 또 뭐와 뭐를 하나네요. 질료니 차이 녹차도 부탁드립니다. 가져다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어떻게 답했을 때 제가 야채 샐러드 추천드립니다라고 했을까요? 1번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2번 나브로파쇼아바지 환영합니다도 되지 않겠죠? 자. 여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프리에스덤 둘다 환영합니다고요. 어디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때 플러스 쿠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나브로파 샬라브치프카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3번 에터 노웨이 리스타란 이거는 이곳이 새로 생긴 레스토랑입니까? 알맞지 않고요. 4번 나이트 숏 계산서입니다. 자, 스다치 이거는 거스름돈이고요. 여기 나온 거는 계산서. 계산서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먹지도 않았는데 어울리지 않죠? 5번. 슈토 브이스 바사 비토이츠 우지아츠. 고르다, 선택하다. 이거는 조언하다, 권하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어서 자기가 이 레스토랑에 대한 메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때, 좀 부족할 때, 이제 주문받는 분께 물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요? 여보세요. 이아쿠 필까란다쉬. 제가 연필을 샀어요. 나와쉼 사이트, 당신 사이트에서 노. 하지만 이슈니 팔로칠.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즈비니치. 죄송합니다. 스카슈츠 파슈아스타 말씀해 주세요. 와쉬 파밀리오 당신의 성하고요. 마지막 4개 숫자.
번호, 당신 전화 마지막 4개 숫자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연필 12개를 구입하셨군요. 여러분,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격은 일반적으로 오프인데 샤로 끝나는 것은 복수격 어미가 예의가 붙죠. 그래서 이렇게 예의 형태가 붙었습니다. 12개의 연필을 주문하셨네요. 지금 그 연필들이 나 뽀지, 뽀지하면 길이에요. 크밤, 당신 쪽으로의 길에 있다. 그러니까 배송 중에 있다라는 거죠. 가고 있다. 누마요슈도 생각합니다. 당신이 빨루치지 받을 거라고 내일 연필을 수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시바자 인파르마치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번. A에게 불량 연필이 배송되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직 배송되지 않아서 언제 배송될지 문의하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1번.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당신은 이 모자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니에 슈너 빠까슈. 당연하죠. 물론이죠. 빠까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 라비츠. 제 마음에 들어요. 비리리. 드리스타로블리. 300루블입니다. 맞으면 이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1번. 스콜거 예일리엣. 그녀는 몇 살입니까? 나이를 묻는 질문이고요. 2번. 까꾸요브이 하찌이제. 어떤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콜과 아나 스토잇, 샵가니까 아나로 받은 거예요. 샵가 얼마입니까? 가격을 묻는 질문이 왔고 가격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정답은 3번. 가까시보드냐 파고다, 날씨를 묻는 표현이고요. 5번, 마치무, 왜? 브이딱 그바리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Вот ваш салат и борщ. 바로 여기에 당신의 샐러드와 борщ, 습 이름이죠. борщ가 있습니다.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는 굉장히 맛있는 습이에요. 러시아 가시면 반드시 попробуйте,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Это всё, что вы заказали. 이게 당신이 주문한 모든 것입니다.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주문한 사람이 딱 보이스트라. 오, 정말 빨리 주시네요. 스파시바 발쇼에. 정말 감사합니다. 1번. 수다볼 스티비엠. 기꺼이. 얘는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요. 또 나왔습니다. 나브로 빠쇼 알라바치. 스프리에스덤. 환영합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브리아트나바 피치타. 맛있게 드세요. 당신의 샐러드와 보르쉬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주문하신 모든 것이죠.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형용사, 성격, 명사, 성격이 보여지는 이유는 줄라지라는 동사,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성격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원의 동사 걷어내고 기원의 대상 걷어내고 기원의 내용만 지금처럼 남겨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그래서 성격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스파 보이나이 노치입니다. 각각 성격이 됐죠? 다음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쉬슬리버버 부츠. 얘도 지금 성격 형태로 되어 있죠? 헤어질 때 인사. 시버노브라바 혹은 시버하로우시버. 이렇게 다 생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동사, 줄라지 동사가 생략되어 기원 내용을 성격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 대상 역격, 기원 내용, 성격. 우스베흐의 성격 왔어요. 복수 성격.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5번. 이아바지무 고페 사하람. 저는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선택할게요. 가져갈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함께 할 때는 스플러스 조격을 쓰고요. 그때 반대말은 어떻게 표현하죠? 반이어는 위에스플러스 성격. 반이어라기보다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되겠죠. 말랐고 우유, 치즈가 들어간 우유 한번 해볼까요? 스시럼. 치즈가 빠진 우유, 말랐고 위에스. 이렇게 성격으로 표현이 되겠죠? 뭐뭐가 들어간
뭐뭐가 없는 같이 이렇게 대칭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보시고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과거 시제 등장했습니다.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는 태어났고 뭐 했다? 서울에서. 그리고 A에는 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잘하다는 라스지. 완료상은 위라스지. 시제, 현재 시제에서 요거 빼고 라스지의 동사 변화 보면요. 라스투, 라스주슈, 라스줏 이렇게 되고요. 과거 시제가 특이해서 순특강 개념 정리에도 표로 정리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로스, 라슬라, 라슬로, 라슬리 되죠. 그래서 얘도 위라슬로, 위라슬리 이렇게 되겠죠? 아, 위로스, 위라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다에서 지금 다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패스해보고 두 번째 B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 까니꾸리, 까니꾸리, 방학은 항상 복수 취급이니까 마이 같습니다. 내 방학이 자메차젤러, 근사하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어떤 통과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접두어가 브라르스죠. 브라슐리가 들어가야 돼요. 브라슐리, 브라슐리. 그리고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와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다.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죠. 자라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불완료상이 아닌 완료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맞습니다. Virus.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리베아타. 여러분, 베이지 그롬체. 베이지. 베이지. 어떤 것의 명령법인가요? 자, 마시다. 노래하다. 얘 항상 세트로 설명하죠. 왜? 닮았기 때문에. 혼동돼서. 마시다 동사 원형, beat. 노래하다 동사 원형, beat. 동사 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beush, beut. 이렇게 되고요. 얘는 by you, beush, beut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다는 오가 들어가고요. 마시다는 미약시상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령법이 중요해요. 여기도 지금 명령법을 묻고 있잖아요. 마시세요. 베이째. 노래하세요. 뽀이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그걸 봤어요. 뽀뽀뽀.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런 노래. 그거를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헷갈렸을 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뽀뽀뽀를 노래하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마시세요 아니겠죠?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니까 이게 보이째로 바꿔야 됩니다. 보이째 굿바 그롬체. 그롬체는 비교급, 더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X. 자, 그 다음에 B. 브레이쉬아이째. 오세요. 꾸다. 어디로? 한국은 부스죠. 러시아도 부스고, 후카리. 한국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C번. The Y지, Igraine, football. Igrative plus 대격으로 운동 표현하는 거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The Y지.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뭐뭐 합시다. The Y지. 뭐뭐 하자, The Y. 청유형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완료상과 혹은 완료상과 만났을 때이 형태가 달라지는데 불완료상이 왔을 때는 이 불완료상 동사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 바로 동사 원형으로 하면 돼요. 근데 완료상은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무의 변화형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그라치 동사는 불완료상 동사거든요. 그래서 무의 변화형인 이그라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을 표현해야 돼서 the white igra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자, D번 별표 칠게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날 수 없는 문장이지만 한번 이게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그 정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날것 같거든요. 자, 요거 니스지 동사 이거 뭐예요?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 동사죠. 그리고 얘는 리스지 사람을 데리고 가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때, 요걸 쓰는 거고, 여기에서 이 동사가 이제 왜 쓰였는지 설명을 드리면, 요거의 과거 시제가, 뉴스, 니슬라, 니슬로, 니슬리 돼서, 주어가 여성이라서 니슬라가 됐어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건데, 리뷰온가가 났어요. 리뷰온가. 리뷰온어, 아이의 대격이죠. 아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나루카흐. 팔에 안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당연히 이걸 쓰는데, 얘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개념과 더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니스지 대격 나 루카흐. 팔에 품고 안고 누구를 데려간다. 이런 말로 수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BC가 있는 정답은, BD가 있는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이어서 수능 실전 문제 14강으로 넘겨주실까요? 14강 1번에는 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모음 문제 아니고 자음 문제네요. 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Zavtra. 때 발음 납니다. 그로스님, 때 발음 아의 무음입니다. 보스나, 무음입니다. 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자음도 있었어요. 이즈비에스나야, 때 무음. 쉬슬리브이, 때 무음. 하나만 발음 나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음 뭐 있어요? 손째 할때 L 발음 안 나죠? 그런 것들. 1강에 쭉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해 볼게요. Встретимся завтра. Встретимся завтра. 내일 만납시다 라고 이제 약속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다 정해지면 나가바릴리스 그렇게 약속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2번 너의 브이글리지쉬 너는 보인다. 그로스님 우울해 보인다. 슬퍼 보인다 라는 말이에요. 그로스님이가 슬픈이니까. 3번, 온 미르누 시아다 모에 미르누 짝꾸다 어디로 돌아오다. 보스나,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마마, 엄마는 이즈비에스나 후도신짜, 유명한 화가시다. 5번, 모이아치 나의 아버지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철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또 나왔어요. 우산, 존츠. 2번은 처음 나온 아이네요. 레몬, 러시아어로 리몬이라고 합니다. 3번은 저번에 정답이었는데 다시 등장, 까지했다. 4번, 고양이도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꼬슈까. 5번, 새. 이 아이는 처음 등장, 부찌짜. 자, 글자 수가 6개, 5개, 5개, 5개,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몇 개는 지금 아웃됐는데요. 자, 볼게요. 미하일 바실레비치 라마노소프. 미하일 바실레비치 라마노소프는 will, 였었다. 윌리김, 위대한 루스김, 러시아의 학자였다. 그래서 처음에 L 들어가고요. 온 오친 하틸. 그는 정말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 우치사. 배우길 원했어. 배우고 싶어 해서, 빠에따무.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오겠죠? 삐시곰. 걸어서. 바숄 갔습니다. 어디로? 후마스크부, 모스크바로 세상에 걸어서 갔대요. 그 시간에 그때 그의 나이가 지나츠 19살이었다. 리몬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선지 보니까 답딱 나오는데요. 색깔과 관련된 형용사입니다. 자, 색 색깔은 여러분 단수는 지벳이라고 하고요. 복수는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됩니다. 단수 복수. 요거랑 헷갈리는 게 꽃이죠. 꽃 단수 지벳독 복수 지벳띠입니다. 어쨌건 이 색깔에서 어떤 종류의 색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번 볼까요? 검정색.
검은색은 초른

하얀색은 뭘까요? 하얀색은 really. 그래서 백야 할 때 really의 노출이라고 했죠? 그 다음 노란색.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졸띠. 그 다음 녹색. 질요니. 그 다음 파란색. 시니.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색깔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까까야 is edge machine from Ravitsa. is 뭐뭐 중에서 이 자가용 중에서 까까야 어떤 것이 당신에게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가 문엔 라비츠 마시나 저는 자가용 어떤 색의 자가용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으니까 다 지금 생격으로 되고 있죠. 이 색을 가진 자가용이 마음에 듭니다. 자,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녹색, 빠른의 생격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안톤 체홉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은 태어났습니다. 따간 로고에서 1860년에 태어났어요. 그는 아진 이스 생격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 뭐 중에 하나인지를 보고 하는데 비사질 작가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작가가 남성 명사라서 아진이 왔어요. 만약 뒤에 여성 명사가 왔으면 아드나가 와야 되겠죠? 가장 뛰어난 러시아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빠프라피시 빠 플러스 역격의 용법 중에 준거 기준이 있는데 직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직업으로 봤을 때 그가 브라촘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죠. 안톤의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많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썼습니다. 단편소설을 언제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썼고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보슬레 유니버시티에다 대학교 졸업 후에 그의 단편소설은 짧고 흥미로워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매우 좋아하죠. 안톤 체홉은 우미르 과거시제 죽다입니다. 19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에서? 게르마니 독일에서 아트 플러스 생격 나왔는데 말 이해스 나면 질병이거든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위대한 단편소설과 희곡들을 썼고요. 그것들은 나시흐보르 지금까지 사람들이 큰 흥미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사람들은 항상 체오프의 작품을 흥미롭게 읽는다. 마지막에 지금 해석한 부분이죠. 그 다음 체오프는 의사로 일하며 장편의 대서사를 썼다. 장편은 라만이에요. 라만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고 라스카스 단편소설과 희곡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체오프의 아버지는 체오프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이며 많은 단편과 희곡을 썼고요. 체오프는 1860년에 따간노구에서 태어나서 1904년 독일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고샤 고샤야 야하추 나누원의 마추따지 예수 희곡을 읽고 싶어 드리시스트리 세자매 안톤 체홉의 희곡입니다. 세자매라는 희곡을 읽고 싶어 안톤 체홉의 드요추따오 너 그거 읽었어? 희곡 읽었어? 슈토뚜마시 어떻게 생각해? 무바야 야추따이요 나 그 희곡 읽었지 까그다 뭐뭐 할 때 우리가 스타비치 어디로 세우다잖아요. 뭘 세웠냐면 스펙타클 연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공연했다는 거죠. 연극 무대에 올렸을 때 학교에서 그때 읽었지. 빠니에이는 그 희곡에 따라 그러니까 그 연극을 희곡에 따라 이제 만들었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문예 오친 빠느라 비레스 엄청 마음에 들었어. 브라우다 정말이야?
아, 네, 이그랄. 너 그러면은 이 연극에서 이그랄 연기한 거야? 나 연기했어. 안드레의 역할을 했어. 그 시스트라의 남자 영재 역할을 했단다. 아틀리치너, 오, 최고인걸. 자, 선지 보시면은 1번, 보바는 세자매를 읽었다. 이 부분이 알맞지 않은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요? 여보세요? 에뜨가 바릿 삐짜. 저는 삐짜입니다. 삐짜는 뾰뚜르의 약자, 애칭 되겠습니다. 삐짜, 브리비엣. 삐짜, 안녕. 무엇이나. 가능해? 파프라시지. 요청하다, 부탁하다, 누구를? 안드레이를 전화기 쪽으로. 그 안드레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죠. 안드레이 바꿔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슐리뉴. 유감스럽지만, 삐리리. 하라쇼. 좋아. 삐리다이. 전해줘. 슈도 이하스완일 내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거죠. 자기가 찾는 사람이. 1번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2번 다스비다니아 안녕 잘가. 3번 바사 위 아싸 즈바치 동사 부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요거 앞에 바가 붙으면 완료상 동사가 됩니다. 그거의 지금 명령법이에요. 불러 아버지를 불러줘라는 말이고요. 4번 On ouge na pensi. 얘는 연금 생활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이미 연금 생활 중이다. 퇴직했다. 5번. Сейчас 지금 его нет на месте. 자, 존재 부정 성격에서 뭐뭐가 없다. 현재 시제가 нет. 뭐뭐가 없었다. не было. 뭐뭐가 없을 것이다. 니 부제 쓰고요. 없는 것이 성격으로 되는 것이 존재 부정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없는 것은 그기 때문에 오늘 성격인 이보가 온 거고요. 자리, 장소가 미에스타 올 끝난 증성명사인데 자리에 할 때는 나 플러스 전치격 나 미에스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아요. 자, A, 알요? 여보세요?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내가 미노토 직구. 자, 이거는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는 말로 아도노 미노토, 아도노 시쿤드랑 바꿀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On Sitras, Brijot. 그가 지금 Brijot 오고 올 겁니다.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자, A. 하치치 이바나. 이반을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전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모슈나 이바나. 이반이랑 통화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생략된 동사가 뭐냐면 부탁하다, 요청하다. 파프라시치. 모슈나 파프라시치 이바나. 이반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반 바꿔주세요. 정답은 로 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10번. 바사비치 이바나. 즈바치 부르다 완료상 바스바치 고거의 명령법 바스바비제 불러주세요 이반을 불러주세요 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BC 들어갈 수 있고요 D번 비리다이제 이반우 누구누구에게 전하다 그래서 이반에게 전해주세요 어울리지가 않죠 아니 안부 전해달라고 하려면은 브리비엣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BC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화 통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강의 개념에서 의사소통에서 전화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중복되는 영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 Are you? 여보세요? Slušaj vas.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라는 말씀하세요로 해석하시면 돼요. Dobre utra. Good morning. Možná. 피오더라, 알렉세이비치악 질리포노. 똑같은 방식이에요. 모시노 쓰고요. 대격 쓰고요. 누구를? 그 플러스 역격. 전화기 쪽으로 이 사람을 부탁해도 될까요? 더 길게 쓰면 모시노 파프라시 피오더라, 알렉세이비치악 질리포노가 되겠죠. 이제 동사가 생략돼서 그나마 짧아진 겁니다. A가 V, 나 비에라나에. 당신은 아마도 삐리리.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지스 따꼬이 출라베 니슈비옷 뭡니까? 여기에 따꼬이 출라베 그런 사람 니슈비옷 살지 않아요. 전화 잘못 건 상황입니다. 오이즈비니치 죄송합니다. 그럼 전화 잘못 고셨어요 라는 말 V가 있으니까 주어는 여기에 들어가고 니 뚜다 빠빨리 전화 잘못 고셨습니다. 맞고요. 니슈비옷 제스님
그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어울리지 않고요. 바스바닐리 무브리미아. 제 시간에 전화했다라는 말 적절하지 않고요. We are shivers numeram. 전화번호 실수했어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여러분, 전화통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된 표현은 간단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럼 그렇게 약속하자. 요거 끝인데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전화 관련 표현은 이렇게 많으니 계속 처음에는 이 표현 물어봤다가 그 다음 시험에 이거 물어봤다가 그 다음 또 요거 물어봤다가 다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와 관련된 표현들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여러분이 소화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요거예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AD가 있는 정답은 2번. 9번으로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레나야, 이거 너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안녕, 나타샤. 어떻게 지냈어, 너? 잘 지냈지. 고마워. 나는 이미 수업에 지금 늦었어. 나 바이파가바리 말하자. 좀더 후회해. 좋아? 괜찮아? 물론이지. 나에게 전화하렴. 우미니아 니엣. 드바이버 노메라 칠레포나. 나에게 없어. 뭐가 있냐면 너 전화번호가 없어.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전화번호는 1234567이야.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안녕. 전화번호 물어봐야 될 텐데. 에이, 스콜까 스토이? 드베 칠레폰. 네 전화기 얼마야? 가격 묻는 표현이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무엇에 관해서 너는 말하고 싶어? 아니죠? 가꼬요 집에 노메라 칠레포나. 너 전화번호 어떻게 돼? 주어가 뜨이가 생략됐죠. 할수 있다. 너 해줄 수 있어? 말해줄 수 있어? 너의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래서 C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는 뭐 했다? 마스크바로 작년에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아스타로우시나 조심하세요. 문으로부터 뭐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와는 들어가는 거고요. 비엘에는 이동하는 거고요. 요거 두개 이렇게 구별하면 될것 같은데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나타낼 때 비엘을 쓰니까 이사를 한다거나 전학을 간다고 할때 요걸 써서 요 3, 4, 5번이 살아남았는데 모스크바로 걸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엘 이해할 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아따이지 이제 이동 동사 앞에 요게 붙으면 이탈의 의미가 있어요. 멀어짐. 멀어짐이 좀더 낫겠어요. 멀어짐. 아트 플러스 생격. 그래서 아따 이지지 아트 비리 하면 문에서 멀어지세요. 문에서 떨어지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 표현은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 막 개념을 찾아서 하나하나 뜯어보기보다는 요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표현 자체로 가져가시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스보트. 토요일에 우리는 주말 별장이죠? 기차를 타고 주말 별장에 다녀왔다. 자, 왕복을 나타낼 때 부정태 동사, 과거 시제 쓰잖아요? 부정태 동사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부정태 동사 아니고, 여기에 남았는데, 다차에 걸어서 가진 않았을 테니까 1번, 2번 빼고 3, 4번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까그다, 뭐뭐 했을 때 우리가 숲에서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수 표현하죠. 숲은 숲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오다. 이즈오도시 과거 시제는 숄도시 그래서 숄 있는 거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슬리가 맞는지 찾아볼게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뭐를 가져왔냐면 샵기 모자하고 외투를 가지고 왔어요.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말을 할때 나시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과거 시제 요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다차로의 여행은 오친 인티리스나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타 루바슈카. 이 루바슈카가 집에 너에게 어울려. 근데 웬 갑자기 이 동사가 나왔을까요? 어울리다 동사, 이지옷 쓰면 되겠죠. X. 자, 두 번째, B. 이보 스펙타클. 그의 연극은 드리치사.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건데요. 스펙타클.

미약해서 끝났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입니다. 얘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니까 이지동사의 과거 시제 중에 남성에 해당하는 숄 맞습니다. 우리가 비가 왔다 할 때도 숄 도시지라고 했잖아요. 10번 마마 엄마는 우미에지 할수 있다. 뭔말 능력이 된다.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지치 마시노 하면은 운전하다라는 말이 돼서 엄마는 운전하실 수가 없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D번 아나 그녀가 들렀습니다. 가다동사 이치동사의 과거 시제 여성형이죠. 숄 슐라 슐로 슐리니까요. 그 앞에 자가 붙으면 들리다란 말이 돼요. 어디로 들렀냐면 꾸다 음악가진 상점으로 들었습니다. 자 흘리에범 자 플러스 족격 나왔는데요. 자 플러스 족격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어디 어디 뒤에 해서 자 고러담 하면은 교외에서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 그래서 식사 붙어서 자 아비에담 하면 식사하면서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쓰임은 3번입니다. 이동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말로 쓰여서 저기 자 흘리에범을 다른 말로 바꾸면 슈토브이 상점에 왜 갔어요? 빵 사러 사다 후피치 뭐를 흘리에 요거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도서관에 갔다 야바 이해할 브 비블리아 체코 자 그니거이 자 플러스 족격이죠. 그러면 도서관에 왜 갔어요? 책 빌리러 갔겠죠? 그래서 얘는 무지야지 하기 위해서 슈더비 넣어야겠죠? 슈더비 무지야지 끈이기 끈이구라고 할까요? 아니 여기 끈이감이 복수로가 되면은 여기는 싹 끈이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맞는 문장이죠. 자 플러스 족격으로 이동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으니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B, C, D가 있는 5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수업은 여기서 땅땅땅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늘 마음속에 자기를 응원하는 말 자주 해주시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공업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또 경공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경공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가벼워. 그래서 섬유공업, 식품공업, 인쇄공업, 신발공업, 우리가 총 이렇게 네 가지 공업을 우리가 경공업이라 하고요. 이 외에 수능특강에는 또 우리 세라믹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세라믹스까지 해서 다섯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가벼울 경을 써서 경공업, 또 우리는 호프만은 이 경공업을 뭐라고 했다? 소비재 공업이라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공업이란 어떤 거냐? 부피에 비해서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비교적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은 자본 그리고 단순한 생산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상대적인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중화공업에 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호프만의 경공업은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시 가로치게 해놨어. 뭐죠? 소비재 공업에 해당된다. 소비재 공업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강을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1강을 공부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외워야지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 하나 들었으면 그 1강에 관련된 걸 외우고 그다음 2강에 되는 걸 1강 외우고 2강, 3강 공부할 때는 1강 외우고 2강 외우고 3강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누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경공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시설 투자비가 중화공업보다 어떻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 적게.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얘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무슨 집약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집약적이란 말을 우리 공업 일반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집약.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다라는 뜻이야. 집중적으로 많다. 그러면 노동 집약적이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얘만 있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노동이 더 많다는 거야.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본 집약적이다. 자본 집약적이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자본이 집중적으로 많다. 많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기술 집약적이다. 그다음 지식 집약적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이 중에서 경공업은 이 중에서 어디 대체적으로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생각하면 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공업, 특히 신발공업이라든가 또는 섬유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부분에 지금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경공업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졌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어디 동남아에서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 집약적이다.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거 되냐? 그냥 이제는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옷에 기능성이 들어가.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막 첨단 막 기능이 들어가.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가됐어.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신발도 옛날에는 그냥 신발이었어. 근데 요즘 어때요? 신발이 옷보다 더 비싸. 그쵸? 신발 하나에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공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봤고요. 그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섬유공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섬유공업입니다. 아, 자, 섬유공업은 볼게요. 천연 섬유나 화학 제품 원료를 다양한 섬유를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섬유공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공정들을 이제 우리 친구도 공부해야 돼. 여기 공정들. 천연 섬유, 화학 섬유로 이렇게 방적, 방사, 그리고 재직, 재편. 그다음 염색 가공 봉제 그 요런 말들은 우리 친구도 아는데 요 말이 약간 생소할 거야. 그죠? 생소.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천연 섬유라는 거는 면, 모, 마, 견 요거는 알아 우리 친구도.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화학 섬유라는 게 있어. 화학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섬유로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뭘로 만들까요? 이거는 우리 석유로 만들어요. 선생님이 중화학공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화학 섬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방적을 하고 방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천연 섬유, 합성 섬유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적당한 굵기의 기다란 실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서 배웠어? 산업혁명. 우리 1단원 1강에서 선생님이 방적기 얘기했잖아요. 자, 실을 뽑아내는 거야. 실을 만드는 거. 실을 만드는 거. 방적.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방사는 뭐냐? 얘를 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일. 이 방사. 이거야. 방사.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실을 가지고 실을 만들었어. 그럼 실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직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직. 뒤에 직으로 끝나. 직. 재직, 편직. 이게 직물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실로
천을 짜는 공적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 천을 짜는 뭐 날실과 시실 해갖고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막 교차시켜서 하는 거 재직이야. 편직은 털시 의료 등을 이음새 없는 자류형 직무를 짜는 거야. 그러니까 직무를 만드는 건데 고리를 이어서 그 다음 고리로 하는 거 뜨개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직이야. 그럼 뒤에 다 직으로 끝났다. 직무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뭐가냐, 방직이라는 거 있어. 섬유로 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실로 천을 짜는 과정 우리는 방직이라고 합니다. 방직기 얘기 나왔잖아. 그쵸? 방직. 그래서 여기는 방직까지 같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방적, 방사, 재직, 편직, 방적, 방직의 과정을 거친 공업은 무슨 공업이냐? 이게 나와.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무슨 공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정들이 나옵니다. 방사, 재직, 그다음 뭐 방직, 봉제의 과정을 거친 공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 섬유공업이다. 아시겠죠? 자, 염색 가공해서 봉제하는 것까지. 근데 봉제도 또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바느질을 해서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우리는 봉제라고 합니다. 이 공정들을 우리는 다 섬유공업이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 공정들 머릿속에 기억을 넣고 기억을 하고. 자, 얘는요, 디자인, 개발,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뭐 창출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경공업에서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거야. 자, 요게는, 이제는 이 기능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또 신소재. 왜냐면 굉장히 얇은 섬유인데도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뭐 발열 기능이 있는 그런 섬유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막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두꺼운 내복을 입고 다녔어.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얇은 발열 의류 가지고도 우리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섬유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신소재, 기능들 다 들어갔죠? 자, 그다음 요즘 디자인이 또 중요합니다. 디자인, 자, 패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기존에 있는 가치가 부가가 됐다.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높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노동 집약제 집중적으로 많다. 노동이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 집약적 공업이며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계속해서 영속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활 문화 산업이라 합니다. 생활 문화 산업. 수요가 영속적이다. 자, 최근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신소재, 독창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정보 기술의 접목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섬유공업의 큰 특징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공업은 대부분 2점짜리 문항이야. 약간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강의 경공업은 이제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식품공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품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식품이 중요한데. 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료로 영양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게 처리하는 공업을 식품공업이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볼게요. 생활 양식이라던가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졌어. 그쵸? 다양하잖아. 개성이 뚜렷하잖아. 옛날에는 한 가지 음식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즉석식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얘는 다양하니까 얘는 또 다품종이야. 품종이 다양해. 다품종, 그리고 대량으로 뽑아낼 수 없어. 그래서 요즘은 식품공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야.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신선 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식품에 뭐에 관심이 중요하냐면 이제는 신선한 거. 요즘 어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에 관심이 많아졌어. 위생. 그래서 식품공업에 문제가 났다. 그러면 위생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위생 문제. 그래서 뭐까지 나온다? 햇썹 인증까지. 햇썹 인증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할게요. 자, 그다음 현황을 보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1인 가구라던가 고령화라던가, 자, 그다음 온라인 쇼핑,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 생활 습관도 변화가 되고 있죠. 간편식품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식품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식품이 시장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입식품도 우리는 옛날에는 그 해외여행 가야만 그 수입식품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굳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방향은
식당은 세계화다. K푸드 요즘 너무 인기가 많죠. 비빔밥이라던가 뭐 김밥

게 너무 많더라고. 참치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식품보호의 발전 방향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 요거. 근데 특히 위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EBS 플러스에 보면 헬스 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항상 식품공학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이게 나와. 했어. 별표. 햇섭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이제 식품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위해 요소. 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말이 되게 길지만, 아, 식품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위생, 위해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 과학적으로 위생을 관리하는 책이야. 과학적으로 위생을 관리하는 책이야. 그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야. 원재료부터. 식품의 원재료부터. 그다음 얘를 만드는 제조, 가공, 얘를 또 보존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서 내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게이 해썹입니다. 이거 해썹이라 이거 해썹.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친구들. 내가 같은 음료라도 딱 뒤를 보면 해썹 인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지고 아 해썹 인증이 있다. 그러면 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었네.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햇썹 인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햇썹 인증.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내가 과자를 먹더라도 음료수를 먹더라도 햇썹 인증 마크가 있는 걸 위주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플러스에 있는 것들. 자,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하고요. HMR도 곧 자주 써요. 가정식 대체 식품으로 자 즉석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푸드테크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쌤이 좀 가져왔어. 이거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푸드테크는 음식과 기술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음식에 어떠한 기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 들어갔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음식을. 이것도 푸드테크.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키오스크로 또 주문하잖아. 이것도 푸드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는 콜드체인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콜드 차갑게 체인 구조화돼서 얘를 사슬처럼 엮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채소나 과일 등의 신선식품이나 냉장 냉동식품을 저온 상태로 유지해서 유통하는 체계. 근데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오잖아. 그쵸? 콜드체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쇄공업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쇄공업. 자, 인쇄는 종이를 비롯한 피인쇄체, 문자나 그림, 사진 등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거야. 대량으로 복제하잖아. 우리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대량으로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 그쵸? 자, 인쇄공업은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섬유공업에서는 그 공정 이름 있잖아. 그러니까 생소한 이름들. 재직, 재, 뭐 편직, 방직, 방적 이런 것들은 섬유공업에 관련된 공정이라면 인쇄공업에 관련된 공정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조판, 재판. 자, 조판, 재판. 그다음 제보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제보. 그쵸? 자, 조판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 작업을 한다 하고 생각하면 돼. 디자인하는 거. 이게 바로 조판이야. 재판은 판에다 올린다. 판을 제작한다.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나는 한글에다가 디자인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포토샵에다 디자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게 바로 인쇄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됐는데, 자, 이게 전통 인쇄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제작하면 필름 제작하고 교정했다가, 자, 그다음 판을 제작하는 거. 이게 재판이야, 재판. 그리고 인쇄하고 후가공까지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 과정이 다 생략돼서 파일 제작한 다음에 바로 후가공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요런 말들이 좀 나왔다 싶으면 얘는 인쇄공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공업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인쇄공업의 특징들은요. 볼게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값싸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값싸게 전달하잖아. 값싸게. 이 전달 자체가 그냥 우리 파일로 전송만 하면 되니까.

전형적인 뭐에 해당이 되냐? 수주 산업이다. 주문을 해야만 하는 거죠. 수주 산업. 그다음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품종이 다양한 다품종 소량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발전 방향 볼까요? 인쇄공업의 발전 방향. 이제는 인쇄가 종이로 인쇄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캔. 캔? 우리 캔 음료에 보면 그것도 다 인쇄야. 건축 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즉석 밥 같은 거 보면 그 위에 뚜껑들, 과자, 자, 그런 봉지들. 다 그거 인쇄공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캔, 건축 자재, 심지어 전자 부품의 인쇄공업까지도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요.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친환경 고품질 인쇄산업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쇄공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종이에 인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왜냐면 사례로 이런 것들이 나와. 캔, 건축자재, 막 이렇게 인쇄.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제 신발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발공업은 운동화나 구두, 실내화, 등산화 이런 걸 제조 판매하는 산업이야. 신발. 신발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특징은 초기 자본은 적게 들어요. 그 경공업의 전반적인 특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 번째 뭐가 맞냐면 얘는 수작업이 많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구두 같은 거 보면 수제화 이런 거 많잖아요. 아, 그래서 아, 수작업이 많다. 신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계적으로 뭐된 공업이냐면 표준화가 되었다. 표준화. 자, 우리 신발 사이즈, 신발 모양 보면 다 표준화 되어 있잖아. 뭐 나라별로 신발 모양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다 표준화 됐다는 거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규격화한 거. 이게 바로 표준화야. 선생님이랑 표준화 나중에 배우거든요. 자, 표준화가 된 공업이다. 자, 근데 생산 기술, 자,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이 해외 이전으로 기능이 약화됐어, 이제는. 이제. 그리고 임금이 상승되고.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임금이 상승되고 물가도 원가가 상승돼서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어디로 갔다? 대부분 인건비가 조금 저렴한 나라로 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경공업으로 발전했어. 근데 지금은 중화학공업, 이제는 첨단공업이잖아. 그쵸?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발전된 그 나라들,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면은 경공업 위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 얘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발전 방향 볼까요?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으로 개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혁신적인 신발, 이런 생분해 신발 소재의 장기적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발에 어떤 기능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이거 한번 볼게요. 무슨 기지에서 이제는 뭐를 개발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OEM 공급 기지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개발해서 수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저렴했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거 있잖아. 디자인한 신발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생산하는 구조로 했어. 그게 바로 OEM이야. OEM. 여기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OEM이 도대체 뭐길래? OEM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해 볼게요. OEM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거야. 별표. 별표. 신발공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OEM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OEM이라는 거는 주문자, 상표. 이게 중요해. 상표를 부착한다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A 기업이 있고요. A 기업. 자, 그다음 B 기업 있습니다. 이랬을 때 A 기업이 뭐를 하냐면 얘가 개발을 하는 거야. 개발 또는 디자인. 얘가 개발을 A 기업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로 할게. 우리 또 공업이니까. 자, 설계. 자, 디자인까지 같이 하고 B 기업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서 얘가 생산을 하는 거야. 생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를 한다는 얘기야. 제조.
얘가 제조를 하는데,

하는데, 자, 제주를 하는데 대신 너가 만들어주는데 상표는 이 신발을 만들었어. 그 상표는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라는 얘기야. 이 상표를 부착해서 만들어줘. 만드는 건 얘네가 만드는 건지만 설계 디자인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줘. 그게 바로 주문자. 얘가 주문자잖아. 얘가 주문자. 얘가 주문자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OEM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신는 운동화 있잖아. 운동화. 그쵸? 그 운동화 선생님이 상표를, 특정적인 상표를 말할 순 없지만 그 운동화를 가지고 운동화를 잘 보면 분명히 이 운동화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그 상표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미국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 신발에 한번 까보면 메이드 인 동남아시아, 메이드 인뭐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디자인 개발은 그 미국 회사에서 했는데 생산은 베트남에서 하고 그 대신 자, 그 상표가 들어가 있죠. A 기업의 상표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만드는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야. 그게 OEM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OEM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OEM 공급 기지가 이 말이야. 이제는 신발이 OEM 공급 기지 하지 말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좀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죠. 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ODM은 무엇이냐?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D. 여기는 D가 뭐냐면, 디벨롭이야. 개발한다는 거야, 개발. 얘가 개발을 한다는 거야. 즉, 이제 이거 다시 또 다시. A 기업. 그 다음 B 기업. 즉, 여기서는 개발까지. 이 개발을 A 기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제조자. 얘가 제조하는 거야. 얘가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 이건 똑같아. 똑같아. 생산하는데, 얘가 뭐까지 하느냐? 개발까지 하는 거야. B기업이 개발하고 이거를 생산을 해. 그럼 A기업은 뭐야? A기업에 맡기는 거야. 맡겨서 마케팅이라던가 판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제조자가 제품의 설계 개발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A기업에 마케팅 판매 등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OEM이야. 상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했다. OEM. 아시겠죠? 요거 꼭 차이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세라믹스 공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라믹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말이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잖아. 그냥 도자기 생각하면 돼. 도자기. 자, 도자기야. 도자기가 세라믹이야. 세라믹. 자, 이 도자기는 유업이라고도 하고, 비금속 또는 무기질 재료의 높은 온도에서 가공, 성형해서 이런 도자기, 유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는 게 세라믹이라 한다. 세라믹입니다. 자, 그래서 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은 내식성. 자, 도자기 생각해보세요. 부식되지 않아요. 견딜래야, 이게 견딜래. 우리는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내는 견디다, 이 생각하면 돼요. 부식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식에 견디는 거야. 그 다음, 열에 견디는 거야. 불에 견디는. 이런 거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세라믹스가 아니라, 자, 여기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좋게 만든 걸 뭐라 하냐면 파인이라고 그래.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첨단 공업에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파인, 좋아지는 세라믹스, 좋아졌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강도가 또 엄청 강해. 예를 들어 도자기는 던지면 깨지잖아. 근데 얘는 너무 강해져. 그래서 강도를 향상시켜서 파인 세라믹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느냐?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부품 또는 뭐 우주 산업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스가 이런 거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경공업 네 가지 식품, 인쇄, 신발, 그다음 섬유 이렇게 네 가지 하고 그다음 세라믹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른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이에요. 자, 다음은 제품 생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 추출부터 이걸 가지고 신발을 제작한대. 요즘엔 이렇게 친환경 제품, 이제 버려지는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찌꺼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신발로 제작을 하더라니까, 버려진 쓰레기가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커피 추출 찌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페에서 나오는 찌꺼기라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커피 제조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 이런 찌꺼기를 가지고 원사를 추출해서 원단을 생성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인쇄를 해갖고 신발 제작을 한다.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가가 발생하는 업종은 가. 가가 발생하는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1차는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커피 추출 찌꺼기야. 그러니까 커피 제조 공장에서 직접 나온 추출 찌꺼기. 그러면 그거는 뭐죠? 제2차 산업. 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2차 뭔가 뭐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 그쵸. 그래서 2차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요.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생산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내, 견딜 내야, 오래 견디다.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내구재는 가전제품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이런 내구재인데, 자, 나의 생산품은 원사입니다. 원사. 이거는 내구재가 아니라 비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들림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라공업은 신발공업은 다공업, 인쇄공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맞죠? 부가가치. 일반 신발에 인쇄가 들어가면 가치가 높아졌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리을. 가부터 라까지 공업은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경공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이제 이게 알겠죠? 생산품의 분류. 1강에서 선생님이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서 경공업이냐, 중공업이냐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3번. 자, 다음은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 경로. 이렇게 유통 경로 많이 나와. 자, 이렇게. 5도씨 이하의 예를 가지고 생산을 가지고 냉장 보존, 냉장 어선으로 운반해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획득했고, 그리고 물류 세탁을 통해서 운송하고 판매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산지에서 획득한 인증은, 자, 원산지에서 획득을 어떤 걸 했냐면, 이 원산지, 여기에서 무슨 인증을 획득했냐 나왔냐면, 이렇게.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자, 식품에 관련된 인증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해썹 인증이죠. 해썹 인증 맞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적환지 지향형 입지 유형을 고려해서 물류센터를 설립하였다. 물류센터 볼까요? 물류센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원산지 가까운 곳에다 설립했다. 원산지 가까운 곳에 한 거는 뭐야?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적환지라고 해서 운송시단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건 아니죠. 그 뭐였죠? 철강, 정유, 제분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됐었어요. 그죠? 해외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야. 해상 수송 수단에서 육상 수송 수단으로 바뀌는 건데, 얘는 원산지 가까운 곳에 설립했다니까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운송 단계에서는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 단계 보면 여기 이게 있어. RFID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이거 있잖아, 그 첨단 공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RFID는 RF, 무선 주파수. 무선 주파수에 ID, 내 ID가 있어. 그래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교통카드. 내 아이디. 교통카드가 내 아이디잖아. 버스 리더기에 인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RFID입니다. RFID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 이게 바로 RFID. 이거를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리을.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전체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콜드체인 시스템은 저온 상태를 유지해서 유통하는 겁니다. 저온 상태 볼까요? 여기에서도 저온 있고 실내온도 10도씨 이하. 자, 저온. 그 다음 저온이란 말이 나와 있죠. 전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견학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농 제품 제조업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1번.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OEM이 뭐야?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주문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조해서 주문자의 브랜드로 유통하는 전문 제조업체야. 그러니까 주문자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서 유통한다는 거죠.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 OEM 맞죠? 맞는 답지. 2번.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다. 뭐를 보면서 알수 있냐면 요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개념을 한번 다 보고 나서 수능 실전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이게 단원이 다 통합되어 있잖아. 이거 나중에 나와요. 무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경영 활동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의 의미인데, 내가 기업에 1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으면 그것만 투자를 하잖아요. 한도가 있어. 있을 유한 책임이야. 무한 책임은 아니죠. 무한 책임은 한명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그 다음 3번. 공업의 입지 유형은 시장 지향형 입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원료의 변질 방지와 신속한 유통을 위해서 농가 인근에 위치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원료 지향형이지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제품의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량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이야. 뭘 보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됐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 자, 그다음 생산품은 낙농 제품이죠. 이거에 따라서 분류하면 낙농 제품 우리가 쉽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소비재.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 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식품 시장 전망 보고서에다 이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 시장 이슈가 있고 식품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 들어가 볼게요. 가정용 간편식 시장은 감소하였다. 가정용 간편식 시장이 HMR이야. 그럼 여기 볼까요? HMR 시장은 성장을 유지함. 그렇죠.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다음 니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의 수요가 판매량이 여기 보면은 건강식품이 판매량은 감소 추세지만 체중 조절 등 기능성 식품의 판매량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무게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푸드테크의 시장은 감소할 것이다. 푸드테크는 기술. 그다음 음식이 조합된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키오스크라던가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우리는 그런 그러니까 기술 어떠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걸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드테크를 뭘볼수 있냐면 기존 RFID 방식 대체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 기술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이란 건 어떤 이게 상품의 이력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품의 이력들이. 그래서, 자, 이러니까 당연히 푸드테크 시장이 증가됐죠. 수요 증가 예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틀린 보기. 그 다음, 리을. 관련 공업의 제품은 우리 이거 식품이었어요. 호프만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소비재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땡땡 기업의 섬유 제품 소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섬유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미래 신산업과 섬유 산업의 융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다 소개하고 이제 보기 보면서 우리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의료용 인공 피부에는 나노 공학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럼 의료용 볼까요? 의료용 섬유에는 자, 인공 피부야. 10억분의 1미터 정도 크기의 섬유, 이거 사고, 사단, 사고, 그러니까 사강에서 선생님이랑 배워. 첨단 공업에서 10억분의 1미터라는 거는 1나노미터야. 단위로 하면. 10억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1나노미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노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나노기술. 적용되었다? 맞는 보기. 그래서 사강어 선생님이랑 사강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거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로봇용 안전섬유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제작되었다. 로봇용 안전섬유 보면 불에 타지 않는 섬유라고 했어. 보호용 난연 커버. 이것도 사실은
불에 타냐, 뭐 불에 타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산업안전에서 나오거든요. 산업안전 16강에 있습니다. 불연제, 자 그다음 난연제. 불에 타지 않는 거는 우리는 불에 앉는 걸 불연제라고 해요.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난연제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물에 젖은 나무 같은 거 불이 붙는데 그러니까 덜 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난연이라고 합니다. 난연. 난연이야. 근데 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되는 거. 불연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디귿.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동 수단에는 연성이 우수한 섬유 복합제가 적용되었다. 첨단 기술 보면 고강도 섬유 복합제라고 해서 고강도, 강도, 강도야. 그러니까 버텨내는 최대의 힘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연성이 우수한 섬유 복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오강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나와요. 연성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쭉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연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는 강도고 얘네 연성을 얘기했으니까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스마트 패션용 원단 설계에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고 하는 것. 우리 안경 쓰면서 VR 기기 보잖아요. VR. VR 기술 활용 및 설계 샘플 원단 자동 제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 브랜드 육성 사업 참여 기업 선정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보기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 그럼 최종 점수를 봐야 돼. 채점 기준이 8점, 15점, 5점이야. 자, 그랬을 때 적용하거나 취득 시에만 점수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적용하는 거, 이거. 생산 자동화는 얘는 8점이네요. 그다음, 여긴 미적용이니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점, 0점. 자, GR 인증이야. GR 인증 같은 게 여기 15점, 15점, 15점. 얘 0점.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5점, 0점, 5점이 되겠네. 그럼 합산 때 얘는 13점이 되고요. 얘는 15점이 되고, 얘는 20점이 되겠네. 그쵸? 20점 맞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높은 기업은 C 기업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가 또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정된 기업에는 OEM 생산 방식 뭐예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다. 이거는 OD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평가표의 업체 선정 기준에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걸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랑 제품의 표준 인증 단계에서 선생님이랑 배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잘해서 우수한 품질로 만들었을 때 인증을 부여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GR 인증이랍니다. Good Recycled. 품질을 좋게 재활용을 했는데. 근데 그게 GR 인증이야. 그럼 여기 점수대를 보면 얘는 8점이고 얘는 15점이고 5점이란 거는 아,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크게 비유를 했구나. 그러니까 비중을 두었구나. 자, 재활용 제품에 대한 걸 비중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채점 점수가 가장 낮게 제시된 항목의 산업재산권은 가장 낮게 한게 바로 디자인권이야. 그죠? 그죠? 얘는 권리 존속 기간이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함께 산업재산권에서 권리 존속 기준 외웁니다. 배워요. 배워요. 이때 가장 이 디자인권이야. 디자인권은 몇 년이냐면요. 여기 20년이야. 20년. 그래서 산업재산권이 크게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통합형 운항이기 때문에 다 개념 공부하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20년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죠.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10번입니다. 가오와 나아 기업의 제품 생산 방식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토너 액체 잉크를 용제 직접 인쇄하는 거고, 얘는 인쇄판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 기업은 재판 공정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기업은 토너 액체 잉크를 직접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재판 공정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니은

가기업은 제품의 소량 생산에 비효율적이다. 여기는 대량 인쇄에 따른 단가 절감 효과가 없음이라고 됐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틀린 무게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나기업의 생산 방식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인쇄 수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알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선생님이랑 그 중화학공업에서 자동차 공업에서 선생님이랑 배웁니다. 뭐냐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제품 한 개당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1,000만 원이 든다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 공장도 들어가고 그죠? 자, 공장뿐만 아니라 기계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대만 생산하면 안 되잖아. 여러 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이익이지.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근데 수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감소한다는 게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10대, 자동차 100대, 자동차 1000대를 만들수록 단가가 감소되겠지.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이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는 보기. 그다음 릴. 가와 나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입니다. 둘다 인쇄기업이기 때문에 인쇄 수주산업에 속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디귿 릴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수능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기출은 이 경공업에 관련된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예요. 자, 다음 공업 구조 이해를 위한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매운 볶음라면으로 케이푸드를 선도하는 땡땡 기업이에요. 자, 식품 위생 및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인증도 획득했고, 전자태그를 이용한 무선 인식 기술 RFID도 나왔고, 그럼 이 가공업 보면 식품 원료를 수집해서 라면을 생산하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식품공업, 얘는 인쇄공업. 이걸 가지고 포장, 보관, 관리하는 이 전반적인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1번 볼까요? 땡땡 기업이 획득한 인증은 GR 인증이다. 굿 리사이클드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얘는 해썹 인증을 획득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그다음 2번 볼까요? 땡땡 기업은 GPS를 활용해서 제품의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RFID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틀린 보기. 자, 그다음 3번. 가공업의 생산품은 얘는 식품공업이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특징이 아니라 인쇄공업의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죠. 그다음 나공업은 인쇄였습니다. 얘는 인쇄야. 인쇄. 자, 기획, 원고 작성, 그다음 재판, 인쇄, 가공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가와 나공업은 가가 얘가 식품이고 얘는 인쇄야. 얘는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수능 실전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다음 경영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A와 B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A 기업은, 자, 요거 나왔어. 방사방적 재직 재평. 아, 이건 그럼 뭐야? 아, 얘는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조판, 재판, 인쇄 나왔어. 얘는 인쇄공업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A 기업의 생산 공정에는 짧은 섬유를 조직해서 적당한 굵기의 기다란 실을 만드는 공정이 포함된다. 포함되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니은. B 기업의 생산 제품은 인쇄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 맞죠? 맞는 답지입니다. 자, 그다음 A와 B 기업의 해결 방안으로 나타난 지식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인 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상표권이고 여기 저작권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15년씩 갱신 가능하다. 틀린 답지. 나중에 선생님이랑 특허에 대해서 배우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배우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 수행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생산품이 냉면, 라면이야. 얘는 어떻게? 식품이죠. 식품. 그다음 얘가 양복 입을 놨죠. 얘는 섬유다. 섬유. 자, 이게 나왔어. 얘는 아, 인쇄구나.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 1번 볼까요? 가는 다른 공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건요. 섬유 이런 게 아니라 철강이라던가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지. 그다음 나의 원료로 목화 양털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죠. 맞는 답지. 그다음 3번. 단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다 이거예요. 인쇄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얘는 2차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답지.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가와 다는 부품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공업이다. 이거 중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지.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5번 볼까요? 가와 다는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어때? 식품, 섬유, 인쇄는 모두 다 뭐였죠? 얘는 경공업에 해당했죠. 중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경공업은 특징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념들, 특징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경공업을 조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는요, 중화학 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도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 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전의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도

성규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의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 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영장 정지 같은 권한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지켰습니다.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에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작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

있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솔리드 사우스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존슨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의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회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아바디스 아이다에서 주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m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Let's go shopping.
2: What do you need?
1: I need a new swimsuit.
2: That one is cute. Let's buy it.
1: I need a hat, too.
2: A hat? Oh, you mean a swimming cap.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go, ing, 이거 하나예요. Tomorrow, swimsuit, swimming cap. 이렇게 네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go, ing예요. 그럼 여기 물결문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go, 동작, ing라고 하면 이 물결 부분에 들어간 그 동작을 하러 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대화에서처럼 go swimming 하면은 수영하러 가다, go running 달리기 하러 가다 이렇게요. Tomorrow. Tomorrow. Tomorrow는 내일, 오늘은 today,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Swimming. Swimming. Swimming은 수영이죠. 수영. Swim, 수영하다에다가 ing 붙여서 swimming, 수영. 사실은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인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수영이라고 말하면 돼요. Swimsuit. Swimsuit. Swimsuit는 수영복이에요. Swim이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그리고 suit가 보통 위아래가 붙은 옷을 suit라고 해요. 옛날, 요즘은 수영복이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옛날에는 위아래가 붙은 수영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swimsuit 하면은 수영복. Cap. Cap. Cap은 모자거든요. Swimming cap이라고 하면은 수영할 때 쓰는 수모를 말할 수 있고요. 보통 cap이면 이렇게 야구 모자처럼 챙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쓰는 모자 보통 cap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볼게요. 남자애가요. I'm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라고 대화를 열었어요. I'm going to 하면은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나타내는 말. Go swimming. 뭐 하러 갈 거래요? 나 수영하러 갈 거야. 언제? Tomorrow. 내일 수영하러 갈 거야.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즉, 뭘 살 건데? 물어보는 거죠. I need a new swimsuit. 나 새 수영복이 필요해. That one is cute. 저거 귀엽네. 뭔가 보고 있나 봐. 지금 수영복들을. That one, 저것은 is cute. 귀엽네.

0: let's buy it. 저거를 사면 되겠다. I need a hat too. 나 모자도 필요한데? 모자? A hat? Oh, you mean a swimming cap. mean이 뜻하다 이런 뜻이에요. you mean은 너 그거 말하는구나. a swimming cap. 너 수영모자 말하는구나. 수모 말하는구나.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배운 내용과 대화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Topic Word로 가서 266 눌러볼게요. 우리 잘 듣고 그 순서대로 단어를 누르면 문장 완성되는 거 알고 있죠? 먼저 귀를 기울이고.
1: Let's go shopping.
0: Let's go shopping. 말하면서 찾으면 쉽다 그랬어요.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1: I want new shoes.
0: I want new shoes. 뜻은 나 새 신발이 필요해가 되겠죠.
1: They are cute.
0: They are cute. 좀 앞에 신발 얘기했으니까 두 짝, 그죠? They are cute. 그것들은 귀여워.
1: Let's buy it.
0: Let's buy it. 이거 순서대로네. 그거 사자.
1: Let's buy candies.
0: Let's buy candies. It 대신에 candies니까 우리 사탕을 사요.
1: Choose one box.
0: Choose one box. Choose는 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One box, 상자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좋아요, 친구들. 이젠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좋아해요. 저는 모자가 필요해요. 저는 수영복이 필요해요. 오늘은 Let's Talk Step 1의 에피소드 59, 짐 챙기기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펭수가 인사를 할까 안 할까 오늘은? Hi.
2: Hi.
0: Hi.
2: Do you like the beach?
0: 아하, 바닷가를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좋아한다면 Yes, I do. 안 좋아한다면 No, I don't 하면 되겠죠? Yes, I do. 선생님 바닷가 좋아해요.
2: Let's go to the beach.
0: Yay, 바닷가로.
2: We have to pack our bags.
0: 그렇죠.
2: What do you need?
0: 가방을 챙겨야 된대요. What do you need? 하고 봤더니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건 I need a hat. I need a hat. 그렇지, 해를 막아줘야 되니까.
2: What else do you need?
0: What else do you need? What else 기억나죠?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니? 저는 수영복이 필요해요. I need a 수영복 swimsuit. I need a swimsuit. 성공.
2: Great.
0: Great.
2: I'll bring my bag.
0: 펭수도 짐을 싸나 봐요.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go하고 동작, ing 이렇게 배웠던 거 이거 좀 더 다양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go, 동작, ing 들어가는 표현 좀 알려줄래? go, 동작, ing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camping 캠핑 가다 go jogging 조깅하러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아하 go 하고 스키 타다라는 동작 ski 넣으니까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camping 하면 캠핑 가다 캠핑하러 가다 캠핑 가다 go jogging. jog가 이렇게 가볍게 뛰는 거잖아요. go jogging 하면 조깅하러 가다. 그리고 go fishing. 여기에 fish는 물고기 아니고 동작이니까 그렇지 낚시하다예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go 다음에 내가 하는 동작을 생각해 보고 ing 붙여 주면 그 동작, 행동, 그런 액티비티를 하러 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도 지금 떠오른 문장 3개 말해 봐요. 이번 시간에는 go 동작 ing 써서 뭐뭐 하러 가다 이런 것도 대화해서 배우게 됐고요. 또 필요한 물건 챙기기, 필요한 물건 사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대화들 배워봤어요.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많이 이 친구들 알게 되죠. 내가 하루에 쓰는 말 중에 자신 있는 말 몇 가지만 영어로 바꿔봐도 친구들의 영어로 말하기 실력은 습승 늘게 된다는 거. 오늘 배운 문장 꼭 영어로 말해보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하게 된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18강에서 열심히 전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 또 재미난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도 많은 여러 명의 과학자들 만날 텐데 그 과학자들이 가진 그 질문들, 호기심들,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냥 그걸 고민했다기보다는 이 자연의 본질, 이 본질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전기를 사용하면서 태블릿을 보면서 우리 휴대폰도 보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전에 계셨던 과학자님들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서 오늘은 또 재미난 걸 하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역학에서 배웠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장과 이 전기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가 볼 텐데 자, 요거를 배우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지난 강의죠. 지난 강의에서 뭘 배웠냐면 전기력, 전기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전기력과 전기장을 이제 열심히 쿨롱이라는 물리학자와 패러데이라는 분들 물리학자가 만들었는데 개념을 제안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800년대에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또 멋진 물리학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볼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볼타 전지. 들어봤다. 그렇죠? 이 볼타는 뭘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볼타가 그 당시겠죠?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전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끔씩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벗을 때 따끔따끔하다든지 그리고 번개칠 때 쿵쿵하는 전기라든지 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으로 일러가는 불연속적인 어떤 전기 현상들만 봤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불연속적인 현상들을 가지고는 이게 전기인데 이 전기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알고 전기를 조금 더 제어하려면 전기가 계속 일어나야지만 전기 현상이 계속 방출되어야지만 그 본질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타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요. 뭐냐면 이 금속 두 개를 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 이 금속 두 개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 전기가 계속 흘러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금속이냐? 아마 여러분 아실 거 아는 친구도 있겠죠? 아연이라는 금속과 구리라는 금속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계속 흘러가는 그걸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장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우리는 볼타 전지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배터리의 거의 시초급이다. 그렇죠? 해서 거의 이제 배터리의 초기 모듈이라고 부르는 그 볼타 전지. 그 볼타 전지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배터리가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있고 태블릿에도 배터리가 있고 노트북에도 배터리가 있고 없는 곳이 없죠. 그만큼 이 지금 배우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볼타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학에서 배웠던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지표면 위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공간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장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장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붙은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력장이라 부르는데 이 중력장에서 잘 봐요. 이 질량 M이 물체를 잡고 F는 MG, 즉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서히 잡아당겨. 즉 알짜 힘이 거의 0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잡아당겨요. 그럼 이때 잘 봐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mg가 될 텐데 요 위로 당겨주는 힘을 f는 mg로 당기게 되면은 mg로서 h만큼 올리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냐? 우리 배웠다시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 얼마만큼?
mg라는 힘으로 h만큼 끌어당기기 때문에 mg, 즉 외부의 힘이라 그렇죠. 외부의 힘 mg가 하는 일은 바로 mgh가 되겠고 이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다. 해서 F, 즉 mg의 힘으로 서서히 당겼을 때 이 물체한테 저장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mgh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 부분 우리 역학쌤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꼭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이때 우리 또 뭘 한번 적용해보고 싶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쌤, 전기장 배울 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E는 얼마였냐면 기억날 거예요. E는 R제곱분의 KQ라고 정했잖아요. 그치?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그러면 중력장도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력장의 세기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 질문 가졌으면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중력의 크기가 지금 mg인데 그러면 이 mg의 m은 이 물체의 질량이고 만약에 large m이라는 지구가 만드는 중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의 세기는 이 중력에다가 이 물체의 질량 m을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m분의 mg 하게 되면 g만 남게 되고 이 g가 뭐냐면 결국은 중력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죠. 전기장에서 똑같아요. Q분의 F는 E. 이 전기장의 세기랑 즉 E가 요 G, 중력장에서는 G가 있다면 이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E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요 부분을 점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전기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봅시다. 지금 이 물체, 즉 이 공간은 위는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로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전기장이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들은 플러스에서 밀어내는 방향, 플러스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었으니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지금 현재 전기장의 방향이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균일한 전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 말은 위로 가면서 또는 아래로 가면서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로써 일정한 즉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이 물체는 즉 이 전하겠죠. 이 전하는 지금 어디로 힘을 받냐면 이 아랫방향으로 QE만큼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 기억나죠? Q분의 F가 이었기 때문에 받는 전기력 F는 QE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가 지금 양전하라고 한다면 양전하, 그렇죠? 양전하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QE만큼 전기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황에서 잡아요. 이제 얘를 잡고 이 전기력의 크기만큼 위로 서서히 끌어올려. 천천히 끌어올리게 되면은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가겠죠. 마치 질량 m이 물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왜? 양전하는 플러스에서는 밀리는 힘을 받고 마이너스에서는 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질량 m이 물체가 중력장에 있는 것과 양전하가 이 전기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를 잡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자, QE만큼의 힘을 가지고 서서히 잡아 올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전기력 QE가 이 전하한테 일을 하게 돼요. 얼마만큼

Q로 나뉘어 보면 나누면 되겠죠.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하고 중력장의 세기 G하고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즉 위치에너지 증가량은 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꼭 이해해야 될거한개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봐봐요. 여기서 물체를 위로 올렸다가 놓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될까요? 쭉 낙하겠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맞습니까? 자연스럽대의 정의는 자연상에서 가만히 둬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놓는 순간 얘가 낙하하는 이유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작용하고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얘는 지금 이 물체 안에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이미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놓는 순간 얘는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죠? 내려오면서 중력이라는 힘, mg가 얘한테 일을 해가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가 되겠고, 이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게 바로 중력이 한 일이 되겠죠. 이것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동의돼요. 동의돼요. 여기서 오? 물체를 올렸다가 놓았더니 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이네? 그러면 전하도 계속 흐르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위치 에너지 증가를 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놓았더니 계속 움직이네? 전하도 어떤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되면 얘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멋진 발상이죠. 맞습니까? 해서 얘도 똑같아요.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쑥 떨어지겠지. 맞습니까?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반대로 외력 QE가 아닌 작용하는 전기력 QE가 있을 겁니다. 이 전기력 QE가 일을 하는데 이동거리 D만큼 일을 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전기력이 한 일이 되겠다. 맞습니까? 이 전기력의 한 일이 바로 이 전하한테 가게 되고, 이 전기력의 한 일은 또 여기선 전하 속도가 쭉 증가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안에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이 전기력이 해준 일은 또이 전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겁니다. 이것도 우리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한개 점검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 봅시다. 이제 잘 봐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mgh. 위치 에너지가 mgh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1kg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1kg일 때, 1kg의 물체가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gh겠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전기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 Q가 이제 플러스 1쿨롱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봅시다. 플러스 1쿨롱. 이때, 잘 봐요. 얘가 플러스 1쿨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ED가 되겠죠. Q가 얼마일 때? 플러스 1쿨롱일 때. 1kg일 때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GH라면, 양전하, 즉 플러스 1쿨롱일 때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ED가 되겠구나. 맞습니까? 이때 이 ED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전위라고 정의합니다. 전위. 이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잘 봐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단위 양전하입니다. 그렇죠?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너무 중요한 개념. 전위라고 부르냐?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아시겠죠? 누가 갖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갖는. 그러면 만약에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이 아닌 만약에 Q라는 어떤 전하량이 있다. 그럼 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QV가 되겠죠. 그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따라서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얘를 쭉 잡고 올렸어. 올렸어. 요만큼 가게 되면 이 전하량 Q인 물자, 전하겠죠? Q는 당연히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건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 바로 QV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ED를 우리는 V라고 바꿔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 V 이걸 보고 전위라 부르고, 이 전위의 단위는 우리는 볼트라고 씁니다. 알렉산드로 볼타의 이제 업적을 기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죠? 따라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는 QED가 되겠다. 그쵸? 자, EP는 QED가 되겠고, 그럼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줄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ED를 우리는 플러스 1쿨롱이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 불렀고, V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전위 V는 ED고요. 아, 첨자로 적었네요. ED겠죠, ED. ED고 얘는 Q분의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가 되겠죠. 또는 책의 표현에 따라서 Q분의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표시했습니다. 요것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단위는 얼마냐?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오케이. 단위량 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따라서 얘는 줄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단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얘가 양전하일 때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케이? 양전하일 때, 음전하일 때도 당연히 있겠죠.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 여러분이 정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양전하일 때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하는 방향,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 방향, 음전하, 즉 전자가 음전할 수 있겠죠. 음전하일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방향, 증가냐 감소냐, 그런 거 정리해 봅시다. 자, 양전하. 양전하에다가 딱 전기장 속에다가 양전하를 집어넣는 순간, 양전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힘을 받냐면, 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왜? 양전하는 전기장 속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면서 전기력이 일을 해. 자, 전기력이 한 일이 있겠죠. 이 전기력이 한 일은 뭐가 되냐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되겠죠. 여기서 갑니다. 다시. 양전하를 놓았을 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QED 값.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겠죠. 이게 전기력의 한 일입니다. 오케이. 한 일은 전기력에 의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는 쭉 내려간다. 그렇죠? 따라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양전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겠지. 자, 왼쪽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여기다가 이제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전자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지. 전자는 우리 배웠습니다. 전기장의 방향과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음전하, 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더 자연스러워. 왜? 이미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해, 약속.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이기 때문에 전자가 받는 거는 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 잘 봐요. 우리가 여기가,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쪽이 있고 플러스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전위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플러스 양전하가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의 미물체가 위로 가면 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 개념 그대로.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은 전위가 높아진다. 높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위는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양전하 기준입니다. 양전하 기준. 그래서 양전하는 플러스 쪽은 오히려 전위가 높기 때문에 하늘로 인식하게 되고, 물체 입장에서 하늘처럼, 그 다음에 땅이, 마이너스 쪽은 오히려 아래쪽이기 때문에 땅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쪽은 플러스 쪽, 아래쪽은 오히려, 마이너스는 오히려 전위가 낮은 쪽인데, 자,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위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위가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가? 어? 그럼 쌤, 물체가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전자도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 전위가 높다 낮다는 양전하 기준으로 약속한 거지, 이 전위 크기가 에너지 크기를 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전하 입장에서 전위가 높을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자, 전자 입장에서 봅시다. 전자는 전하는 게 음수다. 그렇죠? 음수. 그럼 오히려 이 전위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QV라고 했죠. QV. 그럼 이 값이 크다는 게 전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해량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서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 입장에서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정리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음전하로 갑니다. 음전하. 자, 음전하로 갔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자연스럽냐?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양전하는 높은 전위에서, 오케이. 전위가 높은 쪽,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음전하는 낮은 전위.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음전하가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갈때 전기력이 한 일이 있겠죠. 이한일 또한 뭐가 되냐면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음전하 같은 경우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가는 게더 자연스럽고 이것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오히려 낮아지는 방향이 되겠다. 오케이? 자, 다시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양전하 기준이기 때문에 음전하로 가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겠죠. 맞습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주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한번 딱 정리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왼쪽 다시 가서 총 정리합니다. 자, 질량 m이 물체를 위로 쭉 끌어올리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듯이 플러스 전하를 위로 쭉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플러스로 가져가네? 그러면 이때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양전하를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때 전위라는 거는 플러스 쪽이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 쪽이 낮은 곳인데 기준은 양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음전하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전위는 높아지지만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은 오히려 낮아지는 값이다. 반대가 되겠지. 왜? 기준이 양전하 플러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을 플러스 1쿨롱이 아니고 마이너스 잡았으면 또 반대가 돼버리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우리 전위라는 건 전위는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 전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케이.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해해 주시고 이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다가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점전하 플러스가 있어. B. 자, B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는 점전하가 있죠. B는 지점입니다. 이 플러스 점전하를 딱 놓은 상태에서 이 플러스 Q를 갖는 이 전하를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한번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위가 높은 지점이고요. 플러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어떻게 된다? 낮은 상황이겠죠. 전위 정의는 플러스 1쿨롱이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플러스 쪽일수록 전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잡고 쭉 이동시켜 봅시다. 전위가 높아지겠죠. 맞죠? 전위가 높다는 거는 양전하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얘를 잡고 쭉 끌어갑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A에서 B로 갈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죠. 자, 얼만큼 증가하냐? 자, 전하량이 Q고 곱하기 V만큼 증가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때 V가 뭐냐면 전위였는데 전위의 증가가 되겠죠. 잘 보세요. A 지점의 전위를 VA라고 합시다. B 지점의 전위를 VB라고 한다면 이때 A에서 B까지 갈때이 전하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가 된다? Q 곱하기 VB-VA가 될 겁니다. 왜? B가 전위가 더 높은 곳이고 A가 전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값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라고 불러서 우리는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전위차. 이해되시죠? 이 전위차 또한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볼트. 그 볼트죠. 그렇죠? 볼타. 좋아요. 자, 얘를 이제 쭉 옮겨가지고 B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B에는 지금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엄청 높아진 상황이죠. 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자연스럽게 쑥 가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또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겠지. 플러스 입장에서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기 때문에 잡아당겼네? 놓았네?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제 B에서 A로 갈 때는 전기력이 한 일이 있어. 그한 일은 또 마찬가지로 QV만큼 전기력이 한 일이 있겠죠. 맞습니까?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요것만큼 때문에 전기력이 일을 해주네? 요 일을 한 만큼 얘는 옮겨가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만약에 뭐 방해하는 저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이 값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요 부분 하나 정리합시다. 해서 이 전위차라는 개념 꼭 이해해 주시고 특정 지점에서의 전위의 차, 두 지점에서의 전위의 차, 그게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정리합시다. 좋아요. 자, 이제 또 이어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이제 전위 배운 거또 적용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의 책에 더 들여다보기 그림인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이때 플러스 Q인 양 전하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이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균일한 전기장 E가 작용하고 있어요. 균일하다는 것은 이 A와 Q 전하 위치가 옮겨가더라도 전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 상황에서 이제 갑니다. A에서의 전위가 있겠지. VA라고 합시다. B에서의 전위가 있겠지. VB라고 합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이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B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쿨롱이 이 지점에서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A를 여기서부터 쭉 당겨온다는 것은 플러스 입장에서 여기가 전위가 높아요.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위가 낮아요. 맞죠? 플러스 입장에서는 얘가 하늘이고 이쪽이 땅이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쭉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얘를 당겨주는 이 힘이 한 일이 있겠다. 그렇죠? 이한 일이 플러스 입장에서는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받냐면 전하량 Q 곱하기 전기장 E만큼 힘 F를 받을 건데, 그럼 얘를 잡고 QE로 서서히 당겨봅시다. 오케이? 당긴다. 그럼 이때 얘한테 저장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W는 얼마가 되냐면은 Q 곱하기 VB-VA라는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하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위치 에너지 증가량. 맞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이때 전위차는 균일한 전기장이기 때문에 우리 V는 ED 공식 기억나시다. 그렇죠? 따라서 이 전위차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바로 Q 곱하기 얼마? VB 빼기 VA는 전위차로서 V, 즉 전위차는 다른 말로 V, 이건 기호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이제는 전압이라 부릅니다. 전압. 따라서 V는 ED이기 때문에 QED만큼의 뭐가 저장이 되냐면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때 잘 봐요. 가져왔다가 놨어. 놓게 되면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슉 가야 되겠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이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여기 있다가 반대로 갈 때는 이제 전기력이 QE만큼 작용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또 전기력이 해준 일이 있겠지. 자, 이제 B에서 A로 갑니다. 이때 전기력이 해준 일은 QED가 되겠지. 맞죠? 이때 전기력이 해준 일 QED는 어떻게 된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죠. 이 위치 에너지 감소 때문에 요 안에 어떤 또 저항이라든지 아무 것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이 전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갈 겁니다. 오케이? 그 상황이에요. 해서 이 전기장이 일정하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것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배운 내용들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제. 자, 이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4번. 지난 강의에서 4번은 안 풀었다. 그렇죠? 전위라는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풀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양전하를 A, B, C의 경로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켰다. 어디? A에서 B, B에서 C. 누구를? 양전하를. 플러스 전압이 돼. 양전하. 오케이. 이때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전기력의 방향과 양전하의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이동시킬 때 전기장이 양전하의 한 일을 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디? A에서 B로 가요. A에서 B로 갈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기장 영역은 이쪽입니다. 그쵸? 이쪽. 오케이?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자, 그 말은 전기장이 이쪽이란 소리는 여기가 플러스일 것 같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 입장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자, 전하량은 Q라고 둔다면은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둔다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QE만큼의 전기력을 받을 건데 이때 전기장이 양전하의 한 일, 즉 전기력이 양전하의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인데 A에서 B로 가는 이동 방향은 이 힘과 수직이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수직임에는 한 일이 0이다. 그렇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일이 0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 봅시다. 전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냐라고 물어봤어. 전위를 봅시다, 이제. 자, 양전하 입장에서 우리 정의하기를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인데 이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어떻게 된다? 높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위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러면 전위는 당연히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높은 상황이겠죠. 왜? 플러스 쪽에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유 맞습니다. 디귿 봅시다.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 자, B하고 C 둘다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QE로서 동일하겠다. 그렇죠? QE 똑같아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6번도 우리 충분히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Q, 라지 Q, 아, 얘를 모르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플러스 3Q, 인세 점전하가 각각 X축상의 마이너스 D, 그리고 D, 그리고 ED인 위치에, ED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때 X는 0에서, 오, 0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다? 0이다. 즉, 이세 점전하가 만드는, 0이라는 이 지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다 0이랍니다. 합쳐서 0이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때, 라지 Q의 값을 스몰 Q로 나타내봐. 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때도 우리 한번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잘 봐야 돼요. 자,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하량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E0라고 한번 정의합시다. E0. 그럼 얘는, 자, R제곱분의 KQ. 얘를 우리는 E0로 가면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상대값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때, 마이너스 Q라는 전하는 이 원점 O에서 마이너스 전하는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듭니다. 맞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 양 전하는 자기에서 밀어내는 방향.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Q 전하는 여기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얼만큼의 전기장을 만드냐? D만큼. 여기 R제곱 말고 D라고 합시다. D제곱. D제곱. D만큼 떨어졌고 전하량이 Q기 때문에 E0만큼의 전기장을 만들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자, 3Q 같은 경우는 2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분모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4D제곱, 4분의 1일 건데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아, 4분의 3만큼 이지되겠구나. 맞습니까? 근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뻗어나가는 방향, 즉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 방향으로 얼만큼

4분의 320를 만들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얘를 상쇄시키기 위한 전기장이 도입이 되어야지만 합쳐서 0이 될수 있겠지. 그러면 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어디가 되어야 되냐?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크기는 얘랑 합이 되겠지. 따라서 얼마? 4분의 720만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당기는 방향이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이네? 그럼 Q는 음전할 거예요, 음전하. 맞죠?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D네? D인데 4분의 720를 만들려면 전하량의 크기가 4분의 7이 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7 Q가 되겠다. 이게 Q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Q.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 거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7번.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0. 그리고 X는 3D에 뭐가 있냐면은 각각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5Q인 두 점전하가 각각 고정되어 있답니다. 지금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때 PQ는 각각 X축상의 X는 D, ED인 점이랍니다. 오, 여기가 이렇게 있겠어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봅시다. P와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같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푼 문제랑 같아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하량이 Q일 때의 전기장의 세기를 이 재료로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본다면 P점에서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 그리고 세기는 얼마가 되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이 이렇게 좁아져 나가는 방향. 크기는 D만큼 떨어질 거 Q네? 그럼 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ED로 갑니다. ED로 가게 되면 거리가 ED로가 두 배가 되겠죠. 거리가 두 배가 되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4분의 1이겠네. 따라서 얼마가 된다? 여기서 4분의 2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점검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플러스 5Q가 만든 걸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자, 갑니다. 얘가 Q에서 만드는 거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플러스 5네? 5? D만큼 떨어져 있는 전하량 크기가 5가 되네. 자,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520야, 520. 오케이. 자, 그 다음. P점에서 보니까는 플러스 5는 그대로인데 거리가 두 배가 됐네? 그럼 얘보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520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너무 수월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P와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같냐? 이제 계산해 볼게요.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지금, 뭐, 여기서 화살표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아무리 이 4분의 5가 작다고 해도, 이 제로보단 커야죠. 한이 정도 간다고 본다면, 여기서 P에서 오른쪽으로 이 제로, 왼쪽으로 4분의 5이 제로. 그럼 합력, 합친 전기장의 방향은 얼마? 4분의 2 제로. 왼쪽으로 4분의 2 제로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나? 봐봐요, 여러분. 5, 2, 0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2, 0. 4분의 2, 0, 그렇죠? 그럼 이때 합친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얼마가 된다? 4분의 19, 2, 0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금방 찾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 볼게요. P와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똑같냐? P도 왼쪽, Q도 왼쪽. 둘다 마이너스 X 방향 같습니다. 기억 맞아요? 이해 봅시다.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냐? Q는 4분의 19, 2, 0. P는 4분의 2, 0. 오, 크네. 맞아요. 디귿, 전위는 Q에서가 P에서보다 높냐? 라고 물어봤지. 자, 봐봐요, 여러분. 전기장의 방향이 지금 Q에서도 왼쪽, P에서도 왼쪽. 그 말은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란 소리는 우리 편의상 이쪽을 플러스 하늘이라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서 약간 땅이라 볼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이 전기장의 방향의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전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 쿨롱이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전위였기 때문에. 따라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더 높습니다. 전기장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하마는 5번이 되겠다. 우리 충분히 풀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상대값으로 비교만 하면 계산도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꼭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8번. 8번도 우리 크기 비교하는 문제인데 한번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봅시다. 자,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Q인 두 점전하가 각각 X축상의 X는 0, 그리고 4D에 놓여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PQR은 각각 X축상의 D1D, 3D인 점인데 이때 각각을 비교해봐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PQR에서의 전기장을 각각 EP, EQ, ER이라고 할때 EP, EQ, ER의 방향을 구하고 크기를 비교하라 했다. 그렇죠? 간단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E0를 R 제곱분에 KQ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또 간단한 계산 간다. 잘 봐요. 얘가 지금 P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이고 D만큼 떨어져 있고 Q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얼마? E0만큼 만들겠다. 그쵸? 자, ED 위치에 가게 되면은 전하량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거리가 두 배가 되었네. 그럼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이 되어가지고 4분의 E0겠죠.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3D만큼 가게 되면은 거리가 3배가 되니 분모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D제곱이라 합시다. D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9분의 E제로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플러스 Q 갈게요. 플러스 Q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 구해볼 수 있겠죠. 플러스 Q 같은 경우는 얼점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방향이야. 얼마만큼? 이쪽으로 E제로만큼. 여기서는 또 똑같아요. 거리가 두 배가 되었으니, 오케이. 4분의 E제로가 되겠죠. 전기장은 4분의 1배. 여기서는 거리가 3배가 되었으니, 분모는 제곱이죠. 그러면 9분의 E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PQR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EQ, ER이라고 할 때, 방향을 구하고, 셋다 마이너스 X 방향. 다 왼쪽이다. 그쵸? 오케이. 두 번째, 크기를 비교하라. 크기를 보니까 지금 얘도 합친 게 왼쪽. 얘도 합친 게 왼쪽. 합친 게 왼쪽. 둘 다, 다 음수인데, 왼쪽인데, 이 크기는 9분의 10. 맞죠? 9분의 10, 20. 이 크기는 얼마? 2분의 20. 얘 크기도 얼마? 9분의 10, 10, 20가 되겠죠. 따라서, EP, EQ, ER을 비교해보면, P와 R은 같습니다. 아하, EP하고 ER은 같구나. 근데, 얘가 2분의 20이기 때문에 작다. 누구보다? 얘 둘보다 그렇죠. 따라서 EQ가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PQR에서 전위를 각각 이루고 할때 전위를 구하시오. 전위는 전기장의 방향이 지금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즉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위가 높아지겠지. 따라서 VR이 제일 높고 그다음 VQ고 VP가 전위가 제일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다음 문제 갑니다. 자, 질량이 각각 m,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점전하를 P에 가만히 놓았을 때 여기에 자 이제 음전하를 놓았습니다. 마이너스 Q죠. 이때 점전하가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요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얘로부터 밀어내고 얘로부터 당기는 받아요. 근데 우리 정리했다시피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이 전기력이 한 일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일이 되겠죠. P에서 Q까지 가기 때문에. 그럼 이때 전기력이 한 일은 자, 잘 보셔야 돼요. Q 곱하기 한 일. 크기만 볼게요. VQ 마이너스 VP가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Q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전기력의 한 일이고 이것이 2분의 1. 자, 질량이 m이라고 했다. 그렇죠? mv제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v를 구하게 되면 루트 m분의 얼마가 된다? EQ에 오케이. vq-vp로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이 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전하. 음전하는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렇죠? 이렇게 전기력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증가량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로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하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음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래요.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할까요? B는 양전하냐? 라고 물어봤지. 잘 봐, 여러분.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이 둘의 전하 종류는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왜? B가 당기면 A는 밀어내야 돼. B가 밀어내면

그다음에 A는 당겨야 되겠지. 맞습니까? 반대가 돼야 돼. 따라서 아, A, B는 반대구나. 전화 종류가. 그럼 이제 가정하기를 A를 플러스라고 두고 B를 마이너스로 둡시다. 그러면 C는 B를 왼쪽으로 밀고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겠네? 그럼 B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 반대구나. 반대구나. 따라서 A가 음전하고 B가 양전하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자, 얘가 0이 되려면 이제 편의상 B의 전화 크기를 Q라고 둔다면 B는 지금 C를 오른쪽으로 밀죠. 양전하 음전하니까 당기죠. 왼쪽으로. B는 C를 왼쪽으로 당기는데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 근데 B보다 A가 거리가 두배 크다. 그렇죠? 두배 크게 되면은 전기력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하의 크기가 똑같다면 전기력은 4분의 1이 될 텐데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전하량의 크기가 4Q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 지금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그럼 잘 봐요. A는 B를 왼쪽으로 당겨. 마이너스니까.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겨. 마이너스니까. 근데 C가 B를 당기는 게 A가 B를 당기는 걸 이겨야 돼. 따라서 C는 4Q보다도 더 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빠르게 판단하면 끝나요. 자, 기억 볼까요? B는 양전하냐? 맞죠? 니은 봅시다.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냐? 크죠? 오케이. D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라고 물어봤지. 잘 봐, 여러분. 정말 좋은 판별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전기력은 상호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합치면 0이 돼야 되겠죠. C가 받는 전기력 0이네? B가 받는 전기력 오른쪽이네? 그럼 A가 받는 전기력은 왼쪽이 되어야지만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 B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길 겁니다. 근데 얘가 Q인데 얘는 4Q보다 커. 거리는 두 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4분의 1이 될 텐데 문제는 전하량이 4Q보다 크기 때문에 4분의 4Q보다 큰 상황. 즉, B가 A를 당기는 것보다 C가 A를 어떻게? 밀어주는 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D끝은 틀린 선택지로 봐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쉽게 잘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오늘 문제 풀었고, 자, 마지막! 오늘의 19강의 물리와 나가 하나가 되는 퀴즈, 물화일체 퀴즈 갑니다. 자, 기억!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에너지가 뭐였지? 잘 고민해 보세요. 전하였지? 아닌가? 전기력인가? 아닌가? 전위인가? 몰라.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아시겠죠? 니은!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가 뭔지, 그리고 이 전위는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높은지, 마이너스 전하에 가까울수록 높은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이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 바로 가셔가지고 빠바박 남겨보세요. 선생님이 빠바바박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한번 수업을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공부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인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급수에 대한 이야기, 저 시간에 유형 3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비급수 합, 이런 공식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오늘 하는 레벨 3도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여러분 또 좀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활용 문제입니다. 이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 레벨 2와 레벨 3 둘 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번 시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레벨 2의 3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도형 문제는 레벨 2까지 요거 한 문제, 그리고 레벨 3의 2번,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이제 수능특강에 있고, 제가 그 전문항, 수능특강 전문항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비급수의 활용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최근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도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 내신 만점이라는 거죠. 내신 만점 수능특강에는 내신 만점이니까 학교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그 도형에 대한 그림을 어디서 낼 거냐? 교과서에 분명히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뭐 좌표축 읽고 X좌표 읽어내는 문제라든가, 뭐 정사각형 안에 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 문제라든가, 좀 패턴이 교과서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네. 그 교과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능특강에서 변형돼서 나온다면 레벨 2의 3와 레벨 3 2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대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학교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등비급수 활용을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발문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SN의 극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 AN이 AR의 n-1제곱입니다. 이기 때문에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가 출제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공비와 이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핵심인데, 이 첫 번째 항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기하적 성질을 통해서 보조선, 이런 것들, 원의 성질, 삼각형, 사각형, 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하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리겠죠. 어찌됐든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합니다. 문제는 이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공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공비를 넓이 비인 경우에는 닮은 비의 제곱이고요. 길이의 비인 경우에는 닮은 비가 그대로 쓰입니다. 우리 수능특강 레벨 2의 3번은 넓이의 비고요. 수능특강 레벨 3의 2번은 길이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닮은 비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 공비를 제가 어떻게 구할 거예요? 공비를,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주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자, 이 친구의 넓이는 1입니다. 그렇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 이 친구의 넓이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가 1이야. A1이 1이야. 자, 이 친구의 넓이는 4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또 절반으로 길이를 줄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인 정사각형. 이 친구의 넓이는 16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비가 몇이에요? 몇씩 곱해지고 있습니까? 4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넓이 비는 길이가 절반으로,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럼 넓이 비는 1대 4야. 따라서 공비는 4분의 1 아닙니까? 너무 잘했죠. 일단 그 아이디어가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얘는 지금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얘하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대 2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물론 이 문제 상황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도형을 이렇게 대각선을 잡았어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럼 이 대각선과 이 친구가 어디로 줄어드는 거야?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주는 거고, 또 기준이 되는 도형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구하자면, 굳이 얘가 루트 2예요. 그럼 이 친구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입니다. 네. 이 친구의 닮은 비도 1대 2가 이제 거꾸로 있죠. 2대 1이 된다는 거죠. 아까 내가 1대 2 한 거 2대 1로 바꿔야 되겠네, 순서를. 자, 어찌됐든 기준이 되는 도형을 대각선으로 잡았어도 공비는, 그렇죠, 기준의 도형의 닮은 비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한 얘기는, 얘가 A1, B1,
자, 이거 되게 쉬운 얘기라고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B2, C2, D2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 것은 B1, C1분의 B2, C2의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만약에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려워, 혹은 이제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는 게더 쉬워 한다면 B1, C1이라고 하는 것 대신 난 기준이 되는 도형을 B1, D1, B2, D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이 된 도형으로 설정해서 공비를 구하는 것이 편할까? 물론 수능에서는 그냥 하나 딱 잡아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 시험

시험인데 거의 그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만, 학교 시험인데 이 등비급식 활용, 도용이 활용 문제를 그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에 출제하는 건 상당히 좀 쉽진 않은 일인데, 만약 하나 역시 여러분 시험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풀이를 쓸때한 가지만 살짝 바꾸면 되게 좋거든요. 뭐냐면 어차피 이제 곱비라는 게 계속 일정한 비율로 얘가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원 대신 n을 쓰는 거죠. 이렇게 bncn 2 대신 n 플러스 1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 bncn 분의 bn 플러스 1 분의 아 bncn 분의 선분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구나. 이 친구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또 서술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다. 자, 요 얘기 갖고 사실 이제 레벨 3의 2번이 더 쉬워요. 제가 심화라고 해서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레벨 2의 3번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본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조금 선생님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자, A1C1이 2이고요. ABC1이 2입니다. 자, 이거 이등변상학형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 2고요. 여기 2예요. 각 C1, A1, B가 6분의 파입니다. 아, 이게 6분의 파야. 오케이. 자, 이등변상학형이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오케이. 자, C2A2B도 6분의 파이래. 여기도 6분의 파이야? 여기도 6분의 파이야? 각이 같네? 각이 크게 이렇게 같아. 동위각으로서 같네. 얘네들이 뭡니까? 평행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다 색칠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부채꼴 만드는 거죠. 얘네들끼리 같게 만들고. 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아셨나요? 이렇게 길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여기 칠해진 부분의 넓이의 합의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공비를 어떻게 구할까?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부채꼴 빼고 삼각형 빼면 될것 같고, 공비를 어떻게 구할까? 나는 기준이 되는 도형을 만약에 내가 A1C1을 잡았어. 그러면 A1C1이 어디로 줄어야 됩니까? A2C2로 줄어야 돼. 그럼 A1C1이 만약에 내가 공비를 A1C1으로 잡으면 기준이 된 도형을 A1C1이 어디로 줄어야 돼? A2C2로 줄어야 돼. 근데 지금 넓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쟤를 기준으로 잡으면.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쓸수 있습니까? 30도야? 이등변상학형이면 당연히 높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수능의 발을 H1이라고 할게요. 높이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30도, 60도, 90도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는 루트 3입니다. 자, 나 이거 구하고 싶어. 지금 이제 공비를 이렇게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부채꼴인 상황이잖아요. 이렇게도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2대1 대 루트 3이면 얘도 루트 3이야. 끝났죠? 그렇다면 A2B라고 하는 이 친구가 2루트 3에서 뭡니까? 2를 뺀 거야. 다시 2루트 3에서 오케이. A1B에서 A1A2를 뺀 거야.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2B가 2루트 3 마이너스 2. 두 배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네. A2C2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도 이등변상학형이니까 높이를 그리고 2대1 대 루트 3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잘했죠? 답 나왔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차! 내가 A2C2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 윗변의 길이 혹은 이 높이가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H2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A1, H1이 어디로 줄었다? A2, H2로 줄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아니면 C1, H1이 C2, H2로 줄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문항 해설에서는 이제 C1, H1분의 C2, H2로 계산했거든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C1, H1분의 C2, H2도 좋지만 뭐가 더 편해 보여요? 어차피 얘를 거쳐가야 할 거. A1, H1분의

A2H2로 계산하는 것이 이 친구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난 이걸로 계산할래. 그럼 계산해보죠. A1, H1은 뭐였습니까? 루트 3이었어요. 루트 3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A2, H2는 뭡니까? 어, 요 길이. 얘는 뭐야? 이 친구의 절반이야. 루트 3-1입니다. 아, 얘가 길이의 비고 이 친구의 제곱이 돼야 넓이의 비가 되겠구나. 자, 그럼 계산하면 뭡니까? 4-2 루트 3이 되겠네. 공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능성은 적지만, 학교 시험에 눈수령 나오면 이게 n으로 바꾸고 n 플러스 1로 바꾸면 조금 더, 엄밀하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 했습니다. 공비 구했어요. 이제 첫 번째 항 구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항 S1 혹은 A라고 쓸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뭐야? 2루트 3 곱하기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1에서. 자, 부채꼴의 넓이, 여기 밑에 표시할까요? 얘를 뺍니다. 2분의 1의 R 제곱 세타죠. 오케이. 빼기. 그냥 누굽니까? 이 삼각형 빼면 돼. 사실은 얘는 이 넓이에다가 아까 구했던 R을 곱하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계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 알고 있으니까. 두 배. 루트 3-1 곱하기 높이. 아, 높이 한번더 계산해야 되는군요. 2대1대 루트 3이니까 다시 얘를 절반으로 하고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 1이기 때문에 사실은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네. 길이의 비니까. 아니면 그냥 계산해야 되겠지. 좋아. 예. 자, 안 되면 그냥 계산해야 되겠지. 써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3-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자, 이거 뭐예요? 약분입니다. 3분의 파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산 갑니다. 이렇게 약분. 그리고 이 친구 계산하면 루트 3분의, 이거 아까 제곱한 거 계산했잖아요. 4-2루트 3. 그럼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정리하면, 자, 써볼까요?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끝.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합은 0, 1 마이너스 3분의 4-2루트 3. 오케이. 자, 2 빼기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분모 분자에 3배 하겠습니다. 자, 3배 하면 2루트 3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3배 하면 6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이제 유리화해야 되겠죠? 자, 2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자, 2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분모는 11이네요. 자, 분자는 센스 있게 여러분 이제 다발 형태를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곱해지니까, 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루트 3 파이가 아마 보기에 딱 있을 겁니다. 그럼 뭐만 곱하면 돼? 얘랑 얘만 곱하면 되는 거야. 분배 법칙. 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없어지네, 자율수가. 그리고 12루트 3에서, 자, 다시. 6이 12루트 3에서 1루트 3을 뺐으니까 11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분의 11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있습니까? 복잡해서 확인해야 돼. 예. 1번이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 제가 지금 설명하고 하느라서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유형을 이걸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전문항 해설할 때부터 사실 좀더 꼼꼼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도형 문제가. 그죠, 여러분? 이제 내신에 만약에 여러분이 도형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요거랑 레벨 3, 2번을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패턴의 기출 문제를 조금 연습하셔도 됩니다. 꼭 나올 것 같으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면. 학교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주시잖아요. 선생님,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좀 모아놓은 거 없습니까? 좀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선생님 강의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만점으로 수렴하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 등비급수 활용편 딱 그거 1시간 분량이 있어요. 옛날에 그걸 3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이걸 제가 1시간으로 압축했거든요. 요즘 이제 수능이 점점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 1시간짜리 듣고 오시면 충분히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네, 여러분, 어지간한 유형들은 다 학교 시험이 대비가 될 거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유형 끝! 네, 이제 심화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 문제가, 이 레벨 3 1번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 나왔을 때, 급수합, 소거에서 계산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라는 것이 이 문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알고 나면 쉬운데, 알고 나면, 알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좀 생소한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에 수능에 충분히 연계해서 출제될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벨 3, 1번에서는 정수와 공차를 이렇게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조건만 주고. 그래서 제가 랩말 어떻게 만들었냐면, 물론 제가 랩말하고 해서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거를, 이 중에, 얘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항을 줄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낸다면. 또, 공차가 양수. 이거를 이제, 공차를 거꾸로. 이게 지금 뭐냐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항 음수야.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항 음수고 공차가 양수.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거든. 이제 거꾸로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아요. 자,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라는 뜻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자, 빼기가 왜 나와 있을까요? 요것도. 네, 일부러 이제 힌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봅시다. 나열해봅시다. 등차수열 AN을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11, 자, 공차가 3이에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10.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쪼개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배웠잖아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야. 쪼개서 그냥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얘네들 각각 다 쪼개서 계산했더니 쉽지 않은 거야. 꼬이는 거야. 풀이가. 네. 아마 그런 친구들을 뭐 거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보시면 사실 그냥 집어넣어 보면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를 그냥 한번 써볼게요. 예,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거 지금 절대값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절대값이에요. 11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조금 길어서 풀이가 이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1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절대값 붙은 거 하고 있습니다. 8 곱하기 5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예. 더하기 2 곱하기 1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자, 여기서 뺍니다. 누굴 뺍니까? 다시. 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음수인데요. 근데 음이어서 양이 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이 곱해져서 결국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그냥 곱하면 어차피 11 곱하기 8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얘네 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냥 8 곱하기 5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얘네 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냥 5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네요. 얘는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지금 둘다 양이니까 나머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해서 보니까 이제 규칙이 보이는 겁니다. 아, 선생님 얘가 다 없어지네요. 이게 다 속어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이렇게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고 싹다 없어져. 여기 뒤에도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얘네들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분의 1이 두 개가 있어서 답은 1입니다. 이걸 직접 넣어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얘를 다 쪼개서 해봤어. 얘를 다 쪼개서 각각. 네? 그럼 이제 쉽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쪼개는 건뭐 해볼까? 자,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써볼게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자, an 플러스 1분의 1. 자, 선생님 복잡한 걸왜 해보는 겁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죠. 학교 시험에 어떻게 배우면 될지 모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 분분수죠. 통분, 통분의 원리.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차라는 거죠. 공차. 일정합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분의 1에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요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그쵸?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땡땡땡. 자, am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1.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다 소거됩니다. 그리고 지금 an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야. 아, 이거 뭐야? 0으로 갈 거예요, 극한이. 따라서 결국, 자, 이 밑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 쓰겠습니다. 결국 얘는 뭐였던 거야? 3a1분의 1이었던 거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3분의 1인가 봐. 자, 각각 구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거든? 절대값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똑같이 해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랑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단 뭐야, 여러분이? 아, 우리가 절대값 AB라고 하는 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절대값을.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자, 요 부분만. 따로따로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AN의 절대값 AN 플러스 1. 그럼 얘랑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붙는 겁니까?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ak분의 1 절대값 ak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 ak 플러스 1분의 1. 자, 지금 제가 상당히 힘들게 풀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절대값을 다 씌웠죠. 얘는 지금 뭐야?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뺐어. 보세요. 여기 앞에 한번 가볼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앞에 이 의미를 모르지 풀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3이야. 3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는 다르네? 근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다시 뭐야? 3이 되는 거야. 이 뒷부분 똑같아지는 거지. 선생님, 그럼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긴 한데. 써보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11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어차피 11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어요? 마이너스 집으면 8분의 1에서 11분의 1을 뺀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양수야. 얘가 음수야. 음수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양수인 거예요. 얘는 결국은 요 앞에 계산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써볼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분의 1. 얘랑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몰라. 내가 지금 그걸 몰라. 그럼 쭉 써야지. 8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힘든데? 힘들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어디까지 한 거야, 지금 여기? 5분의 1, 2분의 1. 요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2 곱하기 1분의 1 해버릴까?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부터는 다시 뭐야? 3분의 1에 뭐예요?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7분의 1. 똑같이 가는 거예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따로따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0으로 가고. 예.

얘도 이렇게 지금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있네요. 그 이거 뭐야? 이 값이 1이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면 답은 1이구나. 힘들게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1이. 아까 보여드렸던 2 곱하기 1분의 1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의 두 배. 다 빼지는데 얘가 안 빼진 거야. 에? 그래서 이 친구의 두 배가 되는 거지. 요 이야기를 세 번째 풀이로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 엄밀한 풀이로 보여드릴 건데 그 풀이를 레벨 3 1번을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이제 예쁜 풀이, 엄밀한 풀이.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 우리가 나열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렘마에서 문화코드 검색을 온 친구들 앞에 렘마를 꼭 보세요. 나열해서 하는 방법 해드렸고 따로따로 막 힘들게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해봤어요. 실제로 수열을 넣어서. 그랬더니 규칙이 나오더라. 자, 어떤 규칙이 나오더라? 결국 이 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얘가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래. 근데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자,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결국 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자, 리미트 에이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자, 한 번에 우리 앞에 많이 했으니까 살짝 생략하고 써보겠습니다.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1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요거 앞에서 많이 우리가 등차수열해서 급수에 합했던 거고 그래서 얘를 나열했더니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잖아. d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d가 되는 거니까 d분의 1에 자 이제 하나씩 넣는 거죠.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자,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거. 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소거되고, 마지막에 얘가 등차수열이야. 지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최고차 연계수가 d인 n에 관한 일차식이 되겠죠. an 플러스 1이. 따라서 이건 0으로 갑니다. da1분의 1이야. 얘가. 근데 얘가 뭐래? 마이너스 18분의 1이래. 그럼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1은 음수인 거야. 네. 이런 조건 하나를 읽어내라는 거지. 다시 깨끗하게 쓸게요. 공차가 양수니까 A1이 음수인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어떤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 등차수열은 자 A1, A2 이렇게 가다가 AM, AM 플러스 1. 예, 네, 그래서, 공차가 양수이고 첫 번째가 음수야. 이게 음수였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는 점이 있을 거야. 여기 뒤에서는 다 양수. 모든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딱 0.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AN이라고 하는 건, N이 M까지는 M 이하일 때는 AN이 음수인 가 되고 n이 n보다 클 때, 즉 n 플러스 1 이상일 때, 자 an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러한 지점 m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공차가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이고 첫 번째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여기까지 음일 때는 얘랑 똑같아서 다 똑같아져. 다른 부분만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 세 번째 방법 엄밀한 풀이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 식으로 바꿔 써볼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밀한 풀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절대값 an. 자, 문제의 절대값 an 플러스 1. 그렇네요. 오히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로따로 쪼개서 친절하게. 통으로 이렇게 안 주고. 아, 그 오히려 힌트를 안 주려고 그러신 건가? 이 친구입니다. 자, 써볼게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야? 절대값 AK, 절대값 AK 플러스 1. 이렇게 아래 아예 붙여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뭐냐면, 자, 봐봐. 리미트에 위반되라고 할 때. 자, 아까 말했듯이, A1, A2, A2, A3, AM-1, AM까지는 뭐야? 어차피 얘들이 음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야. 그래서 그냥 나와. 이거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등차수열 쪼개지 않고 그냥 가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없어지니까. 봐봐. A1, A2분의 1 더하기 A2, A3분의 1. 원래 여기 이렇게 절대값 취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음이면 양수라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어디도 A의 M-1, A의 M도 상관이 없다고. 단 누구만 여기서 이리로 오는 것만 얘네들이 곱하면 양이기 때문에 음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A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어때?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분의 1.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A의 N, A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플러스로 만들려면 얘를 뭐 해야 됩니까? 두번 빼줘야 돼요. 네. 참고로 M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M은 딱 하나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썼는데 결국 이 열심히 쓴이 소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 A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야. 결국 얘는. 그리고 뒤에 누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2만 남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은 지금 상수니까 AM 플러스 1분의 2. 그럼 요 값이 뭐야? 마이너스 18분의 1이야. 이 값이. 근데 이 값이 전체 18분의 35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M에 AM 플러스 1분의 2가 넘어가면 18분의 36이 돼서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분이 되니까 AM에 AM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거 문제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 자, 모든 항이, 또 강력한 조건이 있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야. 예. 따라서 AM이 마이너스 1이고 AM 플러스 1은 1이 되는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차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다 했죠. 그 공차가 2야. 아까 DA1이라고 했으니까 EA1분의 1이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야. 공차가 2이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 번째 항인가요? A의 10은 A1 더하기 9D예요. 2, 9, 18.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9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나열해서 또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문항 코드 검색으로 들어온 친구,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 앞으로. 그 앞에 있는 거. 아, 그 내신 만점이라서 문항 코드 검색하면 전문항으로 가려나? 제가 이제 저 문항에서 그런 말이 지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쭉이 중간부터 딱 이거 들어볼래 인덱스 보고 들어온 친구 그 앞에 있는 랩마 보고 오시면 아 결국은 이 안에 얘를 이꼴로 변형해서 가는 거였구나 얘네들의 부호가 지금 뭐야 이거 어차피 얘는 절대값 AN의 AM 플러스 1이라는 거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친구 이 곱의 부호가 양수가 되면 얘랑 결국 같아지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이고 첫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수열이야? 음일 땐 결국 얘랑 같아져. 양에서 바뀌는 순간만 바꿔주면 이 안에 얘가 있구나. 18분의 35 안에 마이너스 18분의 1이 들어있구나. 이걸 이용한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구조가 좀 보이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등차수열 나왔을 때 급수합을 일반적인 3점짜리 수준, 레벨 1, 2, 예제유제 수준에서는 쭉 해결했는데, 절대값을 딱 취해버리면서 등차수열과 연결지어서, 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길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렘마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레벨 3의 2번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요. 얘가 그림도 나오고,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매우 쉽고요. 그래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 이거 사실은 계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X절편은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Y가 0이 돼버리면 X절편은 얘가 되겠죠. Y절편도 얘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E에 1-N제곱, 0이 되고요. B에는요, 0,2에 1-N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거예요. ANBN이라고 하는 것은 두점 사이 거리를 써도 되고요. 1대1대 루트 2를 써도 됩니다. 루트 2 곱하기 2에 1-N제곱이 돼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n에 관한 일반항을 잘 다루는 친구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친구의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n자리에 1을 넣으면요. y는 마이너스 x. 자, n자리에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1이고 여기 1입니다. 그리고 얘가 a1이야. 여기가 뭐예요? b1이에요. 그럼 A1, B1은 뭡니까? 루트 2예요. 오케이. 자, 그럼 N이 2일 때 뭐가 됩니까? N이 2일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A2. 여기가 B2입니다. 그럼 A2, B2는 뭐예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A3, B3는 뭘까요? 아, 보여요, 이제. 어차피 길이의 비고. 공비가 뭡니까? 2분의 1. 첫 번째 항이 루트 2라는 거죠. 써놓고 보니까 이거야. 아, 첫 번째 항이 루트 2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야. 써놓고 보니까. 예,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알 수도 있고요.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된다. 따라 정답은 2루트 2가 된다. 아, 요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A1, B1, A2, B2. 계속 이런 식으로 절반씩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뭐야? 길이의 비가 절반. 이렇게 삼각형에서 볼수 있는 거죠. 상당히 레벨 3의 2번 상황을 쉽게 만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디어 그대로 레벨 3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활용 심화편을 하고 있습니다. 자, A의 EN-1을 Y꼴 X에 대칭시킨 점을 AEN. A의 EN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꼴 EX와 만나는 점을 A의 EN 플러스 1. A1이 2,4야. 자, 뭐 물어봤습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번. A의 EN-1, AEN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급수의 합이죠. 자, A의 EN-1 집어넣으면 A1, A2. 2 집어넣으면 A3, A5. A3, A4. 그러니까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더하기, 급수의 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아까 그냥 이렇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그냥 준 거죠. 근데 얘도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렌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얘가 2,4예요. 그럼 얘는 4,2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 자, 두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우리 센스 있게 이렇게. 1대1대 루트 2. 4이니까 여기 2. 2루트 2네요. 그러면 4,2야. Y좌표가 2야. Y좌표가 2면 X좌표 1이야. 아, 1,2야.
그 여기 뭐야? 2,1이야. 대칭했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끝난 거 아닙니까? 2하고 1이니까. 이렇게 직각 생각해요.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루트 2야. 어? 공비는 2분의 1이야. 뭐, 굳이 식을 쓰자면, A1, A2분의 A3, A4. 예. 얘가 2루트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길이의 비니까. 첫 번째 항은 2루트 2야. 따라서, 1-2분의 1분의 2루트 2. 정답은 4루트 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답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눈수령이라면,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an이 아니죠. a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en-1, a에 2n. 그리고 여기 뭐야? a에 2n 플러스 1,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은 a에 2n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냥, 닮음비 이용해서 계산하면 매우 쉬운 문제다.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이거 이렇게도 갈수 있죠. 봐봐. 공비를, 자, 이 친구분의 이 친구로 했는데, 요 X좌표를 보고, OA1분의, 그렇지, 요렇게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삼각형이니까, 얘가 지금 Y는 2분의 1X 아닙니까? 그죠? 예. OA1분의 OA3. 아니면, 좀더 센스 있게, 이렇게 X좌표를 이렇게 내려서, 이 친구분의 이 친구, 그래서 2분의 1, X좌표끼리. 이렇게도 이제 계산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화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일반화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이걸 일반화해 쓰자면, 해볼까? 자, a의 en-1이라는 것은, 여기 X좌표가 an, y꼴 2x 위의 점이니까, y좌표 2의 an이야. 그럼 이 친구를 y꼴 x에 대칭시키면 a의 2n이야.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뭐 해야 돼,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러면 a의 2n 플러스 1은 자, 여기다 그냥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와 원래 같아.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 두 배의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a의 2n 플러스 2는 뭡니까? 얘네들을 그냥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의 아이디어가 이 친구의 y좌표와 이 친구의 y좌표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두 배의 am 플러스 1이 an과 같으니까 am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이야. 아,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사실 찾아낼 수는 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학교 시험에 눈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나왔다 한들 아까처럼 9하고 9했지만 나는 그냥 n 플러스 1, n 플러스 2n-1, 2n 플러스 1이 관계로 2n, 2n 플러스 2의 관계로 서술하시면 되겠다. 좋아요. 자, 이렇게 등비급수 활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근데 요거 비슷한 문제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비슷한 패턴의 기출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렵진 않고요. 요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자료실에 못 올려드렸는데 바로 오늘 집에 가서 딱 올려드리면 선생님 올려져 있네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006 9월 목표 문제 볼게요. 원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선 L이 있다. 1,0을 지난답니다. 얘가 1,0이야. 딱 따라서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직선 L가 평행한 직선 위에 선분의 길이가 OP1이 P1Q1이 된대요. OP1이 P1Q1이 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 각이 세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직선 해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P1, P2와 P2, P2가 같대요. 평행하대요. 여기 세타고요. 예. 그랬을 때 PN, QN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답니다. AN을 선분 PN, QN의 길이. 자, 그때 뭘 물어봤습니까?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등비급수의 합이 4라고 아예 그냥 줘버렸어요. 예.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금방 풀수 있죠,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봐봐. 이거 1이야. 이건 기준이 돼도 내가 잡았어. 첫 번째 항이잖아, 어차피. 에? 그럼 이거 뭐겠어?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 뭐야?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 뭐겠어?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럼 여기 뭐야? 코사인 제곱 세타야. 아, 이거 뭐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코사인 세타인 등비급수의 합이네.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4예요. 한줄 만에 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4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1이구나. 4 코사인 세타가 넘기면 3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정답은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할만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세타를 이용해서. 네. 요거 하나만 갖고 또 아쉽잖아요. 비슷한 패턴에 혹시 이걸 또 응용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2012 7월 학평 14번. 요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세타 나와 있고. 요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 활용 심화 유형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유형들 얼른 마무리 짓고 우리 또 새로운 유형 다음 시간 5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김다리님입니다. 저희 앞에 내용과 이어서 5강을 바라볼 텐데요. 오늘의 넌센스 바라보고 가야죠. 오늘은 짧을 거예요. 내용이 이제 아 몰라 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초만 참아내 주실 수 있겠는가?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 지금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대들, 아 몰라, 바로 하지 마시고, 이거 봐, 아 몰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성질을 사용해야겠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골똘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풀어 보셨어요? 미리 풀어 보셨는데 잘안 된다면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으로 또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조건부터 바라보면 좋을까를 잠깐씩 멈추면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다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부터 등장을 할 텐데,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봐볼게. 그만큼 중요해서 중복조합이 제가 지금 계속 두 가지에 대한 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상자에 공을 넣는 것과 방정식에 대한 꼴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자가 이렇게 있어. 일단은 서로 다른 상자여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4명에게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학생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상자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 던지는 공은 어떤 공? 같은 공이어야 되죠? 같은 연필을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같은 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주어 있어야 된다. 당연히 남김없이 나눠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상자에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즉, 0에 대한 그 값이 있을 수 있다. 이 아래쪽에 의미 아닌 정수, 0부터 해당하는 정수와 이제 같은 맥락이다 보면 되겠지. 이러한 조건이 지금 다탁 적절하게 맞아 있어야 우리가 2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3H4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자의 개수, 공의 개수,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 조건들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건이 맞아지도록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괜찮니? 아래 방정식도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지금 문자가 이렇게 3개 있는다라고 치면 지금 4개의 공이었으니까 우변의 4랑 1대가 같은 맥락일 테고요. 이때 지금 등장한 X1, X2, X3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만 우리가 0이 가능하다. 즉,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랑 같은 말이 되면서, 이때 만족하는 그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3H4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변에 3을 빼주면서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지. 왜? H꼴로 데려오기 위해서. 괜찮아? 그래서 지금의 H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조건이 맞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레벨 2로 무려 넘어가 볼게요. 그에 대한 1번 문제야. 보면 함수야. 함수인데요. 부등, 호가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이럴 때 의심해 볼수 있는 게 방금의 그 중복조합이다라는 거를 또한 정리를 했었습니다. 조건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그세 개의 함수 값이 더했더니 5가 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찾아줘야 되는 게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치? 함수 값은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자연수가 올수 있을 테고, 한번 적어보자. 5가 되려면, 1, 2, 3. 이렇게 더해지면 5죠.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요. 그럼 3이 가운데 오면서 이렇게 돼도 되고, 또 3, 1, 1이 더해줘도 5일 테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묶음이 생각나고, 또 어떠한 조합으로 더해질 수가 있을까요? 또는 이제 2, 2, 1. 이렇게 더해도 5겠죠. 그럼 이들을 순서 바꿔서 다시 적어주시면, 우리가 뭐 2, 2, 1, 2, 1, 2. 뭐 이런 식으로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2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될것 같고, 이때 나를 볼까요?

나가 이제 메인인 것 같아. 그러면 F3은 이 지금 가에 대한 조건에서 이미 등장이 해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맞물려서 지금 나에 대한 조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얘가 X에서 X로가 남수예요. X 1부터 2, 3, 4, 5, 6이 있고 또 X로 가는 1, 2, 3, 4, 5, 6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수 있냐면 이미 F3은 등장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일단 1, 2, 3으로 1, 2, 3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능한 값이 일단 1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F3이라는 값이 1인 경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F3은 일단 1로 이렇게 가 있네. 그럼 나머지 지금 조건이 F4와 F5에 대한 조건인데,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1 이상으로 가야 된대요. 지금 이 친구보다 우리가 F4, 그리고 F5가 이러한 조건으로 놔줘야 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그 중복조합이다라고 말을 했었지. 왜? 1 이상으로 그 함수값은 갈수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서로 다른 상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 즉, 1을 포함한 6개의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날리고자 하는 공의 개수는 F4와 F5, 즉 4와 5에 해당하는 2개의 공이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날리는 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즉 2개를 이쪽에서 공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러면 6H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 수는 뭐예요? F4와 F5가 이러한 조건으로 나열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6H2라는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끝일까? 라고 한다면 틀릴 수가 있죠. 왜? 지금 이 F3이 1이 되는 경우가 총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우리는 3이라는 값을 곱해줘야 잘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더하면 7이고요. 7에다가 빼기 1 하는 거니, 아, 8이고요. 8에다가 빼기 1 하는 거니까 7C2로 바꿔줄 수 있으면서 곱하기 3 챙겨줘야 된다. 그러하니 여기 21 곱하기 3이 되어서 63이라는 그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다라고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이때 우리가 지금 같은 공두 개라고 여섯 개 상자에 나눠줬을 때 제가 이러한 H에 대한 값으로 데려왔어요. 왜인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한번더 정리를 할까? 왜야, 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3, 이 같은 공두 개가 3과 4로 하나씩 들어갔다라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3과 4가 이렇게 채택이 된다라는 거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이쪽이 F4와 F5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빈 상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같은 공두 개가 4라는 상자 같은 게 들어갔어. 그러면 둘다 이제 F4와 F5가 된다. 라는 걸로 지금 중복이 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생각해 준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돌아가서 꼭 다시 들어주시고,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F3이 또 2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러면 2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경우는 F4와 F5가 지금처럼 2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 상자에서 1번의 상자를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럼 사실 다 했죠. 왜냐면 나머지 5개 상자에 대해서 같은 공 2개를 넣어주는 거니까 OHE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총 지금 왼쪽에서 2가 2번 나오고 있거든. 이 경우가. 그러면 곱하기 2를 챙겨주셔야겠다. 괜찮습니까? 계산하면요. 여기 6C2가 되고 곱하기 2니까요. 6, 5, 30에 2로 나눠주니까 15. 15 곱하기 2로 3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한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나머지 마지막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나머지 3도 존재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에 대해서도 정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지. 이번에는

완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3 이상이라는 거니까, 누가? 이런 규칙이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4와 5가 또한 이렇게 부등으로 받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2번에 대한 상자도 없애주면서, 총 서로 다른 4개에 대한 상자에서 공 2개, 4와 5에 대한 공두 개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4H2로 뽑아줄 수가 있고, 지금의 F3이 3이 되는 경우는 앞쪽에서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1 이대로로 생각해줘도 좋다. 그럼 계산해주면 5C2가 되어가지고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총 그래서 우리가 63과 위에 30과 아래 10과 이 친구를 더해주면, 아, 오케이. 이 규칙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더해볼게요. 더하면 지금 103이 되네. 그럼 103이 답인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객관식이라면 뭐 다시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서술형이라면 틀렸겠죠. 왜냐면 지금 함수가 가진 원소가 하나 더 있잖아. 이 친구. 아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별을 그려버려. 우리가 사실 6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생각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6이라는 원소도 총 6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3에다가 6이라는 값을 곱해주는 것까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618이라는 최종 답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처럼 마지막에 원소가 다잘 가져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지금의 이 1번 문제를 아주 조금만 변형해 봤거든? 다시 중복 조합을 연습해 보기 좋게요. 볼게. 집합의 형태도 똑같고, 무려 가해 조건도 똑같아요. 즉, 이렇게 지금 나열되는 상황일 거다라는 거고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될 텐데, 막 바뀐 부분이 딱이 부분이야. 아까는 그 6이 가는 방향 6개를 마지막에 곱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6이 가는 그 F6에 대해서 아예 규칙을 같이 넣어버렸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바꿔줘야 되겠는지 느낌이 와요? 이 F6에 대해서도 부등식이 이렇게 같이 더해졌다라는 거는 공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잖아. 무슨 소린지 괜찮니? 그럼 이쪽부터 한번 봐볼게. 제가 이번에는 이 6까지 저 부등식에 대한 규칙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거니까, 아, 같은 공세 개로 바라봐주면 되겠구나라는 걸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첫 번째 경우, F3이 1인 때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F6에 대한 규칙까지 생각해 준다라는 거고, 이때 계산이 어느 부분이 변하겠습니까? H라는 수를 데려올 때, 첫 번째는 지금 X 빼버렸지만, 우리 1 이상이었죠. 6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공 3개 날려주는 거니까, 던져 넣는 거니까, 6H3.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라고? 이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경우, 이때 세 가지가 앞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잊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우리 6H3이니까 이번에는 8C3이 되네요. 그리고 곱하기 3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고, 8C3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56이에요. 그대들아 이거 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168이라는 1번 동그라미에 대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똑같겠죠? 사실 다 지웠는데, F3이 2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세 개의 공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그럼 앞에서 이제 1번 공을 삭제한 경우잖아. 남는 게 1번 상자를. 그럼 남는 상자는 5개인 거니까, 우리가 5에 대해서 뒤에 3이 되어지는 그러한 중복조합의 수로 우리가 바라봐줄 수 있다. 이때는 앞에서 한 것처럼 총두 케이스가 앞에 나열될 때 나왔었고요.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이쪽 7C3에다가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여기 계산하면 35 곱하기 2라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F3이 지금 3이 될 때를 생각해주게 되면 이때는 상자가 마저 2까지 지워지는 거니까 4개의 상자가 남고 여기에 대해서 공 3개 던지는 거니까 4H3이 된다고. 반복하니까 이제 빠르게 H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곱할 게 따로 더 없고.

그러면 6, 7, 3이니까 이 친구는 2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다 더해주면 끝이겠지. 왜냐면 F6에 대해서 이미 고려를 한 거거든요. 해서 더해주게 되면 90을 여기에 더하는 거니까 258이라는 최종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이 몇번더 나올 텐데 지금에 대한 함수 버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간다. 레벨 2의 3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왔는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붙었는가? 확인해 주시고 자연수래. 그럼 저 친구를 마이너스 1씩 해줘야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와, 안 와? 와야 돼. 그러면 가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지금 등장해져 있는 저 친구들은 지금 다 자연수란 말이야. 그치? 즉, A, B, 제가 한번 했을게요. 따로 쓰는 게더 좋지만, 전달을 위해, 빠른 전달을 위해, 우리가 1 이상이 되어지는 지금 정수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0 이상이 되어지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1은 a',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해준다면 이 친구가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 빼기 1을 해주고 갈게요. 간다. 그러면 b 빼기 1이 b', 그리고 c 빼기 1이 c'. 아유, c 빼기 1이 c', 그리고 d 빼기 1이 d'. 오, 길어져. e 빼기 1이 e'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리한 e'들, b', c', d', e'에 대한 친구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우리가 준비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이 친구를 탄생시켰으니 우리가 가에 있는 이 방정식을 지금의 프라임에 대한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A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씩 시켜달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A-1, 뒤에도 이어서 B-1, C-1, 그리고 2로 묶어져 있는데 D와 E도 각각 1씩 빼주시면 D-1, E-1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11이 되어져 있는데 이 뒤도 맞춰줘야겠지. 앞에서 우리가 몇을 빼줬나요? 1, 2, 3 빼주고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더 빼줘요. 그러면 총 마이너스 7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우변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지금 새로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괄호마다 우리가 프라임식으로 이제 바꿔준 거잖아요. 치환을 해준 거니까 A', B', C', 뒤에는요, 두 배의 각각의 D', E' 에 대한 식이 더해서 4가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지금 각각 음이 아닌 정수애가 갖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좋아.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프라임식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H를 데려가야 돼. H로 데려와야 돼. 그런데 그냥 OH4로 만들자니 이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다른 조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줘 볼까라고 하니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가장 특징이 크게 보이는 부분부터 잡아가면 좋아요. 내가 동그라미 쳤지. 이 D'과 E'이 좀 특징이 있잖아요. 저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각각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잖아. 그러면 지금 두 배의 D' 더하기 E'도 이 친구도 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2가 곱해져 있으니 짝수죠. 그래서 가능한 게 0도 되고 2도 되고 4까지 되겠지. 왜? 더해서 지금 4가 되어진다라는 방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지금 0이 될 때, 2가 될 때, 4가 될 때로 나눠질 건데 우리가 이때 챙겨야 될게 뭐냐면 나에 대한 조건을 같이 바라봐 줘야 됩니다. 나는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간단해요. 우리 나에 대한

일단 저 식을 보시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저 다섯 개의 괄호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러면 A가 이거나, B가 이거나, C가 이거나, D가 이거나, E가 이거나 라는 거잖아요. 즉, E, A, B, C, D, E 중에 이 중에서 E가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근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프라임에 대한 식이거든. 그러면 프라임으로 바라보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중에 각각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이 중에서는 1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지금 조건 나에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였지. 여기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나요? 좋아. 첫 번째. 지금 이러한 값이 0이 될 때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 대한 값이 4가 돼야 돼. 아래의 빨간 방정식이랑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우리가 조합의 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D 프라임과 E 프라임이 지금 각각 0과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더해서 그 다음에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거는 0이랑 0밖에 될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중에서 1이 하나는 존재하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1, 1, 2 이런 식에 대한 경우를 지금 다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1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그 경우를 세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 케이스를 나누고자 해도 너무 좀 복잡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그 여지합으로 가는 거죠.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빼주는 거. 즉, 우리가 여지합에 대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1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반대되는 상황은 뭡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헤들 중에 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중에 1이 없다로 우리가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이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1이 없는 그 해가 되는 조합을 일단 생각해 줘야 되는 건데 언제가 없을까? 3개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는데 1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0, 0, 4이 친구들을 더하면 지금 4가 되는데 1이 없죠. 이러한 경우로 일단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또 일단 구성만 생각해 보면 나열은 생각하지 않고 그럼 0, 2, 2 이러한 지금 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금의 조합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경우만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고 각각 0, 0, 4를 이세 친구와 이제 마주하게 해야 되니까 나열을 해줘야겠죠. 이 4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의 케이스에서는 우리 4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총 3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다 쓸게요. 총 3가지. 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이 아래 케이스에서도 0이 누가 될수 있는가를 생각해 줬을 때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라는 그 여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우리는 앞에서 원래 예를 해결한다면 3h4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방금 구한 그 반대되는 여섯 개의 경우를 빼줘야겠다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계산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친구 정리해주면 우리가 64인데 62로 한 번에 데려도 되겠니? 제가 H에 대한 수를 64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62 마이너스 6또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즉15 마이너스 6은 9가 된다라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값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작은 몇줄 안에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D'과 E'이 각각 0과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나머지 세 개의 문자에 대한 값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친구들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으나 단 여기서 1이 존재하는 경우만 생각해 줘야 돼. 이 값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값을 세기엔 너무 복잡해서 1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빼준 거죠.

괜찮니?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그 여섯 가지는 방금과 같이 그 값의 조합을 나열하는 세 가지 세 가지를 더해준 6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친구 이 D' 플러스 E' 짝수이니까 다음 2가 되는 경우를 바라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흐름은 같을 거라 이거야. 지금 왼쪽의 방정식에서 2가 양변에서 빠지는 거니까 남는 거는 A', B', C' 에 대한 값이 2구나. 이 친구가 남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게 어느 프라임 값이든 1이 존재는 해야 돼. 우리 이 친구 계속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 조합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D'과 E'은 이만큼은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만족하는 순서쌍이 1,0이랑 0,1이 될 수밖에 없어. 즉, 여기서 이미 1이라는 값이 등장을 한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서는 등장하건 말건 신경을 안 써줘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중복 조합의 수를 바로 적용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3H2로 바라봐주면 되는 거고, 이 계산할게요. 그러면 4C라 지금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는 바로 6이라고 해주면 안 되고, 지금 순서상 두 개가 가능하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까지 잘 챙겨주셔서 12가지가 나온다라고 두 번째 케이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D'과 E'에 대한 그두 배, 가 4가 되는 경우까지 챙겨줘야겠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빨간 방정식에서 이만큼에 대한 값이 4라는 거니까 남은 친구들을 더할 때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 B', C' 지금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각각의 값이 지금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위 케이스에서 그 가짓수를 세워줘야 된다.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때 그 D', E' 에 대한 순서쌍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때 1이 존재하도록. 이쪽에서는 1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둘 중에서 하나는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해서 또한 2가 되어야 돼. 즉, 1,1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가 2,0이 되면 다 1이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00011이 되어지는 단 하나의 경우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모든 값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9랑 12, 그리고 마지막에 1까지를 생각해주면 되겠다. 다 더해주시면 총 2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친구 말했다시피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막 막히는 게 많죠.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를 이제 여집합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떠올리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4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이앞 강의에서 했던 그 전개식의 일반항이 나오는 것 같아.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전개식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6CR이 곱해지고 우리가 AX에 R제곱 그리고 X분의 B에 6-R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더 6CR에다가 우리가 X에 대한 항 빼고 나머지를 앞에다 적어주게 되면 A의 R제곱에 B의 6-R제곱에 나머지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쪽에서는 우리 X의 R제곱이 나오고요. 이 오른쪽에서는 x에 대해서 뒤집으니까 r-6제곱이다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d를 x에 대해서 er-6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지. 이때 지금 찾고 있는 게 x제곱에 대한 계수예요, 일단.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지수가 지금 2가 되는 상태를 바라봐 주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r이라는 값이 4가 돼야겠지. 그럼 4를 넣을게요. 요 앞에다가요. 그러면 6C4에다가 A 4제곱에 4 집어넣으시면 B의 제곱이 됩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6C2가 되어지는 거니까 15. 15 A 4제곱 B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 4제곱에 대한 계수도 마찬가지로 일단 찾아줄게요. 그럼 지금의 지수가 4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양쪽에 3으로 나눠줄까요? 그리고 각각 A와 B를 날려줄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OB가 하나 남고, 왼쪽에서는, 그럼 오른쪽은 3으로 나눠주면서 남은 A 4제곱과 B로 나눠주게 되면 A가 남아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A분의 B를 5분의 2구나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이러한 식을 또한 주고 있고, 우리는 나머지 상수항까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상수항은 지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R이 3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3 집어넣게 되면 63에다가 A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이 지금 D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10분의 D예요. 10분의 D 각각 위치에다가 데려와 주시면 이 친구 데려올까요? C 대신에 15a의 제곱에 b 제곱 데려올게요. 그리고 d 대신에 우리 63이니까 20이죠. 20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데려올게요. 그리고 약분 해주시게 되면 앞에는 3분의 4 이렇게 남고 뒤에는 우리 a 3개 날려주고 b 2개 날려줘서 a 하나 b 하나가 남아서 a분의 b가 남습니다. 근데 위에서 구한 a분의 b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 곱하기 4에다가 5분의 2 곱해주시면 15분의 8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계식의 일반항 찾으신 다음에 각각 필요한 그 개수를 정리해주고 따라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복습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번호는 7번입니다. 봐볼게. 집합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를 하나씩 다 적어 보게 되면 1, 2, 3, 4 하면서 11까지에 대한 자연수를 생각하겠대. 오케이. 그럴 때 이에 대한 부분 집합 속하는 어떠한 x가 존재해서 이 친구가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래. 조건 가를 보면 이 원소가 1은 있고요. 2는 없어. 오케이.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근데 그 나에서 보면 그 원소들의 그 개수가 5개 이하래요. 그러면 남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또한 4개 이하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4개 이하에 대한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의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1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들어갔으니까 2는 들어가지 않아서 생각 또한 해주지 않아도 되고 남은 이 친구들 총 9개거든요. 3부터 11까지를 해당하는 9개의 원소들 중에서 지금 4개 이하가 들어가는 그러한 집합 X들을 다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될건 뭐예요? 9개 중에 0개가 뽑히거나, 9개 중에 하나가 뽑히거나, 2개가 뽑히거나, 3개가 뽑히거나, 넥스 4개가 뽑히거나, 이 값을 지금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좋아. 여기를 구하면 될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정리했던 그 성질들이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선택해 볼게요. 제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이건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더 다른 값을 더해줘야 될것 같네요. 9C5, 9C6, 이 4부터 이어받아서 마지막에 9C9까지 더해주게 되면, 왜냐면 이 값은 지금 2의 9제곱이거든. 괜찮아? 그런데 바라볼 때, 이두 친구는 값이 같아요. 9에서 4 빼면 5잖아. 마찬가지로 값이 같아. 마지막에 타타타 규칙 짝짝꿍이 맞아서 마지막까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의 9제곱이다 라고 구했던 값은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9C0, 9C1, 9C4까지에 대한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다라는 거지. 괜찮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따라서 이 값을 제가 라지 A라고 할까요? 라지 A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이 값을 A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A는 우리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의 8

넓제곱이 되어지면서 2의 8제곱은 256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지금 포인트는 4개 이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값을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다가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될것 같네요.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으로 가볼게요. 오, 이번에도 전계식의 일반항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고, 그럼 주어진 이 괄호의 4제곱의 전계식의 일반항을 일단 적어 볼게요. 4, C, R 이렇게 적어줘야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1에 대한 것과 AX에 대한 건데, 1에 대한 수는 곱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AX에 대해서 R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그 일반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R은 이제 0, 1, 2, 3, 4가 가능하겠죠. 정리하게 되면 4CR에다가 AR제곱, XR제곱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일반항에서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일단 X의 개수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R이 1이라는 거죠. 이 지수가 1일 때를 바라보는 거고, 저희가 찾는 개수는 이 앞에 곱해지는 값이 되겠다. 그럼 이때는 1을 앞쪽에다 넣어주게 되면 4C1에다가 A, 즉 4A라는 값이 나온다.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4제곱에 대한 개수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R이 4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4 집어넣어 주시면 4C4에다가 A4제곱, 즉 A4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개수가 된다. 다른 하나 X제곱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러면 2는 말이야, R이 2일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를 넣어주시면요, 4C2에다가 A제곱이 되어가지고 계산하면 차 6A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이세 명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좋아. 그대들 순서대로 나란하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특히 세 개의 항이 나왔다.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다? 등차 중항이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줄수 있고, 제발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두 배가, 그쵸? 2A4제곱이 이 위아래 친구를 더한 거지. 즉, 6A제곱에다가 4A를 더한 값이 되겠다. 이럴 때의 지금 A값을 찾으러 가는 건데요. 왜 해결하면 되겠네. 좋아. 2A로 다 나눠줄게. 그러면 A세제곱에 3, A 플러스 2 이렇게 남아요. 데려올게. A세제곱에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남아요. 지수가 2가 아니라 3이야.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그 조립제법 사용하기 위해서 A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지금 0이 나올까요? 딱 쳐다봐. 그러면 마이너스 1 어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지금 개수 3차, 2차 없고 1차 상수항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조립제법 해주시면 내려와, 곱해 올라가,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줘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과, 그대들 여기 2차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를 알수 있고, 2차니까 한번더 해줘야죠. 무조건 의심해. 한번더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2, 1 마이너스가 되면서 a 플러스 1이 하나 더 나오고 a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좋아. 인수들을 다 찾았어요. 이럴 때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은 지금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을 지금 더하래요. 그러면 더해주시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비슷해. 그래서 지금 전계식의 일반항을 찾아준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서는 뭐 몇 번째 개수와 몇 번째 개수가 같고 막 이렇게 해서 흐름을 찾아가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등차 수열이다라는 조건을 주면서 이제 그 다음을 또 이어가게 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일반항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전의 내용과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와우, 레벨 3. 가볼까? 가보자고. 해보자고. 가볼게요. 지금 자연수 A, B, C, D가 있어가지고, 즉, 1 이상의 정수다. 아유, 이 친구 또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요. 가에서 보면, 홀수이다, 라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아직까지는 같이 다뤄본 적 없죠. 그러한 조건이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더한 값이 홀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가부터 바라봅시다. A는 홀수래요.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E, A 프라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저는 플러스 1로 표시원을 해볼게요. 왜일까?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가 지금 1, 3, 5부터 가능하려면 우리가 A 프라임이 여기가 들어가는 값이 0, 1, 2, 3, 4 이렇게 돼야 되거든. 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A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딱 된다라는 거지. 0 이상의 정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필요한 준비물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A는 홀수다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나를 바라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D, 응? C 플러스 D에 대한 값이 한 자리에 올 수래요. 한 자리에 올 수는 말이야. 1, 3, 5, 7, 9. 이렇게 가능한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 값은 4 이상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미 두 개가 탈락이 돼요. 그래서 3 또는 7 또는 9이구나라는 걸로 시작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럴 때이 친구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프라임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A는 이미 위에서 E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제가 각각의 B를 B 프라임 플러스 1, C도 이제 C 프라임 플러스 1, D를 D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야 프라임들이 다 지금 0 이상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다시 이 식을 가져와서 써주시면 이 좌변이 B 프라임 플러스 1, C 프라임 플러스 1, D가 D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오른쪽이 지금 가능한 게 5, 7, 9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양변에서 이 4를 빼줘야겠지. 그럼 남는 것이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고 4를 각각 빼주니까 1 또는 3 또는 5가 되는구나 라는 식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제 바라볼 거고 왜 이때의 각각의 프라임은 지금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를 여기까지 준비하게 된 거지. 이 친구 프라임이죠. 이렇게 지금 음이 아닌 정수로 바라봐 줬으니, 그 다음을 이제 그 중복 조합을 꺼내줘야 돼. 그런데 이 2가 거슬려. 여기가 너무나 이제 좀 다르죠? 그럼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주면 어떨까? 이 흐름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저 EA 프라임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될때 이렇게 나눠볼 텐데, 이 친구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짝수로 가능한 거잖아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즉,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EA 프라임이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는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에 대한 값이 0 빼주니까 각각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세 개의 값을 더했더니 오른쪽에 실수값이 나온대. 정수값이 나온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1일 때는 3H1, 3일 때는 3H3, 5에 대해서는 3H5구나. 이렇게 각각 그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 또는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계산해주면요. 3C1이고요. 5C3입니다. 뒤에는 7C5가 되고요. 바꿔주면 3에다가 5C2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 값은 10이 되고, 여기 7C2라고 바꿔줄 수 있으니까 21이 돼요. 해서 지금 더해주시면, 3, 34가 나온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EA 프라임에 대한 값이 짝수니까 2가 될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남는 값은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에 대한 합이 이 친구가
2가 빠지면

해야겠죠. 그치? 특히나 이제 0 이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경우는 빼주시고 두 경우에서 2를 빼주시면 1 또는 3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일 때에는 우리가 이때 3H1이라는 그 해의 개수가 나오고 뒤에는 3H3이라는 해의 개수가 나온다. 정리할게요. 3C1에다가요. 5C3 더해주는 거니까요. 3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몇이게? 10이에요. 10이 되어서 13의 지금 순서상의 개수가 나온다. 그럼 마지막 우리 이 A'이 4가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왜 4까지인가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게 맥스가 5거든요. 그래서 6은 생각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4일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 4보다 작으니까 탈락되고 우리가 5일 경우만 생각을 해서 이 프라임에 대한 합이 4를 양쪽에 빼줘서 1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 따라서 3H1개의 해가 나오면서 3C1이라 3가지. 로 뽑아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서 구했던 34, 13, 그리고 3을 다 더해주셔가지고 탁 50이라는 오 깔끔한 숫자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저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ABCD가 지금 어떠한 순서쌍을 몇 개가 나오는가? 다그 해의 개수를,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건데, 지금 조건에 맞춰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가능한 경우에 음이 아닌 정수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에서 홀수를 이렇게 새로운 프라임에 대해서 문자를 바꿔줄 때부터, 최대한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할 때에는, 그 H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레벨 3도 나름 할 만하죠?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 다음 단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에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속 세계, 우리가 이걸 수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수계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생물 자원도 있을 거고요. 광물 자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다양한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리적,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산 생물 자원부터 보면은요, 우리 수산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생물들을 총틀어서 수산생물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아있는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성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물 개체가 죽게 되면 죽더라도 새로운 개체가 알을 낳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면 적정 수준의 숫자는 유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죽더라도 또 새로운 생물의 가입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재생성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조절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자, 어떤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개체 수를 유지하는 게 자기조절적인 자원인데,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바다 생물이 천적이 없어서 천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이 없다라는 거죠. 천적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많은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또 먹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먹이가 부족하게 되고 그 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이 또 제한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스스로 죽는 개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도 내에서 그 숫자, 개체 수가 유지되는 그러한 특징이 자기 조절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이두개 모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생물 자원은 재생성 자원이고 자기 조절적인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 자원 중에 망간 단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 본수에서도 이 망간 단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계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 자원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용존 광물,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이라는 거죠. 80여 종의 광물질이 녹아 있다. 소금, 마그네슘, 칼슘 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소금과 마그네슘과 칼슘 등은 상업적으로 우리가 그 바닷물에 녹아 있는 광물을 얻어서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망간 단계는 수심 4,000에서 6,000m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데, 감자 모양의 크기 정도의 광물이 심해저 평원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저에 용융된 금속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음으로써 침전해서 어떤 동물의 뼈라든지 또는 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그 침전된 게 붙으면서 물리적으로 커져서 만들어진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단면이 나이테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한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커진다라는 거죠. 아까 어떤 동물의 뼈에 의해서 침전된 물질이 붙게 되면 계속해서 굴러다니면서 그 침전물이 붙게 되는데, 그 커지는 속도는 100만 년에 1mm에서 10mm 정도로 굉장히 더디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만한 망간 단계 같은 경우는 몇백만 년에 거쳐서 커졌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겠죠. 자, 열수광상이라는 건 뜨거운 물이라는 거죠. 이 뜨거운 물이 발생되는 곳이 중앙 해령과 해구 지역에 뜨거운 물 속에 녹아 있던 물질이, 바닷물은 차갑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서 굳으면서 생성된 광물을 열수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녹아 있던 광물이 차가운 물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광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이 열수광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해양 광물인데요. 자, 천연가스인 메탄이 바다 깊숙한 곳에 차가운 물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고체 형태의 광물을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별칭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여보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드까지 광물 자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해양 에너지 자원인데, 해양 에너지 자원인데, 그 중에서도 조력 발전,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력 발전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 때,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곳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다음에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모식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쪽이 바다고요,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요게 지금 가운데 댐입니다. 댐, 바닷물을 막아놓은 댐인데, 댐 가운데 여기 터빈 수차를 만들어 놓고요. 자, 바닷물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호수의 수위가 낮을 때는 바다에서 호수 안쪽으로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높이 차가 있으니까 이때 들어오는 물의 힘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을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올 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을 우리가 창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호수의 수위가 높고 바다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때 호수에서 바다의 이 낙차를 이용해서 썰물 때 빠져나가는 물에 의해서 만약에 터빈을 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낙조식입니다. 낙조식. 낙조식 발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시아오에 있는 조력 발전소는 창조식입니다. 창조식. 들어오는 밀물 때 바닷물과 호수의 낙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걸 창조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단류라는 건 단류가 있고 복류가 있습니다. 복류. 단류는 한 번만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만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게 단류고요. 만약에 복류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이 모두 두 번, 밀물과 썰물 두번 모두 전기를 발생시키면 복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형도에서는 창조식 단류 발전이니까 들어올 때만 발전하고 나갈 때는 그대로 물이 빠져 나가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식 단류 발전 모형도는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 발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시화호를 자주 얘기하는 게 제시문에 조력 발전의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에 시화호 조력 발전을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조력 발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화호 조력 발전은 창조식 단류 발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류 에너지는 아까 조력 발전도 우리 밀물과 썰물, 즉 물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력은 댐에 반드시 필요했고, 댐에 가둬진 물과 즉 바다와 호수 사이의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렸다라고 하면 조류 에너지는 조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류 발전은 밀물과 원래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빠른 곳, 우리나라에서 조류의 흐름이 조류

그 흐름이 가장 빠른 곳이 울돌목이죠. 울돌목이라고 남해에 있습니다. 남해. 해협이 굉장히 좁은 곳이 있죠. 좁은 곳에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한 곳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요그 프로펠러 날개 모양의 수차를 돌리게 되겠죠. 돌아가게 되면 돌리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자, 해저에 아예 이렇게 고정하는 해저 고정식과 해저 밑에 아예 가라앉혀서 이 수차를 돌리게끔 조류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착저식 두 가지의 형태의 조류 발전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파력은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파도가 발생합니다.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파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동물체형, 진동수조형, 월파형.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가동물체형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될 수 있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띄워놓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파도가 이렇게 오면 상하로 움직일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겁니다. 파도 방향이 있으면. 자, 가동물체형, 그래서 수면에 떠있는 부체가 파랑의 운동에 의해서 상하 또는 회전 운동을 하여서 발전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발전 방식을 가동물체형 파력 발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진동수조형 파력 발전은 파랑 작용에 의해 공기 실내의 수위가 변동함으로써, 자,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하겠죠. 그러면 이 공기의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공기의 흐름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압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공기의 흐름, 그 압력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게 진동수조형 파력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실내의 수위가 변동함에 따라 공기 실내의 공기가 압축, 팽창될 때 노즐을 통해, 여기 노즐이 있겠죠? 노즐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키는 게 진동수조형이다. 자, 월파형이라는 건 파도가 담을 넘어가는 형태를 월파라고 얘기하죠. 파도가 이렇게, 이게 파도입니다. 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게끔 구조물을 설치하면, 자, 여기에 넘어가서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여기에 수로를 하나 파놓게 되면 또 이렇게 물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물에 낙차,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월파형입니다. 자, 파랑의 진행 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고, 이게 사면입니다. 기울어진 면. 사면을 두어 월파된 물을 저수, 모아놓는 거죠. 저수한 후에 형성된 수위차를 이용해서, 자, 수위차는 여기 높이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겠죠. 수위차를 이용해서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된 발전기를 구동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월파형 파력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파력 발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도 있습니다. 자, 바닷물은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틀려집니다. 표층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이죠. 왜? 태양광을 받기 때문에. 심해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두 개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차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 보통은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이 나야 되고요. 온도차를 이용해서 작동 유체의 기하와 응축을 반복시켜 터빈을 구동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작동 유체는 암모니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작동 유체에 따라 폐쇄 사이클 방식과 개방 사이클 방식으로 분류한다. 자, 해수 온도차 발전 방식의 핵심은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인 곳에서 발전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다 위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 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해상 풍력 발전소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기둥을 세워놓고 대형 팬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게 해상 풍력 발전이고요. 자, 삼투압 에너지를 이용한 게 연분차 발전이죠. 연분차 발전. 자, 삼투압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할 때 그때 발생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죠. 삼투압. 이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했는데, 자, 연분차가 있는 곳이 저농도, 고농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연분차 발전을 할수 있는 것은 기수역입니다. 기수역. 기수역이라는 것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즉 강의 하구 쪽이 되겠죠. 기수역은 강 하구를 얘기합니다. 강 하구에 반투막을 설치해 놓으면 저농도의 강물이 고농도의 바닷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삼투압이 발생되고요. 그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게 연분차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삼투압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해양 공간 자원도 하나의, 우리 수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좁은 공간에 대체로 바다가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적으로 이 해양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바다에 지어서 거기에 육지에서 하는 역할을 해양 공간에서 할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상 공항이라든지 또는 인공적으로 갯벌을 만든다든지 대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서 여기에 놀이 시설이라든지 주거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이라든지를 지어서 부족한 육지의 공간을 이런 해양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공섬도 하나의 해양 공간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물 자원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이러한 얘기를 많이 외웠을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이렇게 외웠을 건데. 자, 7단계 방식으로 생물 자원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고래하고 참돔하고를 이 7단계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면은요, 개에 해당하는 게두개다 동물개죠. 동물개고요. 문에 해당하는 것도 척삭 동물문입니다. 자, 강에서 분류가 되는데 돌고래는 포유강에 해당되고요. 참돔은 조기강에 해당됩니다. 자, 목에는 돌고래는 고래목에 해당되고 참돔은 농어 목에 해당되고요. 과에 해당되는 게 돌고래 과고요. 참돔은 도미 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물을 얘기할 때는 속명과 종명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델피누스 델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산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명식 명명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명과 종명을 붙여서 얘기한다. 그래서 돌고래는 델피누스 델피스라고 얘기하고 참돔은 참돔 속 참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생물의 이름은 이명식 명명법을 사용한다. 자, 이제 수산 생물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유 생물이라는 것은 떠 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생물을 부유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유 생물도 크게 식물 부유 생물과 동물 부유 생물로 나누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분야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식물, 부유, 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동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약한 부유생물을 식물 부유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 부유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1차 생산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1차 생산자. 먹이 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며 해양 생물의 중요한 에너지원의 공급원이 되는 게 식물 부유생물이다. 살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 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광합성을 통한다라는 것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까지만 식물 부유생물이 살수 있다라는 거죠. 유광층에서만 살수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 자, 1차 생산자 또는 기초 생산자라고 부르고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기초 생산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 기초 생산량이 많아야지만이 그 위쪽에 있는 먹이 사슬에 동물의 양들도 많아지겠죠. 자, 현미경적 크기의 미세 조류에서 떠다니는 큰 해조류까지 포함한다. 자, 종류에는 돌말류, 규조류라고도 얘기하고요. 와편모조류, 석회비늘, 편모조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동물 부유생물은 1차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동물 부유생물이 식물 부유생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부유동물 또는 종속 영양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서생물이라는 것은 저서 쪽에 수면 제일 아래쪽에 생활하는 생물을 우리가 저서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저 바닥의 위나 안에 사는 생물을 저서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서생물에는 식물과 동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 식물은 우리가 해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해조류. 그래서 해조류는 몸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이 해조류의 특징을 해초류와 비교해서 해초류라는 것은 현아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꽃을 피우는 식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식물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상 식물과 이 해조류와의 차이가 뭐냐? 육상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열매, 씨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해조류는 뿌리, 줄기, 잎, 열매, 씨가 없다. 뜻,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다. 영양분과 물을 운반하는 통로 조직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 육상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통로 조직을 통해서 잎 끝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해조류는 이러한 물을 운반하는 통로 조직, 관따발이 없다. 대신에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한다.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하고 번식은 포자로 번식한다. 자, 육상식물은 씨로 번식하죠. 포자로 번식한다라는 게 해조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조류는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해조류의 색깔로 구분합니다. 자, 녹조류는 녹색 빛을 띠는 거죠. 청각, 파래, 매생이가 녹조류에 해당되고요. 갈조류는 갈색의 색깔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반, 미역, 다시마가 갈조류고요. 홍조류는 붉은색 빛을 내는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참김, 방사무늬김, 우뭇가사리가 이 홍조류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가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서동물이라는 것은 물 아래쪽에, 즉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우리가 저서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면동물, 따개비류, 고등류, 조개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해조류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동물,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동물을 유형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형동물은 물고기류, 두종류, 포유류, 각각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물고기류에는 원구류, 입이 둥글다라고 해서 원구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구류, 연고로류, 경고로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연골오류와 견골오류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연골오류라는 것은 뼈가 부드러운 뼈로 구성된 오류를 연골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백상아리라든지 홍어라든지 이러한 것은 뼈가 부드러운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어류들은 견골오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갈치, 고등어, 참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견골오류는 대부분 불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애는 공기주머니죠. 공기주머니라서 물고기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수심에 이 공기의 양을 조정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불애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견골오류는 대부분 불애를 가지고 있고요. 연골오류는 불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종류는 시반유하고 파란유를 나누는데, 자, 팔이 10개인 거와 팔이 8개인 거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시반유는 갑오징어, 오징어, 꼴뚜기가 시반유에 해당되고요. 파란유는 문어와 낙지가 파란유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포유류는 고래류, 식용유, 기강유, 해우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포유류 중에 고래류가 자주 나오고, 포유류와 물고기류를 섞어서, 자, 연골오류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견골오류의 특징을 물어볼 때 오답지로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으로 새끼를 기른다거나, 또는 뭐 새끼를 낳는다거나, 그 다음에 정원 동물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답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갑각류는 새우, 게, 가재 등이 갑각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산 생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10문항 풀면서 부족한 거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바다 밑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니까 신기하지. 여긴 해저 땅 속에서 용암과 만나 되어진 지하수가 온천처럼 해저에서 솟구치는 곳이야. 자,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바다 밑에 온천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때문에 차가운 심해에도 이 근처는 생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땅 속에 있던 다양하고 유용한 금속이 온천수에 섞여서 올라와서 차가운 물과 만나 광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앞에 설명을 했었죠. 이러한 광물을 열수 광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열수광산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중앙해령과 해구, 즉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천연가스가 좋은 고압 상태에서 형성된다. 자, 천연가스가 좋은 고압 상태에서 형성되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고요.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을 이 열수광산에서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빨, 뼈 등의 핵에 금속 산화물이 붙어서 응집돼서 생성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망간 단계라고 얘기했죠. 망간 단계. 그래서 열수광산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땡땡 발전, 지구, 달, 태양 간의 기조력에 의한 해양의 유동,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킨다. 그럼 두 개밖에 없죠. 조력이냐, 조류냐, 조류 발전이냐. 자, 조력 발전의 핵심은 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시문에서 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회전되죠. 수직축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수평축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해 내는 건데, 댐이 없기 때문에 조류 발전.

발전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구조와 유지와 보수에 유리하다. 유속이 느린 해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즉, 물의 흐름,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해내는 조류 발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담수와 해수의 삼투압. 이거는, 염분차 발전이죠. 염분차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도에 의한 수면의 상하 운동, 파력 발전. 그 다음에 조류의 흐름에 의한 운동 에너지. 3번이 조류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속 간만에 차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높이 차, 높이 차를 이용한, 낙차를 이용한 발전, 조력 발전이 되겠죠. 조력 발전이 되겠고요. 표충수와 심충수의 온도 차. 에 의한 기하열,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온도차 발전. 그래서 조류 발전에 대한 내용은 3번 답지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 조류 발전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3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동해에는 연중 2도씨 이하의 차가운 해양 심충수가 존재합니다. 자, 바다 깊은 곳의 수온이 연중 2도씨고요. 얼음처럼 아주 차가운 이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표충수 열로 액체, 암모니아를 기체로 만들고,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로 만들고 이 기체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다. 자,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지금 바다 수면입니다. 표층이죠. 표층수의 물은 따뜻하겠죠. 아까 심층수는 2도씨로 굉장히 물의 온도가 손이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동 주체는 아까 암모니아라고 얘기했었죠. 암모니아가 낮은 온도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액체보다 조그마한 온도가 높더라도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걸 기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뀌면서 압력이 발생되겠죠.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고요. 자, 기화된 암모니아를 다시 또 액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운 물을 보내게 되면 기화했던 게 다시 액체의 암모니아로 바뀌고요. 펌프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또 다시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니까, 표층수에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되니까 기하가 또 발생하겠죠. 이렇게 순환해서 계속 기하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기하의 압력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온도차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을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인데요. 자, 파고가 높으면 발전량은 증가한다. 파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시아오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아까 시아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했고요. 시아오 조력 발전은 창조식 단유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온차가 13도씨 이상이면 발전이 가능하다. 자, 13도씨 이하, 수온차 13도씨는 아까 온도차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작동 유체에 따라서 폐쇄 및 개방 사이클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토론에서 비학생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원의 특성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자, 미래에도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수산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더 이상 자연 상태의 수산 자원을 어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저도 A 학생의 주장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원과는 다른 수산 자원의 특성과 어업인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자원 조사를 통해서 주요 수산 자원의 연간 총 어획량과
연간 총 오행량을 우리가 TAC라고 얘기합니다.

어획 금지 체장, 잡을 수 있는 길이를 정해 놓는 거고요. 잡을 수 없는 길이, 산란기 때는 보통 금어기를 설정하는데, 금어기를 정하고 어비는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수산 자원을 내약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수산 생물에 대한,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지금 제시문의 내용이죠. 수산 생물 자원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재생성과 자기 조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산 생물 자원의 특성은 재생성과 자기 조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땡땡문은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하여 제철 음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자, 1월에는 과메기가 선정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메기는 북태평양 공해에서 봉수망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 생물을 재료로 하고 있다. 자, 북태평양에서 봉수망으로 잡는 게 꽁치입니다. 꽁치. 자, 봉수망이라는 것은 들금을 어법인데요. 집어등으로 유인해서 꽁치가 모이게 되면 모인 꽁치를 그물로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이 봉수망입니다. 나중에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봉수망은 그렇게 해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획한 수산 생물을 재료로 하고 전처리 후 덕장에 넣어 동결과 해빙을 반복해서 말린 동건품이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동건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우리 뭐 식품 쪽에서, 자주 나오겠지만, 동건품의 대표적인 게 과메기와, 그 다음에 황태가 동건품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꽁치입니다. 제시문에서는 꽁치인데, 꽁치는 경골어류입니다. 경골어류. 그래서 경골어류에 대한 특징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경골오류는 대부분 난생이다. 꽁치는 난생이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부화한다라는 거죠.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경골오류이다 맞고요. 자, 항온동물이다. 정온동물, 항온동물, 몸의 온도가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동물을 우리가 항온동물 또는 정온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파로 호흡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연골오류나 경골오류의 특징을 주고 다른 선택지에 잘못된 오 선택지에는 포유류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포유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경골오류에 대한 내용, 꽁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난생과 경골오류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수산 자원에 대해 발표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학생은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태블릿 PC로 검색해 아래와 같은 수산 자원을 열람하였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광물을 자체 수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에 5개의 심해저 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에 보면 일단 심해저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이죠. 사진의 광물은 해수 속에 녹아 있는 금속 성분이 해저 면에서 물리, 화학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다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다. 그래서 다금속 단계입니다. 단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단면에서는 동심원의 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심원들은 상어의 이빨이나 뼈, 작은 결정 등의 입자로 이루어진 핵 주위를 따라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이 침전하면서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이 보이죠? 이렇게 동심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죠. 자, 이 망간 단계에서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철, 스칸디움, 히토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용한 광물들이 많이 침전돼서 응집되어 있는 광물이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문항,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부정형 문항이고요. 적절하지 않는 거. 자, 해양 에너지 발전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하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내용 정리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죠. 밀물때 이렇게 바다는 높고 호수는 물의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식, 단류 발전의 모식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밀물대 여기서 발전,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일부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터빈이 돌아간다는 게 여기서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터빈이 돌아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류 발전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창조식 단류 발전은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 발전의 형태라는 거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밀물대 발전한다. 창조식이니까 밀물대죠. 맞는 내용입니다. 창조식 단류 발전 방식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시하호에 설치된 발전소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온도차가 13도씨 이상이면 발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조속 간만의 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이 차에 의해서 이용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은 조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온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형 문항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세모세모는 2024년 글로벌 스낵 시장 보고서에서 K 간식의 소비 증가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수산 가공식품인 부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 부각은 우리나라 남해안 수심의 얕은 바다에서 지주를 만들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지주식 양식 방법으로 생산하는 해조류를 재료로 한다. 부각은 김을 이용한 겁니다. 이 해조류 형태는 세포가 한 층으로 된 대나무인 모양 또는 둥근 엽상체이며 수온이 낮은 가을과 봄에 본체가 나타난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곰팡이의 균사처럼 생긴 사상체로 조가비 속에 살다가 가을에 각 포자를 내어 성숙체로 성숙하게 된다. 포자로 번식한다. 해조류 중에 김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은 홍조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을 찾는 거죠. 녹조류이다. 홍조류죠. 틀린 내용이죠. 포자로 번식한다. 해조류의 특징입니다. 관따발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육상생물 또는 해초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로 담수에서 서식한다. 해수에 대한 내용이죠.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한다.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는 게 해조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2번, 포자로 번식한다가 김, 홍조류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대회에서 알수 있는 수산 생물과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는 해조류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조류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만 한한다. 자, 전통적으로 산모에 대한 배려. 자, 해조류가 물어봤는데 산모가 나오면 무조건 미역입니다. 미역. 미역이 제시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배려.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한 거냐 하니까, 뭐, 아침에 생일상을 차려주고, 산모를 위한 음식이고, 요오드, 칼슘,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자, 조간대 바위에서 서식한다. 이거 모두 다 미역에 대한 내용이죠. 미역은 갈조류입니다. 갈조류. 갈조류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부터 리을에 찾으라는 거죠. 자, 다시마 갈조류고요. 매생이는 녹조류입니다. 녹조류. 자, 모자반은 갈조류고요. 갈조류고 우뭇가사리는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그래서 갈조류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수산 생물과 동일한 분류의 두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두 종류의 종류는 아까 시바뉴와 파라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4월이 이달의 수산물을 증가했다. 실제로 청도에서 소싸움 전에 소에게 먹일 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갯벌의 인삼이라고 부른다. 연포탕이나 호롱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먹는다. 8개의 팔이 있다. 파란류이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낙지죠, 낙지. 낙지, 파란류입니다. 그래서 파란류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부터 리을까지 골라라는 거죠. 즉, 보기 선택지에서 시바뉴와 파란류로 구분을 하라는 거죠. 꼴뚜기는 시바뉴입니다. 팔이 10개인 시바뉴에 해당하고요. 오징어도 팔이 10개죠. 시바뉴에 해당합니다. 쭈꾸미와 참문어가 파란류에 해당하는 두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란류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계 자원과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하고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산업과 어업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강입니다. 네, 저와 함께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1을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1강을 시작할 때면 너무나 새로운 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저도 막 설레는데요. 좋아. 그러면 저와 같이 우리 오티에서 말한 대로 3, 3, 5개의 문제를 풀러갈 건데요. 그대들아.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리 오세요. 우리 저와 함께 이제 지켜줄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말이야. 일단, 그대들, 우리 문제 같이 풀기 전에, 그리고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겠죠. 즉, 미리, 그리고 다시 풀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강의를 멍하니 들으면 절대 안 되고,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푼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꼭 다시 푸는 것까지 돼야 우리의 강의가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교재를

책으로 보시면 책 앞에 그냥 써놔주세요. 이게 당연하다고 너네들이 다 안 지켜줄 거잖아요. 그쵸? 앞에 예습과 복습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얼른. PDF를 쓰고 계시다면 그 파일 이름을 바꿔버려. 예습과 복습으로. 숙임이도 중요한데 예습과 복습 중요하니까 아예 파일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하여튼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말이야, 그대들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숙임이 수능 기출의 미래, 이 숙임이 책을 나만의 책으로 오랫동안 가져가 주셨으면 해요. 무슨 소리냐, 저는요 제가 고3 때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 어떤 책 한 권이랑, 그리고 지금 우리의 숙임이처럼 기출로 이루어진 이제 두꺼운 책 하나를 제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데려갔거든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집 풀 때 보통은 한번 후루룩 풀고 떠나보내잖아. 근데 나만의 책으로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만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대하면 정말로 문제 하나하나를 더 곱씹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이 단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뭐 너무너무 보다 보면 진짜 유형이 아예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대들아, 못 푸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본다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책으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좋은 기출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주시고, 뭐 이어서 이제 지금 수학원을 같이 할 테니 끝나고 옆 동네의 이제 수학2까지 계속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해서 지금 파일 이름 아예 예습과 복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꼭 나만의 책이 될 만큼 지금의 교재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숙임이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 책은요 이제 수학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치? 수학원은 큰 단원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마지막 수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원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각각에 대한 큰 산을 먼저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숙임이 교재가 문제풀이 위주로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라는 거는 그대들이 이제 개념을 한 바퀴씩은 돌리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한 내용들은 별다른 개념 설명 없이 중요한 개념만 다시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각 단원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바로 이어갈 1번 문제부터 해당하는 연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함수라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특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을 그냥 둘 것인가? 우리 문제에서 어떠한 특징 있는 그래프들은 다 도형의 이동을 시켜버리죠. 막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좌표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맞아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면 이제 같이 그런 거를 느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리저리 다루고, 또한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너무나 친한 관계라서 이에 대한 대칭성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또 지수와 로그가 들어간 방정식과 부등식도 당연히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1단원은 그렇게 특징되게 등장을 할 것이고, 다음은 삼각함수로 한번 들어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당연히 살펴볼 것이고, 맞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우리가 다루겠죠. 막 꿀렁꿀렁하는 그런 그래프들 다루면서 문제 풀었잖아요. 그치? 특히 이때는 어떠한 특징이 보이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주기성을 다루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맞지? 그리고 다음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가요? 그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우리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 이렇게 법칙 이름 말할 때 공식들이 머릿속에 타라라락 여러분들이 이제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사인을 이용한 넓이 공식이 있어서 어떠한 이제 특히나 학력평가 같은 곳에서 이제 도형이 나와가지고 막이 법칙들을 막 여러분들이 막 꺼내서 사용하게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형이 나오면 그대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 사인 법칙에는 코사인과 다르게 외접음의 반지름이 공식에 들어가 있고, 코사인 법칙에는 길이의 그 크기, 변의 길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사용해서 아, 어떠한 법칙을 사용하면 좋을까 하고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풀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팁을 알면서 생각을 하면 풀이가 이전보다는 쉬워질 겁니다. 좋아. 그리고 3단원, 수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봅시다. 수열이라 하면 우리 등차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이라는 이두 친구가 이제 메인이 돼서 등장을 하겠지. 어떠한 수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는 이 수열들을 더해요. 수열의 합. 이라는 공식을 정리한 다음에 또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어지는 수학적 귀납법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적은 내용들이 가장 뭐 대표적인 성질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다 이제 나중에 이 숙임이의 교재가 싹 끝났을 때에는 아 맞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볼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숲을 봐보면서 이제는 나무들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수다리인데 다음에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근데 1번부터는 이제 20개가 넘는 문항이 지수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연산 문제로 추르륵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대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수법칙은 좀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9와 3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밑을 갖게 만들어주면 좋겠지. 특히나 지금은 9보다는 저는 3으로 잡아주고 싶네요. 해서 9를 지금 3의 제곱에 4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 전체 괄호가 있고 그 전체가 4분의 1제곱이 되어져 있대. 이때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3에 대해서 곱하면 2분의 1제곱이고 뒤는 3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밑이 지금 3으로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로 양쪽을 이어주겠대. 그렇게 되면 지수를 위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3에 대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데려와서 지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의 0제곱이니 우리는 1이다라고 완성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앞쪽 문제를 풀 때에는 조금 이렇게 덧붙이면서 풀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앞에 그냥 3의 0제곱을 곱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그냥 1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뒤에

3분의 1은 정리해주면 되는 건데, 8에 대해서 3분의 2제곱이래요. 8은 뭡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2에 대해 지금 3분의 2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한다고? 2, 3과 2분의 1을 곱해주자고. 그러면 2에 대해 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다 4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심플하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휙휙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하고 있다라면 확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같이 들어봐 주세요. 3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치 4고 하나는 2야. 4가 2의 제곱이니까, 밑을 2로 갖게 해줘야겠다. 그럼 4가 2의 제곱이야. 그러면 2에 대해서 전체적인 4분의 1 제곱이고요. 곱하기 2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2에 대해 탁탁 곱해주니까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 오른쪽도 그대로 2분의 1 제곱이네요. 지수를 지수 법칙에 의해 더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2의 1제곱이라 2다 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막 수능 1번에도 다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3루트라고 이제 루트 기호가 등장을 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 줄 때는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3분의 1. 맞아, 아냐? 맞아, 아냐? 3분의 1에다가 25니까 5의 제곱이죠. 저 친구의 또한 전체 3분의 1제곱을 곱해 주래요. 그러면 이때 3분의 1에다가 더하기로 바로 이어 줄게요. 이둘 곱해 주면 3분의 2가 되어지니까 3분의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5의 1제곱이라 5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아하, 좋아요. 5번으로 가보면, 똑같네.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24의 루트 3인 거니까 우리가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일단 24가 어떠한 수의 세제곱이 되진 않아요. 그쵸? 뭐 세제곱에 뭐 3의 배수 제곱이. 그러면 저 24를 일단 좀 나눠볼까 봐. 8, 3, 24잖아요. 그쵸?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지금 3루트 이 안에부터 바꿔보면 2의 세제곱에 3 이렇게 24를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의 세제곱에 3에다가 전체 3분의 1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뒤가 이제 똑같이 데려와 보겠습니다. 얘 어떻게 할까? 3분의 1, 2 제곱. 이 지수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2에 대해서 3과 3분의 1 곱하니까 1이 될 테고요. 그리고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이고, 뒤는 그대로 3분의 2 제곱이 따라오고, 그러면 2에다가 뒤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이죠. 요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6이 된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바뀌었는데 괜찮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네. 얘도 지금 3, 그리고 3의 제곱인 9로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3을 밑으로 해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일단 앞에는 3에 대해서 3루트 씌어져 있으니까 3분의 1을 지수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야. 제곱에다가 전체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3의 3분의 1에다가 곱하기니까 지수는 더하기로 데려오시고, 타타 곱해서 3분의 2. 그쵸? 그럼 3의 1 해서 3. 이렇게 6번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가는 느낌인데, 7번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계속 비슷하네요. 54. 54는 69.

94. 그러면 2에다가 3의 세제곱 27 곱하면 20, 54. 그치? 그러면 3. 루트에다가 2에다가 27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의 3의 세제곱에 전체 3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이고,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 해달라는 거죠. 3분의 1제곱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1이 되고, 이쪽은 3과 3분의 1 곱하니까 그냥 3의 1제곱이네요. 그쵸? 뒤는 2의 3분의 5제곱을 곱해주라고 하였으니, 2에 대해서는 3분의 1과 3분의 5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2가 이렇게 올라가고 곱하기 3 해달라는 거죠. 괜찮죠? 4, 3, 12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7번이었는데, 이 안에가 아까와 같은 이렇게 먼저 바꾸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8번. 요거는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왜냐? 27이 바로 3의 세제곱 아니야. 그래서 이쪽을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주시고, 뒤는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줄까요? 하면, 여기는 3의 제곱에 3분의 1이니까 바로 3으로 이렇게 제가 꺼내도 될까요, 이제?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뒤는요, 이렇게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을 곱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가 이제 지수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수로 바꿔달라는 거잖아. 2의 1제곱분의 3 이렇게요. 괜찮지? 따라서 지금 2분의 3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번에는 9예요. 9는 3의 제곱이고요. 2에 대해서 저 루트 표현을 바로 지수로 데려온다면 3분의 1 이렇게 겉에 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해달래. 그러면 3에 타타 곱해주시면 3분의 2고요. 전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는 더해달라고요. 그러면 3분의 1을 위에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3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이에요. 이상하게 어지럽다잉. 2에 세제곱에 루트니까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D는요. 4니까 요렇게 2의 제곱으로 만들어주시고 4분의 1제곱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왼쪽 친구는 2의 2분의 3이고요. 오른쪽 친구는 타타 곱해주시면 2분의 1제곱이라 가운데가 곱하기니 지수끼리는 더해달라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이러면 2잖아요. 2의 2. 즉, 4가 된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1번이구나. 와, 1번에 이거 나온다고 막 학력평가대 수능이 든 나중에 보자마자 눈으로 풀어버리겠어 하다가 이제 틀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손으로 푸십시오. 11번 가볼게요. 오, 이번엔 지금은 드디어 생김새가 좀 바뀌었어요. 일단 지금 분자와 분모가 둘다 이제 밑이 2인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 우리 저 대괄호에 있는 저 친구를 2의 루트 3제곱,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2가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잖아. 즉 2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전체 2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거다. 괜찮지? 그렇게 되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가 지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루트 3 플러스 1을 또한 전체 제곱시켜주라는 거고, 그러면 2에 대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한 이 값이 지수가 된다라는 것이고, 합차 공식을 쓰자라는 거지. 괜찮죠?

2에 대해서 3 빼기 1, 2의 제곱이니 4다 라고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렇게 등장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수의 루트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 볼게. 앞에는 5에 대해서 루트 2 플러스 1이야. D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 2 이렇게 곱해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5의 앞에는 루트 2 플러스 1이 지수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여기, 곱하기니까 지수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타 지워지면서 5의 1제곱이니까 5입니다. 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2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일단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이 괄호 안에부터 바꿔보면. 그리고 여기 3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건데, 여기만 생각하면 2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런데 분모에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곱해지고 있다라고 데려와야겠지. 괜찮죠? 2에 대해서 지금 5분의 6제곱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안에, 괄호 안에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줘야겠죠. 지수 법칙. 그러면 3분의 5 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5분의 6제곱을 전체 해달라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다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5분의 6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러면 타타 나눠지면서 2의 제곱이 되어서 4다라고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혹시나 헷갈리시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에 대해서 앞에는 2의 루트 2제곱이에요. 뒤에 2분의 1을 헷갈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의 루트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뒤에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2의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지워지면서 결국은 2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자마자 심플하다라고 느껴야지. 왜냐? 3에 지수가 1 마이너스 루트 5래. 그런데 전체적으로 곱하기인 거니까, 오. 살짝 저도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곱하기인 거니까 이 지수끼리 더해주자라는 거죠. 생긴 게 합차 이렇게 따라갈 뻔했네. 그러면 여기 지수끼리를 더해주겠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1 어디갔어?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지수끼리 다 더해주자라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시킨 다음에 결국은 3의 제곱이니 9다라고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우리 곱하기니까 지수는 더해주자라는 지수 법칙 계속 따라가고 있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겠네. 얘도 이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에 대해서 루트 3. 그리고 여기 지수 데려와서 바로 더해주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 타타 지워버려. 그러면 4다. 이렇게 16번.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거 같아요. 무슨 기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좋아.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런데
짝수 제곱이래, 짝수 제곱. 그러면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플러스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저기가 같다. 루트 2의 4제곱. 이렇게 앞에를 데려와도 똑같다라는 거지. 뒤에는 8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2의 2분의 4라고 이렇게 한 번에 바꿔줄게요. 2분의 1제곱에다가 전체 4제곱한 거니까. 그 여기는 2의 3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이렇게 또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2에다가요. 위는 2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타타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로 더해주게 되면서 여기는 2다. 아니지. 2의 0제곱이니까 1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야. 3의 몇 제곱이야?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 지수 잘 찾아주시고, 뒤에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줄게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9분의 1.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19번 갈게요. 이번에는 3입니다. 3에 대해서 여기 또 루트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전체의 3분의 1이고요. 곱하기 아주 3이 많아요. 그러면 이 괄호는 일단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해달라는 거니까 3의 2분의 3제곱 아니야. 그쵸? 여기에 3분의 1을 이렇게 지수에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긴 어떻게 할까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수는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더해주는 걸로 확 데려와 버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3의 타타 2분의 1에 2분의 3 더하는 거니까 제곱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9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알수 있다. 20번 가봅니다. 이번엔 2예요. 2의 3분의 1이고요. 바로 갈래. 곱하기 3분의 2제곱인 거니까 더해. 3분의 2로. 그러면 2의 1이니까 2다. 라고 20번 끝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밑이 2인 이제 지수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 그럼 2에 여기 8이니까 2의 3제곱이야. 그런데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3.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2의 제곱에다가 지금 2분의 3을 전체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지수는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의 1에다가요. 여기 1이니까 지수 여기 3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2의 4제곱인 거고 따라서 16이다 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2번입니다. 계속 2야. 2의 3제곱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냥 2죠. 괜찮죠? 그리고 저기도 2의 루트 2인데 얘 어떡할래 얘. 얘 지금 분자로 옮긴다면 저 지수가 마이너스 붙어서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제가 속도를 높이죠. 요렇게 데려오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1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라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지수를 정리해줄 수 있을 테고 뿔마 뿔마 다 지워져 버리네. 그러면 2의 0제곱이라 1입니다 라고 최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3번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2야. 그러면 저기 2의 4분의 5제곱이다 라고 바로 바꿀게요.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아래는요, 2의 8분의 2제곱이겠죠? 괜찮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해서 여기는 2의 4분의 5에다가 요렇게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마이너스 취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4분의 1을 빼준다라고 생각해줘도 좋고. 그러면 2의 4분의 4, 즉 2의 1이니까 2가 최종 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시고, 그러면 또한 넘어가 볼게요.
24번.

또 이어가 볼게요. 와우, 이번에도 2야. 좋아, 얘들아,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루트 3에 여기는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데려올게. 괜찮아요?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즉, 이 지수끼리 곱해달라는 거죠?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 가지고 2의 3 마이너스 4. 그럼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로 완성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괜찮아.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2. 2에 4는 제곱. 아래는 마이너스 루트 2. 어머나, 방금 한 거랑 너무나 똑같이 생겨버려. 너무나 똑같아. 그러면 나는 한 번에 와버리지. 요렇게 합차공식으로 지수끼리 곱한 거니까요. 그러면 2의 제곱이라 4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5야. 그러면 5에 분자는 1제곱이고요. 아래는, 우리 아래만 생각하면 3분의 2제곱이잖아, 5에.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고, 여기에 지금 2분의 3 제곱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5에 3분의 1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 타타 곱해서 2분의 1제곱이니까, 즉, 루트 5다. 이렇게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하, 27번. 이어가 2야. 이번엔 2에 대해서 3분의 2제곱이다라고 앞에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오, 27번인데 간단하게 다시 돌아왔네요. 여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3분의 3, 1제곱인 거니까 2다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핵핵되면서 왔어요. 27번까지. 좋아.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한 이제 간단한 연산에 대한 문제 빠짐없이 그래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다 꼼꼼히 풀어보시고, 이어서 이제 28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긴 글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정도야. 자, 28번 볼게요. 우리 이러한 부등식이 있어가지고, 정수, 두 정수 m, n에 대해서 m의 n제곱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m의 n제곱근이라는 것에 말을 하고 싶은데, 앞에서 27번까지 다룬 그런 연산 문제가 사실 더 많이 나오지만, 따라서 지금 이러한 유형이 많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뭐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거듭제곱근이란 뭡니까? 제가 x의 n제곱은 m이다. 이러한 방정식을 둘게. 이럴 때이 x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m에 대해서 m의 n제곱근 이렇게 부릅니다. 탑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보자라는 건데, 이때 실수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복소수 x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잖아요.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그 n개의 x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이때는 n개의 x.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x들은 복소수 범위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이렇게 4개다라고 바로 끌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범위를 실수로 좁히잖아? 그러면 제외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보면, 어떻게 한번 살펴볼 거냐면, 일단, 이 지수에 있는 n이 짝수일 때와 음수랜다? 홀수일 때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n이 짝수일 때는 말이야.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하이. 요렇게 생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누가? y는 x n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그렇네. 이 친구랑 지금 y는 m이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의 그 교점의 좌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라와. 여기가 만약에 m이 이렇게 양수인경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같다라는 등식이니까 우리는 이 교점에 대해서 이 x좌표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m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에 따라서 지금 바뀌잖아, 결과가. 정리해보게 되면 m이 양수일 때는 지금과 같이 두 개의 x 값이 나옵니다. 즉,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와요? 이 x는 n루트 m과 이 왼쪽에는 마이너스 n루트 m이라는 두 개의 실수근이 나와요. 아까와 달리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n개가 아니라. 괜찮지? 그리고 m이 0일 때를 생각해보자. 이때는 제가 이렇게 긋겠다라는 건데, 아이, 무조건 여기 하나네. 이때는 m이 5, x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거고, 아래에 있는 m이 마이너스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 해당하는 근은 없다라는 거죠, 실근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소수 범위는 생각하지 않고 실수 때에는 상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n이 짝수일 때를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홀수일 때도 봐야겠죠. 가볼게.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야. 이때도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좀 보기가 좋거든. 하이. n이 홀수일 때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꿀렁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요. y는 x의 n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가 m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서 그에 대한 교점을 말하자라는 거고, 괜찮죠? 그러면 m이 지금 양수일 때는 어때? 무조건 한 점, 계속 쭉 증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한 점이 나와버려. 그 값은 이제 여기가 m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x는 누가 되겠어? n루트 딱 씌워가지고 x는 n루트 m이라는 하나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봐봐요. 이때는 m이 0이랑 m이 음수일 때랑 왼쪽과 굉장히 다르겠지. 그리고 간단하겠지. 어디에 긋든 간 사실 교점은 무조건 하나씩밖에 나오질 않아서 각각의 하나씩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0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니까 무조건 0이 될 테고, 또 이때는 이 마이너스 쪽에 위치하니까 저는 x가, 봐봐, 좀 헷갈릴 수 있겠어, 그대들. 이거는 음수예요. 이 m과 다르게 이 m은 음수야. 근데 얘가 지금 x, n제곱이랑 갖게 되는 그 x를 나는 이제 얘에 대한 x좌표로 생각해주고 싶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아까랑은 다르게, 요렇게 할까? 가 아니라, 지금은 m 자체가 0보다 작은 음수고, 거기에 대해서 홀수의 루트를 씌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그냥 n루트 m이라고 해도, 얘가 이미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해서 값을 적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하면서 지금 봐봐. 이러한 방정식에 대해서 실수 범위를 줄이면서 거듭제곱근,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짝수와 홀수일 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시고 저처럼 헷갈리실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면 편하다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가볼게. 자, 지금 저러한 부등식이 있었고요. 엔제곱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방금 설명했던 n이 짝수이거나 n이 홀수이거나 라고 시작하지 않고 있고, 이 m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인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케이스로 접근을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어디다 적지? 필기를 다 채워버렸네. 지울까? 위에다 적을까? 여러분, 여기다 적을게요.

볼게요. 자, 가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어유 꼭대기 굿. N이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 그치? 근데 우리 부동식이 뭐였죠? 부동식은 1, M. 아, 이거 조금 또안 보일 거 아니야. 1, M, N, 10. 1연습시간 실수. 오케이. 지금 M이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건데, 보면 양수일 때는 어때? N이 짝수이건 N이 홀수이건 M의 N제곱근, 지금 똑같은 M의 N제곱근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수가 무조건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 그쵸? 지금 존재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니까 아, 결국은 이 부동식에서 이 N이 홀수이건 짝수이건 이 부등호만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 부등식의 절대값을 그냥 벗길게요. 이렇게 데려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 얘는 홀짝 상관없고 그냥 mn 정수를 다 찾아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뭐 m으로 시작을 해볼까? m이 1이 된다면 얘는 하나 더 커야 되니까 적어도 2부터 10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치? M이 만약에 2라면 이 친구는 지금 3부터 10까지 가능할 것이고, 타타타? 뭐, 여기가 10은 안 되겠죠? 여기가 하나 더 커져야 되니까. M이 9일 때에는 여기가 N이 10만 가능해가지고,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10에서 1뺀 9까지 경우의 수 세는 거죠? 여기 2뺀 8까지, 타타타? 마지막 한 가지까지 쫙 더해주게 되면 첫 번째 m이 양수인 경우에서는 1 플러스 2 플러스 8, 9까지 더한 그 개수가 되겠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 1부터 10까지가 가능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까지 가능한데 m과 n은 일단 서로 같으면 아니 돼. 그쵸? 같으면 안 되면서 각각 10과 꼭대기는 또 닿아도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수열이 아닌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만약에 이렇게 골라주기만 한다면, 택만 한다면 작은 값이 그때 정수 m, 큰 값이 n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첫 번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세워줘도 좋지만 이렇게 조합의 수로 구해보면 10가지 중에 2개를 택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는 10에 9에 2로 나눈 45 개수가 나오겠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더해보면 45가 나올 거고요. 너무 오랜만에 조합을 맞닥뜨리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m이 양수일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음수일 때도 이제 이어가서 한번 구해볼게요. 내려올게. m이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때 어때? 타타, m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왼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이때 실수가 존재하잖아. 다시 말하면 n이 홀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이 홀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부등식이 여기 절대값이었는데 m이 마이너스니까 제가 이렇게 데려와야 플러스겠죠? 여기에 이렇게 부등식이 완성돼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때 이 n이 지금 홀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가능한가를 살피기 위해서 n을 중심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할까? 10보다 작은 이제 홀수들을 일단 적어보죠, 뭐. 5, 3. 3도 되겠죠? 1은 안 되겠죠? 1 적으면 작아져야 돼서 여기 1이랑 빠빠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9일 때에는 이 마이너스 m으로 가능한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m으로 가능한 수들이 1부터 8까지 가능할 거예요. 당연히 이때의 m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겠지.
근데 우리는 개수잖아.

0: 플러스 구하는 게 지금은 중점이니까. 그 7일 때에는 마이너스 m에 해당하는 값은 또 1부터 6까지일 겁니다. 여기는 1부터 4까지일 거고 여기는 1부터 2까지일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 개수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몇 개니? 8개. 이때는 6개. 이때는 4개. 여기 마지막은 2개. 해가지고 타타 더해서 총 20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우리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다 더해서 결국은 65가 최종 답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괜찮습니까? 좋아. 해서 지금 28번은 갑자기 퓽! 거듭 제곱근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를 풀때 분명히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해서 방금 이 지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정리를 한게 xn의 m을 만족하는 그에 대한 m의 n제곱근을 정리한 거죠. n의 짝수, n이 홀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지금 문제처럼 이 m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다루는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해보면 좋을 것이 다음 강의에 바로 이어서 지금의 거듭제곱근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다시 살펴보면서 이어서 풀어볼 거니까 제대로 정리하고 이 강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아니면 그냥 이어서 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이 강에서 또한 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권유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사회와 윤리 보다가 말았죠. 그 내용들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 다음 강부터가 이제 정말 어려운 그 환경윤리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핵심 쟁점 찾는 문제, 그리고 키워드 찾는 문제들, 아니면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논리적인 흐름 문제들, 이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대요. 정보라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보는 물질적 재산과 달리 소유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된대요. 정보가 물질적 재산과 다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할 수 없고, 두 번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된다는 점. 그 결과 우리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접속의 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이 된다. 누구든지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자유를 지니지만, 표시해볼게요. 현실에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차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보의 창조적 생산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정보 활용 능력이다. 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똑같이 평준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하대요. 특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 있대요. 있어야 한대요. 자, 요 내용 중요해 보이네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보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정보 접속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 단순히 정보 기술이 발달된다고 해가지고 이 정보 격차,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 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고 정보 접속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더 먼저 필요되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준화들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네요. 자, 올바른 거 골라볼게요. 1번.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개인 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사라진다.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바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에서. 이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기술 발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정보 평등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었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냥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네 맘대로 써. 이게 아니라 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접근권도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네트워크 시대에는 물질적 재화가 더 이상 자산이 되지 못한다. 아니죠. 여기 우리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정보는 물질적 재산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일 뿐이지, 물질적 재산은 이제 없고, 정보만 자산이다. 라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산이 되지 못한다. 틀린 선지. 4번. 정보를 창조하는 지적 능력이 정보 활용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이거 끌어와 볼게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정보 활용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정보 활용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번.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평등해야 정보의 불평등이 극복된다.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의 평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에 평등을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요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보의 불평등이 극복된다라는 얘기도 역시 논지는 아니었습니다. 틀린 선지. 정답은 2번이에요. 38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뉴미디어에서 고인이 된 유명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광고가 활용되었대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로 고인을 복원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 고인의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대요. 단순한 어떤 모방은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고인의 영상이나 음성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고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고인들의 가수, 고인 중에서 이제 가수였던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새로운 노래를 막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견을 이 칼럼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고인을 복원해서 심지어 광고에 이용하고 있대요. 그런 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기술로 복원하는 것은 침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고인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요 끌어올게요. 고인의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대요.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거알수 있겠고요. 2번. 저작권을 내세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을 내세워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광고에 이용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3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칼럼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뭐 저작물이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이런 내용들 아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고인을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허용된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없을지라도 허용된다라는 내용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디지털 기술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이게 이 칼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였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9번 볼게요.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수 있는 환경. 하지만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대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 동료 간의 원치 않는 온라인 친구 신청, 동의 없는 단체 대화방 초대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서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래요.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일을 회사에 가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로도 얼마든지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대요. 자, 그런데 요런 것의 문제점, 이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근무 시간에 회사에 앉아 있는 그 공간적인 제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근로자에게 연락을 할 때,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연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안에는 뭐, 단순히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서 원치 않는데 온라인 친구 신청이 오거나, 혹은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이 권리 안에 포함돼서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번 볼게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한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칼럼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었나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좋다. 이걸 보장해야지 사생활 침해를 보장할 수 있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틀린 선지 골라내는 거여서 정답은 1번. 자, 2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었죠? 근로조건 향상. 맞는 선지고요. 3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였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당연히 줄여줄 수 있겠죠. 3번.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생활 보호가 바로 이것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5번,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고용주의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네요.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0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뉴미디어 세대의 육아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육아 방식은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대요.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자녀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대요. 자, 이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것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노출. 요렇게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은 이러한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즉, 아동 청소년의 본인이나 타인이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자신의 의사만으로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서 이것에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자신의 의사만으로 이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이칠 권리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독점적 권리이다. 자, 아동 청소년의 그 게시물,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했었죠. 이 게시물을 올리는 작성자는 누구였어요? 지금 이 칼럼에서? 부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칠 권리가 부모에게 부여되어야 될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해버리면 부모만이 이 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칼럼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도 내가 올린 게 아니더라도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아동 청소년은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이면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사생활, 정보 자기결정권, 사이버범죄 노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체도 될수 있다. 그래서 이칠 권리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었죠. 2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게 되겠네요. 3번. 악의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면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삭제할 수 없다.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타인과 공유하고 하는 곳에서 뭐 얼마나 큰 악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악의가 없겠지만, 그래도 악의가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요청하면 이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고 삭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4번. 자녀의 정보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이 1번과 비슷한 선지인데요. 자신의 의사만으로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4번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5번. 공유 게시물의 삭제 여부는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아동 청소년의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떤 SNS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정보가 너무 유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용성을 주고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그게 이 공유 게시물을 삭제할지 말지의 여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 결과, 뭐 아무것도 상관없고, 의도 상관없고, 그냥 나 자신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올라간 게시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5번도 당연히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였고요. 넘어가서 41번 볼게요.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독점하기 시작했대요.
그로 인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가격이 비싸지면서 정보를 이용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이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문제는 카피레프트라는 정보 공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지하는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래요. 자, 이것도 핵심 내용이 될수 있네요. 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지식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래요. 카피레프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권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배포도 할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운동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래요. 이러한 카피레프트는 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저작자의 저작권을 폐기함으로써 아니었죠. 방금 이야기했어요. 저작권을 기반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2번,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배타적 권리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타적 권리라는 게 명시적으로 선지로 구성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뜻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읽을 때큰 문제만 없으면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배타적 권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타인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이용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은 이것에 대한 이용권, 사용권, 뭐 소유권 없다라는 것이 배타적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개방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이야기였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나만 이용할 건데 원래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만 쓸수 있다는 건데 나 그거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선지가 조금 어려웠더라도 나머지 선지들이 명확하게 오답이기 때문에 2번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저작권의 상업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저작권의 상업적 거래? 뭐 이런 상업적 거래, 뭐 저작권을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4번. 정보의 폐쇄성을 조장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다.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정보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성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조장한다라는 얘기, 틀린 선지. 5번. 정보 접근 권한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할 것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 칼럼에 전혀 없었습니다. 뭐 소득이 높으면 조금 가져가고 소득이 낮으면 많이 정보가 개방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대요.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서 기인한다. 자, 인공지능이 결국 뭔가를 생성해내는 것은 다그 기반은 이미 인터넷에 있던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에 있던 자료들의 윤리적인 문제성,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서 이게 기인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여과를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해야 된다. 주목할 것은 그것의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이 언어들은 인공지능에게는 숫자로 변환되는 전산 언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간혹 보면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데이터의 기반에는 다 인간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인공지능이 습득했을 때는 단순히 전산 어떤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 지금 이 글의 요약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 기억은 윤리적 문제였고요. 어떤 윤리적 문제였냐면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하는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1번 볼게요.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자, 데이터 처리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겠죠. 틀린 선지. 2번. 인공지능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세요. 인공지능이 바뀔 게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서 인공지능이 뭘 얘기하든 관용적으로 그렇구나. 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 아니었죠. 3번. 인간의 도덕적 검증을 거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핵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이거 심지어 지문 그대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하세요. 이거를 해결책으로 지문에서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3번 선지에 적용해 보면 인간이 도덕적 검증을 먼저 하고 1차적으로 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정제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세요. 요 내용이었죠? 3번이 해결책으로 적절하고요. 4번.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하세요. 자, 요것도 역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윤리적 판단력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한들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직 인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었습니다. 5번.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일상 언어를 그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비속어, 차별적인 표현들, 이게 그대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 여과를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봅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를 우려하고 있대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동산이 될수 있다고 낙관한대요. 자, 두 가지 입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얘기하는 거,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게다 정부에 의해서 감시 체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게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정치 권력부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사회다라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입장과 첫 번째 입장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래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듯이 시민들도 정부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다. 자, 사이버 공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칼럼에서 뭐냐면, 인간의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으로서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부의 어떤 정책, 행정, 이런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시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도 덩달아 증가한대요.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적 토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아테네 하면 아테네의 정치 체제.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안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이버 공간을 아테네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이 칼럼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뭐 몇만 명이든 모여서 이 토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행정 감시할 수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다 송출되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기술 발달이 정부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민주적 토론 문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정보기술의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죠. 지금 여기 지문에서 비유를 아테네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처럼 이 정보기술 발전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다. 3번,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4번, 정보기술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화살표에서 표시해보면, 정부만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견제책. 맞죠? 5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법치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문 칼럼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이버 공간이 그리고 법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내용 주장하고 있지 않았죠. 이 사이버 공간이 토론의 장이고 민주주의의 장이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영구 보관이 가능해져 사라지지 않는 정보들로 인한 개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영구 보관 가능해져서 개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갑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요거네요. 이칠 권리의 보장 필요합니다. 자, 을 볼게요. 동의한대요. 개인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칠 권리를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자, 요거는 공통점이네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 언론사에게는 이칠 권리를 행사하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방금 봤듯이 을의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랑 시민의 알 권리 침해된다라는 이 상반된 입장이 있었네요. 언론사의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개인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 보도만으로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가 삭제되지 않아 개인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정 보도가 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을의 입장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잘못된 오보가 나타났을 때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그런 보도가 나타났을 때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정정 보도에 관심이 없고 그 기사, 잘못된 그 기사에만 관심을 갖지 않냐.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이칠 권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핵심 쟁점 봅시다. 1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이칠 권리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갑 어땠어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칠 권리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침해되니까라는 게 갑의 입장. 을 아니다. 정정 보도만 하는 것은 이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혀서 이칠 권리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갑의 입장. 자, 한 명은 동의하지 않고 한 명은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이칠 권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칠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였기 때문에 둘 모두가 동의할 선지. 3번. 언론사의 오보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는가? 갑.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조치 마련되어야 되고요. 을. 정정보도 말고 아예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해서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4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둘 다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둘 다 동의할 선지. 5번.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죠. 우리 이거 둘 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 검색 서비스 사업자. 그래서 둘 다 동의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핵심 쟁점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대요. 디지털 유산이 뭔지 알아봅시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콘텐츠, SNS 게시물,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이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생활과 이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핵심 쟁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모든 디지털 유산 다 상속하자라는 거였고,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상속하자라는 이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이칠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비공개 디지털 유산도 공개된 디지털 유산과 함께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사생활 보호와 이칠 권리는 을의 입장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지 사망자에게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갑과 을. 핵심 쟁점. 1번.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네, 여기 상속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 을 동의한다. 그쵸? 그래서 갑도 동의, 을도 동의. 2번.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자, 공개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했습니다. 비공개한 것이 유산으로 남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을은 뭐 공개든 비공개든 모든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3번.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 요 3번 선지는요.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OX, 뭐 XO 혹은 적어도 이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OOXX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 누구까지 이 디지털 유산을 설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있어서 디지털 유산 상속인이 얼만큼을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4번.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돼야 되는가? 을 어땠죠?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됩니다. 맞고요. 갑. 아닙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상속해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틀림. 자, XO 나타났기 때문에 요 4번이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고요. 넘어가서 5번까지 볼게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이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당연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칠 권리 존중해야 합니다. 을도 보면요. 이칠 권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갑도 이칠 권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활동한다라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넘어가서 46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내지 유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한대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끝까지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하자. 요약해봅시다. 자, 인터넷 활용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정보를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할수 있대요. 과거에는 그냥 어디 올라온 정보들을 소비하는 소비 주체였는데 생산의 주체도 되고 유통의 주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잖아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유해 정보를 바깥으로 내비춘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대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거짓뉴스, 이런 것들 다 보고, 정말인가 봐, 이거 진짠가 봐, 할게 아니고, 수상한데? 이거 진짜 맞나? 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 숨겨도 그리고 IP 추적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밝혀질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현실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 있게 행동하세요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 그쵸?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반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서도 주체이다.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소비, 유통,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추적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 틀린 선지여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나쁜 어떤 뭐 AI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예요. 그랬을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맞고요. 5번.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된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 질문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이 단어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고 어떤 것이 거짓 정보인지 골라낼 수 있는 그 문해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책 속에서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는 그 리터러시가 미디어에 적용돼서 미디어 속에서도 거짓과 참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었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요 내용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라는 뜻이거든요. 5번 선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였어가지고 3번이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넘어가서 4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통의 구조도 다양화되고 있대요. 이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정보에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대요.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다양한 정보가 인위적으로 조합돼서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청되는 이유이다라는 내용 요약해 봅시다. 자, 뉴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통되기 시작했대요. 양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통의 구조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정보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영상으로도 받아볼 수 있고 줄글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가짜뉴스, 막 SNS를 통해서 막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정보가 인위적으로 조합돼서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원래는 각각 놓고 봤을 때다 사실이었는데, 이게 조합되고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거짓 정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전 문제에서도 나왔던 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청이 된다라는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뉴 미디어 시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내용, 지금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번, 뉴 미디어 시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청된다.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3번, 뉴 미디어 시대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된다. 뭐 정보에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이 사이의 격차를 줄이자. 이 내용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4번. 뉴미디어 시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진다라는 거 있었어요, 물론. 정보 접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칼럼의 제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칼럼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내용 안에만 있다고 해서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5번.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이 정보가 타당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SNS에 누구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의 정보들이 뜨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정보를 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수한테 또 전달할 수도 있대요. 이어서 읽어보면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서 검색되거나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라는 내용 우리 살펴보면요. 정보 자체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예요. 이름과 함께.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의 이름을 치면 그 학교 그리고 누구인지 사진까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언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대요. 언론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정보 유출, 그리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담

담고 있는 칼럼이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내용 지금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과는 반대되는 선지고요. 2번,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자, 우리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 틀린 선지. 3번, 이칠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해서 공익을 중시해야 된다. 공익을 증진해야 된다. 자, 알 권리 그리고 이칠 권리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칠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하는 것 아닙니다. 4번,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아니죠.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정보의 제한을 접근의 제한을 가해야 되는 것이 이 칼럼의 입장이었고요. 5번,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 보호, 즉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개인 정보 침해 해결, 이것들을 위해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까지, 뭐 어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5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터넷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대요. 정보 접근, 삶의 질 향상. 하지만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정보 사회가 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서 정말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 그래서 소외돼서 정보의 부자, 빈자가 나뉘는 그 격차가 발생하고 있대요.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정보 소외 계층에게. 어떤 노력이? 첫 번째, 정보통신기기 보급. 두 번째, 정보망 구축.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면 온라인상의 무방비로 노출돼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여건까지 마련해줘야 된다. 세 번째. 그냥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고 그리고 정보망을 확보해주는 것 끝! 이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보 이해, 표현 능력 함양할 수 있는 교육까지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고요. 긍정에 대답할 거 골라봅시다. 기업. 스마트 기기의 보급만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가? 어디 있었죠, 요거? 스마트 기기 중요하지만 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리터러시 부족하면 아무리 기기가 있고 정보망이 돼도 이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의 평준화가 실현되는가? 자, 부의 평준화는 뭐예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랑 다 재산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갑자기 여기에 맞춰지는 이런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요 칼럼에서도 그런 내용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디귿,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가? 정보 소외 계층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여기 정보 소외 계층. 이 정보 소외 계층한테 여러 가지 것들 보급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거, 교육 여건 마련하자. 무슨 교육? 인터넷 리터러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마련하자였거든요.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있대요. 그래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정보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조치로서 지금 여기서 세 가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 이야기하는 이 처지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주장하고 있는 거두 가지.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을 동의한대요. 다만,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을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동의하고 있어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 둘의 공통점. 자,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냐, 아니냐, 요 쟁점이 있네요. 가 봅시다. 아닙니다.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초기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감염병 확진자들의 동선을 낱낱이 공개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갑을의 입장의 차이를 봤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낱낱이 공개해야 돼. 이 사람이 어딜 갔든 뭐 누굴 만났든 이거 다 공개해야지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있어 라는 입장. 을의 입장은 아니야. 그거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돼. 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을,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 둘의 핵심 쟁점 봅시다. 1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네. 갑. 그렇게 얘기했고요. 을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화살표 너무 많네요. 자, 둘다 동그라미인 선지고요. 2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가? 자, 역학조사에 확진자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둘다 동의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 인정합니다. 3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어때요? 갑의 입장 생각해 봤을 때요. 갑은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면 정보 공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정보 공개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아니고요. 을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역학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 아니었거든요.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4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가? 역학조사를 결과를 공개하면 뭐 갑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을은 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확산에 예방이 된다라는 것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여서 쟁점이 될수 없습니다. 자, 5번.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가? 자, 이 지점에 대해서 두 입장의 차이가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 그랬냐면, 을 먼저 마지막 문장 보면요. 확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을 공개할 수 없다.

0: 갓 볼게요. 확진자 사생활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공개해야 돼. 낱낱이. 그래야지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있어. 요게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은 동의, 을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어서 우리 이 5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이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합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사회와 윤리도 끝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강의부터는 환경윤리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경윤리 파트가 정말 오답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파트거든요. 매년 어렵게 나오고 또매 6월, 9월 수능마다 또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봤던 내용은 우리 이론을 살펴보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냥 읽어보고 핵심 쟁점 찾고 읽어보고 주제 찾고 제목 찾고 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국어 지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좀 가볍게 마음을 놓고 봤다면 다음 강의를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꼭 이론을 조금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윤리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론 공부해서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26번째 강의죠. 26번째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자원과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보고 또 오늘 조금은 새로운 주제 신재생 에너지도 함께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13번 문제이고요. 2025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에서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 발전량도 있었고 생산량도 있었고 소비량도 있었고 공급량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기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만 우리가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에 이 변화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이 변화 양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줄 거면 이 가장 최근 데이터만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쭉 여러 변화 양상을 함께 보여준다는 거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에너지원이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이고요.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기를 발생시킬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뭐였죠?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했고요. 말 그대로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순서를 뭐 최근 데이터를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비중이 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뭐였죠? 네, 천연가스였고요. 점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원자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앞에 분포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방향성, 우리나라 국가 정책도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발전원이었는데요. 이게 수명이 30년에서 60년 정도 돼요. 근데 30년 정도 지나면 이거를 앞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진단을 해서, 보니까, 10년 정도는 더쓸수 있겠다. 그래서 더 사용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또 검진을 해보니까, 좀더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30년에서 6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197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명을 거의 다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 비중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가 원자력. 이게 지금 미세하지만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중. 그리고 세 번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게 중요하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게 바로 천연가스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게 쓰고 있는 이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1990년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석탄하고 비슷하게, 석탄 활용만큼이나 비슷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 석유에 해당하는 적어도 화력발전소의 발전원인데 이게 가격이요.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석유는 발전 분야에서는 꼴찌예요, 꼴찌. 너무 비싸서. 석탄이 왜 1위였죠? 저렴해서. 자, 그래서 석유가 가장, 네, 꼴찌입니다. 네, 기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요. 바로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였죠? 네, 이게 가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였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라고 이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2020년에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 화력 발전량보다 많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 최근 데이터 보셨잖아요. 뭐가 훨씬 더 많죠?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석탄이 1위입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이 당연히 원자력 발전보다 많은 거 찾아냈었고요. 총 발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보다 2020년에 아주 낮아졌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가는 원자력이고요. 단은 석유입니다. 자, 원자력은 석유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네,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죠. 특히 원자력에 들어가는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석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그러한 원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자, 가는 라보다 자, 원자력은 천연가스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이 선지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엄청 자주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자, 한번은 들어보세요. 오늘도 선생님 살짝 이야기했는데, 원자력은 1970년대부터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 천연가스는요, 지금 데이터가 1990년대부터 잡혀 있어서 천연가스가 있기는 한데요. 천연가스가 전력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이 천연가스보다는 전력에 투입된 시기가 이르다라는 거.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나는 다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 여러분, 수송용 하면 뭐죠? 네, 석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용어인데요. 우리 가끔 문제를 풀때이 지표를 상당히 또잘 주의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비 용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 엄청 뭐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정확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설비의 그 설자가 갖추다라는 뜻, 그리고 빗자도 뭔가 갖추다는 뜻,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거는 어떤 발전 양식에, 그러니까 원자력이면 원자력, 수력이면 수력, 화력이면 화력에, 그러니까 최대 출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설비 용량은 최대 출력량이다. 네, 정말 열심히 발전을 시켰을 때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 출력.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설계가. 근데 우리 여러분들 어떤 집중력의 설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공부 학습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상. 그게 여러분들의 설비 용량이에요. 학습 설비 용량. 근데 여러분들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막 5시간 또 했다가, 그거보다 적게 했다가, 뭐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전량은요, 실제 가동을 했을 때 나오는 전력량이에요. 발전량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전력량이에요. 만들어진 양.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치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한 양이에요.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이렇게 했을 때이 발전 양식에 따라서 그 비중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그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두 개의 관계성을 따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세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원자력, 화력,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수력, 그리고 기타까지, 이거 신재생이겠죠? 고려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경북이죠. 그리고 여기가, 네, 전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산 광역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원자력, 그리고 고마운 곳이죠. 이 원자력 발전은요, 우리나라에 어떤 권역하고 어떤 권역밖에 없죠?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울진, 경주, 울산, 그 다음에 부산까지 정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호남권에 영광, 우리 영광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두 권역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경북의 울진, 경주, 부산, 전남 다 원자력 발전소가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력은요,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그 A, B 중에 A하고 B 중에 원자력하고 화력이 있는데요. 뭐에 더 비중이 높을까요? 세 군데 다 있으면서 그리고 설비 용량도 아주 큰, 네, 이 A가 이 권역에서 물었을 때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많아요. 6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력은 경남이나 충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워낙에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화력이 다른 지역 지금 데이터가 없고 이세 지역에서만 물었을 때는 원자력보다 적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A가 원자력이고요. B가 네, 화력이 되겠죠. 요거 헷갈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수력을 여기서 줬잖아요. 이 수력을 통해서 여기가 경북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남이라든지 부산은 딱 보세요. 지형적으로 해안가 그리고 평야 지역 이런 게 지금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력 발전에는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수력이 가능한 지역은 이세 지역 중에서는 예, 경북에서 월등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근데 이 수력이 지금 양수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더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수력이 양수식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그런 것도 함께 보시는데요. 포함하면요, 경북과 경남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탁월하게,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이 가지역이 경북인, 아, 다지역이죠? 다지역이 경북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가 있는데요. 가나에서 지금 가는요, 기타의 비중이 높아요. 반면에 나는 네, 화력 원자로 거의 끝이죠. 근데 이 기타가 뭐라고요? 신재생이라고요. 그리고 이 신재생에서 가장 발전량이 많은 양식은 뭐였죠? 태양광이었죠. 그리고 태양광 1등 어디죠? 네, 전남, 호남 지역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남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시면, 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원자력 발전 설비는, 네,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자, 가나는 영남. 가는 호남이죠? 그래서 나다가 영남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호남입니다. 비는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수력 자체가 자연적 입지를 엄청 많이 받는데, 비가 지금 화력이잖아요. 화력은 장점이 뭐였죠? 자연적 입지 제약을 거의 안 받는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래서 아닙니다. 4번, A는 B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될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요. 화력하고 원자력 중에 뭐가 더 이르죠? 화력이 더 이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B는 A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량이 제일 많은 거는 화력이에요. 약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원자력이기 때문에 화력이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앞에서 문제 풀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했지만, 우리 신재생 에너지 잘 알고 있겠지만, 잠깐만 우리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기존 화석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혹은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 근데 이거는 네, 우리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내신에서도 거의 안 배웠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인데요. 햇빛이나 물, 지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재생에너지. 이걸 이제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요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고갈 수준이 매우 높은 고갈 자원이라면, 그리고 비순환 자원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이름 그대로 순환되는 재생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고갈 위험이 낮고 화석 에너지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어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화석 에너지보다는 여전히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뭐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경제성이 낫다. 즉 수익성이 낫다는 거죠. 즉 효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꽤나, 네, 좀 발전 단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종류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제성도 꽤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태양광, 태양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수력보다도 훨씬 많이, 네,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리한 데는 가장, 네,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건조기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조기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자, 여기 보시면 해남, 고흥, 그다음에 영광, 무안, 신안. 어디죠, 여러분? 네.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광 하면 호남권, 전남 지역, 전북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도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꽤나 많은 상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워낙에 전남과 전북이 네, 이 태양광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풍력입니다. 주로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지인데요. 바람의 마찰이 적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지, 바람의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산지나 혹은 해안가, 바람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마찰 없이. 그래서 제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강원 지역, 강원 산간 지역, 이런 지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력인데요. 이 조력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힌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료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있어요. 어디냐? 경기도 안산시 시아오 조력발전소입니다. 2011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 조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그 높이 차를 활용해서 일종의 약간 바다에 있는 수력발전의 그런 원리인데요. 어쨌든 이 조력발전소가 어디에? 경기도 지역에, 큰 권역으로 보면 경기도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산시 시아오 조력발전소인데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조력 같은 경우에는 기후의 제약은 어때요? 기후의 제약은 적죠. 이게 밀물, 썰물, 만조, 간조가 그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특징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양광이 절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생산량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1위라는 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풍력하고 수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변화 양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에너지원별 발전량 이야기할 때 변화 양상을 읽기 위해서 13번 데이터가 나온 거였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세요. 추세. 얘도 증가 추세. 아주 높은 증가 추세고요. 얘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걸 읽으셔야 돼요. 자, 반면에 수력은 지금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이면서 겨우겨우 약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2, 3위가 또 바뀌는 통계 자료가 곧 나오겠죠. 자, 그리고 조력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서는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순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도 종종 나오게 되는데, 주요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발전량 비율과 발전량. 그래서 우리 먼저 방금 봤던 자료 활용해서 전체 발전량에서 기억나는 게 있죠? 절대적인 1위, 라가 기억이 날 텐데 이것만 봐도 태양광인 게 보여야 돼. 사실 이거는 이 양만 봐도, 절대적인 양만 봐도 이게 태양광인 게 보여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태양광 하면 어디라고 했죠? 평야가 넓은. 그러니까 평야가 넓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강수가 산지가 많아서 지형성 강수의 형태로 많이 내리는데요. 지형성 강수의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흐린 날이 적고 맑은 날이 많은 거예요. 일사량이 풍부한 거죠. 자, 그래서 전남, 전북, 호남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후 파트에서도 배웠지만 여기도 소우지죠? 경북 지역.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경북 지역도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풍부해서 태양광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저세 군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태양광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도 방금 상당히 중요한 고마운 곳이라고 했죠? 이게 뭐다? 발전량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적지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된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시아오 조력발전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수력하고 풍력일 텐데, 이 수력하고 풍력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둘다 강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이 강원, 충북, 경기 이렇게 나열되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강 중상류가 그려지고 있어야 돼. 한강 중상류. 그리고 경북하고 경남은 낙동강 중상류가 머릿속에 또 그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는 수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거는 강원이 있어. 그 다음에 경북, 해안가, 뭐 전남 해안가인데 이거죠. 제주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제주도 보는 순간, 아, 이거 풍력이구나. 이렇게 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자, 감이 오셨죠? 어떻게 데이터 보고, 어떤 지역들을 중심으로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자, 감이 오셨을 테니, 우리가 15번 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입니다. 불과 얼마 안된 수능 문제인데,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살짝 볼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이게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문제인데 그의 수능 문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의 내용이 15번의 즉 수능 문제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가에서 다는, 네, 일단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강원, 경북, 전남.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관련 지어서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찾을 게 많습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은근히 또 네, 내용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중 A에서 C의 2023년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이것이 가장 많고, 근데 이거는 아마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공부했던 네, 친구들이라면 이거는 자신감 있게 태양광이 많고라고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뚜렷하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순으로 많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뭐,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수력, 풍력이지만. 근데 D의 문장을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르다. 야, 무려 100년 이상의, 10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방법. 뭐였죠? 수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종종 나오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하고 비교되는 선지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수력이고요. 그러면 C가 뭐다? 네. 풍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15번 문제에서는 수력은 양수식을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14번은 양수식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단독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서는 보통 양수식을 제외합니다. 이 양수식 수력 발전은 우리나라에 한 7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은 원자력 발전소도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양수식 발전의 그 수력 방식은요. 하부 발전 그 저수지가 있고요. 하부 저수지가 있고 상부 저수지. 저수지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력 발전은 저수지가 한 군데고 거기서 이제 물을 떨어뜨려서 이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상부 저수지가 있고 하부 저수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7군데 정도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 이런 곳을 막 답사를 다녔어요. 뭐 삼랑진 뭐 양수식 발전소 저기 밀양에 있죠. 그다음에 뭐 청송 뭐 이런 데 예천 경북 예천 뭐 이런 데 있어요. 영남권에 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막 답사를 하는 거죠. 설명을 들으면 밤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낮에 경제 활동을 주로 하죠. 그래서 낮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낮 동안에 많이 필요하는 전기를 위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남는 전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남는 전기. 자,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양수식 발전소는요. 그 남는 전기를 약간 저장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은 전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저장 시스템이지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상 이게 이중으로 통계가 잡힐 수도 있고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게 이것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서는 보통 양수식 수력 발전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밤에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이 물을 끌어올려요. 밤에. 그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네, 똑같은 수력 발전의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수식이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 여름에만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양수식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또 신재생으로 보기에는 그 정의에 부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데이터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궁금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은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세요. 어디에는 양수식을 포함시켜 놨고요. 어디는 양수식을 제외시켜 놨는데,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서는 보통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렇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BC는 찾았고요. 그리고 2023년 새 에너지의 발전량을 지역별로 보면, 가 지역은 나다보다, 네, B. 우리가 ABC를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수력 발전량이 많다. 여러분, 이세 지역 중에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네, 수력 발전량이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그쵸. 수력하면 강원이죠. 우리 수력, 풍력 다 강원이 앞에 1등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강원은 찾았어. 그러면 이제 경북하고 전남이 남았는데, 자, 이거는 이걸 가지고 또 풀어야 돼요. 자, 지금 나 지역은요. 다와 비교해서 찾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 네,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남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경북. 물론 경북이 수력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태양광에서도 경북은 3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밀리는 거예요. 강원에도 밀리고 전남에서도 태양광에는 밀리고. 자, 우리는 다 찾았습니다. 기억 볼게요. 경북은 A가 B보다 발전량이 많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경북 지역에 약간 어려운 선지가 될 수도 있는데, 경북 지역에 수력 발전량이 많냐, 태양광 발전량이 많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은요, 태양광이 많습니다. 왜? 그걸 다 모아서 1등을 한 거니까요. 그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6번 문제에서 먼저 6월 달에 그거를 알려주고 지금 수능을 낸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16번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하겠지만, 웬만한 지역은 태양광이 다 1등이에요. 네. 그래서 A가 B보다 발전량이 많은 게 맞아요. 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C의 발전량이 많다. 자, 강원은 전남보다 풍력 발전량이 네, 많겠죠. 우리 방금 약간 잠깐 자료 분석하면서 풍력과 수력의 1등이 다 앞에 누가 나와 있었죠? 강원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 전남 지역도 풍력 발전 단지가 있긴 하지만 전남은 태양광에서 좀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네. 그다음 디귿 가는 다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자, 강원과 경북입니다. 그래도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은 어디가? 네, 경북이 1차 에너지 공급량이 훨씬 많겠죠. 자,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원자력 발전량이 많다. 자, 나와 단데요. 자, 어디가 훨씬 많다고 했죠? 경북에 울진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남 영광보다는 경북 전체 지역에 원자력 발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6번 갈게요. 방금 15번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네, 발전량 비율. 그 다음에 A에서 C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그리고 가나다 지역.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가 지역은요. 강원도를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지역은 영덕이죠. 네, 포항 위에 영덕. 여기는 경북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전남을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도대체 어디야? 막, 뭐 그게 막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좀큰 덩어리로 보는 것도 필요한 문제였고요. 이게 그대로 수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이 뭐, 강원도, 경북, 전남이라고 큰 덩어리부터 이야기해 줬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축제, 산천어 축제가 매년 열리는 화천입니다. 강원도 화천. 그 다음에 여기는 대게로 유명한 영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남. 고구마 맛있죠? 네. 계속 먹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을 적어봤고요. 큰 덩어리로도 함께 봐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수력. 양수직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인데요. 동일합니다. 그쵸? 네,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좀 보라고 했습니다. 전체에서 다 끌어 모았을 때, 가나다가 지금 다 끌어 모았을 때 가장 많죠. 가나다 지역에
비를 끌어모았을 때죠. 엄밀히 얘기하면 가나다 지역에 비를 다 끌어모았을 때 가장